0: 안 가고 뭐해?
1: 에이, 모르겠다. 아무거나 다 눌러.
0: 허브캣, 거꾸로 가면 어떡해? 우와!
1: 말한 대로 됐지? 이제 저 관광객들은 아무데도 못 가.
2: 허피 보조대를 불러야겠다.
3: 우와, 이건 또 새로운 장면인데?
4: 깜짝 놀랐지?
3: 네, 시장님.
2: 라이더, 저 못된 멍멍단 녀석들이 우리 버스로 나선형 바위탑 맨사에 뛰어내렸어. 버스가 없으면 나랑 치카레타, 관광객들은 여기서 움직이지를 못해.
3: 걱정 마세요. 금방 갈게요. 퍼피 구조된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전 대원 모터범부로 출동.
5: 라이더가 부른다.
0: 와!
6: 조심해.
0: 굴러서 본부까지 셋, 둘, 하나!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모여줘서 고마워. 나선형 바위탑에 문제가 생겼어. 멍멍단이 구대 시장님의 관광버스를 훔쳐 타고 바위탑 꼭대기에 뛰어올라서 관광객들이랑 시장님이 꼼짝 못하신대. 그래서 이번 임무는 누가 맡냐면 스카이, 너는 공중에서 벨트를 내려서 도엔을 좀 구조해줘.
2: 오토바이 타고 슝 하늘을 달리는 스카이.
1: 다음은 와일드캣, 너는 실뭉치를 짚라인처럼 발사해서 허브캡이랑 개스킷을 안전한 위치까지 옮겨줄래?
3: 말만 해. 나야 언제든 바로 달려줄 테니까.
1: 그리고 러블, 넌 삽으로 길을 좀 골라줘. 저 버스를 내리고 나면 관광객들을 태우고 돌아와야 하거든.
4: 러블, 번개 스피드로 출동!
1: 준비됐지? 모터 구조대 출동하자!

0: 라이저, 너희를 보니 마음이 놓이네.
1: 네, 걱정 마세요. 러블, 바로 일을 시작해줘.
2: 알았어, 라이더.
1: 스카이, 넌 드웨인을 태우고 와줄래?
3: 간다,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와일드캣, 점프를 하기엔 좀 먼데 초고속 부스터를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
3: 좋아, 라이더 대장. 와용, 초고속 부스터!
4: 저런 건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나처럼 버스를 거꾸로 몰고 가는 일이 더 어렵지.
3: 우리 구조대가 셋 다 구해줄게. 와용! 질뭉치 발사! 허브캡, 개스킷, 이 짚라인 타고 가. 이거...
4: 네가 뭔데 우리한테 명령해? 오,
0: 줄타기다! 나 줄타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우와!
4: 또 착한 척이나 하고 누가 구해달란 말? 야옹이는 더 싫어. 어서 내려가자. 도움이 왜 필요해?
3: 허브캡, 그냥 앉아.
4: 멍멍다는 그런 거 잘 모르거든.
3: 허브캡, 안 돼. 잠깐만. 너 또 거꾸로 가는 거 밟았잖아.
4: 브레이크, 빨리 밟아.
3: 안 된단 말이야.
1: 어,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나? 이거 큰일 나겠어요. 체이스, 여기 매사 쪽으로 와줘.
5: 모터 체이스, 곧바로 출동.
3: 와우, 발톱 타이어.

0: 도와주면 좋지, 와일드. 넌 오토바이를 잘 타니까 가다가 협곡처럼 좁은 길을 지나야 할 땐 거길 맡아줘.
1: 고마워, 라이더!
0: 준비됐지? 모터 구조대 출동하자!

0: 우리 멍멍단을 위한 공식 드론 제1호 완성!
1: 내 아이디어니까 먼저 날린다.
2: 우와! 예! 가자 드론!
3: 방금 뭐지?
0: 짜잔! 우리 멍멍단도 이제 너처럼 드론 갖고 있다고. 드론!
1: 아, 왜 안 서? 브레이크가 어디에 있는 거야?
2: 어? 혹시 뭐 구르는 소리 안 들려?
3: 이런! 바위야! 빨리 비켜!
1: 우와!
3: 따라와! 저쪽 구로! 위험했네. 다들 괜찮아?
2: 와, 정말 고마워, 용감한 파란 친구.
1: 너 때문에 갇혔잖아. 어떡할 거야?
3: 나 혼자선 안 돼. 다른 애들이 와서 도와주면 몰라도.
4: 여기 위에선 체이스도 목걸이도 안 보여, 라이더.
5: 목걸이의 GPS 신호로 볼 때는 분명히 이 근처에 있을 텐데.
4: 잠깐, 방금 이 목소리는 체이스? 지금 또 들렸어. 소리는 이쪽에서 난 것 같은데.
0: 체이스 재채기 맞아.
5: 러블, 바위 좀 치워줘.
6: 삽.
7: 아이츠, 아이츠.
3: 봐봐, 누가 우릴 구하러 왔어.
7: 아이츠.
3: 내 코가 그러는데 지금 밖에 있는 앤 와일드래.
7: 아이츠.
3: 보고 싶었어. 아이츠. 너랑 너희 전부 다.
4: 난 좀 떨어져 있을게. 재채기 더하면 안 되잖아.
3: 네 잘못 아니니까 걱정 마. 솔직히 말할걸. 그냥 가서 미안. 우리는 그래도 친구인데.
1: 저 강아지들 또 우쭐대겠지?
0: 그쯤 했음 적당히 해.
1: 그러게, 누가 그런 이상한 엉터리 드론 같은 거 만들래? 만들 거면 이렇게 좀 근사한 걸 만들어야지. 이상한 문제도 없고 말썽도 잘 피웠을 거라고. 잘 봐.
5: 뭐야?
1: 우후! 아니,
4: 살려봐!
5: 구하려면 둘이 같이 점프해야겠는데? 체이스, 넌 조종사에 구해. 와일드, 넌 제트기를 맡아줘.
4: 알았어, 라이더. 이번엔 엄청 높이 뛰어야 돼.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가.
3: 에츄! 네가 알려줬던 방법을 쓸게.
5: 팀인데?
2: 와, 진짜 대단해, 게스키. 이 드론 아직도 날고 있어.
0: 기본이지.
1: 다 구해, 밟아.
0: 큰 생쥐다. 낭다람쥐였네. 잠깐, 체이스 목걸이? 이리 줘, 주인한테 줘야지.
3: 고마워. 에취. 우와.

0: 지금 생각났는데 네 재채기를 멈추게 할 방법이 있겠어.
1: 우와, 재채기를 안 하네. 새 헬멧 진짜 최고다, 제이스.
0: 알레르기 방지 필터를 넣어서 이 헬멧만 쓰면 이제 고양이 털 알레르기는 문제 없을 거야.
2: 고마워, 라이더.
0: 혹시 또 재채기 때문에 괴로울 때는 우릴 불러. 에취 하고.
1: 한 번 더 갈까?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진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어스.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금
5: 얼굴엔
6: 순한 기능
5: 줄무랑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국내 등록된 전기차 약 50만 대. 내년 전기차 화재도 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단 3초 만에 대형 화재로 번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기차 화재 사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차 사고 발생 시 창문을 내려 탈출구를 확보하고 가능하다면 자동차 전원을 차단합니다. 전원이 차단돼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비상탈출용 도구나 목받침대 지지봉을 이용해 창문을 파괴한 후 신속히 탈출합니다. 사고 시 충격으로 배터리 화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속히 대피한 후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도록 합니다. 119 신고 시 전기차 화재임을 꼭 알려야 합니다. 전기차용 화재 진압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화재 시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하세요.
1: 생일 축하해! 오늘은 세상에서 제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1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11: 꼬롱꼬롱 떠나요. 비치고 캠핑카.
12: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11: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12: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1: 모터구조대 도넛을 막아라.
13: 어떤 걸 먹을까? 그럼 나는 저기 글레이즈드 도넛? 아니 젤리?
14: 잠깐, 레인보우 스프링클도 있어.
15: 천천히 봐.
14: 천천히는 안 되겠어요.
15: 이렇게 할까? 일단은 전부 담아줄게. 이따가 먹고 싶은 걸 고르렴.
13: 우와, 다요?
14: 그래도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15: 걱정 안 해도 돼. 미니 도넛 제조기가 더 만들면 되니까.
13: 응, 고맙습니다.
11: 자, 찍찍아, 이제 우리야.
13: 뭐야, 와일드, 너 왜 그래? 혹시 내가 뭘 떨어뜨렸어?
14: 아니, 거기 생쥐지.
13: 아, 그냥 찍찍인데 뭐.
14: 이 정도 착지야, 나한테는 기본이지. 챙겼으면 가져.
13: 갈게요, 나도 같이 가.
15: 그래, 그럼 다음 손님.
16: 보여주고 있는데 빨리 원을 그리면서 도는 거 보여달랬잖아. 허브.

0: 도넛 얘기가 아니야. 먹는 도넛 말한 거지. 봐. 저기요. 우리도 도넛 주세요.
1: 기다리렴. 도넛 아이싱이 떨어져서 가지고 와야 하거든.
0: 아이, 멍멍다네기 기다림이란 건 없는데.
2: 아, 도넛 먹고 싶다.
0: 걱정하지 마. 이제부턴 도넛을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저기 있는 도넛 제조기를 통째로 들고 가는 거야.
3: 방법은 내가 오토바이 묘기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볼게. 정신이 팔렸을 때 너희가 저 기계를 훔쳐.
0: 그래, 뭐 얘가 묘기할 동안 우리가 저 기계를 훔치는 거야. 어때?
1: 다 됐어요, 여러분. 도넛이 나올 거예요.

0: 안 돼! 내 제조기가 왜 저러지?
1: 지금! 쉽게 팔! 이왕 말썽을 피울 거면 제대로 피워야지!
2: 냠냠냠냠.
3: 얘들아, 하나 더 먹을 친구 있어?
4: 괜찮아, 난 입맛이 없어서.
2: 왜?
4: 고양이관 쥐를 무서워하면 안 되는데 무섭거든.
5: 나도 무서운 거 있어. 독수리 말이야.
4: 진짜?
3: 세상에 무서운 거 없는 친구가 어딨어. 무서운데 혼자 다 감당하지 않아도 돼.
4: 고마워, 라이더. 내가 기분이 좀 가라앉았나 봐.
3: 네, 포토 할아버지. 보내주신 미니 도넛은 맛있게 잘 먹었어요.
0: 다행이구나. 근데 또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네. 멍멍단이 내 미니 도넛 제조기를 가져가선 고장낸 것 같거든.
3: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전대원 모터 본부로 출동!
6: 라이더가 부른다!
7: 마셜, 조심해!
5: 도넛이네. 냠냠.

0: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다들 빨리 와줘서 고마워. 멍멍단이 포터 할아버지의 도넛 제조기를 훔쳐갔대. 우리가 되찾아서 고쳐드리자. 그래서 이번 임무는 누가 맡냐면 스카이? 후크랑 제트 엔진이 필요해. 너는 그 제조기를 잡아서 포터 할아버지한테 갖다 드릴래?
2: 오토바이 타고 슝! 하늘을 달리는 스카이!
1: 그리고 로키? 연장으로 고장난 제조기를 고쳐줘.
2: 초록에너지 빠르게 출동!
1: 준비됐지? 모터 구조대 출동하자!

0: 얘들아, 계속 열심히 말썽을 피워서 그런가 엄청 배가 고프네. 멈춰봐, 돈 안 먹고 하자.
1: 도넛도 못 만드는 게 무슨 도넛 제조기야.
0: 이 중에 하나를 누르면 되지 않을까? 아마도 이거. 뭐가 웃겨?
2: 안 돼, 저기 모터 구조대야.
0: 어디, 네가 기계 뺏기나 봐. 얘들아, 얼른 가자.
3: 멍멍간이 해변으로 가려나 본데. 스카이, 어서 도넛 제조기를 잡자.
2: 알았어, 라이더.
0: 우와, 뭐야, 잡히겠어.
2: 그럼 도넛을 만들까?
1: 도넛? 왜? 아, 이번에는 먹는 도넛이 아니구나.
2: 봐봐. 좋아, 이제 도넛 제조기로.
0: 우와,

0: 멍멍단이 어디 갔는지 못 봤어.
1: 여기로 더 와달라고 하자. 체이스, 멍멍단을 추적해줘.
2: 모터 체이스, 곧바로 출동!
3: 좋아. 아까는 저 버튼을 눌렀고, 이번엔 뭘 누를까? 이거!
4: 우와! 우와! 스프링클 맞았네. 좋겠다.
0: 어, 누가 오고 있어?
1: 잘하고 있어, 체이스. 멍멍단 위치를 꼭 찾아줘.
2: 수상한 냄새는 나한테 맡겨. 도넛 냄새다.
0: 유미 아주머니 농장적이야.
1: 고마워, 스카이. 그렇지, 체이스.
0: 우리 냄새 못 맡게 저기로 가자. 멋지지? 응? 난 천재야.
5: 듀얼, 나도 이 생각했어. 이제 나가자, 듀웨인.
2: 라이더, 멍멍단은 저쪽으로 갔나 봐.
1: 자, 가자. 도넛 제조기 찾으러.
5: 어, 서둘러 허브께. 물이 배고파.
3: 처음엔 이 버튼을 눌렀는데 안 됐어. 다음엔 이 버튼 눌렀는데 안 됐고. 그러니까 도넛을 만들기 위해 눌러야 하는 버튼은 바로...
4: 에이, 그냥 다 눌러.
5: 어? 이번엔 될 것 같아.
2: 저기 있어, 라이더.
0: 미니 도넛 제조기도 저 앞에 있고.
1: 그러네. 근데 저러면 미니 도넛이 아닌 것 같은데. 저게 뭐야? 너무 크잖아. 다들 잘 피했어, 얘들아.
6: 우와, 무슨 도넛이 이렇게 커.
4: 다시 멍멍단 쪽으로 가는데.
1: 멍멍단, 너희 전부 괜찮아?
3: 괜찮긴, 괜찮을 리가 있냐, 야불려. 너희도 이렇게 큰 도넛에 한번 갇혀봐. 이것보다 끔찍한 일이 또 있나.
5: 또 있긴 해. 저기...
0: 살려줘! 무슨 일이 있는 건가?
4: 그러게, 도넛 제조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겼나 봐.
5: 우리를 잊진 않았겠지?
4: 저 기계를 꺼야겠어, 얼른!
2: 하지만 들어갈 때라 본 저 도넛 구멍밖에 없잖아.
1: 구멍이 좁아서 점프를 엄청 잘해야겠어.
0: 점프를 엄청 잘해야 한다는 거지? 점프하면 이 와일드고.
1: 네, 부탁해, 와일드!
0: 알 수 있어. 한 마리인데 뭐. 아, 둘이 없네.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아, 좋아. 준비하고. 그럼 와우! 초고속 부스터!
1: 로키, 저거!
0: 자, 들어간다!
3: 어디 보자. 어떤 거지?
0: 으아! 뭘! 잠깐, 혹시 너 나한테 할 말 있어?
3: 그거였구나.
1: 으아! 제조기가 꺼졌어!
3: 뭐, 끈 건 잘했네. 근데 그럼 뭐해? 우린 다 아직도 갇혀서 못 나가는데!
0: 저기를 봐도 그렇게 생각해? 야! 먹어서 나가면 되잖아. 으아!
3: 저 큰 걸 먹는 일은 안 도와줘도 돼.
4: 됐어요, 포터 할아버지. 이젠 원래처럼 도넛을 잘 만들 거예요.
7: 도넛 하나씩 먹고 가렴.
0: 멍멍단, 잘 들었지?
5: 도넛 소리만 들어도 토할 것 같아. 나도 이제 못 먹어.
7: 고맙구나, 모토 구조대. 요 뺀질이 도넛을 다시 보게 해줬어.
1: 별 말씀을요, 포터 할아버지. 혹시 또 도넛이 뺀질뺀질 도망다니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8: 모터 구조대, 고양이들을 구해라.
1: 도와드릴까요, 포터 할아버지?
7: 아, 좋지. 근데 과일은 쌓기가 좀 힘들 텐데.
2: 재미있게 하면 되죠. 어? 사과 발사기.
7: 우와, 생각도 못해본 방법이야.

0: 누구지?
1: 아, 와일드캣이에요, 험딩어 시장님. 퍼피 구조대 최초의 고양이과 대원이죠.
0: 고양이과인데 퍼피 구조대에 껴? 여기도 아주 엉망이구만.
2: 너무해요.
0: 우리 야옹이들은 아침에 갓짠 오렌지 주스를 주면 좋아하지.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달까? 어떡해!
2: 나한테 맡겨! 와우! 잘했어! 고마워! 얘들아, 여기에는 아무래도 누가 사는 것 같지?
3: 허브캣, 아무도 나오질 않는데?
2: 아, 비었나? 저기 고양이들만 졸고 있네.
4: 얘들아, 나 방금 아주 기발한 생각이 났거든.
5: 혹시 저 귀여운 고양이들을 깨워서 안아주고 놀고 예쁜 신발도 신겨주게?
2: 아, 드웨인, 그게 아니라 여기를 우리 아지트로 만들자는 거야. 완전 다 뜯어고쳐서.
5: 신발은 그 다음에 신겨? 이리 와, 야옹아. 너 나랑 놀래? 아니면 내가 작은 모자 씌워줄까?
2: 아? 저 사람은 뭐지? 이제 여긴 우리 아지트니까 오지 말라고 경고하자.
0: 뭐야? 내 집에서 뭐하는 거야?
2: 여긴 우리 게 됐거든요. 우리가 물어봐야죠.
4: 어, 저 차 좀 봐. 저 사람이 단쪽 꼬미차 뺏어서 멋진 오토바이로 바꾸는 건 어때?
2: 내 말이, 역시 나는 천재야.
0: 쪼꼬미차? 이건 무려 수제 고양이 캐리어라고. 손대지 마.
2: 구경이나 하시죠. 저 위에서.
4: 비행기 재밌게 타세요.
5: 듣고 보니 웃긴다. 비행기래. 날아라 비행기.
0: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퍼피 구조대를 불러야겠네.
1: 네, 엄딩어 시장님. 무슨 일 없으시죠?
0: 무슨 일이 있으니까 연락한 거겠지? 못된 강아지 폭주족이 내 동글집을 빼앗았어. 또 날 여기 매달았고.
1: 바로 갈게요, 시장님. 퍼피 구조대만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 대원 모터 본부로 출동!
6: 라이더가 부르다!

0: 커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모두 빨리 와줘서 고마워. 멍멍단이 험딩어 시장님을 동굴집에서 쫓아냈나 봐.
2: 설마 매달려 계셔?
1: 맞아, 네 말대로야. 그래서 이번 임무는 누가 맡냐면 마셜, 넌 사다리로 험딩어 시장님을 안전하게 내려드려.
3: 불자동차 출동, 멋진 오토바이로.
1: 그리고 러블, 넌 삽이랑 해머를 써서 저 동굴을 좀 열어줄래?
4: 러블, 번개 스피드로 출동.
1: 모두 준비됐지? 모터 구조대 출동하자.

신나는데?

0: 저희 왔어요, 시장님. 마이셜, 어서 내려드려. 러블, 저 바위를 치우자.
1: 서둘러줘. 폭주족들이 내 동굴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거야.
2: 아! 사다리! 가만히만 기다려주시면 안전하게 내려드릴게요.
1: 그럼 난 여기만 내려가면 널... 어우!

0: 이런.
1: 보잉 보잉 보잉. 무슨 소리지?
2: 퍼피 구조대가 또 방해하러 왔나?
1: 내 퍼피 구조대? 여기? 지금?
2: 아직 고양이 캐리어 개조하려면 더 걸리는데. 그나저나 나갈 데가 없잖아. 어떡하지?
3: 넌 왜 맨날 나한테만 물어봐?
4: 됐다. 바위 뚫었어. 이젠 옮길게.
3: 간만에 한 건 했네.
1: 더 놀고 싶은데.
5: 집을 다 엎어놨네. 야옹인 다 어디 갔어?
6: 걱정 마세요, 시장님.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와일드캣, 안개기슭 마을로 와줄래?
7: 안개 뭐?
6: 안개기슭. 우리 본부를 지나면 바로 나와. 멍멍단을 잡으려면 무엇보다 초고속 부스터가 꼭 있어야 돼.
7: 말만 해. 언제든 달려줄 테니까.
4: 대박. 쟤 진짜 빠르다.
6: 그치? 모두 출동.
5: 야옹이들을 꼭 구해줘. 와일드 야옹아. 나도 구하러 간다.
3: 뭐지? 사이드카가 너무 좁은데? 에? 고양이? 드웨인?
1: 허브캣, 내가 잘못한 거야?
3: 엄청나게! 동굴에 살았던 그 사람한테 말이야. 얘네들 찾으려고 난리가 났겠네. 마음에 쏙 들어!

0: 얘들이 더 좋은가 봐.
1: 근데 이 통로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스페너!
2: 저기 소리가 들려.
3: 왜 하필 여기 있어?
0: 우후! 나 벽 타고 간다, 어부간!
1: 달리자!
0: 다들 조심해! 저 앞에 악어야!
1: 악어라면 스턴트쇼 때 서른 마리까지 넘어봤어. 한 마린 가볍게, 으아! 치! 와우! 조구석 부스터!
3: 이런 내 바퀴.
2: 아, 나 고양이들이랑 더 못 있겠어.
1: 아, 집게팔.
4: 나사 하나만 더 풀면 너희랑 나는 바이바이.
1: 좋은 말로 할 때 멈춰 멍멍단.
0: 우와, 터널이 끝나가. 저 넘어는 물인데 어떻게 어붓게.
2: 몰라, 일단 뒤부터 봐. 우리부터 구해줘. 이러다가 떨어진단 말이야. 우와.
5: 잡았다. 장난은 이쯤 했으면 그만둬. 데려간 애들은.
0: 저 밑에.
3: 나! 쟤네들은 헤엄 못 친다고.
5: 괜찮을 거예요. 제이스, 이쪽으로 와줘. 루키, 넌 이 위에 있는 절벽에 가지고 얼른.
6: 교통경찰 제이스, 출동.
1: 초록에너지 출동. 도착했어, 라이더.
6: 나도 왔어.
5: 좋아. 넌 짚라인을 쏴서 저 파이프에 연결해줘.
6: 짚라인?
5: 러블, 넌 삽으로 저 사이드카에 건져서 들어올려줄래?
7: 근데 어떻게 가지?
5: 와일드랑 체이스가 잡아줄 테니까 날아가듯이 가보자.
1: 와우, 발톱 타이어!
6: 견인구리!
7: 코앞이야.
3: 제발 성공해줘.
1: 야옹마옹. 고맙기는. 고양이 꽃끼리 이 정도는 도와야지. 그럼 가볼까? 블릭.

0: 로키, 특별 배송 간다.
1: 잡았어.
2: 이 애들 구해줘서 고맙다.
3: 별 말씀을요, 험딩어 시장님. 또 고양이가 사라지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2: 와일드, 혹시 우리랑 같이 살 생각 없니? 우리 마을도 살기 진짜 좋아.
1: 네, 전 이 팀이 정말로 좋거든요.
2: 너희들, 저렇게 해놓고 어디가? 너희가 어질러놓은 동굴은 싹 치워놓고 가야지.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식물엔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식물엔
5: 덥덥한 말.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Salon Quality at Home, Sias.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진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식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8: 옥스포드 타운!
9: 해보고!
8: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10: 탑승하세요!
8: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세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언스 섬세한 세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수속이 가자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티.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식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조금만 더 자고. 간지러워. 아, 하지 마. 알았어. 밥 먹고 강아지 놀이터 가자. 밀크야, 이리 와.
1: 우와, 잘한다.
0: 울어. 밀크야, 살살 울어. 더러워지잖아.
2: 밀크 완전 신났네.
3: 어머,
4: 치즈야.
3: 치즈야.
4: 치즈야.
1: 우와, 멋지다.
0: 귀여워.
5: 치즈야, 치즈 해봐.
1: 써 봤어? 치즈 하니까 치즈 하는 거.
0: 응, 그래서 이름이 치즈인가 봐.
2: 맞아. 요새 엄청 인기 있는 강아지야.
0: 우와, 완전 스타네.
6: 치즈, 앉아. 일어나. 자, 물어봐. 잘했어.
4: 대단하다.
0: 우와, 잘한다. 나도 우리 밀크 사진 올려볼까? 우리 밀크도 귀엽고 똑똑하잖아.
1: 그래, 한번.

0: 엄청 인기 많을 거야.
1: 그럼 달림이랑 밀크도 스타가 되는 거야?
2: 스타?
0: 근데 그 전에 밀크를 봐줘야 할 것 같아.
2: 밀크야, 이게 뭐야? 일단 목욕부터 해야겠네.

0: 아니, 웃어보라고.
1: 이렇게 치즈.
0: 아니, 이렇게 치즈.
1: 밀크 아님 모델처럼 걸어볼까? 이렇게.
0: 그래, 이렇게.
2: 뭐야?
3: 밀크는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은데.
1: 어? 아니야, 밀크가 잘하는 게 있을 거야.
3: 어? 어? 엄마다. 여보세요?
4: 네, 엄마.
3: 조금만 더 놀다 갈게요.
0: 얘들아, 얘들아, 방금 봤어? 밀크가 벨소리에 맞춰 노래하면서 춤춘다.
1: 그래? 어떡해?
0: 별이야, 벨소리 들려줘봐.
3: 어. 진짜네.
0: 이야.
5: 달림아, 달림아.
0: 왜요, 엄마?
5: 달림아, 이것 좀 봐. 어제 올린 밀크 영상 말이야. 좋아요를 100개도 넘게 받았어.
0: 우와.
5: 다들 너무 귀엽다고 난리야.
0: 그럴 줄 알았어요.
3: 달림아, 그 노래하고 춤추는 강아지가 진짜 너네 강아지야?
0: 어, 맞아. 우리 밀크야.
3: 보여줄 수 있어?
0: 그럼.
1: 진짜?
0: 우와!
5: 우와! 어머, 노래하는 강아지네.
6: 귀엽다.
1: 우와.
6: 안녕.
1: 사람들이 밀크를 알아봐.
3: 그럼 이제 밀크도 스타가 된 거야?
0: 에이, 아직은 아니지.
7: 얘들아,
1: 어? 어?
7: 혹시 사진 좀 같이 찍어도 될까?
0: 네? 그럼요.
3: 우와, 밀크 진짜 스타 됐네.
1: 난 그래서 밀크 사인도 받았지롱.
3: 사인? 강아지가 어떻게 사인을 해? 글씨도 못 쓰는데.
1: 짜잔!
3: 그게 무슨 사인이냐?
1: 왜, 맞지?
0: 왜 밀크야? 밖에 나가서 놀자고? 얘들아, 우리 밀크 데리고 나가서 놀자.
1: 잠깐, 이렇게 나가려고?
0: 왜?
1: 아니.

0: 밀크 알아볼 텐데 예쁘게 하고 가야지.
1: 맞다, 그렇지. 밀크야, 어디 가? 이거 입어야 한다니까.
2: 밀크는 옷 입기 싫은 것 같은데.
1: 안 돼, 밀크야, 예뻐져야지. 이리 와.
2: 밀크야.
1: 왜? 답답해? 그래도 좀만 참아.
3: 어머, 밀크다! 어?
0: 거봐, 사람들이 알아볼 거라니까.
4: 진짜 밀크네.
1: 귀엽다.
5: 예쁘다.
1: 한번 만져봐도 되니? 네.
6: 와, 나도 한 번만.
4: 나도.
1: 아니. 겨우 빠져나왔네. 밀크야, 됐어. 이제 마음껏 놀아. 야!
3: 어? 밀크다!
2: 밀크! 밀크야, 노래해봐!
3: 밀크야,
2: 어서 해봐!
1: 밀크다!
3: 어디가?
2: 밀크!
0: 밀크야! 모르는 애가 없네. 밀크 인기 좋다.
1: 잠깐만! 밀크야, 괜찮아? 밀크야, 우리 산책 갈래? 국놀이 해줄까? 왜 그렇게 힘이 없어?
0: 달리마, 달리마! 이것 좀 봐!
1: 뭔데?
0: 밀크가 멍멍스타 후보가 됐어!
1: 멍멍스타?
3: 응, 인기 많은 강아지들만 모아서 투표를 하는 거야.
0: 밀크 정말 대단해! 그럼 앞으로 더 인기 많아지겠다. 안 되겠어, 다른 사진이랑 동영상도 더 올리자.
3: 춤 연습을 더 하면 어때?
0: 털도 예쁘게 깎고.
3: 숫자 있는 강아지도 있던데. 내가 연습시켜볼까?
0: 인기 투표 1등하면 진짜 스타가 될 거야.
1: 아니, 안 할래.
3: 뭐?
0: 왜?
3: 스타가 되는 거 싫어?
1: 아니, 좋아.

0: 아무도 널 못 알아볼 거야. 자, 이제 가서 마음껏 놀아. 오? 아, 안 돼, 빌크야. 지저분해지자. 그래, 이래야 밀크답지.
1: 달리마, 어서 출발하자.
0: 반지랑 머리핀이랑 스티커랑.
2: 달리마, 어서 출발하자.
0: 네, 아빠다. 네, 달토끼. 이제 보물가방까지 다 챙겼으니까 출발해볼까? 엄마, 아빠, 준비 다 됐어요. 얼른 가요, 얼른.
1: 달토끼도 데려가려고?
0: 당연하죠.
2: 달토끼는 두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1: 그래,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0: 그치만, 괜찮아요. 꼭 끌어안고 있을게.

0: 정말 오랜만이네.
1: 그러게. 자, 그럼 어디부터 가볼까? 회전목마? 범퍼카? 바이킹?
2: 아빠, 빨리 오세요.
1: 오, 아, 같이 가.
2: 우와, 우리 여기 있는 거 다 해봤어.

맞춰.

0: 달림아, 그렇게 재밌어?
1: 네, 너무 신나요.
2: 그래, 오늘은 실컷 놀자.
1: 이번엔 또 뭘 타볼까? 어? 생각났어요.
3: 통과입니다.
0: 예! 예!
1: 아빠, 저 롤러코스터 탈 수 있는 거죠?
0: 그럼. 근데 롤러코스터 무섭지 않겠어?
1: 안 무서워요. 얼마나 타고 싶었는데요. 그리고 아빠도 같이 탈 거니까요.
0: 응? 아빠랑? 아, 그런가? 아빠는 달콩이를 봐야지. 그러니 롤러코스터는 엄마랑 타야겠네.
1: 근데 엄마는 어디 가셨지?
0: 좀 전에 전화 받으러 갔는데.
2: 네, 네. 알겠습니다. 달림아, 어떡하지? 엄마가 회사에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어.
0: 그래?
1: 네, 그럼 우리도 가야 돼요?
2: 아니야, 달림이 아빠랑 더 놀다 와.
1: 그래도 돼요?
0: 그럼, 이왕 왔는데 실컷 놀아야지. 당신은 걱정 말고 어서 가.
2: 고마워. 그럼 우리 아가들 재밌게 놀고 와. 미안.
0: 집에서 봐.
1: 엄마 안녕.
0: 그나저나 엄마가 없으니 롤러코스터는 못 하겠는데.
1: 그래도 타고 싶은데. 아, 달토끼랑 탈래요. 달토끼랑 다 해보기로 했거든요. 근데 안 된다고요?
3: 네, 인형은 함께 탈 수 없어요. 떨어뜨릴 수 있어서.
1: 아빠, 어떡해요?
0: 그러게, 달토끼 없이 너만 타야겠는데. 혼자 괜찮겠어?
1: 아니요, 못 하겠어요.
0: 달림아, 기운내. 다음에 엄마랑 오면 그때 타자.
1: 네.
0: 그럼 이제 뭐 할까? 여기 동화나라도 있고 요령 놀이터에 오세요. 무섭고 재밌는 요령 놀이터로 오세요.
1: 요령 놀이터?
0: 요령 놀이터에 놀러 오렴.

0: 토끼야, 우리 같이 잘해보자.
1: 지금부터 신나고 오싹한 모험을 시작해볼까요?
0: 우와! 치, 뭐야? 그냥 인형이잖아. 괜히 놀랐네. 어떡해, 무서워. 우와! 나 못하겠어. 그냥 나갈래.
2: 달림아.
0: 어?
2: 나랑 다 해보기로 했잖아.
0: 넌

0: 재밌었어.
1: 아니야, 오늘 네가 날 여기 데려와줬잖아. 정말 고마워.
0: 너랑 항상 같이 다닐 수 있으면 좋을 텐데.
1: 그럼 나도 네 보물 가방에 들어갈까?
0: 정말 그럴 수 있어?
1: 응, 네가 정말로 원하면.
0: 원해.

0: 이렇게 안 나오지? 어? 달리마!
1: 아빠!
0: 어땠어? 무섭지 않았어?
1: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0: 그래? 우리 달림이 진짜 용감하구나.
1: 용감하게 잘했다고 선물도 받았어요.
2: 우와! 봉자! 봉자!
0: 그럼 우리 이제 뭐 할까?
1: 도전하러 가요.
0: 도전? 달림아, 잘해.
1: 네, 달토끼야. 준비됐지?
3: 어, 그봐.
4: 잠시 후 롤러코스터 출발하겠습니다.
1: 갔다. 우와.
0: 내가 왜 더 떨리지?

0: 우리 다행이 정말 대단하네. 이제 다 컸구나.
1: 달토끼야, 난 언제나 너랑 함께 할 거야.
2: 나도 언제나 너와 함께 할게.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키가 크고 싶다.
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4: 난방구는 붙방구와
5: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눈물엔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어스.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세치 염색 살롱처럼 싸이어스 섬세한 세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싸이어스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길길
3: 줄무랑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안녕하세요.
7: 별이랑 써니 왔구나.
6: 와, 택배다. 누구한테 온 거예요?
8: 지은 언니가 달림이한테 보냈던데.
6: 저한테요? 우와, 신난다. 얼른 열어볼래요. 얼른.
7: 어디 보자. 자.
6: 우와, 엄청 큰 아이다.
8: 편지에 이게 공룡알 화석이라네.
6: 공룡알이요?
9: 우와, 신기하다.
8: 지은 언니가 공룡 세미나에 갔다가 달림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 보냈대.
6: 지은 언니 최고!
9: 우와, 진짜 공룡알 화석을 보다니.
10: 여기서 진짜 공룡이 나올 수도 있어?
11: 이건 화석이라서 그건 안 돼.
10: 화석?
11: 오랫동안 흙 속에 묻혀서 이렇게 돌처럼 딱딱해진 거야. 그래서 생명이 없어.
6: 공룡 화석이라니. 그래도 진짜 공룡이 태어났으면 좋겠다.
9: 아, 밀크야. 그만 좀 해.
6: 밀크가 아니잖아. 너 설마 공룡? 저 알에서 나온 거야? 이야, 신난다! 진짜 공룡이 나왔어! 와, 엄청 귀엽다!
8: 달림아!
6: 어떡하지?
8: 달림아, 일어나야지.
6: 아, 네.
8: 이불 속에 밀크야?
6: 아, 네. 밀크야, 가만히 있어.
8: 얼른 내려와서 아침 먹자.
6: 네.

0: 만약에요, 만약에 우리 집에 공룡이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1: 글쎄, 경찰에 신고해야 하지 않을까?
0: 네? 신고요? 왜요?
1: 그야, 무서운 공룡이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아빠가 있으니까 우리 가족은 걱정 마.
2: 아마 과학자들이 연구한다고 서로 데려가려 난릴걸?
1: 그렇겠네.
0: 연구요?
3: 뭐? 진짜? 공룡이 태어났다고?
0: 짜잔! 강이 공룡이야.
4: 우와! 엄청 귀엽다!
2: 진짜 공룡이 나오다니!
3: 얜 이름이 뭐야?
0: 핑크야. 꼬리에 핑크 점이 있어서.
3: 예쁘다!
0: 어른들이 알면 안 돼. 경찰이 잡아간대. 그래서 내가 가르친 게 있어. 핑크 어랑!
3: 우와! 잘한다!
0: 핑크는 내가 꼭 지켜줄 거야.
3: 우리도 도와줄게!
0: 근데 핑크는 어떤 공룡일까?

0: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오직은 초식공룡이거든.
1: 너무 크면 집에서 못 키우잖아.
0: 걱정 마. 어른이 되려면 엄청 오래 걸릴 거야.
1: 다행이다.
2: 핑크 아직 배고픈가 봐.
1: 그럼 프리마는 공원에 데려가자. 핑크야, 많이 먹어.
2: 엄청 잘 먹네.
0: 풀이 맛있나 봐.
1: 공룡이잖아. 얘들아, 여기 진짜 공룡이 있어.
0: 진짜? 우와. 어디 어디?
3: 어쩌지?
1: 핑크, 얼음.
4: 에이, 인형이잖아.
1: 진짠데? 막 움직였다고.
4: 에이, 잘못 봤겠지.
1: 이상하다.
5: 안 들켰다.
6: 이상하다. 채소가 다 없어졌네. 분명히 어제 사다 놨는데.
1: 휴, 들킬 뻔했네. 그거 먹으면 안 돼. 아빠가 아끼는 거라고.
6: 달림아, 냉장고에 있던 채소 못 봤니?
1: 아, 제가 먹었어요.
6: 네가?
1: 이제 채소 잘 먹으려고요.
6: 그래? 엄마가 간식 준비해줄게.
1: 네. 핑크, 얼음.
6: 응? 뭐라고?
1: 얼음 넣어달라고요.
6: 아, 그래. 알았어.
1: 엄마, 응? 전화 왔어요.
6: 누구지?
1: 핑크, 이 말썽쟁이.
7: 여보, 나왔어.
1: 아빠?
7: 응? 못 보던 인형이네.
1: 네.
7: 아빠가 과일 사왔어. 맛있겠다. 인형이 움직이잖아. 저리 가. 저리 가.
1: 얼음.
6: 왜 그래?
7: 인형이 움직여. 내 과일도 뺏어 먹고.
6: 무슨 소리야? 그냥 인형인데? 귀엽게 생겼네.
8: 뭐야? 진짜 살아있잖아?
7: 내가 잡을게.
6: 달림아, 엄마한테 왜 말을 안 한 거야?
1: 죄송해요. 경찰이 잡으러 온다고 해서요.
6: 그건...
1: 핑크, 우리가 키우면 안 돼요? 네?
7: 달림아, 사람하고 공룡은 같이 살 수 없어.
1: 핑크랑 약속했어요. 꼭 지켜준다고.
6: 지금은 이렇게 작지만 금방 엄청 커질 거야.
1: 커지려면 엄청 오래 걸린대요. 그때까지만요. 네, 제발요.
7: 이러면 어떨까? 엄청 커지면 보내기로.
1: 진짜요?
6: 그러자. 대신 커지면 꼭 보내는 거다.

0: 여보세요? 경찰서요? 신고요?
1: 핑크야, 얼음!
0: 잡았다! 방금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 핑크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신고한대.
1: 핑크야, 왜 이렇게 커진 거야?
0: 경찰이 금방 올 거야.
1: 안 돼요! 못 보내요!
0: 달림아, 엄청 커지면 보내기로 약속했잖아.
1: 그치만... 핑크는 아직 아기 공룡이라고요!
2: 핑크도 여긴 좁고 답답할 거야.
0: 그래, 더 넓은 곳으로 보내주자.
1: 핑크랑 헤어지기 싫어요! 어떡해, 핑크를 데려갈 건가 봐. 달토끼야, 네가 도와주면 안 될까?
3: 그럼 핑크가 원래 살던 곳에 데려다 주면 어떨까?
1: 공룡 세계로?
3: 응, 하지만 엄청 힘든 모험이 될 거야.
1: 나 할 수 있어. 꼭 핑크를 지킬 거야. 써니랑 별이도 같이 가자.
3: 좋아.
1: 얘들아, 같이 가준다고 해서 정말 고마워.
3: 우리도 핑크 친구잖아.
4: 그럼 꼭 핑크 가족을 찾아주자.
3: 좋아. 어디 떠나볼까?
1: 우와, 어서 가자. 야,
3: 우리도 가자.
1: 여긴 어디지? 우리 공원인가? 어? 핑크야, 왜 그래? 어? 무슨 소리지?
3: 달리나! 우와!
1: 어? 써니랑 별이다! 어?

0: 대체 여기는 어디지?
1: 우리 진짜 공룡 세상에 온 것 같아.
2: 정말? 그럼 이제 핑크 가족을 만날 수 있겠네?
1: 좋아할 일이 아니야. 너 티라노사우루스를 만나면 큰일이라고. 무슨 소리지?
2: 저쪽에서 나는 것 같아. 같이 가보자.
1: 스테마사우루스다. 우리가 바위에 깔렸어.
2: 우리가 도와주자. 얘들아, 더 힘을 줘. 됐다. 따라오라는 것 같아. 가보자.
1: 멋져.

0: 좀 으스스하다.
1: 설마 또 티라노가 나오는 건 아니겠지?
2: 무섭게 그런 얘기 하지 마.
1: 뱀이다! 뭐야, 나뭇가지잖아.
2: 그러네.
1: 잠깐만,
2: 저기 뭐가 지나갔어.
1: 또 뱀일까봐?
2: 이번엔 진짜라고.
3: 어디? 내가 가볼게. 괜찮아, 아무것도 없어.
2: 달리면 뒤에.
1: 어떡해! 이러면 잡아먹히겠다!

0: 멀리 간 것 같아.
1: 다행이다.
0: 이제 안 오겠지?
2: 어? 얘들아, 저기 좀 봐. 아기 공룡을 괴롭히고 있어.
0: 우리가 혼내주자.
2: 그러자.
1: 난 사양하고 싶다.
0: 아기 괴롭히지 마!
2: 우리가 절벽에서 떨어지겠어!
3: 얘들아, 랩터들이 덤벼들면 둘씩 나눠 양쪽으로 피하는 거야! 알았지?
0: 그래!
2: 예쁘다!
1: 네!

0: 알겠다.
1: 알겠다.
2: 안녕. 잘 살아.
3: 핑크 가족을 어떻게 찾지?
4: 어? 어?
3: 트리케라톱스잖아.
4: 뿌리 나무에 박혔나봐.
3: 어떡해. 우리가 도와주자.

나도 너랑 헤어지기 싫어. 핑크야, 엄마랑 행복해야 해. 꼭. 핑크야. 간지러워. 엄마. 어? 밀크 너였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6: 어서오세요 공주님.
5: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7: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키가 크고 싶다면
8: 키 성장 고민이 되면
9: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0: 아빠, 저게 뭐야?
11: 글쎄.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3: EBS IN 포키젤?
14: 네.
15: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지금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눈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0: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콩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조력 지진. 나 벨록 험즈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이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후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홍제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우와, 뽀로롱 피크닉 놀이터 가자.
5: 데일리 케어.
6: 점심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저녁에
5: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버섯이 하나도 없어. 여기에도 없어.

없어 하나도. 아, 고마워. 버섯이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 구름에서 점점 비가 내리면, 아, 버섯이 생기는구나. 아하, 그럼 비가 내리게 해야겠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개구리들이 알고 있다고? 아, 고마. 다람쥐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 아니면 고슴도치가 알고 있을까? 그것도 아닌 늑대들이? 고마, 말해봐. 누가 알까? 어? 누구야? 아, 토끼가 아는구나? 토끼야! 토끼야! 토끼야! 저기 토끼다! 어디에 있어? 아! 이봐 토끼야! 어떻게 하면 비가 내리게 할 수 있을까? 어, 말해줘! 제발! 말해주면 이거 좀!

토끼야, 아무 소식이 없는데?

너희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완전 애들같이 싸우잖아. 자, 이제 그만. 누가 더 강한 곰인지 경쟁을 통해 알아보는 게 어때? 자전거 경주로. 자전거 경주.

미안해서 어쩌나? 내가 이겼네. 내가 경고했지? 관측은 절대 안 돼.

가면 우리 중에 누가 대장을 해야 해? 그래 좋아. 뭐 크게 상관은 없어. 이건 너한테 꽤 어려울 텐데. 어른들용이라 우리가 완전히

이번에는 우리 중에 누가 대장이야? 아하! 좋아! 이제부터 청소를 실시한다! 빨리! 더 빨리! 그럼 청소는 모두 끝났으니까 산책을 시작해볼까?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덕분만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언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난방구는 붙방구와
9: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덕분만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그럼 이번에도 얘가 대장이야? 아님 나? 그래, 블록 쌓기나 하지 뭐.

태풍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태풍이 예보되면 수시로 태풍의 진로 및 도달 시간 등을 확인하고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해 주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며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준비해 주세요. 외출 시에는 감전의 우려가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농촌에서는 논뚝이나 물꼬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공사장, 하천, 해안가와 같은 위험 지역은 가까이 가지 않도록 피해 주세요. 자동차는 미리 침수 위험 지역에서 이동시키고 간판, 비닐하우스, 선박 등은 단단하게 고정해 피해를 예방해 주세요. 산간과 계곡 등의 야영객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대피해 주세요. 태풍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 요령. 미리 알고 실천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길길.
0: 눈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래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11: 모두
1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3: 얼리면 더 맛있어.
14: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15: 안녕.
14: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동.
0: 얼굴엔
2: 순한 길길.
0: 눈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4: 달려라 뀨! 조심하십시오 뷰! 내가 1등이다 뀨! 너 때문에 망쳤다 뀨! 이제 내 차례다, 뀨! 제 차례입니다, 뀨! 내 나라, 뀨!
16: 아, 이걸 언제 다 닫지?
14: 뭐해? 재밌는 거야?
16: 그래, 너무 재밌어.
14: 와, 그럼 나도 할래!
17: 이게 무슨 소리냐? 접시가!
14: 어머, 나의 실수. 씹을까?
17: 안 돼! 이건 내가 닦을 테니 너흰 나가 놀아라.
14: 정말이야? 난 같이 가! 신디랑 스텔라도 불렀으니까 곧 올 거야. 재밌게 놀 수 있겠네.
16: 나만 할 거다, 큐.
18: 어? 이건 내 주비즈 폰이잖아. 퍼플비즈, 이걸로 나 몰래 게임한 거야?
14: 밤마다 했단다, 큐. 아침에도 했습니다, 뮤.
16: 으이그, 그래서 다크서클이 생긴 거구나.
18: 퍼플비즈, 너 이제 게임 금지야.
14: 나 게임할 거다, 큐.
16: 로사, 그 게임 내가 좀 하면 안 될까, 큐?
14: 저도 하고 싶습니다, 뮤. 슈슈.
16: 아, 다들 게임에 푹 빠졌네.
19: 주주,
20: 우리 왔어.
14: 이때다, 큐! 어? 여봐라! 보세요, 뷰!
19: 어? 저게 뭐지?
14: 저건 혹시 어둠의 주비쥬? 안 돼!
19: 으아!
1: 만지지 마, 로사. 위험해.
16: 여기가 어디냐, 큐. 주비주 몸에 갇힌 것 같습니다, 뮤. 주주, 꺼내줘라, 큐.
11: 아무래도 마법의 힘이 필요하겠어. 치링, 치링, 치리링. 시크릿 슈슈.

0: 얼른 꺼내줘, 주주.
1: 알았어. 근데 어떤 마법을 쓰지? 우리도 저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

0: 진짜로 주비주폰 속에 들어왔잖아?
1: 아, 맞아. 여긴 퍼플 비주가 하던 게임 속이야.
0: 근데 왜 아무도 없지? 저기 오고 있어.
2: 우리 왔다며.
0: 뭐가 있는데?
1: 저기 어둠의 주비주가 타고 있어.
0: 위험해.
3: 미러쉬.
0: 우리도 탈 게 필요해. 레인보우 스케치.
1: 이걸 타자고?
0: 응, 예쁘고 멋진 게 우리랑 따지잖아. 얼른 타자.
4: 운전은 누가 하지?
0: 나한테 맡겨. 이건 내 전문이라고. 루시, 널 믿어도 되는 거냐뇨? 걱정 말고 다들 안전벨트나 해. 얼른 가자. 루시,

0: 레인보우 스핀! 얼른 핑크랑 퍼플이랑 레드비즈를 구하러 가자, 뷰!
1: 변했어.
2: 쭈쭈.

0: 이제 괜찮아. 어서 핑크랑 레드비주도 데리러 가자.
1: 어둠의 주비주, 내가 혼내줄 거다, 큐!
0: 재밌구나. 어서 와라.
1: 어디 갔냐, 뀨? 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 뮤. 어떡하냐, 뀨? 아무것도 안 보인다, 뀨. 나 주주 보고 싶다, 뀨. 핑크비주, 나 여기 있어. 나도 왔다, 뀨.
0: 저기서 빛나는 게 뭐지? 어?
2: 내가 알아볼게. 스탑 비전! 하늘에 황금 열쇠가 떠 있어.
1: 황금 열쇠라고? 그걸 가지면 게임에서 이긴다, 큐! 당장 가지러 가자! 달려, 루시! 좋았어!
2: 트윙클 부스트 업! 스피드 업!
1: 우리가 이겼어! 슈슈! 슈슈!
0: 어? 송이 나타났어. 저 성의 열쇠인가 봐.
1: 들어가 보자. 게임에서 이겼다고 상을 줄지도 모르잖아. 얼른 성으로 들어가자.

0: 지금 큰일 날 뻔했어.
1: 근데 여긴 뭐 하는 데냐큐?
2: 내 소명한 걸 환영한다.
1: 무슨 소리냐, 뉴? 아.
2: 주비즈, 드디어 내 손에 들어왔구나.
0: 너 누구야? 주비즈를 노리다니? 혹시 대마녀야?
2: 글쎄?
1: 스텔라, 여기서 나가는 게 좋겠다, 뷰.
3: 내 생각도 그래. 문이 잠겼어.
1: 우리 갇힌 거야?
2: 그걸 이제 알다니.
1: 그런 게 어딨냐. 우리가 게임에서 이겼는데 큐.
2: 게임을 잘해준 덕분에 일이 쉬워졌지.
1: 우릴 속인 거였어? 나 집에 가고 싶다고.
2: 안 됐네. 집엔 영원히 못 갈 테니까.
0: 대마녀, 그 여자면 어떡해.
3: 여기서 어떻게 나가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1: 모르겠어. 어? 깜짝이야. 타로 전화야.
3: 얼른 받아봐.
0: 응. 주주, 어디야?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긴 거 맞지?
1: 타로, 우리 주비주폰이 다쳤어.
0: 뭐라고?
1: 뉴,
0: 우선 너희를 끌어들인 어둠의 주비주를 찾아서 마법을 풀어야 해. 그럼 나올 수 있을 거야.
1: 타로, 그게 끝이야? 어둠의 주비주가 어디 있는지도 알려달라고.
3: 주주, 내가 찾아볼게. 트윙클 부스트. 어? 스텔 비전. 저기야,
0: 내가 가서 가져올게. 저도 가겠습니다, 뷰.
3: 계단이 움직이잖아?
1: 조심해, 루시!

0: 괜찮아? 다친 데는 없어?
1: 새로운 게임이 시작된 것 같다, 큐. 맞다, 뉴.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저건 내가 가져오겠다, 큐.
2: 잠깐!
1: 왜 그러냐, 큐?
2: 널 혼자 보내

0: 제가 지키겠습니다, 뮤. 레인보우 스케치. 쭈쭈.
1: 위험하게 왜
0: 너희끼리 왔어?
2: 이제부터는 같이 해. 그래, 힘을 모아서 어둠의 주비주를 가져오는 거야.
0: 멋지다, 핑크비주. 뉴! 잘했다, 뉴! 잘했다, 뷰! 왜 그러냐, 뷰? 있었는데, 없다, 뷰! 먹었는데, 배고프다, 뷰! 그거 다 가짜라니까.
2: 아이템을 얻었어.
0: 얼른 가자뇨.
3: 난 아직 배고프다, 뀨.
4: 주주, 당장 어둠의 마법을 풀어주자.
0: 얼른 노래해라, 큐. 우리 준비됐다, 뀨.
5: 좋아, 시작하자.

0: 제법이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돼.
1: 어, 뭐지? 어, 어디서 안개가 앞이 안 보인다. 뉴. 뉴.
2: 뉴. 안 돼.
3: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0: 내가 너희를 여기로 데려왔지?
1: 주주! 뮤! 로시! 뮤!
2: 이런! 대마녀! 당장 풀어줘!
0: 그렇게는 안 되지. 모두 어둠의 주비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1: 우리 어둠의 주비주로 만든다고! 시답뷰!
2: 걱정 마! 우리가 구해줄 테니까! 주비주는 어디 있지? 마법만 풀면 되는데.
4: 어? 수정구 안에 있어.
1: 나 무섭다, 뷰.
5: 나도 다녀.
0: 뷰. 모두 어둠의 주비주가 되어라.
3: 안 돼. 더 이상은 못 보겠어.

0: 함께 찾은
1: 주주! 아무리 힘들어도 정신 차려야지!
0: 무슨 소리야, 루시? 난 노래를 불러서 주빈주에게 힘을 주려는 거였는데.
1: 그런 거였어?
2: 좋은 생각이야, 주주. 우리의 힘이 주비주에게 닿을 수 있게 함께 노래하자.
3: 그래, 노래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니까.

0: 원래의 모습으로 버블 샤워 팝!
1: 아쉬워하겠네.
0: 대마녀, 다음에 만나면 가만 안 둘 거야. 응, 우리가 혼내주자.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식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yes,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0: 메뉴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6: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길길
7: 진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8: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금
1: 얼굴엔
4: 순한 킹킹.
1: 주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진물엔
3: 덕분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스쿨버스 왔네.
2: 학교 가자. 안녕 친구들.
3: 같이 가자.
2: 안녕.
3: 재밌게 공부해요.
4: 와 놀이터다.
3: 빙글빙글 쌩쌩.
5: 전면 버스 별지간 놀이터. 뽀로로 까라 스쿨버스.
6: 내일 떠나자.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8: 마데카 솔메이트
9: 지동.
7: 얼굴엔
10: 순한 킹킹.
7: 진물엔
11: 덥덥한
12: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4: 지금 쟁여놓으세요.
15: 모터 구조 대 도넛을 막아라.
16: 어떤 걸 먹을까? 그럼 나는 저기 글레이즈드 도넛? 아니 젤리?
17: 잠깐 레인보우 스프링클도 있어.
18: 천천히 봐.
17: 천천히는 안 되겠어요.
18: 이렇게 할까? 일단은 전부 담아줄게. 이따가 먹고 싶은 걸 고르렴.
16: 우와, 다요?
17: 그래도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18: 걱정 안 해도 돼. 미니 도넛 제조기가 더 만들면 되니까.
16: 고맙습니다.
2: 자, 찍찍아, 이제 우리야.
16: 우와! 뭐야, 와일드, 너 왜 그래? 혹시 내가 뭘 떨어뜨렸어?
17: 아니, 거기 생지지.
16: 아, 그냥 찍찍인데 뭐.
17: 이 정도 착지야, 나한테는 기본이지. 챙겼으면 가자.
16: 갈게요, 나도 같이 가.
18: 그래, 그럼 다음 손님.
19: 보여주고 있는데 빨리 원을 그리면서 도는 거 보여달랬잖아 허브캣.
20: 어? 이 도넛 얘기가 아니야. 먹는 도넛 말한 거지. 봐. 저기요, 우리도 도넛 주세요.
18: 기다리렴. 도넛 아이싱이 떨어져서 가지고 와야 하거든.
20: 아이, 멍멍다대기 기다림이란 건 없는데.
17: 아, 도넛 먹고 싶다.
20: 걱정하지 마. 이제부턴 도넛을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저기 있는 도넛 제조기를 통째로 들고 가는 거야.
21: 방법은 내가 오토바이 묘기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볼게. 정신이 팔렸을 때 너희가 저 기계를 훔쳐.
20: 그래, 뭐 얘가 묘기할 동안 우리가 저 기계를 훔치는 거야. 어때?
18: 다 됐어요, 여러분. 도넛이 나올 거예요.

0: 안 돼! 내 제조기가 왜 저러지?
1: 지금! 쉽게 팔! 이왕 말썽을 피울 거면 제대로 피워야지!
2: 냠냠냠냠냠.
3: 얘들아, 하나 더 먹을 친구 있어?
4: 괜찮아, 난 입맛이 없어서.
2: 왜?
4: 고양이 관 쥐를 무서워하면 안 되는데 무섭거든.
5: 나도 무서운 거 있어.

0: 독수리 말이야.
1: 진짜?
2: 세상에 무서운 거 없는 친구가 어딨어. 무서운데 혼자 다 감당하지 않아도 돼.
1: 고마워 라이더. 내가 기분이 좀 가라앉았나 봐.
2: 네, 포토 할아버지. 보내주신 미니 도넛은 맛있게 잘 먹었어요.
3: 다행이구나. 근데 또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네. 멍멍단이 내 미니 도넛 제조기를 가져가서 고장낸 것 같거든.
2: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 퍼피 구조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전대원 모터본부로 출동!
4: 라이더가 부른다!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다들 빨리 와줘서 고마워. 멍멍단이 포터 할아버지의 도넛 제조기를 훔쳐갔대. 우리가 되찾아서 고쳐드리자. 그래서 이번 임무는 누가 맡냐면 스카이? 후크랑 제트 엔진이 필요해. 너는 그 제조기를 잡아서 포터 할아버지한테 갖다 드릴래?
2: 오토바이 타고 슝! 하늘을 날리는 스카이!
1: 그리고 로키? 연장으로 고장난 제조기를 고쳐줘.
2: 초록 에너지 빠르게 출동!
1: 준비됐지? 모터 구조대 출동하자!

0: 계속 열심히 말썽을 피워서 그런가 엄청 배가 고프네. 멈춰봐. 돈 안 먹고 하자.
1: 도넛도 못 만드는 게 무슨 도넛 제조기야.
0: 이 중에 하나를 누르면 되지 않을까? 아마도 이거. 뭐가 웃겨.
2: 안 돼, 저기 모터 구조대야.
0: 어디, 네가 기계 뺏기나 봐. 얘들아, 얼른 가자.
3: 멍멍간이 해변으로 가려나 본데. 스카이, 어서 도넛 제조기 잡자.
2: 알았어, 라이더.
0: 우와, 뭐야, 잡히겠어.
2: 그럼 도넛을 만들까?
1: 도넛? 왜? 아, 이번에는 먹는 도넛이 아니구나.
2: 아하! 좋아, 이제 도넛 제조기로.
4: 스카이, 다친 데 없어?
5: 괜찮아, 근데 멍멍단이 어디 갔는지 못 봤어.
3: 여기로 더 와달라고 하자. 체이스, 멍멍단을 추적해줘.
6: 모터 체이스, 곧바로 출동.
0: 좋아, 아까는 저 버튼을 눌렀고 이번엔 뭘 누를까? 이거!
1: 우와, 우와, 스프링클 맞았네. 좋겠다.
2: 누가 오고 있어?
3: 잘하고 있어, 체이스. 멍멍단 위치를 꼭 찾아줘.
6: 수상한 냄새는 나한테 맡겨. 도넛 냄새다.
2: 융이 아주머니 농장 쪽이야.
3: 고마워, 스카이. 그렇지, 체이스.
2: 우리 냄새 못 맡게 저기로 가자. 멋지지? 응? 난 천재야.
0: 으이, 나도 이 생각했어. 이제 나가자, 두웨인.
6: 라이더, 멍멍단은 저쪽으로 갔나 봐.
3: 자, 가자. 도넛 제조기 찾으러.
1: 서둘러, 허브케. 물이 배고파.
0: 처음엔 이 버튼을 눌렀는데 안 됐어.

0: 처음엔 이 버튼 눌렀는데 안 됐고. 그러니까 도넛을 만들기 위해 눌러야 하는 버튼은 바로
1: 에이 그냥 다 눌러. 어? 이번엔 될 것 같아.
2: 저기 있어 라이더.
3: 미니 도넛 제조기도 저 앞에 있고.
4: 그러네. 근데 저러면 미니 도넛이 아닌 것 같은데. 저게 뭐야? 너무 크잖아. 다들 잘 피했어, 얘들아.
2: 우와, 무슨 도넛이 이렇게 커?
1: 다시 멍멍단 쪽으로 가는데?
4: 멍멍단, 너희 전부 괜찮아?
0: 괜찮긴, 괜찮을 리가 있냐, 야굴려. 너희도 이렇게 큰 도넛에 한번 갇혀봐. 이것보다 끔찍한 일이 또 있나?
5: 또 있긴 해. 저기.
3: 무슨 일이 있는 건가?
1: 그러게, 도넛 제조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겼나 봐.
5: 우릴 잊진 않았겠지?
1: 저 기계를 꺼야겠어, 얼른.
2: 하지만 들어갈 때라 본 저 도넛 구멍밖에 없잖아.
4: 구멍이 좁아서 점프를 엄청 잘해야겠어.
6: 점프를 엄청 잘해야 한다는 거지? 점프하면 이 와이드고.
4: 네, 부탁해 와이드.
6: 할 수 있어. 한 마리인데 뭐. 아, 두려웠네.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아, 좋아. 준비하고. 그럼 와우! 초고속 부스터!
4: 로키, 저거!
6: 자, 들어간다! 헥! 어디 보자. 어떤 거지? 으아! 헐! 잠깐, 혹시 너 나한테 할 말 있어? 그거였구나.
4: 우와, 제조기가 꺼졌어.
0: 뭐, 끈 건 잘했네. 근데 그럼 뭐해? 우린 다 아직도 갇혀서 못 나가는데.
6: 저기를 봐도 그렇게 생각해?
7: 야! 먹어서 나가면 되잖아.
6: 으아! 저 큰 걸 먹는 일은 안 도와줘도 돼.
0: 우와! 됐어요, 포터 할아버지. 이젠 원래처럼 도넛을 잘 만들 거예요.
8: 도넛 하나씩 먹고 가렴.
6: 멍멍단, 잘 들었지?
0: 도넛 소리만 들어도 토할 것 같아. 나도 이제 못 먹어.
8: 고맙구나, 모토 그저네. 요 뺀질이 도넛을 다시 보게 해줬어.
4: 별 말씀을요, 포터 할아버지. 혹시 또 도넛이 뺀질뺀질 도망다니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9: 모터 구조대, 고양이들을 구해라.
4: 도와드릴까요, 포터 할아버지?
8: 아, 좋지. 근데 과일은 쌓기가 좀 힘들 텐데.
10: 재미있게 하면 되죠. 사과 발사기.
8: 우와, 생각도 못해본 방법이야. 얜 누구지?
4: 아, 와일드캣이에요, 험딩어 시장님. 퍼피 구조대 최초의 고양이과 대원이죠.
8: 고양이과인데 퍼피 구조대에 껴? 여기도 아주 엉망이구만.
6: 너무해요.
8: 우리 야옹이들은 아침에 갓짠 오렌지 주스를 주면 좋아하지.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달까?
2: 어떡해!
6: 나한테 맡겨!
7: 와우!
1: 잘했어!
6: 고마워!
0: 얘들아, 여기에는 아무래도 누가 사는 것 같지?
5: 허브캣, 아무도 나오질 않는데?
0: 아, 비었나? 저기 고양이들만 졸고 있네.
11: 얘들아, 나 방금 아주 기발한 생각이 났거든.
5: 혹시 저 귀여운 고양이들을 깨워서 안아주고 놀고 예쁜 신발도 신겨주게?
0: 아, 두웨인, 그게 아니라 여기를 우리 아지트로 만들자는 거야. 완전 다 뜯어고쳐서.
5: 신발은 그 다음에 신겨? 이리 와, 야옹아. 너 나랑 놀래? 아니면 내가 작은 모자 씌워줄까?
0: 어? 저 사람은 뭐지? 이제 여긴 우리 아지트니까 모자.

0: 말라고 경고하자.
1: 뭐야? 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0: 여긴 우리 게 됐거든요. 우리가 물어봐야죠.
2: 어, 저 차 좀 봐. 저 사람이 탄 쪼꼬미차 뺏어서 멋진 오토바이로 바꾸는 건 어때?
0: 내 말이 역시 나는 천재야.
1: 쪼꼬미차? 이건 무려 수제 고양이 캐리어라고. 손대지 마.
0: 구경이나 하시죠. 저 위에서.
2: 비행기 재밌게 타세요.
3: 듣고 보니 웃긴다. 비행기래. 날아라 비행기.
1: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어? 퍼피 구조대를 불러야겠네.
4: 네, 엄딩어 시장님. 무슨 일 없으시죠?
1: 무슨 일이 있으니까 연락한 거겠지? 못된 강아지 폭주족이 내 동글집을 빼앗았어. 또 날 여기 매달았고.
4: 바로 갈게요, 시장님. 퍼피 구조대만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 대원 모터본부로 출동!
5: 라이더가 부른다!
0: 와우!
6: 마셔!
2: 조심해!
0: 같이 하나씩 나눠 먹자고.

0: 비행기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모두 빨리 와줘서 고마워. 멍멍단이 험딩어 시장님을 동굴집에서 쫓아냈나 봐.
2: 설마 매달려 계셔?
1: 맞아, 네 말대로야. 그래서 이번 임무는 누가 맡냐면 마셜? 넌 사다리로 험딩어 시장님을 안전하게 내려드려.
3: 불자동차 출동! 멋진 오토바이로!
1: 그리고 러블? 넌 삽이랑 해머를 써서 저 동굴을 좀 열어줄래?
4: 러블, 번개 스피드로 출동!
1: 모두 준비됐지? 모터 구조대 출동하자!

0: 저희 왔어요, 시장님. 마셜, 어서 내려드려. 러블, 저 바위를 치우자.
1: 서둘러줘. 폭주족들이 내 동굴을 엉망진창으로 만들 거야.
2: 아! 사다리! 가만히만 기다려주시면 안전하게 내려드릴게요.
1: 그럼 난 여기만 내려가면 돼. 어! 이런...
0: 보잉, 보잉, 보잉. 무슨 소리지?
2: 퍼피 구조대가 또 방해하러 왔나?
3: 내 퍼피 구조대? 여기? 지금?
2: 아직 고양이 캐리어 개조하려면 더 걸리는데. 그나저나 나갈 데가 없잖아. 어떡하지?
3: 넌 왜 맨날 나한테만 물어봐?
4: 됐다, 바위 뚫었어. 이젠 옮길게.
3: 간만에 한 건 했네.
0: 더 놀고 싶은데.
1: 집을 다 엎어놨네. 야옹인 다 어디 갔어?
0: 걱정 마세요, 시장님.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와일드캣, 안개기슭 마을로 와줄래?
5: 안개 뭐?
0: 안개기슭. 우리 본부를 지나면 바로 나와. 멍멍단을 잡으려면 무엇보다 초고속 부스터가 꼭 있어야 돼.
5: 말만 해. 언제든 달려줄 테니까.
4: 대박. 쟤 진짜 빠르다.
0: 그치? 모두 출동!

0: 얘들이 더 좋은가 봐.
1: 근데 이 통로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 스페너!
2: 저기 소리가 들려.
3: 왜 하필 여기 있어?
0: 우후! 나 벽 타고 간다, 오브팬!
1: 달리자!
0: 다들 조심해! 저 앞에 악어야!
1: 악어라면 스턴트쇼 때 30마리까지 넘어봤어. 한 마린 가볍게, 으아! 쥐! 웨우!

0: 이런 내 바퀴.
1: 아, 나 고양이들이랑 더 못 있겠어. 아, 집게팔. 나사 하나만 더 풀면 너희랑 나는 빠이빠이. 좋은 말로 할 때 멈춰 멍멍단.
2: 우와, 우와, 터널이 끝나가. 저 넘어는 물인데 어떻게 어붙게.
1: 몰라, 이제 뒤부터 봐. 우리부터 구해줘. 이러다가 떨어진단 말이야. 우와!
3: 잡았다. 장난은 이쯤 했으면 그만둬. 데려간 애들은.
2: 저 밑에.
0: 나! 쟤네들은 헤엄 못 친다고.
3: 괜찮을 거예요. 제이스, 이쪽으로 와줘. 루키, 넌 이 위에 있는 절벽에 가지고 얼른.
4: 교통경찰 제이스, 출동.
5: 초록에너지 출동. 도착했어, 라이더.
4: 나도 왔어.
3: 좋아, 넌 짚라인을 쏴서 저 파이프에 연결해줘.
4: 짚라인?
3: 러블, 넌 삽으로 저 사이드카에 건져서 들어올려줄래?
6: 근데 어떻게 가지?
3: 와일드랑 체이스가 잡아줄 테니까 날아가듯이 가보자.
5: 와우, 발톱 타이어!
4: 견인구리!
6: 이제 코앞이야!
0: 제발 성공해줘.
5: 야옹마옹. 고맙기는. 고양이과끼리 이 정도는 좋아야지. 그럼 가볼까? 블리!
6: 로키, 특별 배송 간다.
5: 잡았어.
0: 얘들 구해줘서 고맙다.
3: 별 말씀을요, 험디거 시장님. 또 고양이가 사라지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0: 와일드, 혹시 우리랑 같이 살 생각 없니? 우리 마을도 살기 진짜 좋아.
5: 네, 전 이 팀이 정말로 좋거든요.
0: 너희들, 저렇게 해놓고 어디 가? 너희가 어질러놓은 동굴은 싹 치워놓고 가야지.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7: 얼굴엔
5: 순한 킹킹.
7: 눈물엔
5: 덥덥한
8: 순하게
5: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쥐설 마데카솔.
9: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어스.

0: 건강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승산.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함께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4: 진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치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하게
1: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4: 호비는 아프대요.
2: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5: 시원해.
2: 언제나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6: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언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7: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8: 지금 쟁여놓으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금.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진물엔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모터 구조 대화 나선형 바위탄 메사.
10: 다 얼마 안 됐는데 오토바이 진짜 빨리 배운다.
11: 고마워. 완전 재밌어. 부릉.
10: 배우는 김에 야옹이들 기술도 배울래? 이런 나무 타기 같은 거.
11: 와,
10: 올라와. 여기 경치도 좋아.
12: 저 정도는 나도 해.
10: 내가 해볼게. 무리없네.
12: 내 차례야. 나무 타기 힘들다.
10: 그래도 한번 시도해본 게 어디야. 야, 와, 마셜은 올라왔네.
11: 요령을 알면 쉬워. 사다리 쓰면 돼.
13: 멍멍단 멍멍단 멍멍단.
14: 잘 봐. 이 정도는 돼야 말썽을. 아!
11: 재밌네.
8: 웬 몸 개그. 여기 말썽 피우러 온 거 아니야?
14: 맞아. 캐스킷. 저분들 아무래도 우리가 가서 도와드려야겠지?

0: 오, 영호부캡, 오늘은 진짜 말썽 하나도 안 피울 거야?
1: 누가 아는데? 생각하고 있거든. 이 대장을 믿어. 그래, 역시 대장이 진짜 말썽 피우기 좋은 일을 찾아냈네. 저 보스를 따라가!
2: 오늘 보실 나선형 바위타 말사는 어드벤처 베이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랍니다. 편히 둘러보면서 가세요. 조금 멀지만 경치가 좋거든요. 그치, 치카레타?
1: 저기요! 우리 경주예요! 진짜 달리는 게 뭔지 보여주지! 어, 어디서? 아, 잠깐! 으이. 뭐해! 얼른 앞지러 가!
2: 저희 마을이 자랑하는 신비로운 명물을 한시라도 빨리 보여드리고 싶네요.
1: 어? 재미없게 대체 뭐 하는 거야?
2: 바로 여기입니다. 나선형 바위타 멜사. 직접 올라가긴 좀 험한데라 여기서 보는 게 제일 좋죠.
1: 이제야 말썽을 피울 수 있겠어.
2: 안 돼! 못된 멍멍간 녀석들! 오토바이인지 뭔지 끌고 딴 데 가서 놀아줘!
1: 그러면 가죠 뭐. 네, 대신 버스는 가져갑니다.
3: 우와, 버스로 가는 거.

0: 관광객들은 아무데도 못 가.
1: 커피 보조대를 불러야겠다.
2: 우와, 이건 또 새로운 장면인데?
0: 깜짝 놀랐지?
2: 네, 시장님.
1: 라이더, 저 못된 멍멍간 녀석들이 우리 버스로 나선형 바위탑 메사에 뛰어내렸어. 버스가 없으면 나랑 치크레타, 관광객들은 여기서 움직이지를 못해.
2: 걱정 마세요, 금방 갈게요. 퍼피 구조된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전 대원 모터본부로 출동.
3: 라이더가 부른다. 와!
4: 조심해!
0: 굴러서 본부까지 셋, 둘, 하나!

0: 퍼피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1: 빨리 모여줘서 고마워. 나선형 바이탑에 문제가 생겼어. 멍멍단이 구대 시장님의 관광버스를 훔쳐 타고 바위탑 꼭대기에 뛰어올라서 관광객들이랑 시장님이 꼼짝 못하신대. 그래서 이번 임무는 누가 맡냐면 스카이, 너는 공중에서 벨트를 내려서 도인을 좀 구조해줘.
2: 오토바이 타고 슝 하늘을 달리는 스카이.
1: 다음은 와일드캣, 너는 실뭉치를 짚라인처럼 발사해서 허브캡이랑 개스킷을 안전한 위치까지 옮겨줄래?
3: 말만 해. 나야 언제든 바로 달려줄 테니까.
1: 그리고 러블, 넌 삽으로 길을 좀 골라줘. 저 버스를 내리고 나면 관광객들을 태우고 돌아와야 하거든.
4: 러블, 번개 스피드로 출동!
1: 준비됐지? 모터 구조대 출동하자!

0: 라이저, 너희를 보니 마음이 놓이네.
1: 네, 걱정 마세요. 러블, 바로 일을 시작해줘.
2: 알았어, 라이더.
1: 스카이, 넌 드웨인을 태우고 와줄래?
3: 간다, 하늘을 나는 스카이.
1: 와일드캣, 점프를 하기엔 좀 먼데 초고속 부스터를 써보는 게 좋지 않을까?
3: 좋아, 라이더 대장. 와우, 초고속 부스터.
4: 저런 건 누구나 다 하는 거 아니야? 나처럼 버스를 거꾸로 몰고 가는 일이 더 어렵지.
3: 우리 구조대가 셋 다 구해줄게. 웨옹! 실뭉치 발사! 허브캡, 캐스킷, 이 짚라인 타고 가. 이거...
4: 네가 뭔데 우리한테 명령해?
0: 오, 줄타기다! 나 줄타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우와!
4: 또 착한 척이나 하고 누가 구해달랬나? 야옹이는 더 싫어. 어서 내려가자. 도움이 왜 필요해?
3: 허브캡, 그냥 앉아.
4: 멍멍다는 그런 거 잘 모르거든.
3: 허브캡, 안 돼. 잠깐만, 너 또 거꾸로 가는 거 밟았잖아.
4: 브레이크, 빨리 밟아.
3: 안 된단 말이야.
1: 어,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나? 이거 큰일 나겠어요. 체이스, 여기 매사 쪽으로 와줘.
5: 모터 체이스, 곧바로 출동.

0: 회전!
1: 저리 비켜, 이 야옹아!
0: 떨어질 뻔했네.
2: 러블! 작성기와 피해!
3: 정말 고마워. 안 돼! 돌들이 벽을 쌓았네. 이 많은 걸 언제 다 치우지?
4: 체이스! 개스켓이 떨어졌어!
2: 바로 출동할게! 그만!
0: 짜잔! 나 방금 요기한 거다!
5: 라이더! 와일드가 언제까지 버스를 잡고 내려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커브를 조금만 더 크게 돌아도 절벽으로 떨어질 수 있어!
4: 와일드캣! 그 버스 어떻게 좀 해볼 수 없을까?
6: 일단 바닥에 쌓인 돌은 러블이 계속 치우고 있어!
0: 그러면 와옹! 다이어발톱 제자리로! 아깝기는 하지만 이 정도 착지야 나한텐 기본이지. 준비해. 브레이크가 안 들어서 바닥에 돌이랑 부딪힐 거야. 간다.
2: 버스가 와. 서둘러 러블.
3: 아직인데. 잠깐 좋은 수가 있어.
0: 경사로야. 앞에 꽉 잡아.
4: 로보독을 불렀으니까 트럭 본부를 몰고 오면 관광객들과 함께 타고 돌아가시면 돼요. 버스는 아마 한동안 못 달릴 것 같으니까요.
7: 얼마나 지먹먹나? 마을까지 계속 쭉 밀고 가. 도착해야 너희 오토바이 돌려줄 거니까.
8: 말썽 피우려다 이게 뭐야, 허브케.
0: 그러게. 그렇다고 뭐 재밌는 것도 아니고.
8: 잔말 말고 그냥 밀기나 해.
7: 라이더, 와일드캣 구조대. 오늘도 구해줘서 고맙다.
4: 별말씀을요, 그레이 시장님. 또 폭주족이 버스를 훔쳐타고 달아나면 저희를 불러주세요.
7: 그러고 보니 와일드는 어떡하지? 네 오토바이를 잃어버렸잖니.
0: 짠! 누가 이걸 놓고 갔네. 고마워, 스카이. 완벽하게 해결돼서 기분 좋다.
2: 모터 구조대, 재채기하는 체이스를 구해라. 고마워, 와일드. 근데 너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지. 에이,
0: 몸을 더 웅크려볼래? 이런 식으로.
2: 우와, 나도 그 바퀴 드는 거 해보고 싶다. 에이,
0: 흙먼지가 날려서 그런가?
2: 난 괜찮아. 에이, 나도 그거 연습해볼게. 저기 가서.
0: 같이 가! 내가 봐줄게.
2: 아, 저기 그냥 나 혼자. 에츠!
0: 괜찮아, 체이스?
2: 멀쩡해. 가볼게. 고양이 털 알레르기 때문에 계속 이런데 기분 나쁠까봐 말도 못하겠고 그냥 내가 피해야지 뭐.
0: 나한테서 도망치는 것처럼 가버리네. 무슨 일이지?
2: 이제 좀 살겠다. 와일드 옆에만 안 가면 괜찮긴 한데 이래선 모터 구조대를 어떻게 해? 오토바이나 더 연습해야겠어.
8: 우와, 저 파란 강아지 진짜 잘 달린다.
0: 맞아, 너희 둘보다 나은데.
9: 정말 우리보다 잘 달린다면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뭐냐면
8: 저기, 허브캣? 혹시 저 목걸이에 마법의 힘이 있는 거 아닐까?
9: 그래, 그거였어! 저 목걸이 때문이야. 얼른 가서 저걸 뺏자.
0: 그러니까 지금 출동하잔 거지.
10: 멍멍단 말썽 비우러!
0: 여기 보여줄까?
2: 뭐야?
9: 집게팔! 됐다!
2: 잠깐! 내 목걸이! 적극성기?
11: 위험해! 어서 빨리 내려와!
1: 그런데 구조대 마모아! 친구들 불러서 우리 구해줘! 얼른!
11: 알았어! 근데 목걸이가 있어야지!
9: 아, 그래? 그 목걸이 떨어뜨렸는데
2: 드론?
9: 저걸 가지고 어떻게 구해?
2: 제일 안전한 길을 볼 수 있거든. 자, 날 따라와. 그럼 괜찮을 거야. 이제 차례로 가볼까? 우후!
8: 우와! 너 대장 노릇 잘한다.
2: 뭘? 이젠 내 목걸이 찾으러 갈게.
9: 나도 저런 장치 있으면 대장 노릇 잘할 거거든. 껴, 캐스켓 만들어줘.
12: 한번 시도 정도는 해보지 뭐. 누구 체이스 본 친구? 어디에 숨어있나 봐. 체이스!
0: 아까 전에 오토바이 연습하다 쌩 가던데? 내가 뭐라도 잘못했나?
4: 잘못? 무슨 문제 있었어?
0: 아니, 재채기만 했지.
4: 어?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었나?
0: 야, 우와! 그래서 재채기를 한 거야? 나 때문에? 근데 알레르긴 걔도 어쩔 수 없잖아.
4: 그러니까. 지금은 나아졌는지 목걸이로 물어보자. 이상하네. 응답이 없어. GPS로 목걸이 위치를 추적해볼게. 왜 사막에 있다고 나오지? 아무래도 이상한데. 전대원 모터본부로 출동!
10: 라이더가 부른다!

0: 스타 구조대 전부 다 모였어. 라이더 대장. 체이스 빼고.
1: 그래서 너희를 불렀어. 사라진 체이스를 찾아내야 돼.
2: 물론 가야지.
0: 다 같이.
3: 찾자.
1: 체이스가 응답을 안 하니까 목걸이에 GPS 신호를 보면서 어디 있는 건지 찾아야 돼. 그래서 이번 임무는 누가 맡냐면 스카이. 넌 하늘을 나는 오토바이로 위에서 사막을 쭉 훑어봐줘.
0: 오토바이 타고 슝 하늘을 달리는 스카이.
1: 그리고 러블. 넌 우리가 가는 길을 막는 바위가 있으면 안전하게 다 치워줄래?
3: 러블, 번개 스피드로 출동!
2: 라이더, 같이 가도 돼?
1: 도와주면 좋지, 와일드. 넌 오토바이를 잘 타니까 가다가 협곡처럼 좁은 길을 지나야 할 땐 거길 맡아줘.
2: 고마워, 라이더!
1: 준비됐지? 모터 구조대 출동하자!

0: 우리 멍멍단을 위한 공식 드론 제1호 완성!
1: 내 아이디어니까 먼저 날린다.
2: 오! 예! 가자, 드론!
3: 방금 뭐지?
0: 짜잔! 우리 멍멍단도 이제 너처럼 드론 갖고 있다고. 드론!
1: 아, 왜 안 서? 브레이크가 어디에 있는 거야? 오!
2: 어? 혹시 뭐 구르는 소리 안 들려?
3: 이런! 바위야! 빨리 비켜! 따라와! 저쪽으로! 위험했네. 다들 괜찮아?
2: 아, 정말 고마워, 용감한 파란 친구.
1: 너 때문에 갇혔잖아. 어떡할 거야?
3: 나 혼자선 안 돼. 다른 애들이 와서 도와주면 몰라도.
4: 여기 위에선 체이스도 목걸이도 안 보여, 라이더.
5: 목걸이의 GPS 신호로 볼 때는 분명히 이 근처에 있을 텐데.
4: 잠깐, 방금 이 목소리는 체이스?
1: 에이출!
4: 지금 또 들렸어. 소린 이쪽에서 난 것 같은데.
0: 제이스 재채기 맞아.
5: 러블, 바위 좀 치워줘.
1: 삽. 에이츠, 에이츠.
3: 봐봐, 누가 우릴 구하러 왔어.
1: 에이츠.
3: 내 코가 그러는데 지금 밖에 있는 앤 와일드래.
1: 에이츠.
3: 보고 싶었어. 에이츠. 너랑 너희 전부 다.
4: 난 좀 떨어져 있을게. 재채기 더 하면 안 되잖아.
3: 네 잘못 아니니까 걱정 마. 솔직히 말할걸. 그냥 가서 미안. 우리는 그래도 친군데.
1: 저 강아지들 또 우쭐대겠지?
0: 그쯤에선 적당히 해.
1: 그러게, 누가 그런 이상한 엉터리 드론 같은 거 만들래? 만들 거면 이렇게 좀 근사한 걸 만들어야지. 이상한 문제도 없고 말썽도 잘 피웠을 거라고. 잘 봐.
5: 우와, 뭐야? 우와! 아니,
1: 살려줘!
5: 구하려면 둘이 같이 점프해야겠는데? 체이스, 넌 조종사에 구해. 와일드, 넌 제트기를 맡아줘.
4: 알았어, 라이더. 이번엔 엄청 높이 뛰어야 돼.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가.
3: 에츄! 네가 알려줬던 방법을 쓸게.
5: 팀인데?
2: 와, 진짜 대단해, 게스키. 이 드론 아직도 날고 있어.
0: 기본이지.
1: 가, 드웨인, 밟아.
4: 큰 생쥐다. 낭다람쥐였네. 잠깐, 제이스 목걸이?
0: 이리 줘, 주인한테 줘야지.
3: 고마. 에츄. 우와.
5: 지금 생각났는데 네 재채기를 멈추게 할 방법이 있겠어.
4: 우와, 재채기를 안 하네. 새 헬멧 진짜 최고다, 제이스.
5: 알레르기 방지 필터를 넣어서 이 헬멧만 쓰면 이제 고양이 털 알레르기는 문제 없을 거야.
3: 고마워, 라이더.
5: 혹시 또 재채기 때문에 괴로울 때는 우릴 불러. 에취 하고.
0: 한 번 더 갈까?
6: 예!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출동.
6: 얼굴엔
7: 순한 길길.
6: 눈물엔
7: 덤덤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9: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8: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2: 우리 모두
1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4: 얼리면 더 맛있어.
1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6: 출동.
15: 얼굴엔
16: 순한 킬킬.
15: 진물엔
16: 덥덥한 말.
17: 순하게
16: 지켜줄게.
1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8: 세치형.

0: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어스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동
3: 얼굴엔
4: 순한 킬링
3: 줄무랑
4: 덥덥나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빠 저게 뭐야?
2: 글쎄.
3: 다들 뭐 먹는 거지?
4: 이게 뭐예요?
5: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4: EBS IN 포키젤?
5: 네.
6: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꾸렁꾸렁 떠나요. 렛츠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은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2: 같이 놀자.
1: 즐거운 캠핑 여행.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3: 아침에
4: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점심에
4: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저녁에
4: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줄무랑
7: 덥덥한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조금만 더 자고. 간지러워. 아, 하지 마. 알았어. 밥 먹고 강아지 놀이터 가자. 밀크야, 이리 와.
1: 우와, 잘한다.
0: 울어. 밀크야, 살살 울어. 더러워지잖아.
2: 밀크 완전 신났네.
3: 어머, 치즈.
4: 치즈.
0: 치즈야.
1: 우와, 멋지다.
0: 귀여워.
4: 치즈야, 치즈 해봐.
1: 봤어, 봤어? 치즈 하니까 치즈 하는 거.
0: 응, 그래서 이름이 치즈인가 봐.
1: 맞아. 요새 엄청 인기 있는 강아지야.
0: 우와, 완전 스타네.
5: 치즈, 앉아. 일어나. 자, 물어와. 잘했어.
4: 대단하다.
0: 우와, 잘한다. 나도 우리 밀크 사진 올려볼까? 우리 밀크도 귀엽고 똑똑하잖아.
1: 그래, 한번 해봐. 엄청 인기 많을 거야. 그럼 달님이랑 밀크도 스타가 되는 거야?
0: 스타?
1: 근데 그 전에 밀크를 응? 봐줘야 할 것 같아.
0: 어? 밀크야, 이게 뭐야? 일단 목욕부터 해야겠네. 가만히 있어, 밀크야. 깨끗이 씻어야지. 밀크!
1: 거기서!
0: 멈춰!
1: 이건 어때?
0: 이건 어떨까?
1: 이건?
0: 밀크야, 너도 반짝반짝 스타가 될 수 있어.

0: 웃어봐. 아니, 웃어보라고.
1: 이렇게 치즈.
0: 아니, 이렇게 치즈.
1: 밀크 아님 모델처럼 걸어볼까? 이렇게.
0: 그래, 이렇게.
2: 뭐야? 밀크는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은데.
1: 어? 아니야, 밀크가 잘하는 게 있을 거야.
2: 엄마다. 여보세요?
3: 네, 엄마.
2: 조금만 더 놀다 갈게요.
0: 얘들아, 얘들아, 방금 봤어? 밀크가 벨소리에 맞춰 노래하면서 춤춘다.
1: 그래? 어떡해?
0: 별이야, 벨소리 들려줘봐.
2: 진짜네.
4: 달림아, 달림아.
0: 왜요, 엄마?
4: 달림아, 이것 좀 봐. 어제 올린 밀크 영상 말이야. 좋아요를 100개도 넘게 받았어.
0: 우와.
4: 다들 너무 귀엽다고 난리야.
0: 그럴 줄 알았어요.
4: 달림아, 그 노래하고 춤추는 강아지가 진짜 너네 강아지야?
0: 맞아. 우리 밀크야.
4: 보여줄 수 있어?
0: 그럼.
1: 진짜?
4: 어머, 노래하는 강아지네.
5: 귀엽다.
1: 우와.
4: 안녕.
1: 사람들이 밀크를 알아봐.
2: 그럼 이제 밀크도 스타가 된 거야?
0: 에이, 아직은 아니지.
6: 얘들아, 혹시 사진 좀 같이 찍어도 될까?
0: 네? 그럼요.
2: 우와, 밀크 진짜 스타 됐네.
1: 난 그래서 밀크 사인도 받았지롱.
2: 사인? 강아지가 어떻게 사인을 해? 글씨도 못 쓰는데.
1: 짜잔!
2: 그게 응? 무슨 사인이냐?
1: 왜, 맞지.
0: 왜, 밀크야? 밖에 나가서 놀자고? 얘들아, 우리 밀크 데리고 나가서 놀자.
1: 잠깐, 이렇게 나가려고?
0: 왜?
1: 아니, 사람들이 밀크 알아볼 텐데 예쁘게 하고 가야지.
0: 맞다, 그렇지. 밀크야, 어디 가? 이거 입어야 한다니까.
2: 밀크는 옷 입기 싫은 것 같은데.
0: 안 돼, 밀크야, 예뻐져야지. 이리 와. 밀크야. 왜? 답답해? 그래도 좀만 참아.
2: 어머, 밀크다!
1: 거봐, 사람들이 알아볼 거라니까.
4: 진짜 밀크네?
0: 귀엽다.
2: 한번 만져봐도 되니?
0: 네.
6: 와, 나도 한 번만.
4: 나도.
0: 아니. 겨우 빠져나왔네. 밀크야, 됐어. 이제 마음껏 놀아. 야!
2: 밀크다!
4: 밀크! 밀크야, 노래해봐!
2: 밀크야,
4: 어서 해봐!
0: 밀크다!
2: 어디가?
4: 밀크!
1: 밀크야? 모르는 애가 없네. 밀크 인기 좋다.
0: 잠깐만! 밀크야, 괜찮아? 밀크야, 우리 산책 갈래? 국놀이 해줄까? 왜 그렇게 힘이 없어?
1: 달림아, 달림아! 이것 좀 봐!
0: 뭔데?
1: 밀크가 멍멍스타 후보가 됐어!
0: 멍멍스타?
2: 응, 인기 많은 강아지들만 모아서 투표를 하는 거야.
1: 밀크 정말 대단해! 그럼 앞으로 더 인기 많아지겠다. 안 되겠어. 다른 사진이랑 동영상도 더 올리자.
2: 춤 연습을 더 하면 어때?
1: 털도 예쁘게 깎고.
2: 숫자 있는 강아지도 있던데. 내가 연습시켜볼까?
1: 인기 투표 1등하면 진짜 스타가 될 거야.
0: 아니, 안 할래.
1: 뭐? 왜?
2: 스타가 되는 거 싫어?
0: 아니, 좋아. 하지만

0: 아무도 널 못 알아볼 거야. 자, 이제 가서 마음껏 놀아. 오? 아, 안 돼, 빌크야. 지저분해지자. 그래, 이래야 밀크답지.
1: 달림아, 어서 출발하자.
0: 반지랑 머리핀이랑 스티커랑.
2: 달림아, 어서 출발하자.
0: 네, 아, 맞다. 네, 달토끼. 이제 보물가방까지 다 챙겼으니까 출발해볼까? 엄마, 아빠, 준비 다 됐어요. 얼른 가요, 얼른.
1: 달토끼도 데려가려고?
0: 당연하죠.
2: 달토끼는 두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1: 그래, 놀이공원에서 잃어버리면 어쩌려고.
0: 그치만, 괜찮아요. 꼭 끌어안고 있을게요. 달토끼도 가고 싶어한단 말이야.

0: 우와, 너무 재밌겠다. 달토끼야, 너랑 함께해서 더 좋아. 와,
1: 정말 오랜만이네.
2: 그러게. 자, 그럼 어디부터 가볼까? 회전목마? 범퍼카? 바이킹?
0: 우와, 아빠, 빨리 오세요.
2: 오, 아, 같이 가.
0: 우와, 우리 여기 있는 거 다 해봤어.

맞춰.

0: 달리마, 그렇게 재밌어?
1: 네, 너무 신나요.
2: 그래, 오늘은 실컷 놀자.
1: 이번엔 또 뭘 타볼까? 어? 생각났어요.
3: 통과입니다. 예!
1: 아빠, 저 롤러코스터 탈 수 있는 거죠?
0: 그럼. 근데 롤러코스터 무섭지 않겠어?
1: 안 무서워요. 얼마나 타고 싶었는데요. 그리고 아빠도 같이 탈 거니까요.
0: 응? 아빠랑? 아, 그런가? 아빠는 달콩이를 봐야지. 그러니 롤러코스터는 엄마랑 타야겠네.
1: 응? 근데 엄마는 어디 가셨지?
0: 좀 전에 전화 받으러 갔는데.
2: 네, 네. 알겠습니다. 달리마, 어떡하지? 엄마가 회사에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어.
0: 그래?
1: 네, 그럼 우리도 가야 돼요?
2: 아니야, 달림이 아빠랑 더 놀다 와.
1: 그래도 돼요?
0: 그럼, 이왕 왔는데 실컷 놀아야지. 당신은 걱정 말고 어서 가.
2: 고마워. 그럼 우리 아가들 재밌게 놀고 와. 미안.
0: 집에서 봐.
1: 엄마 안녕.
0: 그나저나 엄마가 없으니 롤러코스터는 못 타겠는데.
1: 그래도 타고 싶은데. 아, 달토끼랑 탈래요. 달토끼랑 다 해보기로 했거든요. 근데 안 된다고요?
3: 네, 인형은 함께 탈 수 없어요. 떨어뜨릴 수 있어서.
1: 아빠, 어떡해요?
0: 그러게, 달토끼 없이 너만 타야겠는데. 혼자 괜찮겠어?
1: 아니요, 못하겠어요.
0: 달리마, 기운내. 다음에 엄마랑 오면 그때 타자.
1: 네.
0: 그럼 이제 뭐 할까? 여기 동화나라도 있고 요령놀이터에 오세요. 무섭고 재밌는 요령놀이터로 오세요.
1: 요령놀이터?
0: 요령놀이터에 놀러오렴.
1: 재밌겠다.
0: 용감하게 잘하면 멋진 선물도 준단다.
1: 선물이요? 내 친구도 같이 가도 되나요?
0: 그럼.
1: 우와, 아빠, 달토끼랑 같이 가도 된대요. 저 갈래요.
0: 그래.
1: 여기에요.
0: 근데 괜찮을까? 조금 무서울 것 같은데.
1: 괜찮아요. 달토끼랑 같이 가잖아요.
0: 그래, 달림이 화이팅!
4: 유령 놀이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1: 달토끼야, 우리 같이 잘해보자.
4: 지금부터 신나고 오싹한 모험을 시작해볼까요?

0: 오늘 네가 날 여기 데려와줬잖아. 정말 고마워.
1: 너랑 항상 같이 다닐 수 있으면 좋을 텐데.
0: 그럼 나도 네 보물 가방에 들어갈까?
1: 정말 그럴 수 있어?

0: 이렇게 안 나오지? 어? 달리마!
1: 아빠!
0: 어땠어? 무섭지 않았어?
1: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0: 그래? 우리 달림이 진짜 용감하구나.
1: 용감하게 잘했다고 선물도 받았어요.
2: 우와! 뽕자! 뽕자!
0: 그럼 우리 이제 뭐 할까?
1: 도전하러 가요.
0: 도전? 달림아, 잘해.
1: 네, 달토끼야. 준비됐지?
3: 어, 그봐.
4: 잠시 후 롤러코스터 출발하겠습니다.
1: 간다. 우와.
0: 내가 왜 더 떨리지?

0: 우리 다빈이 정말 대단하네. 이제 다 컸구나.
1: 달토끼야, 난 언제나 너랑 함께 할 거야.
2: 나도 언제나 너와 함께 할게.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덥덥한 말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9: 남방구는 북방구와
10: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1: 소리 가자.

0: 옥스퍼드 타운.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0: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순무랑
1: 덮밥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아빠, 저게 뭐야?
6: 글쎄.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래요?
9: 아, 이거요. EBS IN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EBS IN 포키젤?
9: 네.
10: 이젠 우리의 아이들도 EBS IN 포키젤.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외출 후 행동 요령. 한번 사용한 마스크는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손, 발, 눈, 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거나 샤워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질 경우 비비지 않고 손을 깨끗하게 한 후 인공 눈물로 씻어냅니다. 외출복은 따로 보관해 두었다가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날에 야외에서 털어 착용 또는 세탁해 주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우리 여행 가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진물엔
2: 똑똑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1: 옛설치.

0: 준비 완료.
1: 무슨 준비요?
0: 그림 그릴 준비. 오늘은 손이 하자는 대로 이 손 따라 그릴 거거든.
1: 손을 따라서요?
0: 응. 시작해볼까?
1: 네.
0: 자, 손바닥을 쫙 펴서 따라따라 그리면 뭐가 보여?
1: 그냥 그린다 쌤의 손이요?
0: 이래도

0: 선생님 손에서 닭이 나왔네.
1: 우와, 손을 따라 그렸는데 달게 됐어요.
0: 근데 닭만 될까?
1: 다른 것도 돼요?
0: 될까 안 될까 한 불러볼까?
1: 아, 네.
0: 친구야, 어디니? 나 불렀어?
1: 우와, 이건 누구예요?
0: 글쎄, 맞춰봐.
1: 네.
0: 종이에 손을 올리고 슥슥 따라 그리면 뭐가 보여?
1: 누구지?
0: 누굴까?
1: 어?
0: 이제 알겠지?
1: 강아지네요!
0: 딩동댕! 손 따라 그린 강아지!
1: 와! 재밌어요, 린다쌤! 또 보여주세요, 또!
0: 그럴까?
1: 네!
0: 잘 봐봐. 손 따라 쭉쭉 선을 그어주고
1: 개구리?
0: 뭐가 될까? 이제 알겠어?
1: 아하! 목이 긴 기린이었네요!
0: 손에서 나온 기린이야.
1: 와! 닭도 되고 강아지랑 기린도 되고 손가락 모양 따라서

0: 친구가 막 생겨나요.
1: 그래서 이번엔 또 다른 친구 불러볼게.
0: 네.
1: 요렇게 할까?
0: 응.
1: 요렇게 할까? 아니면 요렇게? 아, 요게 어. 좋겠다.
0: 상어죠? 아니다, 아니다. 뱀이죠?
1: 글쎄, 맞춰봐.

0: 다리도 손으로 칭찬해 드릴게요.
1: 손으로? 어떻게?
0: 이렇게요, 이렇게! 쌤, 최고예요!
1: 오, 마리아, 고마워. 쌤도 하트 해줄게. 친구들도 손 따라 그려볼래요?
0: 아, 손 따라 그린 그림 멋진데? 모모랑 그릴 친구.

0: 짜잔, 내 발이야.
1: 오, 삼삼. 준성이는 손바닥 대신에 발바닥을 따라 그렸구나.
0: 응.
1: 우와, 준성이 발 귀여운데 이 발바닥에서 대체 무슨 그림이 나올까?
0: 멋진 그림?
1: 멋진 그림. 아, 발바닥으로도 재밌게 그릴 수 있어?
0: 응. 무슨 그림이 나오는지 봐봐.
1: 삼삼.
0: 여기에다 거대한 눈을 그린 다음에.
1: 오, 눈이 있어? 살아있는 건가?
0: 짜짜짜짜, 거대한 눈.
1: 오,
0: 개구리 같은 눈. 됐다.
1: 개구리야, 준성아?
0: 아니야, 다음에는 더듬이.
1: 더듬이? 오, 그럼 곤충이구나, 맞지?
0: 그 다음에는 날개.
1: 날개. 우와, 파리, 파리.
0: 땡.
1: 파리 아닌가?
0: 그 다음에 여기 줄무늬를 그려.
1: 줄무늬가 있는 벌레?
0: 줄무늬.
1: 알 것 같기도 한데.
0: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요 부분에다가 뾰족한 침을 그리는 거야.
1: 오, 뾰족한 침.
0: 됐어.
1: 삼삼이 이제 알겠다. 정답은
0: 뭔데?
1: 정답은 바로 벌.
0: 정답.
1: 우와, 맞췄다. 윙윙 윙윙.
0: 벌 여기 꼬리침이
1: 벌을 그렸구나.
0: 있고 날개가 있고 다른 것도 그려볼게.
1: 좋아.
0: 이렇게 해서 일단은 눈을 그리고.
1: 또 눈이 있네. 이번에도 큰 눈을 가진 친구구나.
0: 큰 눈. 그리고 다른 하늘색으로.
1: 하늘색으로? 준성이가 하늘색을 좋아하는구나.
0: 응. 불이.
1: 불이? 오, 불이라면 혹시 새인가?
0: 새 종류야.
1: 새 종류? 새도 엄청 많은데 그 중에 뭘까? 삼삼이가 한번 맞춰볼게.
0: 마지막은 다 검은색이야.
1: 검은색이라고?
0: 여기에다가 동그란 원을 만들고.
1: 혹시 이거 펭귄 아니야, 펭귄?
0: 정답!
1: 맞춰버렸어! 우와! 삼삼!
0: 마지막으로 팔을 만들면 펭귄 완성!
1: 우와! 발바닥 펭귄이다! 귀여워!
0: 나도 우와. 귀여워.
1: 펭귄 발바닥은 어떻게 생겼지, 근데?
0: 펭귄 발바닥.
1: 펭귄 발바닥 좀 그려줘.

0: 여기 쭉쭉쭉쭉 쭉쭉쭉쭉
1: 귀엽다.
0: 독특하게 그려봤어.

0: 그려봤어요. 손으로 표현해봤어요. 올해는 손으로 콕콕 찍어 표현해봤어요.
1: 모두 멋져 멋져! 신동댕 친구들과 함께 들어볼 오늘의 눈에

노력이 정말 빛나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킹킹.
0: 주물엔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진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줄무랑
5: 덥덥한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 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 플레이 두 다 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질도 하고 거미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차지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균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보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1: 어?
2: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나.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0: 또.
1: 그럼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1: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게.

0: 그러니까 아 물고기는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1: 다요? 그건 안 돼요.
2: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1: 네.
2: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자,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유희보니.
2: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기 국민행동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치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치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펭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식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리코펜.
1: 맛있어 맛있어. 우와. 아우. 토마토 너무 맛있다. 호떡이랑 같이 먹어야지. 호떡아 호떡아 호떡아.
0: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누나?
1: 응? 짠 토마토 먹으라고.
0: 아나 토마토 싫어. 토마토 맛없어. 토마토 누나나 먹어.
1: 어? 호떡이가 싫어하는 음식이 있다니. 근데 그게 왜 하필 토마토야?
2: 비상 비상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0: 어? 호기심 딱지다.
1: 어? 어? 토마토 딱지다.
0: 어? 내가 토마토를 싫어해서 깜빡이는 건가?
1: 그러니까 토마토를 싫어하지만 말고 이번 기회에 토마토를 왜 먹어야 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올래? 자,
0: 내가 직접.
1: 응.
0: 알았어. 자.
1: 호떡이가 토마토 속으로 들어갔다!
3: 아휴, 또 출동 취소야?
4: 호떡이도 참.
0: 어? 갑자기?
3: 갑자기 출동이 취소돼서 속상하지? 어쩌겠냐? 속상해도 기다리는 수밖에.
4: 그래, 너도 괜히 기운 빼지 말고 여기 앉아서 쉬어. 출동해서 힘내려면 잘 쉬는 것도 우리 일이니까.
0: 근데 출동이 취소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3: 허, 방금 우리
5: 토마토 최강용사 리코펜 출동 취소됐잖아.
3: 아, 그래서 너도 속상한 거 아니었어?
0: 응? 여기가 어딘데?
4: 어? 너 충격이 꽤 컸구나. 여기가 어디냐면 말이지?

0: 그러니까 여기는 토마토, 우리는 리코펜이란 말이지.
1: No, no, no. 그냥 리코펜이 아니라
2: 토마토 최우사 리코펜이야.
0: 아, 토마토 최우사 리코펜이라고. 에휴. 그런데 최강용사라더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1: 최강용사면 뭐하냐? 호떡이가 토마토를 먹지 않으면 이 문이 열리지 않는데.
3: 그럼 우리가 출동할 수 없고 호떡이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다고.
0: 내가 토마토를 먹지 않아서 토마토 최강용사 리코펜! 이 출동할 수 없었던 거야. 근데 리코펜이 무슨 일을 하는데?
1: 무슨 일을 하냐고?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3: 그 중에서도 최고는 세포를 지키는 일이지.
4: 밤새 산소 찌꺼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0: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너희 집 앞에 산소 찌꺼기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나 머리 아프잖아.
4: 너희 집 앞엔 더 많거든.
0: 언제 이렇게 쌓인 거지? 이런 곤란한데 위험해지는데.

0: 괴물이다!
1: 우리가 내놓은 산소 찌꺼기가 괴물이 됐어!
2: 괴물이라고?
3: 그럼 괴물이랑 놀자! 혼자도 심심하니까 나랑 놀자! 아, 왜 도망가는 거야? 나랑 놀자!
0: 저리 가!
1: 나쁜 산소 괴물의 손이 닿자마자 옆집 세포가 늙어버렸어!
3: 너도 나랑 놀자!
1: 싫어! 난 늙고 싶지 않아!

0: 리코펜이 누구야? 아니 그러지 말고 나랑 놀자니까.
1: 멈춰! 나쁜 산소괴물!
0: 너희들은
2: 돌아도 최용사 리코펜이다.
3: 우와, 리코펜 용사님 드디어 오셨.
4: 군요.
5: 아이고.
6: 세포들이 나쁜 산소 괴물한테 당했어.
7: 노인 세포가 됐어.
8: 세포들 건드리지 마. 네 손이 닿을 때마다 세포들이 늘고 있잖아.
0: 아, 늙으면 좀 어때서?
7: 늙으면 곧. 죽게 될 거야.
4: 그럼 혹시 나도?
0: 깨끗아.
9: 안 돼!
0: 오오.
6: 나쁜 산소 괴물을 이대로 뒀다간 위험해.
8: 당장 우리가 쫓아내자. 좋아, 넌 우리랑 함께 나간다.
0: 아 싫어, 나 여기 세포들이랑 더 놀 거야. 똑똑똑.
10: 아, 누구세요?
0: 안녕 세포야, 나랑 놀자.
10: 아이, 저리 가.
4: 피했다.
6: 잡았다. 나가자.
8: 세포들이 위험해.
0: 난 여기 세포 마을이 더 좋다고.
10: 와, 나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0: 나 왜 이래?
11: 그러니까 토마토
2: 최강사 리코펜
11: 이 세포를 늙게 만드는 나쁜 산소 괴물을 물리친다는 거야.
12: 그렇지, 그렇지.
11: 오, 좀 멋진데.
13: 그래서
2: 토마토 최강용사 리코펜
13: 이라고 부르는 거야.
12: 그뿐인 줄 알아? 우리가 최고로 잘하는 건 바로 암세포를 없애는 일이지.
10: 나 왜 이러지? 혹시
14: 산소 괴물에 손이 닿은 건가?
10: 그럼 나 변할 텐데. 암세포가 되었다. 하지만 나만 암세포가 될 수 없지. 이 세포만에 있는 모든 세포를 암세포로 만들어주마. 가자.
15: 백성세포, 우리 집은 무슨 일로 그렇게
10: 너도 암세포가 되는 거야.
16: 암세포 소리?
17: 암세포 잡는 NK세포가 왔다. 암세포, 당장 나와!
16: 아, 이상하다.
17: 안 보이네. 분명 여기서 암세포 소리가 났는데. 저쪽인가? 암세포!

0: 암세포. 암세포.
1: NK세포, 우리를 잡겠다고? 어림없는 소리. 지금부터 모든 세포를 암세포로 만들어버리자.
0: 암세포.
2: 멈춰!
0: 누구냐?
3: 우리는 토마토 최우사 리코펜이야.
1: 리코펜, 너희들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나 암
3: 알고 말고. 너희는 곧
2: 토마토 최우사 리코펜
3: 에게 당할 암세포지. 얘들아, 잡아라.
0: 우릴 잡겠다고? NK세포한테도 안 걸렸는데 너희들한테 당할 것 같냐? 우리 무서운 암세포야.
4: 너희가 아무리 무서워봐라, 우리보다 무서운지 무섭게 귀여운 걸 보여주지. 잘 봐.
5: 무섭도록 귀여우니까 심장 꽉 잡고.
1: 뭐야.

0: 암세포 아무리 생겨나봐라 우리가 가만 놔두나.
1: 토마토를 먹는 한 암세포는 없다.
0: 자 이제 가자.
2: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3: 토마토 최강용사 리코펜.
4: 이 암세포도 없앤다고? 너희들 정말 대단한 용사들이구나.
0: 헤이 뭘. 우리가 있어서 토마토를 몸에 좋은 슈퍼푸드라고 하잖아.
1: 하이, 그럼 뭐해. 호떡이가 토마토를 먹지 않으면 우리가 출동할 수가 없는데.
4: 걱정 마. 앞으로는 호떡이 몸에도 토마토
5: 최강용사 리코펜
4: 이 출동할 수 있을 거야. 호떡이도 토마토를 먹을 생각이거든.
1: 정말? 그럼 생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토마토를 뜨겁게 요리해서 먹어줘. 토마토를 뜨거운 물에 데쳐서 먹거나 토마토를 기름에 볶아서 먹으면 리코펜 용사들이 더 많아지고.
0: 으차차차! 토마토 최강용사 리코펜 출동!
1: 쉽게 출동할 수 있어서 호떡이를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어.
4: 알았어.
5: 토마토 최강용사 리코펜
4: 이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토마토 많이 먹을게. 와, 리코펜 최고 딱지다.

0: 캐릭터 최강사 리코 팬 출동!
1: 어? 호떡이가 토마토를 먹는다!
0: 토마토 최강사 리코 팬 호떡이 약속 지켰다! 앞으로도 토마토 많이 먹을게! 우리 친구들도 호떡이랑 함께 토마토 많이 먹을 거지!
1: 왜 단게 땡겨?
0: 화가 난다, 화가 나.

0: 꽃덩이가 초콜릿을 갈비처럼 뜯어먹고 있어. 초콜릿에 이어 아이스크림까지.
1: 비상, 비상, 딱지, 딱지, 딱지.

0: 네가 자꾸 단 걸 먹으니까 이것 봐. 밥맛딱지가 자꾸 깜빡이잖아. 왜 자꾸 단 걸 먹는 거야?
1: 누나, 나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어. 글쎄, 친구들이
0: 알아보는 거 어때? 자!
1: 알았어!
0: 내 동생이 놀려! 스트레스!
2: 이것은 혀다! 그럼 여기가 입안인가?
3: 오!
4: 마! 마! 마!
5: 마!
6: 마! 세포! 우리는 맛세포, 맛을 보면 맛을 아오.
7: 나는 단맛 담당, 달아달아 달콤하오.

0: 나는 무슨 맛입니까?
1: 초콜릿 아니요? 달아달아 달콤하오.
2: 또 단맛이요? 단맛 세포는 참 좋겠어. 아까도 혼자서만 단맛을 보더니.
3: 아까만 단맛이었어? 아까 전에도 계속 단맛이었어.
1: 왜 자꾸 단맛만 들어오는 것인지 속상하오.
0: 너무 속상하오.
1: 내가 더 속상하오.
3: 내가 제일 속상하오.
2: 내가 더더더더 속상하오.
4: 더 미안하게 됐다니까.
0: 다들 속상해요. 아 맞다. 맛세포님들 속상하면 왜 단게 먹고 싶은 거예요? 속상하면 왜 단게 먹고 싶은 거냐고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왜요.
4: 속상하면 왜 단게 먹고 싶냐고 물었어. 그거야.
5: 우린 모르고.
6: 우린 음식이 입으로 들어오면 맛을 보는 것뿐이요.
4: 먹고 말고는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
0: 그럼 누가 정하는데요?
3: 그거야 당연히 우리 뇌님이 정하오.
2: 뇌님, 언제쯤 쓴맛을 드실 겁니까?
0: 아, 그럼 뇌님에게 물어봐야겠다. 고맙습니다.
3: 아우, 도대체 신맛은 언제 오는 거야?
7: 뇌님, 힘을 내셔야 하옵니다.
0: 뇌님! 뇌님!
7: 어허, 나중에 다시 오시오. 뇌님이 편찮으시오.
0: 잠깐만요. 궁금한 게 있어서 왔단 말이에요.
7: 어허, 나중에 다시 오라.
0: 잠깐만요! 뇌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속상하면 단 게 먹고 싶은 거예요?
8: 그거야.
0: 뇌님, 가슴에 구멍이 뻥 하고 뚫렸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7: 내가 편찮으시다 했잖소.
0: 많이 아프신 거예요.

0: 세 충격으로 뇌님은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뻥 뚫리고 쓰러진 것이라오.
1: 그런데 이렇게 두면 어떡해요? 당장 고쳐주세요, 당장! 의사라면서요!
2: 나는 괜찮소.
1: 어떡해!
2: 내가 스트레스로 쓰러졌으니 지금쯤 코르티솔 장군이 출동했을 텐데 괜찮으려나.
1: 코르티솔 장군이 누군데요?
3: 코르티솔 씨, 뇌님이 스트레스를 받고 쓰러지셨다.
4: 네? 스트레스로 쓰러지셨다고요?
3: 어떻게 큰일이 나요? 큰일이 나요.
5: 지금부터 우리 코르티솔 부대는 뇌님과 우리 몸을 지킨다.
6: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코르티솔 장군님!
5: 좋다! 뇌님이 쓰러진 틈을 타서 적들이 몰려올 수도 있으니!
4: 네. 전쟁이 난다는 말씀이십니까?
5: 전쟁!
1: 엄마!
6: 코르티솔 장군님!
3: 엄마도 지킨다! 그런데 코르티솔 장군님, 도대체 누구의 공격을 받는다는 겁니까? 세균입니까? 바이러스입니까?
7: 몰라! 나도 모른다고! 힝!
5: 하지만 우리 코르티솔 부대는 뇌님을 지키고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 그러려면 비상식량을 비축하라.
8: 비상식량이라면?
7: 그게 뭐지? 그게 그...
6: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당을 비축하라는 것이지요!
7: 오! 그래, 맞다, 그거야!
3: 그런데 코르티솔 장군님, 당이라 하면 포도당입니까? 과당입니까? 유당입니까? 액상과당입니까? 어떤 당을 말하는 겁니까?
7: 그게 그러니까
5: 어떤 당이든 상관없다. 당이란 당은 모조리 싹 다 모아야 한다. 코르티솔 부대 철당!
9: 어디로요?
5: 핏줄로.
9: 네? 핏줄로 철당!
3: 핏줄 저쪽인데?
7: 아, 저쪽이야?
3: 네.
7: 옛날에 걸려.
3: 빨리!
7: 자, 어서 당! 당을 찾아라!
9: 코르티솔 장군님! 당은 없습니다!
7: 없어? 그럴 리가! 없으면 안 되는데? 어디 갔냐?
6: 침착해!
7: 어떻게 침착해?
9: 혈장!
8: 혈장! 고생이 많소! 그 영양분 중에 당은 없소?
10: 없소이다! 지금 막 배달하고 오는 길이요!
3: 그 남는 당이라도 없소?
10: 남는 당이라면 좀 전에...
6: 당들은 멈추시오!
1: 인슐린 대감님이다! 도망쳐!
3: 어딜 도망가시오?
11: 아우, 잡혔네.
3: 이리 오시오.
11: 힝, 잡혔네.
3: 자, 이거 한번 잡아보시오.
11: 예? 응? 뭐야, 이게 뭐야?
3: 아이고, 이쁘다.
11: 재밌다.
3: 잡았소이다. 가십시다.
1: 저희 어디로 갑니까?
11: 어떻게 되는 겁니까?
3: 간 대감님 창고로 가서 저장될 것이오. 가십시다.
10: 인슐린 대감님이 싹 다 잡아가셨소. 당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와서 난리가 났었소.
5: 왜야? 인슐린 대감이
8: 뇌님이 쓰러지시는 바람에 전쟁이 날지도 모르오. 그래서 혹시 몰라서 비상식량으로 당을 모으고 있는데.
10: 화들짝! 뇌님이 쓰러지셨어?
9: 모르셨어?
10: 그럼 당장 뇌님께도 당을 전해드려야 하는데. 인슐린 대감님이 잡아간 당은 간대감님 창고에 저장되어 있을 테고, 저장된 걸 다시 꺼내려면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이를 어쩌나.
5: 아니 그럼 뇌님은 어찌한단 말이오?
10: 당이 빨리 들어오게 뇌님께 단걸 먹으라고 명하라, 전하시오.
5: 들었지? 지금 당장 가서 말 다 안 끝났는데. 우리는 당 찾으러 간대감을 만나러 간다. 출동!
9: 네, 코르티솔 장군님!
10: 그럼 나도 당을 가지러 간다. 같이 가요! 힐짝!

0: 뇌야? 스트레스로 쓰러진 뇌님이 당장 당을 먹어야 한다고? 아, 그러려면 호떡이가 단 걸 먹어야 한다고? 아, 뇌님, 어서 호떡이한테.
1: 아우, 이 세포! 나도 말 좀 하자! 당장 단 걸 먹어라! 많이 먹어라!
0: 아, 뇌님, 이 당이 들어올 때까지 버틸 수 있으시는지.
2: 오이세포님! 당이 필요하시면 저라도!
0: 아, 그래! 초콜릿에도 당이 있었지? 아, 진작 말하지! 뇌님, 당 드시고 힘내소서.
1: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3: 네? 아니, 뭐가 나온다니?
1: 어머니, 너도 오거라! 행복하다!
0: 오, 뇌님이 당을 먹었더니 도파민이 나왔어!
4: 저렇게 행복해 하시다니!
1: 단 걸 먹으면 도파민이 나와서 너무 행복해! 단 거 더!
2: 그래서 속상해지면 단 게 먹고 싶은 거구나. 도파민 때문에. 어? 스트레스 최고 딱지다. 스트레스 최고 딱지만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6: 순한 킹킹,
5: 눈물엔
6: 덥덥한 말,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0: Music Box. Music Box. 뭐든지 Music Box.
1: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0: 메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줄무랑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어린이 여러분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 자, 얘들아, 오늘은 과연 어떤 박스가 나올지 기대가 되지?
4: 네.
3: 기대되는 사람 소리 질러!
4: 예!
3: 오늘의 박스 나와주세요! 어? 박스가 오늘 되게 큰데?
4: 안녕!
3: 안녕!
4: 잘 가요. 안녕하세요. 좀 쉬세요.
3: 좀 쉬세요? 어, 그래. 아유, 고맙다. 얘들아! 그나저나! 오늘 박스는 엄청 큰데? 잠깐만, 뭐가 늘었길래 이렇게 크지? 어, 잠깐, 큰 대로 봐야 되는데, 어, 너무 무거운데?
4: 아, 아저씨, 아, 아저씨.
3: 어?
4: 아저씨 너무 커가지고,
3: 네가 들어볼래? 아. 엄청 무거워.
4: 아, 혹시 저 안에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3: 오늘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안 할 거야? 안 하면 안 들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은 바로 시계들의 음악회? 어, 어떻게 시계가 연주를 한다는 거지?
4: 그냥 똑딱똑딱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3: 그렇지, 시계 소리가 보통 어떻게 나요? 소리가 나지. 근데 과연 어떤 시계들이 노래를 하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 아이고야.
4: 아유, 열어요. 야, 여기, 자. 여기서 보자. 저도 꺼질 수 있죠. 시계 아니에요, 시계?
3: 시계. 시계인데 내가 한번 보여줄게. 아저씨가 한번 보여줄게. 자, 첫 번째 시계. 자, 첫 번째 시계는 바로 추시계라고 해요. 추시계.
4: 아, 그래.
3: 추. 여기 밑에 있는 이게 추예요. 이게 흔들리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잘 봐요. 추를 움직이면서 시계가 가는 거야. 추시계 소리 어땠어? 좋았어?
4: 네.
3: 자, 바로 다음 시계는 어? 이건 또 다른 시계다. 이게 무슨 시계야? 어?
4: 그거 나 이 시계 아는데?
3: 어, 이 시계 알아? 내가 지금 부탁 하나만 해도 되니?
4: 뭔데?
3: 지금 아저씨가 좀 졸려요. 오늘 너희들 만날 생각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을 안 자고 와가지고 졸리거든? 그럼 아저씨가 잠깐만 잘 테니까 너희가 알람시계가 돼서 지유 알람시계, 정혜비 알람시계가 돼서 아저씨를 한번 깨워줘. 알았지?
4: 네.
3: 그럼 아저씨 진짜 졸리니까 조금만 자볼게.
4: 네.
3: 아휴, 졸려. 아, 시계가 울릴 때가 됐는데. 알람 소리 커야 되는데.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일어났다. 이 시계는 알람이 울리니까, 무슨 시계?
4: 알람 시계.
3: 오케이.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큰 시계가 하나 나올 거야. 보여줄게.
4: 차이가 엄청 작아.
3: 작지. 그래서 시계는 참 다양해. 자. 다음 시계는, 우와, 이거 뭐야? 우와!
4: 우와! 이거 뭐야, 이거?
3: 우와! 집 모양 시계네, 집 모양 시계.
4: 집 모양 시계.
3: 그래, 이 시계가 무슨 시계인지 모르지?
4: 네. 네.
3: 이 시계는 네. 집 모양 시계야.
4: 집 모양
3: 근데
4: 시계.
3: 정확한 명칭은 뻐꾸기 시계야. 이 집에는 누가 사는지 소리 한번 들어볼래?
4: 네.
3: 좋아. 자, 어떤 소리가 날까? 여기는 시계 가게. 어떤 시계가 있을까요? 추시계예요.
5: 똑딱똑딱.
3: 추시계는 똑딱똑딱 하다가 졸린다고 쿨쿨 잠을 자요.

0: 3시에요. 땡땡.
1: 아이 참, 3시면 땡땡땡 세 번을 치셔야죠. 땡땡 시계는 늘 시간을 잘못 알려준다니까요.
2: 3시? 부끄부끄 쏙.
1: 뻐꾸기 시계는 시간을 알리려다 부끄러워서 창문을 닫아요.
3: 따르르르릉, 아침이에요.
1: 아냐아냐, 이제 곧 저녁이라고요.
3: 아차,
1: 정말 엉망진창이군요.
0: 에, 모두 다 고장이 나버렸어. 고장난 시계는 팔 수 없으니 내일 아침 시계들을 버려야겠다. 정든 시계 소리들, 이제 안녕.
1: 할아버지는 고장난 시계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지요.

시계 소리가 음악처럼 들려. 고장난 시계들이 이렇게 멋진 음악을 만들다니. 이곳에서 시계들의 음악회를 열어야겠어. 시계 음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어린이 여러분
1: 안녕.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 빵. 이야 얘들아, 오늘은 아주 특별한 박스가 온다고 해.

0: 바로 우주에서 와. 우주에서 박스가 와. 오늘은요. 우주에서 온 박스 한번 만나볼까? 박스 주세요, 우주인 씨. 우주에서 온 박스. 오, 우주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알지? 어이구, 다시 들어갈 때도 어떻게 들어가? 박스. 오, 그렇지. 오, 그렇지. 오, 그렇지. 오.
1: 우주에서 온 박스.
0: 우와. 우와. 우주는 저기 위에 있는 거 알지?
2: 네.
0: 그래. 저쪽에서 온 우주. 그 우주에서 온 박스인데 뭐가 들어있을까? 한번 귀를 한번 갖다 대볼까? 다 같이? 응? 어? 방금 무슨 소리 났지? 어?
1: 오늘은 바로 어?
0: 아, 뚜구뚜구 안 했어. 안 할 거야. 자, 뚜구뚜구 소리 안 내면 안 해. 그렇지. 자, 오늘은 바로 우주선이 슝! 자, 뭐가 들어있을까? 우주선이 슝이라는데 우주선이 들어있나?
2: 우주선이 슝! 날아가서 우리 만든 거 아니야?
1: 자, 좋아. 그러면 지금부터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2: 기타.
1: 뭐야?
2: 기타?
0: 어? 기타네. 어? 야, 얘들아. 기타 알아?
2: 네.
3: 네.
0: 오, 야. 기타네, 기타. 앉아, 앉아, 앉아. 앉아. 기타 본 적 있어?
3: 네.
0: 본 적 있어? 네. 기타는 줄이 여섯 개야. 하나.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지. 그렇지? 소리를 한번 내볼까?
3: 네.
0: 자. 근데 기타 소리가 소리가 잘 안 나는데, 그지? 응. 좀 작지 않아? 아, 소리가 너무 심심한데, 그지? 원래 기타 소리가 이렇게 작은 게 아닌데, 그지?
2: 아니, 완전 커서 나 소리가 빡! 나 그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0: 그냥 그런 거지. 그지?
2: 일어서는데, 우리 일어나서 한번 뭐 엄마 찾아볼까?
0: 찾아볼까?
2: 네.
0: 그래, 얘들아. 이쪽으로 한번 가서 한번 찾아봐봐.
2: 저기 줄이 있어요, 줄.
0: 어, 줄이 있어?
2: 뭐지?
0: 잠깐만, 줄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
2: 이쪽. 이거 한번 열어보면 알겠다.
0: 그럴까? 그럼 박스 한번 열어볼까?
2: 네.
0: 이 안에 뭐가 있나 보다.
2: 하나, 둘, 셋.
0: 자.
2: 이거
0: 자.
2: 뭐야?
3: 우와. 뭐야, 이거?
2: 이거 뭐야? 누르는 거야?
0: 어? 이거는? 소리를 크게 내주는 앰프라고 그래. 앰프. 그리고 이거는 소리를 바꿔주는 이펙터. 소리를 이걸 누르면 소리가 바뀌어. 그리고 이거는 줄을 뜯을 때 쓰는 피크.
2: 피크.
0: 근데 전기선이 있잖아. 이걸 어디에다 꽂는다고?
2: 이쪽에 꽂으면 될 것 같아.
0: 알았어. 잠깐만. 자, 아저씨가 한번 꽂아볼게. 조심조심. 자, 그러면 아저씨가 이 기타를 한번 메고 잘 메볼게. 오씨, 안 들어왔다. 자, 들어왔다. 들어갔다.
2: 오.
0: 점점 올라가지, 그지?
3: 응.
0: 자. 이렇게 소리가 다양한 소리가 나지. 자, 그리고 이 떨리는 소리도 한번 들어볼까? 자. 아저씨도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은 아닌데 부르나? 들려?
3: 네.
0: 몸으로 표현해봐. 정비도 한번 해볼래?
3: 네, 네.
0: 그러면 정혜비가 이리 와봐. 아저씨 앞으로 와봐. 와서 자, 요걸 잡아. 어, 잡고 피크를 쳐봐. 어, 그래. 1번 줄을 잡고 2번 줄을 치네. 그러면 소리가 안 나고 봐봐. 이렇게 잡아봐. 잡고 그렇지. 정혜비 어때? 재밌어?
3: 네.
0: 소리 나니까 신기하지?
3: 네.
0: 그리고 지윤은 옆에서 정혜빈 기타를 들으면서 춤을

0: 치고 있네.
1: 별빛 아래 깊은 숲속. 어? 저게 뭐지? 기우뚱 기우뚱 하더니 점점 아래로 어? 쿵! 하고 뭔가 떨어졌어요. 이건 틀림없는 우주선이야. 어? 더 이상 날 수 없나 봐요. 어쩌죠?

우주선이 움직인다. 기타리스트가 연주를 하니까 조금씩 위로 움직이네. 부르르 떠는 소리에 우주선도 부르르 떠올랐어. 와, 날아오른다. 전기기타 소리를 들으니 힘이 솟나 봐. 우주선이 슈! 우주로 우주로 슈! 자, 이제 우리도 우주로 슈!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중물엔
1: 덥덥한 말.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모두와 함께하는 채널 TV 국민행동 예력.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2: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방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1: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호호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질도 하고 거미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차지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균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새치 염색 살롱처럼 싸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싸이어스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0: 메카 솔메이트
1: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중물엔
2: 덕분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10: Here is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4: 옳지.
3: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4: 옳지.
3: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4: 옳지.
5: 우리 모두
6: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7: 얼리면 더 맛있어.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9: 지성.
8: 얼굴엔
9: 순한 킹킹.
8: 진물엔
10: 순하게 지켜줄게.
8: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무엇일까요? 바로 전기를 차단해야 합니다. 이때 젖은 손으로 전기 차단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수위가 무릎보다 위로 차오르면 출입문을 개방하기 어려우니 그 전에 신속하게 출입문을 열고 퇴출하세요. 차에 탄 채로 주위가 침수되어 차 안에 갇혔을 때는 단단한 물체로 창문의 모서리 부분을 깨고 퇴출합니다. 만약 창문을 깰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량 내 외부 수위 차이가 30cm 이하가 되면 문이 쉽게 열린다는 사실. 차량 내부에 물이 좀 더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탈출하면 됩니다. 침수되었던 주택에 복귀하면 충분히 환기시키고 가스와 전기는 꼭 전문가를 불러서 안전 점검 후 사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0: 잘 간다.
1: 그러게, 정말 멋져.
2: 우리 자동차 경주할래?
1: 재밌겠다.

0: 달리자 달리자 달리자 신나게 달리자 상가 1등 될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쏠
1: 이겼다 밖에 나가

0: 이번엔 다른 데서 해보자.
1: 그래. 그럼 어디에서 할까?
0: 저기 어때?

0: 1등이 될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도도!
1: 우와! 이번엔 도도가 1등이야!
2: 얘들아, 어? 여기 봐!
3: 여기에서도 하자!
1: 좋아!
0: 자동차 경주를 해볼까? 모두 다 출발할 준비해. 부릉부릉 붕붕붕 부릉 슝슝슝. 누가 1등이 될까? 빠르게 빠르게 달려라. 부릉부릉 붕붕붕 챔피언은 도레미 프렌즈.
1: 도착!
2: 우리 이번엔 다른 곳에서 해볼까?
1: 좋아!

0: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업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증상도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0: 오늘은 하루 생활 계획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에 하고 싶은 것을 그려봐요.
1: 와! 저는 축구를 하고 싶어요.
2: 불량놀이 하고 싶어요.
1: 밥 먹고 싶어요.
3: 책을 읽고 싶어요.
0: 지금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10시예요. 축구할 시간.

이제 블락놀이 하자.

0: 쨍덕 쨍덕 쨍덕 쨍덕
1: 배고파. 이게 처음.

0: change the word. Word change.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지성.
1: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식물엔
2: 덤덤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Umbrella?
1: Umbrella.
0: Balloon.
1: Balloon.
2: Huh? Doggy.
3: Doggy. Hey, doggy.
4: Wow. Balloons.
5: Yes, please.
2: Here you go.
5: Thank you.
4: Wow, cool. Whoa.
2: Whoa.
4: Whoa.
2: Whoa.
4: Whoa.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기동.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중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7: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스.

0: 오로라합시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오로로방.
1: 안녕.
0: 노래도 하고 크로운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와. 즐거운 오로로 하우스.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언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7: 지성.
6: 얼굴엔
7: 순한 킹킹.
6: 눈물엔
7: 덥덥한 말.
8: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키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키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콩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술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전초코와 초코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오늘 날씨에 딱 어울리는 노래 들려드리죠. 엔젤스의 천사랑.
1: 또?
0: 두근두근 첫사랑 나의 천사랑. 어우, 새콤달콤 첫사랑 나의 천사랑.
2: 부.
3: 곰통령님, 요즘 엔젤스라는 아이돌에 푹 빠져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벌써 일주일째 이 노래만 트는 건 심하지 않습니까?
4: 맞아요. 곰통령님은 엔젤스가 그렇게 좋으세요?
0: 아이, 물론 제가 엔젤스를 좋아하죠. 아이, 근데 저만 좋아합니까? 화요! 엔젤스가 음악 차트 1위예요.
3: 아닌데요?
0: 에? 그럴 리가.
4: 지금 음악 차트 1위 금리예요.
0: 그러네. 이럴 수가. 아이, 진짜잖아.
3: 힙합 듀오 금리스의 멤버 해철이 금리라는 이름으로 솔로 앨범을 냈습니다. 발매 하루 만에 아이돌 그룹 엔젤스를 제치고 뮤직 차트 1위를 차지했습니다.

0: 금리, 과연 빌보드까지 점령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1: 역시 금리가 짱이야. 맞아. 금리 내일 공그램에서 라방한다는데 같이 볼래? 커! 쇠!

0: KBS를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나방을 켠 이유 아시죠? 지금 우리 엔젤스가 그 때문에 차트 2위로 밀려났습니다. 말이 됩니까?
1: 말이 안 되죠. 엔젤스 절대 지켜.
0: 예, 엔젤스 절대 지켜. 엔젤스를 지키기 위해 우리 천사둥이들이 악마의 화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여러분, 엔젤스를 밀어낸 금리에게 악플 공격 집중적으로 부탁드려요.
1: 예쌀! 근데 악플이 뭐지?
2: 1위했다고 잘난 척? 인성 나락이네.
3: 언제 떠났니? 그만 나와라.
4: 못생긴 금리, 그만 보고 싶네요.
1: 아이고, 이런 게 악플이야? 아유. 그래, 엔젤스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금리가 아니라 누렁니, 금리야 이나 닦아라. 요거 해보니까 은근히 재밌구먼. 금리는 노래 그만하고.
5: 우와, 지금 접속자수 엄청 많아.
6: 대박, 역시 금리 형 인기 최고다.
5: 근데 시간 지났는데 왜 라방 안 왔지?
6: 그러게.
5: 어? 왜?
7: 나를 찾지 마세요. 난 사라질 겁니다. 금리.
5: 뭐야?
7: 외로워도 슬퍼도 참아보려 했는데 이젠 사라져버려야겠어. 날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8: 진짜 맛있다.
9: 와, 이렇게 맛있는 핫초코 처음이야. 나도. 진짜 맛있는데?
8: 여기 핫초코 진짜 달다. 진짜 그러니까. 맛있어.
10: 그래. 떠날 땐 떠나더라도 따뜻한 핫초코 한잔 마시고 가자. 저기요, 그 핫초코 어디서 사신 거예요?
11: 저... 조수도 없고 손님도 없으니 이만 정리하고 가시죠.
1: 예예, 그럽시다.
11: 어? 조수. 뭐?
10: 저 지금 핫초코 한 잔 마실 수 있나요?
1: 아니 지금 가게 문을 닫으려던 중이긴 한데 철수님 혹시...
11: 곰그램에 그 글이 올라온 게 언제지?
6: 한 30분 좀 됐나?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11: 느낌이 좋지 않아.
10: 저기요, 지금 핫초코 한 잔 마...
11: 아, 잠시만요. 알았다, 일단 끊지.
1: 아이고, 죄송합니다, 손님. 철수님, 이분이 핫초코를 드실 수 있는지만 좀 이야기를...
11: 이럴 수가, 정말이군.
10: 뭐야, 저 핫초코 줄 거예요 말 거예요?
11: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리가 공그램에 이런 걸 남기고 사라졌다고요.
1: 사라져?

0: 신고해야겠습니다.
1: 아니요. 하지 마요.
0: 이거 놔요. 월드스타 금리를 잃을 순 없어요.
1: 아니, 글쎄, 신고할 거 없다니까. 금리한테 무슨 내 생긴 거. 아니니까.
2: 그걸 손님이 어떻게.
0: 가만. 혹시 손님 이름이.
1: 네.

0: 헐.
1: 감사합니다.
2: 근데 갑자기 왜 그런 글을 남긴 거죠? 사라지겠다니.
3: 근데 정말 왠지 익숙한데?
1: 누군가 제 곰그램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3: 금리는 노래 그만하고 사라져버려라! 그래, 그거 내가 단 악플이잖아!
1: 그뿐인 줄 아세요? 저보고 금리가 아니라
3: 금리가 아니라 누렁니! 금리야, 이나 닦아라! 그것도 내가 단 댓글!
1: 그런 악플들을 보니까 너무 슬퍼서 사라져버리고 싶었어요.
3: 저기요, 그게 진짜 나쁠 마음으로 그런 댓글을 단 건 절대, 절대 아닐 겁니다. 예예.
1: 그걸 어떻게 아세요?
3: 어떻게 아냐면 그게
1: 그 봐요. 당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아는 척하지 마요.
2: 전 당해봤습니다.
3: 예? 철수님도요?
2: 네. 얼마 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안전초코 하초코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었죠. 그 댓글에
4: 뚱땡이 곰돌이가 만드는 핫초코 마시면 뚱땡이 됨.
5: 곰돌이는 곰돌이 나라로 꺼져.
2: 그걸 보니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3: 저런 나쁜 사람들 같으니.
1: 사람들은 왜 악플을 달까요?
2: 아마도 악플을 달면서 그 순간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느끼거나 또는 상대방을 괴롭히는 자체로 쾌감을 느끼는 거겠죠. 하지만 익명에 숨어서 악플을 다는 건 자기가 더 못나고 비겁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뿐이죠.
3: 아, 정말 부끄러워서 숨고 싶구먼.
2: 만약 악플러를 처벌하고 싶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십시오.
3: 경찰이요?
2: 네. 악플러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안 돼!
2: 뭐? 오.
3: 그러니까 그 경찰에 신고할 것까지야 있나 싶어서. 예예.
1: 예, 그건 생각해 볼게요. 아무튼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따뜻한 핫초코도.
2: 앞으로도 힘내서 노래해 주십시오. 노래가 꽤나 좋더군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야금이 스웨.
3: 그 스웨.
6: 그래, 세상엔 좋은 친구들이 훨씬 많아. 곰돌이들의 위로를 받으니 다시 신나게 노래하고 싶어졌어.
3: 저기요, 금리씨! 금리씨! 가게에 머플러를 두고 가셔서요.
1: 아, 감사합니다. 자, 이건...
3: 금리 씨.

0: 앞으로는 절대 사라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당신 이 누렁니가 아니라 반짝반짝 금이 맞더라고요. 부디 날 용서해줘요.
1: 예, 용서할게요. 다음부턴 그러지 마요.
2: 웃으면 살려보자 금이.
0: 예예, 안 그럴게요.

0: 금니가 입은 가죽 자켓 참 멋지던데. 아, 저런 건 얼마나 하려나? 검색해볼까? 보자. 에이, 뭐야 이게? 에이, 비싸서 못 사겠구만. 에이, 가죽 자켓이 8,500원? 우와, 우와, 여기서 가죽 자켓을 진짜 싸게 파네. 우와, 아니, 이건 또 뭐야? 금 목걸이, 선글라스 다 엄청 싸잖아. 싸네, 싸요.
1: 근데 수아 생일 선물 뭐지? 그게 난 손목시계 사주려 했는데 너무 비싸. 난 헤드폰 사주고 싶은데 그것도 비싸. 내가 돈이 많았으면 친구들한테 비싼 선물도 사주고 막 플렉스 했을 텐데.
0: 플렉스 하면 나죠. 어?

0: 김부동님 완전 멋져요.
1: 당장 파티 가서도 되겠는데요?
2: 네? 그런가요? 어디 생일 파티 없나?
0: 아, 좀 있으면 수아 생일인데.
2: 어? 그럼 생일 파티 해야죠. 파티는 철수님이 준비하시나요?
1: 아니요. 전 파티를 열어본 적이 없어서.
2: 그럼 이 곰통령이 수아 생일 파티를 준비하겠습니다. 맡겨만 주세요. 수아 생파 준비위원회 회의를 시작합시다. 먼저 파티에 필요한 것들을 말해볼까요?
0: 파티 장소를 꾸밀 풍선이랑 가랜드요. 아, 새해 케이크와 꽃갈 모자도요.
2: 오, 케이크는 대형 3단 케이크가 좋겠네요. 아, 파티용 조명도 사야지.
0: 근데 그거 다 사면 돈 많이 들겠어요.
2: No, no, no. 지금 얘기한 거 다 사도 15,000원입니다.
0: 우와!
2: 보세요. 엄청 싸죠? 사실 이 옷, 모자, 금 목걸이도 다 이 싸요몰에서 싸게 산 겁니다.
0: 우리 수아 생일 선물도 여기서 사요. 그러자. 그래도 돈이 3,500원밖에 안 해. 대박.

0: 근데 왜 이렇게 싸지? 혹시 이거 불량품 아니야?
1: 물건이 다 거기서 거기죠. 뭐, 정 불안하면 딴 데서 비싼 선물 사든가 말든가.
2: 아, 아니, 전 여기서 살래요.
0: 응? 아, 저걸.
1: 쌀요머니 최고입니다. 예예. 좋아요, 좋아. 싼 게 좋아요.
3: 다음 소식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싸요몰에서 판매하는 물건들 중 불량품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렴한 물건을 찾는 어린이, 청소년층의 피해가 큰데요. 이곳에서 판매하는 옷이나 장난감에서 몸에 해로운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고 합니다.
4: 값이 싸다고 아무거나 막 사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지.
1: 철수님, 하초코 한 잔 드세요.
4: 네, 곰탕장님. 생일 파티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1: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어두운 하초코 가게에 수화가 들어옵니다. 뮤직. 그때 액션. 수화야, 생일 축하해.

같이 케이크를 배불리 먹은 후 선물 증정식을 하죠. 그리고 파티의 하이라이트. 화려한 조명과 함께 신나는 댄스 타임이 펼쳐집니다.

0: 하, 어때요? 정말 멋지지 않겠습니까?
1: 그렇겠군요. 파티 용품은 다 준비된 겁니까?
0: 그럼요. 싸요몰에서 싹 다 샀습니다. 예, 예.
1: 싸요몰이요?
0: 네. 왜요?
1: 그곳에서 파는 지나치게 싼 물건들이 문제가 많다는 뉴스를 방금 들었습니다만.
0: 제가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고 샀으니까 문제 따윈 없을 겁니다. 철수님은 그저 내일 파티를 즐길 준비나 하세요. 예, 예.
1: 하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군.
0: 아니, 오늘 아침까지 온다고 한 파티용품이 아직까지 안 오면 어떡합니까? 오늘이 생일 파티라고요. 바로 오늘. 왔네. 자, 이거 빨리 꺼내서 여기 장식합시다. 서둘러요.
2: 10분 후에 수아랑 밥이 온대요.
0: 안 돼요. 30분 후에 오라고 해요.
2: 아, 네. 수아야, 우리 놀이터에서 조금만 더 놀다 가자.
3: 갑자기?
2: 딱 20분만 더 놀다 가자.
3: 그래?
0: 아이고, 어디 갔지?
1: 여기 달고. 자, 좋아.

0: 생일 축하해.
1: 생일 축하해. 어? 왜 안 돼? 왜 안 돼?
2: 예, 저 봐요. 아니, 이게 왜?
1: 어? 왜? 갑자기 메롱을 하네? 일양품인가 봐. 이거 엄청 쌌잖아.
2: 이게 왜 이렇게?
3: 우와, 케이크 진짜 멋지다.
4: 그치?
0: 자.
1: 맛있겠다.
0: 어? 속이 왜 딱딱하지?
2: 에? 그럴 리가요?
0: 속에 든 게 빵이 아니라 스티로폼입니다.
2: 에? 어? 스티로폼이요?
1: 헐, 진짜?
0: 스티로폼 위에 크림을 발라 케이크인 척 속이다니, 나쁜 사람들!
1: 어쩐지 2,000원밖에 안 하더라.
2: 이럴 수가.
3: 생일 축하해, 수아야.
1: 생일 축하해.
3: 우와. 나 손목시계 갖고 싶었는데. 야.
0: 어? 어?
1: 시계를 흔들었더니 시계 바늘이 떨어졌어.
2: 자자, 수아, 얼른 곰초이 선물도 봐봐요.
0: 자.
3: 나 헤드폰 갖고 싶었는데.
1: 음악 들려? 아니, 근데 이거 헤드폰이 아니라 귀마개 같은데?
0: 어, 상자에 적혀있군. 헤드폰 모양 귀마개.
1: 속았다. 어쩐 싸더라.
2: 자자, 여러분, 우리 지난 일들은 모두 잊읍시다. 오늘 파티의 하이라이트, DJ 동영과 함께 신나는 댄스, 렛츠고!

0: 유쾌한 조명 큐. 아니, 꼭 조명 살려!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파티를 망쳐서요.
1: 괜찮아요. 그래도 즐거웠어요.
2: 맞아. 스티로폼 케이크는 좀 충격이었어.
3: 값이 싸다고 무조건 막 사면 안 됩니다. 불량품이거나 몸에 해로운 물질이 든 상품일 수 있으니까요. 곰통령님의 이 목걸이에서도 다량의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0: 네! 이런... 여러분은 꼭 필요한 물건을 잘 알아보고 구입하세요. 싸다고 저처럼

0: 딱 사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1: 네, 공사장님.
2: 이거 어쩔까요?
0: 네, 안 돼요, 안 돼. 버려.
2: 나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법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진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순물엔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하게
0: 줄무랑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0: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1번 테이블에 핫초코 두 잔 부탁드립니다.
3: 또 하나.
4: 여기 나왔습니다. 조심하세요. 다음 손님.
0: 네, 이거. 오늘도 안전초코 핫초코를 찾아주신 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추운 겨울 따뜻한 핫초코로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보아요.
4: 잠시만요.
5: 초희야, 같이 스케이트장 갈래? 수아는 갈 수 있대.
6: 스케이트장?
4: 조수! 이봐, 조수!
7: 깜짝이야!
6: 왜요?
4: 아니, 지금 손님 많아서 바쁜데 무슨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7: 스케이트장 갈 생각이요.
4: 어?
7: 조수님, 저 스케이트장 가도 돼요?
4: 뭐?
8: 아, 여기 곰치멜파이 언제 나와요?
4: 아, 네, 지금 나갑니다. 곰초이, 편의점 가서 우유 좀 사오도록.
7: 아, 그럼 스케이트장은요?
4: 다음에 가, 다음에. 지금 여기 바빠서 안 돼.
7: 조수님, 미워. 조수님, 미워. 조수님 맨날 심부름만 시키고. 밥이야, 나 스케이트장 못 가. 안녕. 내가 초수님 조수만 아니어도 스케이트장 갈 수 있는 건데.
0: 예? 곰초이가 철수님한테 미워! 이랬다고요?
4: 네. 곰인형도 사춘기가 있나 봅니다. 요즘 곰초이 녀석 어찌나 말을 안 듣는지.
0: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곰초이, 이럴 거면 조수 그만둬. 너 말고도 조수할 곰돌이들 많으니까. 그러면 곰초이가.
9: 죄송해요, 철수님. 이제 철수님 말 잘 들을게요.
0: 이럴 겁니다. 예, 예.
6: 인사 왔어요.
4: 이봐, 곰초이. 조수하기 싫으면 그만둬. 너 말고도 조수할 곰돌이들 많으니까.
0: 맞아.
6: 정말요? 그럼 돼요?
4: 어?
6: 그럼 저 그만둘게요. 수고하세요.
0: 곰초이! 이상하네. 이럴 리가 없는데.
6: 지금 온다고? 알았어.
7: 초야, 빨리 와, 빨리.
0: 참나, 곰초이 녀석 어이가 없네. 아유, 그래, 그만두라 그래요. 솔직히 조수 없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안 그래요?
4: 문제 많은데요.
0: 그러네요.
4: 곰통경님, 예? 어서 다른 조수를 구해주시죠. 예?
0: 다른 조수? 누구요?
4: 아까 그러셨잖아요. 곰초이 말고도 조수할 곰돌이들 많다고.
0: 그건 곰초이 겁주느라 한 얘기죠. 누가 철수님처럼 까다로운 곰돌이 조수 노릇을 한답니까? 그럼 우선 이제 어쩌죠?
9: 어쩌긴요. 곰초이한테 가서 싹싹 빌어야죠. 제발 다시 돌아오라고. 무릎이라도 꿇어야죠, 뭐.
5: 초이야, 얼른 스케이트 신고 와. 우리 먼저 놀고 있을게.
3: 알겠어.
5: 스케이트 빨리빨리 신자. 스케이트 빨리빨리 신자.
10: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7: 사순이 왜요?
4: 저 곰초이.
7: 스케이트 빨리 타야 되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설마 저도 못 가겠으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건 아니죠?
0: 아이, 그럴 리가. 네, 맞아요. 곰초이, 제발 돌아.
4: 하트 버튼을 잘못 눌렀다. 그럼 이만.
9: 에이, 철수님, 사실대로 말했어야죠. 제발 다시 돌아와서 조수해달라고.
4: 저도 자존심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9: 이 자존심 따윈 던져버려요. 자.
4: 이건
9: 어려운 부탁을 할 땐 또 이 선물이 필수죠. 곰초이한테 이 장갑을 주면서 제발 돌아와 달라고 빌어보세요. 예, 예. 예, 주세요. 예. 5만 원이에요.
4: 예?
5: 우리 한 바퀴 돌아볼까?
7: 나 같이 와.
5: 갑니다, 가라.
4: 어딨지?

0: 어, 저기꾼.
1: 이제 둘이 해봐.
0: 후, 곰초이, 선물을 준비했으니 다시 조수를.
2: 어?
0: 곰초이!

0: 위험해! 자, 날 잡아!
1: 근데 여긴 웬일이세요?
0: 스케이트장에 안전사고가 없는지 살펴보러 왔다. 마침 네가 장갑도 안 끼고 스케이트를 타고 있더군. 맨손으로 스케이트를 타다 넘어지면 스케이트날에 손을 크게 다칠 수도 있지. 그러니 스케이트장에선 반드시 장갑을 껴야 한다.
1: 우와, 이거 저를 위해 준비하신...
0: 아니, 오다 주었다.
2: 아무튼 감사해요.
1: 그럼 이만.
0: 말을 했어야 했는데. 조심! 근데 곰초이 녀석, 왜 저렇게 많이 넘어지지? 혹시... 자, 내 손 잡고 일어나.
1: 조수님! 근데 아직도 안 가셨네요?
0: 너처럼 스케이트장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녀석 때문에 갈 수가 없군. 너, 네 발 사이즈보다 더 큰 스케이트 신은 거 맞지?
1: 어떻게 하셨어요?
3: 아까 빨리 놀고 싶어서 발에 쑥 들어가는 큰 스케이트를 신었거든요.
0: 그럴 줄 알았다. 스케이트는 자기 발에 꼭 맞는 걸 신어야 해. 자기 발보다 큰 스케이트를 신으면 넘어져 다칠 수가 있지.
1: 그렇구나. 갈아 신고 와야겠다.
0: 진짜 할 말은 따로 있는데.
4: 초이야, 너 이제 안 넘어지고 잘 타네?
1: 응, 발에 딱 맞는 걸 신으니까 훨씬 좋은데?
5: 그럼 우리 저기까지 누가 더 먼저 가나 내기할까?
1: 내기?
4: 그래, 그럼 준비 출발!
1: 이러다 넘어지겠어. 나 그냥 안 할래.
0: 곰초이, 스케이트 타다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위험해. 그러다 충돌 사고가 날 수 있다고.
1: 아,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근데 철수님, 아직도 안 가셨네요?
0: 그게... 실은... 할 말이 있다. 나...
4: 와, 너무 좋았다, 엄마.
1: 우와, 재밌겠다.
0: 나도 저렇게 썰매 끌어주고 싶다. 그게 바로 내가 하려 했던 말이야.
4: 우와, 좋아요.

0: 오늘 엄청 재밌었어요. 특히 출신인 태워준 쌤에 완전 어? 최고.
1: 그랬군.
0: 근데 철수님이 스케이트장에 온 진짜 이유 뭔지 알아요?
1: 어? 뭔데?
0: 철수님도 놀고 싶어서 왔죠? 철수님도 가끔은 핫초코 안 만들고 놀고 싶잖아요. 그쵸?
1: 그렇다고 해두지.
0: 하지만 내

0: 내일부터 전화 철수님이나 다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1: 어? 곰초이, 너 조수일 그만둔다고?
0: 그건 오늘 하라고. 내일부터 다시 조수해야죠.
1: 그런 거였군.
0: 설마 계속 다른 조수 구하려고 한 거 아니죠?
1: 그거 맞는데?
0: 헐, 안 되거든요.
1: 안 되긴 뭐가 안 돼. 비켜.
0: 조수는 이 곰초이 뿐인 거예요.
1: 한 번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되는 거야.
0: 왜요? 아, 맞잖아요.
2: 안녕하세요, DJ 동영입니다. 오늘은 스케이트 탈 때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스케이트 탈 땐 헬멧, 보호대, 장갑 등 안전장비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아요. 스케이트를 타다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다 뒤에 오는 사람과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까요. 추운 날씨에 밖에서 너무 오래 놀면 감기 들거나 동상에 걸릴 수도 있으니 시간을 정해서 적당히 놀아야겠죠. 그럼 오늘도 모두 모두 안전하세요. 안녕!

0: 제가입니다.
1: 친구야?
0: 아니, 친하진 않은데 그냥 같은 반.
2: 수아야, 이리 와. 숨바꼭질 하자.

0: 따라한 거 아닌데?
1: 거짓말! 너 맨날 거짓말만 하냐?
0: 내가 언제? 그리고 놀이터가 네 거냐? 내가 어디든 내 마음이거든?
2: 그래! 싸우지 마!
0: 우리 그냥 핫초코나 마시러 가자. 오늘 너무 춥다. 가자!
2: 같이 갈래? 가자.
0: 교수님, 저희 왔습니다.
3: 어, 어서 와라, 어린이들.
2: 핫초코 4장부터 개찰씨야.
3: 오케이, 잠시만. 어? 어? 처음 보는 친구군. 그런데 추운 날씨에 옷을 너무 얇게 입고 왔잖아. 자, 뜨거우니 조심들 하고. 자, 맛있게 마시도록.
2: 감사합니다, 철수님.
3: 그래, 자. 어린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얇게 입으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어. 따뜻하게 입어야 면역력이 생긴다고.
0: 하나도 안 추운데?
3: 어,

0: 거지?
1: 손이 이렇게 찬데 안 춥다고?

0: 너 진짜 빨리 마신다. 그니까 너 배고팠어?
1: 자, 추운데 이거라도

0: 바지에 핫초코 쏟았어. 어떡해. 뜨거워? 아니, 뜨겁진 않은데. 아, 내가 무시건 가지고 올게. 미안. 아,
1: 내가 미안하군. 담요를 덮어주려 했는데 이렇게 놀랄 줄이야.
0: 우리 이제 가자.
2: 그래, 가영아, 우리도 이제 가자.
3: 난 좀 있다, 핫초코가 좀 남아서.
2: 그래, 그럼 내일 봐. 안녕. 안녕.
1: 조수, 거기 곰시멜로 병 좀 선반에 올려두도록. 귀한 거니 잘 보관해야 해.
0: 아, 네, 이거 먼저 버리고요. 으아.

딴 건 몰라도 천연 유기농 벌꿀로 만든 내 곰시멜로는 양보 못해. 저기 있다 어린이. 거기서

0: 어디 갔지? 이봐, 친구. 그 곰시멜로가 있어야 내 핫초코가 완성된다고. 그러니 돌려줘.
1: 무슨 일이시죠?
0: 누굴 좀 찾고 있습니다만.
1: 아, 누구요? 혹시 우리 가영이? 우리 가영이가 뭘 잘못했나요?

0: 그 뒤에 숨긴 거 뭐야?
1: 잘못했어.
2: 그걸 아직도 다 못 먹었나? 내가 선물한 지가 언젠데 그걸 아직도 다 못 먹었어? 소비기한 지나기 전에 빨리 먹도록. 아버님도 같이 드시죠? 그럼 전 이만.
0: 아,

0: 뭔가 느낌이 좋지 않은데.
1: 철수.
0: 응, 바비. 가영이 말이야. 어떤 친구인지 좀 말해주겠나?
1: 이가영? 걔 완전 이상하지. 툭하면 친구들 간식 뺏어먹고 자기가 안 먹었다 그러고. 그러고 걔가 학교를 좀 자주 빠지거든? 근데 너 어제 왜 학교 안 왔어?
2: 아빠랑 여행 갔었어.

0: 근데 그때 걔네 집 근처에서 가영이를 본 애가 있어. 그러니까 여행 가느라 학교 빠졌던 거 거짓말이지.
1: 혹시 여행 갔다고 하지 않았나? 가영이가 학교에선 얌전한데 집에서는 장난꾸러기인가 봐.
2: 가영이 몸에 상처가 좀 많거든?
1: 이거 왜 다쳤어?
3: 동생이랑 싸우다.
1: 또?
4: 몸에 상처라. 알았다, 수아. 그러고 보니 이상했어. 계절에 맞지 않는 얇은 옷을 입고 몸에 살짝만 뭐가 닿아도 깜짝 놀라던 모습. 하마터면 그 시그널들을 놓칠 뻔했다.

0: 너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어? 아무튼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1: 잘못했어요.
0: 너 저녁 굶어? 어? 밥 없어?
1: 싫어. 배고파요.
2: 1, 2, 2. 네, 아동학대 신고하려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3: 고영이한테 그런 일이 있었구나.
4: 그렇구나.
3: 그것도 모르고.
2: 다행히 가영이는 응? 부모님과 분리 조치돼서 지금은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
3: 다행이다. 이게 다 우리 경찰서 덕분이야.
5: 맞아. 철수님 정말 최고예요.
2: 아니, 너희들도 얼마든지 나처럼 친구를 도울 수 있지.
5: 우리도요?
2: 응? 만약 친구의 몸에 상처가 자주 보이거나
3: 동생이랑 싸우다
2: 친구가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 한다거나

0: 배고파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면 선생님이나 주위 어른들께 말씀드려서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도록 해야 해.
1: 아, 그러니까 우리도 친구한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울 수 있다는 거네?
0: 바로 그거지.
2: 안녕하세요. DJ 동경입니다. 오늘은 우리 곰철수님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편지로 전해주셨네요. 읽어볼까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작고 힘이 없고 때론 실수를 저지른다는 이유로 누군가 여러분의 엄마, 몸과 마음을 근데 아프게 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하고 아플 땐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죠. 또 공부를 통해 원하는 걸 배울 수 있어야 하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어야 합니다.
3: 얘들아! 가영아! 가영아!
2: 그러니 누군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참지 말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린이 여러분은 사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예예.
4: 정답! 우리 좀 쉬자.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직동.
5: 얼굴엔
6: 순한 킹킹.
5: 눈물엔
7: 순하게
6: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9: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0: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어스.

0: 옥스포드 타운.
1: 해보고.
0: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야행성 동물을 찾아야 하니 어쩔 수 없지. 사그르자. 사마! 야영의 법칙!
1: 자, 자.
2: 제품의 현재 위치가.
3: 어, 뭐야? 동굴에 설치하기로 했잖아.
4: 여기로 하자고 했다, 핑.
3: 뭐? 누가?
0: 내가 그러자고 했어. 모처럼 캠핑인데 별도 봐야지.
3: 뭐? 이 지역은 열대폭풍이 수시로 발생한다고 했잖아. 폭풍이 오면 몽땅 다 날아간다고.
0: 오늘은 바람도 없고 하늘도 맑고 밖에서 요리해 먹겠다.
3: 아, 혹시 동굴 안에 있는 벌레들이 무서워?
0: 뭐, 내가 무서운 게 어딨다 그래?
3: 그럼 동굴에서 야영하면 되잖아.
0: 동굴 밖에서 하자니까.
3: 동굴 안.
0: 동굴 밖.
3: 동굴 안.
0: 동굴 밖.
4: 그게 소리였지.
0: 좋아. 완벽. 그럼 출발해 볼까?

0: 덥고 습한 열대기후에 사는 야행성 동물 사탄나뭇잎꼬리 도마뱀부치. 위장술이 뛰어나고 표면에 납작 붙어있곤 한다라. 응? 낙엽처럼 위장하고 있다면 발견 확률이 높은 곳은? 어? 어?
1: 캔디코!
0: 어?
1: 놀란 거 봐.
0: 아! 너 때문에 놓쳤잖아.
1: 무슨 소리야? 거기 뭐가 있었다고 그래?
0: 야행성 동물은 빛을 싫어하는 거 몰라? 아무거나 먹지 마.
1: 왜? 얘들아, 싸우지 마. 거기 아무것도 없었다니까. 어, 근데 하트핑은 어디 갔지?
0: 이렇게 숨어있으면 도마뱀도 금방 모습을 드러낼 거다, 삥.

0: 여기 있었구나, 빌! 사탕이라더니 하나도 안 무섭게 생겼다, 빌! 어서 모두에게 알려야겠다, 빌! 귀엽다, 빌!
1: 있어. 우선 독이 덮어지기 전에 응급처치를 할게.

0: 빨리 가자.
1: 로티, 서쪽에서 강한 태풍이 발생했어. 지금 너희 쪽으로 이동하는 중이야.
2: 뭐라고?
0: 우와, 다 날아간다.
2: 어, 해독제가
0: 안돼.
3: 뭐하고 있는 거야? 어서 피해야 해.
2: 동굴로 뛰어. 맞다. 아까 오는 길에 해독제 원료가 되는 풀을 봤어. 그 풀만 찾으면 돼.
0: 내가 찾을게. 너는 핫태핑 곁을 지켜야지.
2: 하지만 태풍이 저렇게 심한데.
3: 로티,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이걸 성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0: 걱정 마. 그게 뭐든 우린 할 수 있어. 우린 슈퍼탐사대 X니까. 정말 이 방법뿐인 거지?
3: 지금은 이게 최선이야. 이 해독초를 찾으라면 태풍의 눈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
0: 태풍의 눈?
3: 태풍을 위해서 내려다보면 한가운데 빈 부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태풍의 눈이야. 여긴 공기가 아래로 내려가서 구름이 없고 상대적으로 바람도 거의 안 불지.
0: 그럼 안전하다는 거지?
3: 응. 하지만 문제는 태풍의 눈이 계속 움직인다는 거야. 이동 경로도 계속 바뀌고.
1: 캔디코, 태풍의 눈 예상 경로 전송했어.
0: 어?
3: 고마워, 그리피. 혹시 경로가 바뀌면 바로 알려줘.
1: 라저.
0: 그럼 달려볼까? 캔디코, 꽉 잡아!
3: 좋아.
0: 정말 여긴 바람이 안 부네.
3: 루티, 잠깐만 멈춰봐. 저기 뭐가 보여.
0: 어?
3: 찾았어. 내가 가져올게.
1: 루티, 태풍에는 이동 속도가 빨라졌어.
0: 뭐? 캐디코, 서둘러.
3: 알았어.

0: 케미코, 괜찮아?
1: 괜찮아.
0: 역시 캔디코야. 어서 돌아가자. 사실 벌레 무서워하는 겁쟁이야. 예전에 벌레한테 한번 크게 물린 적이 있어서.
1: 벌레 무서워해도 괜찮다 핑. 난 깜깜한 게 무서운데 대장은 어두워도 잘 다닌다 핑.
2: 태풍 속에서 날 구해주기도 했잖아.
0: 그래도 동굴에서 야영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저

0: 너는 사탄 나무니 꼬리 도마뱀 부치? 왜 여기에 사탄 나무니 꼬리 도마뱀 부치가 있는 거지?
1: 아까 하트핑이 쓰러졌을 때부터 걱정돼서 동굴로 같이 따라왔대.
0: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2: 야!

0: 나뭇잎 꼬리 도마뱀 부치 저장 파이어.
1: 그 녀석인가?
2: 네, 드디어 그 녀석이 있는 곳에 찾아냈습니다.
1: 이번엔 제대로 찾았겠지.
2: 물론입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1: 녀석이 내 손에 들어올 날도 멀지 않았군.

재밌지. 다급한 눈, 모습 때문에 발견하기 힘들걸. 밤에만

0: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앵무새?
1: 반가워. 난 로티야. 으아, 그만, 그만!
2: 로티 조심해. 곧 우박이 떨어질 거야.
3: 슈퍼 탐사대 X 다음 이야기. 날지 못하는 앵무새 카카포.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직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줄무랑
5: 덥덥한 말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알지 못하는 앵무새 카카포.
1: 이 매드코카님의 위대함을 제대로 보여주.

0: 가려져서 안 보였다고. 봐! 나도 이러면 안 보이잖아.
1: 로피, 외모에 대해 얘기하는 건 실례야.
0: 맞아. 하트핑, 미안해.
2: 조심해라, 핑!
3: 슈퍼탐스 덱스, 방금 희귀종 정보를 보냈어.
1: 오케이, 알겠어. 오늘 찾을 희귀종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앵무새, 카카포레.
3: 어? 날지 못하고 걸어다니는 새야.
0: 좋았어. 그럼 땅만 잘 살피면 되겠다.
2: 로티 조심해!
4: 로티 괜찮아?
1: 그러게, 앞을 잘 봐야지.
2: 큰 게 좋기만 한 것도 아니네, 띵! 펴펴!
5: 잘 오고 있군, 그래? 그렇지, 이쪽이야.
2: 아무것도 안 보인다, 핑!
1: 이런 곳일수록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니까.
0: 알았어, 알았다고.
2: 내가 있습니다, 핑! 여기! 착각했나보다, 핑!
5: 아니, 위대한 작전을 방해하다니.

0: 난 로티라고 해.
1: 로티!
0: 아빠, 이거 기다려! 너무 좁은데.
2: 나한테 맡겨라, 핑!
0: 파트핑!
3: 그리핀! 파트핑 혼자 카카포를 쫓아갔어. 위치 추적해줘.
4: 라저! 방금 노티카로 경로를 보냈어. 로티, 당장 피해. 그쪽에 곧 우박이 떨어질 거야.
2: 뭐? 우박?
4: 직경 10cm 정도? 크기가 커!
2: 이런!
1: 우박이 그렇게 위험해?
2: 자, 우박은 쉽게 말해 눈처럼 떨어지는 얼음 덩어리야.
3: 뭐? 하늘에서 얼음이 떨어진다고?
2: 응. 눈의 결정이 차가운 구름 사이를 오가다가 점점 무거워지면서 땅에 떨어지는 거지. 보통 몇 분 정도 내리다가 그치지만

0: 핑! 이 불빛 뭐야?
1: 아, 여기 구멍이 있다, 핑! 근데 문제는... 아카포가 아까부터 아리 치킨이라 꿈쩍도 안 한다, 핑!
0: 알? 아!
2: 카카포는 나무 아래에 둥지를 만드는 습성이 있어. 여기가 카카포의 둥지였나 봐.
0: 그럼 알까지 함께 구해야 할 텐데. 네가 들어가서 알을 갖고 나오겠다고? 하트핑! 좀만 더 버틸 수 있겠어?
1: 가능하다, 핑!
2: 이걸 카카포에게 갖다 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0: 카카포, 거기에 알을 담으면 우리가 안전하게 밖으로 꺼내줄게.
1: 고생했다, 핑. 괜찮을 거다, 핑.
0: 좋았어! 캔디코!
2: 어? 천천히 잡아당길게! 조심해서 따라 나와!
1: 내 걱정은 말고 빨리 나가라, 핑! 자, 자,
0: 자. 하트핑! 카카포와 알 모두 부사해!
1: 이제 내 차례다, 핑! 모두 빨리 불려!
0: 뭘 어쩌려고!
2: 기다려, 하트핑! 우리가 방법을 찾을게!
1: 얼른 비켜라, 핑!
0: 알겠어! 조심해, 하트핑!

0: 있었대.
1: 너의 DNA를 수집해도 될까? 됐다!
2: 오빠, 오빠, 무서워.
1: 어?
2: 여기 있었군.
1: 응?
2: 나의 위험에 모두 굳어버렸군. 이 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로바로 위대한 매드 쿼카.
3: 당겨 잡잡아.
4: 왜 또 나야.
1: 쩝쩝이가 아직 아기라 그래.
2: 어?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 야!
5: 무슨 소리냐, 핑?
3: 그러게.
0: 어? 아까 걘 어디 갔지?
5: 쩝쩝?

0: DNA 코인 저장 완료!
1: 이 몸의 대업을 이렇게 망치다니! 슈퍼 탐사대 X!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0: 여기는 때 거기 안 서.
1: 어? 가뭄인데 과일이 열렸다고?
0: 얘들아!
2: 슈퍼탐사대 X 다음 이야기. 늪지대에 울려 퍼지는 경보.
0: 내 친구들을 돌려줘!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질풍!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식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진동.
1: 얼굴엔
3: 순한 킬킬.
1: 진물엔
4: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행운이 가득 행운 과자.
1: 아니야, 이것도 아니라고. 부탁이야, 이번에는 꼭. 여기도 없어. 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2: 초조해하지 마, 제니. 여기 사방으로 펼쳐진 길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발견할 거야.
1: 저 먼 곳까지 가서 또 상자들을 가져와야 한다고? 벌써 이렇게 많이 열어봤는데 찾는 건 없었잖아.
2: 조금만 더 하다 보면 네가 그토록 찾고 다녔던 행운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봐. 알겠지? 다 해?
1: 알았어.
3: 아, 이게 보충 쿠키라고?
4: 이 다음에 반죽안에 쪽지를 넣고 오븐에 구우면 돼.
5: 우와! 그럼 그 안에 종이도 먹는 거야?
6: 아니, 아니. 봐봐. 먹기 전에 이렇게 쿠키를 쪼개서 종이를 꺼내는 거야. 이 종이에 오늘의 운세가 적혀 있어. 어디 보자. 오늘은 행운의 힘이 가득한 날입니다. 오, 행운 가득이래.
7: 그래, 일할 행운이 가득한 날이겠지. 빨리 트레이 갖고 나와.
8: 헤잉, 그럼 행운이 아니라 불운인데.
9: 네, 저럴 줄 알았다.
5: 이 보충 쿠키, 꼭 미스틱 마을의 행운 과자 같은 나나.
4: 어? 행운 과자?
5: 미스틱 마을 행운 축제에서 먹는 과자야, 솔직히. 행운 축제는 그 해의 행운을 알아보는 축제지, 솔지.
10: 행운 과자를 먹었을 때 터져 나온 빛의 색깔로 자신의 행운을 알 수 있어, 나나.
11: 금색은 선물을 받게 되거나, 파란색은 신나는 일이 생기거나, 분홍색은 친구 사이가 더 좋아진대. 아무튼 엄청 재밌었어, 그래.
5: 뭐 하는 거야, 솔지?
11: 짜잔! 어때? 예쁘지?
5: 상자에 눈코입이 생겼나, 나나?
12: 어? 어떻게 그렸는지 보여줘! 보여줘!
4: 얘들아, 우리끼리 여기서 그 행운축제를 해보면 어떨까? 만드는 방법 가르쳐줄래?
11: 나도 행운과자 먹어보고 싶었쥬!
3: 물론이지!
11: 안녕하세요.
12: 이게 다 뭐야?
5: 어서 문 닫아줘, 솔지.
12: 다들 뭐하는 거야?
5: 별을 잡고 있어, 나나. 행운의 별아, 기다려줘.
12: 행운의 별이라고? 아무튼 잡으면 되는 거지? 좋았어!
11: 잡았다! 우와, 넘어왔다!
13: 아핫! 조심히 달아!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4: 어? 무슨 큰일?
11: 진짜 별처럼 예쁘다!
13: 알록달록하고 반짝반짝하네!
11: 맛있겠다.
5: 아직 완성된 게 아니야, 솔지.
11: 이걸 밀가루 반죽에 넣어서 잘 구워야 할 거래.
5: 짜잔! 행운 과자 완성이야. 우와! 자, 모두 다 모여라, 나나. 행운 축제를 시작하자.
3: 잘 오겠어, 잠깐.
5: 모두 손은 깨끗이 씻은 거야, 하츄?

0: 분홍색 꽃대 정말 예뻐쥬.
1: 앞으로 더 예뻐지겠네.
2: 꽃하고 화초핑하고 잘 어울려.
0: 정말 고마워쥬.
2: 그럼 난
0: 금색의 행님이야. 나나
1: 용돈이 생기겠네.
0: 용돈? 우와 진짜네. 그럼 나도 어? 해님이 숨었어 솔지.
1: 그럼 용돈이 없어지겠네.
0: 이거 돈이 아니라 초콜릿이네. 완전히 사라졌어 꼬레. 어?
2: 이건 어떻게 할 건데.
1: 저런, 다 없어지겠구만.
0: 뭐? 그게 무슨 소리.
2: 어리 맛있다. 냠냠.
0: 야, 그거 내 거. 빙수처럼 달콤해. 정말 맛있었죠.
1: 그럼 이제 먹을 복이 넘치겠네.
3: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 대충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2: 뭐 어때? 운은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0: 우후! 네 행운은 뭐야, 나나? 회중시계가 깨졌어!
1: 내가 고쳐줄 테니까 걱정 마, 고쳐.
0: 빨리빨리 고쳐봐! 어서 빨리!
4: 사고 발생! 긴급 상황이다! 구조대 출동! 꼼짝! 폭발은 위험해! 그거!
5: 환자 발생! 방어팽! 응급처치! 삐뽀!
3: 축제는 이렇게 시끌벅적해야지.
2: 우리도 먹어보자.
3: 응? 어? 우와, 농구 골대다. 어, 뭐야? 티니핑 만화잖아. 에휴.
0: 나이스 슛, 팀내.
5: 와, 정말 예쁜 드레스다. 근데 좀 작네.
6: 전문가의 기준에선 최고야, 패션.
0: 아, 핫초핑 인형. 귀여워.
2: 모두 즐거워 보여. 좋아, 내 행운도 가볼까? 제니.
7: 괜찮아. 메이클로버는 행운의 상징이니까 희망을 가져.
2: 고마워, 상자야.
8: 저 녀석들,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야?
9: 상자야, 네 행운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
8: 난 괜찮아.
9: 그러지 말고 내가 먹여줄게. 자,

0: 엄청난 마법의 힘이야, 다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 미스틱한 동행을 어떻게 와?
0: 일단 해봐야겠어. 자, 해물의 피아이들이여,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아오거라!

0: 보인다 진짜.
1: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2: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3: 어쨌든 모두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상자야, 네가 뭐 했어?
0: 자는 거야 나나?
4: 정말 못 말린다니까 그래.
0: 원래대로 돌아온 과정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분명 우리가 행운 과자를 잔뜩 먹은 덕분일 거야, 솔직히.
3: 얘들아, 많이 놀랐지?
5: 저 힘은.

퐁당. 역시 노을은 여기서 보는 게 최고야 퐁당. 내가 살던 미스틱 마을도 노을은 최고였는데. 그거 알아? 하모니 마을에 인어는 있지. 슬픔에 눈물을 흘리다 물거품이 돼버렸대 퐁당. 어? 너 그러다 물거품 된다 퐁당.

0: 메리루, 무슨...
1: 이것 좀 봐봐.
0: 응? 핑크 돌고래? 그런 돌고래가 진짜로 있어?
1: 아니, 돌고래 말고 그 옆에, 여기 티니핑 같지 않아?
0: 그런 것 같기도 하고
2: 아닌 것 같기도 하네, 쥬.
3: 정말이지. 그러고도 티니핑들을 찾아낼 수 있겠어? 걘 퐁당핑일 거야. 자유롭게 수영하는 걸 좋아하는 이너 티니핑.
0: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3: 난 모르는 게 없으니까.
0: 아무래도 수족관에 가봐야겠어.
2: 응? 아쭈!
4: 나중에 또 오렴.

이게 무슨 소리지? 진짜 콩당팽이야, 솔지. 조금만 더 참아, 돌고래야. 우리 꼭 여길 탈출해서 집으로 가자, 퐁.

0: 잠깐, 퐁당핑.
1: 깜짝이야. 너희.
2: 우린 널 데리러 왔어. 우리하고 같이 가자꾸래.
1: 싫어, 싫어. 내 친구 돌고래 옆에 있어줘야 한단 말이야, 퐁당.
0: 잡히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지. 순순 따라오라고 난다.
1: 왜 우리 못살게 보는 거야, 퐁당.
0: 물속으로 도망치다니.
3: 열려라, 체인치리.
0: 사랑의 피어난 가축핀.

0: 바로 저거야. 얘들아, 모두 날 따라와. 열차를 반사! 이번엔 안 놓쳐. 피리피리 매지컬 플로라!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우린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삐뽀! 긴급 상황입니다. 모두 물러서세요. 삐뽀!
1: 호흡은 정상.
0: 심장 박동도 정상인데. 그렇다면 대체 뭐가 돌고래를 아프게 하는 거지, 삐뽀? 혹시 잠깐 쉴래, 삐뽀?

0: 역시 그랬어. 돌고래는 바다로 돌아가고 싶어 병에 걸린 거야. 삐뽀.
1: 맞아. 돌고래는 바다로 돌아가야 해, 퐁당.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결국 죽고 말 거야, 퐁당.
2: 죽는다고?
1: 응. 돌고래가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줘. 그렇게만

0: 순순히 널 따라갈게. 제발. 시간이 얼마 없어. 서둘러야 해.
1: 이봐. 거기 누구야? 저건 우리 돌고래잖아. 돌고래 도둑이다. 잡아라. 그 녀석 거기 안 서.
0: 무서운 아저씨들이 쫓아왔다구래. 이대로라면 잡히고 말 거야. 봉당 걱정 마. 돌고래는 찔긴 해. 그렇다면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꽉 잡아 얘들아. 피리 피리 매지컬 피리.

0: 빙당핑, 잘 보내주고 와. 나도 같이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 뿐당. 대신 다음에 다시 만나면 더 재밌게 노는 거야. 알았지, 뽕당? 그럼 너도 내 가장 소중한 친구야, 뽕당. 눈물이. 나도 물거품이 되는 걸까, 뽕당?
1: 아니, 그렇지 않아. 네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거든.
0: 나 준비됐어, 뽕당.
1: 좋아, 그럼 가볼까?
2: 트리, 트리, 트리! 핑, 뽕당 핑, 캐치!
0: 앞으로 잘 부탁해, 뽕당.
3: 뽕당 핑은 아주 건강해, 삐뽀.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아도 괜찮아, 삐뽀.
4: 앞으로 여기서 함께 즐겁게 지내자, 쭈.
5: 우와! 환영해, 뽕당 핑!
0: 모두들 정말 고마워, 뽕당. 근데 졸리다, 뽕당.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킹킹.
0: 중물엔
1: 덥덥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옥스퍼드 탕.
3: 해보고.
4: 주유소 상품에서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0: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2: 남방구는 북방구와
3: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4: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식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설
8: 다들 뭐 먹는 거지?
9: 이게 뭐예요?
10: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지성.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눈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마데카 솔.
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스쿨버스 왔네.
4: 학교 가자.
5: 안녕 친구들.
6: 같이 가자.
7: 안녕.
8: 재밌게 공부해요.
9: 와, 놀이터다.
10: 빙글빙글.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성.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중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새로운 친구 비비바비푸.
1: 유후! 박물관은 언제 와도 즐거워.
2: 맞아. 오늘은 어떤 공룡이 기다리고 있을까?
3: 정말 기대된다.
4: 와, 어? 이게 왜 이러지?
3: 어? 렉스?
1: 어? 이게 다 뭐야?
4: 아, 얘들아, 안녕.
1: 어? 이게 뭐야? 공룡이 그려져 있어.
3: 렉스, 이게 어? 어떻게 된 거야?
4: 아, 이건 새로 준비한 공룡 카드 기계인데 아직 시험 운행 중이라서.
5: 공룡 카드 기계?
4: 공룡의 다양한 정보가 담겨있는 카드 기계야.
1: 우와, 그럼 원하는 카드를 뽑을 수 있는 거야? 나도 해볼래. 어? 색깔이 다른 카드가 있네.
3: 어? 갈리니무스 카드야.
6: 어? 그럼 내 카드에 빈칸이 있어.
4: 사실은 박물관을 새롭게 단장 중이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거든. 부족한 정보들이 많이 있어. 앞으로 채워나가야 해.
3: 어? 못보던 문이 생겼네?
5: 우와, 정말 멋지다.
4: 우루루 행성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어때? 정말 잘 만들었지?
5: 대단해.
4: 여기가 갈리미무스가 사는 곳이야. 갈리미무스는 닭을 닮았다는 뜻인데 엄청 빠르고 날쌘 공룡이야.
3: 우와, 그럼 닭처럼 깃털이 있는 거야?
1: 얼마나 빠른데?
4: 아, 함께 가서 알아볼까?
3: 와, 좋아.
4: 자, 이쪽이야. 준비됐지?
1: 응.

0: 여기가 갈리미모스가 사는 곳이야?
1: 우와, 저기 좀 봐. 맥스, 그게 뭐야?
2: 아, 이건 공룡의 정보를 모을 수 있는 정보 수집기야.
0: 우와, 신기하다.
2: 우와, 시속 60km야. 엄청 빠른데?
3: 우리도 갈리미모스처럼 신나게 달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0: 그러게.
2: 아, 그래? 그럼 소원을 들어줘야지.
0: 어?
2: 자, 이거 받아.
3: 응? 이건 호루라기잖아.
2: 응, 다 같이 힘껏 불어봐. 하나, 둘.

0: 침 묻었잖아.
1: 바비, 그만 그만. 자, 새 친구들을 소개할게.
0: 비비.
1: 첫째 비비, 둘째 바비, 바비. 그리고 셋째 부. 앞으로 비비, 바비, 부, 새 쌍둥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0: 비비, 바비, 부?
2: 안녕 비비, 난 조이야.
3: 비비, 비비.
2: 어, 강아지 같다. 비비, 앉아.
3: 비비.
2: 비비, 엎드려.
3: 비비.
2: 비비, 굴러.
3: 비비. 비비.
2: 우와, 말도 알아듣네.
4: 그러게.
2: 잘했어, 비비.
4: 아, 난 앤디. 반가워. 바비, 우리도 해볼까? 바비, 앉아. 어? 못 알아들었나? 그럼 다시 바비 앉아.
2: 바비.
4: 어?
2: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바비.

0: 또?
1: 바비, 난 루카스야. 또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오! 나 주는 거야?
2: 응.
1: 아, 고마워, 부. 향기로운데? 부.
3: 앞으로 친하게 지내길 바랄게. 이제 갈리미 무스를 만나러 출발해볼까?
1: 응. 비비, 바비, 부, 가자!

0: 힘을 주는 것 같다.
1: 와, 둘이 친해졌나 봐.
2: 아, 갈리미무스는 어릴 땐 솜털을 갖고 있지만 다 자라면 저렇게 화려한 깃털이 솟아나는구나. 그리고 친구를 사귈 땐 깃털을 뽐내며 춤을 추면서 서로를 부른대.
0: 우와, 저기 새끼 갈리미무스야.
3: 갈리미무스의 깃털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구나. 식고 비비 바비 부 같아.
2: 갈리미무스의 식성은 식물과 동물을 모두 먹는 잡식성이야. 어? 다들 왜 저러지?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4: 렉스, 지금 산사태가 일어나고 있어. 어서 거길 피해야 해.
2: 산사태? 알았어.

0: 렉스, 무슨 일이야?
1: 산사태야. 모두 어서 피해야 해. 비비, 다비, 구. 친구들과 달리미 무술을 적극 뒤로 대피시키자.
2: 뭐? 달리미 무술가 흩어지고 있어.
1: 얘들아, 흩어진 달리미 무술을 모두 모아줘.
0: 어? 바비, 저기는 막다른 길이야.
3: 바비.
0: 위험해. 잘했어, 바비.
1: 조금만 더 힘내.

0: 모두 다친 곳은 없지?
1: 응, 공룡들도 무사해.
0: 아, 다행이야.
1: 비바보 엄청 빠르던데.
2: 비바보?
3: 비비, 바비, 부를 줄여서 비바보.
1: 그거 좋은데? 비바보.
2: 비비,
1: 바비,
2: 부.
1: 아무튼 비바보가 아니었으면 산사태를 피하지 못했을 거야.
2: 실은 난 조금 무서웠지만 그래도 정말 신났어.

0: 바비, 부, 아주 잘했어.
1: 비비, 하이파이브.
0: 바비, 너 또 핥으려고 그러지? 안 돼.
2: 바비, 바비.
3: 자, 그럼 우루루 행성에서 수집한 공룡 정보를 카드에 채워볼까?
4: 우와, 카드 완성됐어.
0: 정말 멋지다. 이제부터 공룡 카드 다 모을 거야.
1: 오늘 정말 신나는 모험이었어. 응, 새 친구도 생겨서 너무 좋아.
3: 너희가 좋아하니까 나도 기쁜데. 앞으로 더 멋진 박물관이 될 테니까 기대해도 좋아.
0: 응, 또 놀러 올게. 야호, 신난다. 우리는 티라노 가족
1: 렉스.
3: 어? 안녕 얘들아.
1: 안녕
5: 렉스, 그건 뭐야?
3: 아, 이건 얼마 전에 발견한 건데 트리케라톱스의 머리 몇 뼈야. 실험실에서 분석하려고.
0: 실험실? 그런 것도 있어? 어디 있는데?
3: 저쪽이야.
1: 우와, 궁금하다.
5: 나도 빨리 가보자.
0: 다 뭐야? 엄청 크다. 정말 멋있어.
1: 그러게, 이게 공룡의 뿔인가? 이 호박 화석 좀 봐. 안에 있는 곤충이 꼭 살아있는 것 같아.
0: 여긴 없는 게 없네. 렉스, 이 실험실 정말 최고야.
3: 고마워. 토모, 그 뼈 좀 분석해 줄래?
0: 응.
5: 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야?
0: 우선 이 현미경으로 뼈를 관찰할 거야. 봐봐, 트리케라톱스의 머리 벽 부분인데.
1: 우와,
0: 특이하게 티라노의 이빨 자국이 있어.
1: 이빨 자국?
5: 티라노가 트리케라톱스를 문 거야?
0: 역시 티라노는 제일 강해.
1: 근데 전에 우르르 행성에서 봤던 새끼 티라노는 잘 자라고 있을까?
5: 그렇겠지. 응?
1: 엄마 아빠랑 같이 잘 지내고 있을 거야.
0: 그건 아닐걸? 티라노사우루스는 강하니까 알에서 깨어나고 나면 혼자서 살 거야. 분명해.
5: 그래? 그럼 외로울 것 같은데.
0: 아니라니까. 세상에서 제일 강한 공룡이니까 혼자서도 괜찮다고. 그치, 렉스?
3: 글쎄, 과연 어떨까? 안 그래도 티라노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는데 같이 가볼래?
5: 어, 가고 싶어.
3: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0: 유후!

0: 오르르 행성은 언제 와도 좋다니까.
1: 응, 나무도 정말 멋지고 공룡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게 제일 좋아.
2: 가까이 보는 것도 좋지만 티라노사우루스는 후각이 예민하고 시력이 좋으니까 근처에 있을 때는 조심해야 해.
1: 알았어, 렉스. 조심할게.
0: 그럼 이렇게 걸어가다가 티라노가 튀어나올 수도 있겠네.
1: 그러게.
0: 우와! 뭘 이런 걸로 놀라고 그래.
1: 앤디, 너? 어?
2: 쉬, 얘들아, 잠깐만.
0: 뭐야? 그냥 바람이 분 것 같은데? 응?
1: 우와! 뭐 하는 거야, 앤디?
2: 앤디가 새끼 티라노를 보고 많이 놀랐나 봐.
1: 새끼 티라노라고?
0: 응? 두 마리가 더 있었네? 근데 왜 키가 다르지? 얘가 더 큰 것 같은데.
2: 혹시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알 기억하고 있어? 형 티라노야. 다른 티라노는 동생들이라 키가 작고.
1: 새끼 티라노가 벌써 이렇게 큰 거야? 그러게, 동생도 생겼구나. 정말 귀엽다. 어? 엄마 아빠가 안 보이는데 새끼들끼리만 있나 봐.
0: 역시 내 말이 맞아. 티라노는 강한 공룡이라서 부모님 없이도 잘 사는 거야. 왜 그래?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나?
2: 같이 놀아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1: 정...

0: 자, 던진다. 오, 잘했어. 너희도 하고 싶어? 우리도 해보자.
1: 우와, 다들 잘하는데? 얘들아, 이번엔 더 멀리 가봐. 자, 간다!
2: 저 공룡은 모로르 행성에서 산악계로 정말 유명해.
1: 와, 정말 어떻게 하지?
2: 얘들아, 어서 도망쳐. 여기서 벗어나야 해. 모두 모로라기 갖고 있지?
1: 응.

0: 대체 어떻게 된 거야?
1: 저 티라노, 새끼들하고 좀 닮은 것 같은데?
2: 아, 아빠 티라노가 새끼들을 구하러 왔나 봐.
0: 가족이랑 같이 살았다고?

0: 미칠 것 같은데.
1: 말도 안 돼. 티라노는 제일 강한 공룡이잖아.
2: 어? 야, 얘들아, 어디가? 가지 마.
0: 아빠를 도와주려나 봐. 안 돼. 거긴 위험하다고.
3: 슈퍼힘만! 다들 괜찮아?
0: 역시 렉스야! 렉스, 조심해!
1: 트리케라톱스가 흥분한 것 같아!
3: 다들, 나 따라와!
1: 렉스, 뒤를 봐!
3: 이런! 렉스, 슈퍼칼구리!
1: 다행이다.
0: 어떻게 트리케라톱스가 더 화났나 봐.

0: 좋은 얼굴을 하고 혼자 사는 줄 알았어. 근데 저렇게 가족끼리 사이좋게 무리 생활을 할 줄이야.
1: 맞아. 겉으로 보는 거랑은 굉장히 달라.
0: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러셨잖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고. 역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1: 오, 앤디 좀 멋진데.
2: 그러게.
0: 이 정도야 뭐. 너희도 내 또 다른 모습에 놀랐구나.
1: 어?
0: 우와, 이 공룡 되게 작고 귀엽다.
2: 앤디, 멋대로 만지면 위험해.
0: 귀엽잖아, 이렇게 작은데.
3: 앤디, 조심해야지.
0: 난 그냥 작고 귀여워 보이길래.
1: 뭐야, 아깐 생김새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더니.

0: 얘들아, 티라노 카드가 완성됐어.
1: 이 카드에는 어떤 자료가 들어간 거야, 맥스?
0: 티라노사우루스들은 무리 생활을 하면서 암컷과 수컷이 함께 새끼를 키웠다는 정보를 입력한 거야.
1: 우와, 정말 멋진데? 다음에 또 탐험하러 가자.
2: 응, 나도 가고 싶어. 나도.
0: 알았어, 다음에도 잘 부탁해.
3: 응.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3: 얼굴엔
4: 순한 킬킬.
3: 눈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옥스퍼드 상.
7: 해보고.
8: 주유소 사고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9: 탑승하세요.
8: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타운.
10: 남방구는 북방구와
1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2: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언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주물엔
3: 더운 날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3: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4: 고비는 아프대요.
3: 그래 놀이 회관 놀이 재밌어요.
2: 시원해.
4: 언제나 신나는
3: 뽀로로 유치원.
5: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6: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7: 마데카 솔메이트.
6: 질동. 얼굴엔
8: 순한 길길.
6: 눈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6: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보냈잖아.
1: 렉스, 이건 뭐야? 여긴 못 보던 지형인데?
2: 아, 이건 뜨거운 물이 주기적으로 솟아오르는 간헐천이라고 해.
1: 물이 솟아오른다고? 세상에 그런 것도 있어?
3: 정말 신기하다. 혹시 온천 같은 건가?
1: 렉스, 우리도 보고 싶어.
2: 그럼 한번 가볼까?
1: 응!

0: 얘들아.
1: 히히.
0: 안녕. 얘들아, 간헐천을 보러 왔다면서?
2: 응, 엄청 기대하고 있는 중이야. 어?
3: 얘들아, 이곳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얼른 비바브를 부르는 거 어때?

정말 덥다.

0: 어? 저것 좀 봐. 땅에서 수증기 같은 게 올라오고 있어.
1: 이제 괜찮을 거야. 증기에 닿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2: 너희들도 조심해야 해. 그럼 다시 가볼까?
3: 후, 많이 더?
4: 조금만 더 가면 될 거야. 힘내.
3: 후, 괜찮은 거야? 어?
4: 릭스, 여기 공룡알이 있어.
5: 공룡알?
4: 이런 곳에도 알을 낳는구나.
2: 이곳의 땅은 굉장히 따뜻해서 알이 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
6: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건 어떤 공룡의 알이지?
1: 브라키오사우루스의 알이야. 브라키오사우루스는 여러 마리가 한 곳에 모여서 알을 낳는다고 해.
3: 브라키오? 근데 엄마들은 다 어디 간 거지?
2: 수집된 정보에 따르면 보통 한두 마리 정도만 남아서 알을 지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먹이를 구하러 간 것 같아.
3: 아, 그렇구나.
4: 우선 이 브라키오 알부터 제자리에 갖다 놔야겠어.
3: 어? 넥스! 알이 움직여! 새끼 공룡이다!

0: 걱정 마. 우리가 알들을 꼭 구해줄게.
1: 그래, 위험하니까 일단 여기서 기다리는 게 좋겠어. 저기 좀 봐! 증기가 올라오고 있어!
0: 어? 어? 저쪽은 뜨거운 물이 나오는 하늘천이야. 알들이 많이 위험해. 비키, 빨리 움직이자.
1: 응.
0: 핑, 이리로 빨리 와줘.
2: 알았어, 렉스.
0: 렉스, 레드 파워 갱신!

0: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 있는 알들을 안전한 곳으로 빨리 옮겨줄래?
1: 응, 알았어.
2: 응? 가자, 비바보.
1: 비!
0: 비키, 핑! 빨리 아이들을 구하러 가자. 렉스, 슈퍼 갈구리!

잘했어, 비키.

0: 조심해.
1: 알았어. 핀, 조심해. 핀네. 그물이 찢어졌잖아.
0: 넥슨, 슈퍼엔진. 넥슨, 슈퍼 개구리.
2: 겨우겨우 구했다.
3: 정말 큰일 날 뻔했어.
4: 진짜 다행이야.

0: 근사하다.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1: 맞아. 아이들이 모두 안전하게 돌아왔잖아.
2: 혹시 뜨거운 간헐천에 댈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야 해.
3: 다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0: 응, 그러게. 잘 됐다, 그치?
3: 아비.
2: 근처에 분출구가 많이 있으니까 내가 항상 조심하라고 했잖아. 정말 고마워, 비키.
1: 렉스도 엉덩이가 되었어.
0: 그러게. 근처에 분출구가 많으니까 항상 조심하라고 했잖아. 조심해야지, 안 그래, 렉스?
4: 그러게 말이야.

0: 브라키오사우루스네. 고마워, 릭스. 오늘도 정말 재밌었어. 나도 재밌었어.
1: 아, 그래. 그랬다니 다행이다. 아, 그럼 난 먼저 가볼게. 다들 조심해서 가.

0: 오아시스를 찾아서. 사막에서 발견했다고? 어? 주둥이가 넓적하네?
1: 어떤 공룡이야, 알렉스?
2: 한번 맞춰볼래?
1: 주둥이 모양을 자세히 보니까, 마이아사우라?
2: 땡! 뒤통수에 길쭉한 벼시 있어.
0: 벼시라고? 파라사우롤로푸스?
2: 비슷해. 하지만 아니야.
0: 파라사우롤로푸스보다는 벼시 짧은데. 아, 사우롤로푸스구나.
2: 정답. 사우롤로푸스는 이렇게 큰 벼슬로 소리를 냈다고 해.
1: 우와, 어떤 소린지 직접 들어보고 싶어.
2: 지금 우르르 행성으로 가보자.

0: 앤디, 괜찮아?
1: 응. 모래여서 하나도 안 아파.
2: 얘들아, 사막에서는 위험할 수 있으니까 모두 조심해야 해. 스피너, 우린 지금부터 사막을 탐험하고 올게.
0: 안녕.
2: 그럼 비바보를 불러볼까?
1: 응. 하얀 사막은 처음 봐.
0: 정말 신기해. 그러게. 눈처럼 정말 예쁘다.
2: 자, 그럼 출발해 볼까?
0: 응.
2: 열까?
0: 저기 좀 봐.
2: 모래 폭풍이야. 모두 숙여. 얘들아, 괜찮아?
0: 너무 어지러워. 난 괜찮아.
1: 나도. 어?
0: 나 물 있어. 이거 나눠 마시자.
1: 고마워.
2: 모래폭풍으로 길이 사라져버렸어. 아무래도 도움을 요청해야겠는걸? 여기는 렉스. 잘 들려? 기지 나와라. 모래폭풍이 지나가면서 무전기도 고장났나봐. 아, 위치 추적이 안 돼서 지도도 확인할 수 없어.
0: 그럼 어떡해?
2: 너무 걱정 마. 일단 이동하자. 해가 지면 길을 찾기가 더 힘드니까.
0: 응.
1: 계속 같은 곳을 걷는 것 같아.
0: 그러게. 왜 그래, 북?
2: 어? 따라가 보자. 오아시스가 있던 자리야. 북아, 물냄새를 맡아서 찾아냈어.
0: 노래 폭풍으로 사라졌나봐.
1: 목말라.
0: 얘들아, 여기 좀 봐. 사우룰루푸스야.
2: 물을 마시지 못해서 쓰러졌나봐.
1: 어?
0: 빨리 물을 먹이자.
1: 어? 다 마시고 없어.
2: 이대로 두면 위험해. 다른 오아시스를 찾아야 할 것 같아. 비바보, 부탁해.
1: 오아시스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0: 나무와 풀들을 자세히 보니까 물길을 잘 찾아가는 것 같은데. 어떡해, 또 모래 언덕이야.
2: 비바보, 조금만 더 힘내. 수고했어, 비바보.

0: 비비!
1: 바비!
0: 우! 어서 내려가 보자!
1: 바비! 으아!
2: 조심해!
1: 바비! 다행이야.
2: 사우롤로푸스를 여기로 데리고자.
1: 크고 무거운 사우롤로푸스를 어떻게 데려와?
2: 아까 앤디랑 바비가 했던 것처럼 하는 게 어때?
1: 어?
2: 나무 썰매를 끌고 모래 언덕을 타고 내려가는 방법으로 해보는 거야.
0: 아하! 눈썰매 타는 것처럼 말이야?
2: 바로 그거야.
1: 우와! 재밌겠다!
2: 비바보, 부탁해!

0: 모두 준비됐지?
1: 응!
0: 출발!

0: 피야! 모두 피해!
1: 모르는 정도쯤이야! 문제 없다고!
0: 잘했어!
1: 야호! 우와! 물이 이렇게 맛있었다니 몰랐어!
2: 정말 꿀맛!

0: 어? 사우롤로야, 어디 가는 거야?
1: 사우롤로프스들은 길을 아주 잘 찾아 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읽을 수 있거든.
2: 정말 신기하다.
0: 우와! 벼스로 소리를 냈어!
2: 날파의 소리 같아.
0: 응!
2: 우리한테 따라오라고 하는 건가 봐.
1: 응! 사우롤로프스들은 소리로 의사소통을 하거든. 우리 따라가 볼까?
0: 응!
2: 어? 저기 스피노야! 처음 왔던 곳으로 돌아왔어! 어?
1: 사우롤로프스 덕분에 무사히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0: 응! 정말 고마워, 사우롤로야!
2: 삐! 안녕!

0: 오늘 한 사막 모험 정말 재밌었어.
1: 응, 물의 썰매 꼭 다시 타보고 싶어. 길을 잃지만 않는다면 말이야.
0: 걱정 마. 내가 사우롤로푸스를 부르면 되니까. 부!
1: 어? 어? 부! 아니지. 어? 부!
2: 오! 루카스, 정말 잘하는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항!

0: 더욱더
1: 순하게
0: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솔.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옥스퍼드 팡.
2: 해보고.
1: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3: 탑승하세요.
1: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팡.
4: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언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언스.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6: 다들 뭐 먹는 거지?
7: 이게 뭐예요?
8: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9: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10: 얼굴엔
11: 순한 킹킹.
10: 진물엔
12: 순하게
11: 지켜줄게.
1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다다쿵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눈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꼬롱꼬롱 떠나요. 미치고.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길길.
4: 줄무랑
5: 덥덥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공사왕.
1: 화이트 골드님께서 힘든 물고기들을 위해 구호 물품을 보내주셨구나.
0: 구호 물품? 우와!
2: 역시 화이트 골드님이셔. 힘든 물고기들도 도우시고 그에 비하면.
0: 왜? 나도 남 돕는 거 잘해.
2: 네가?
0: 네가 아직 나 잘 몰라서 그래.
3: 마을 곳곳에서 봉사하면 스티커를 받을 수 있어요. 두 명이 한 팀이 돼서 스티커를 많이 모은 팀이 봉사왕이 된답니다.
4: 네!
0: 봉사왕? 봉사왕이 돼서 핑크 스타일 콧대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진짜?
5: 그랬는데 말이야.
0: 야! 저기다! 그린! 나랑 한팀 하자. 봉사왕이 되는 거야. 나도 화이트 골드님처럼 남을 잘 돕는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6: 화이트 골드님? 봉사심이 여왕의 필수 자질이긴 하지.
7: 여왕? 헛글! 너 진짜 품이 없이 들이댔다. 구린공주, 이 레드 루비와 같이.
8: 불타는 열정의 불로 나를 도전하자.
0: 아니야, 아니야. 그린은 나랑 할 거야. 날 선택해줘.
6: 미안해. 난 이미 딱 맞는 파트너를 찾았어. 그럼 이만. 레오, 어? 나랑 같이 할래?
7: 나야 좋지. 네가 끼어들어서 그린이 가버렸잖아.
8: 뭐? 네 열정이 부족해서겠지.
0: 맞아. 그리고 너도 나 방해했거든.
7: 가자 오렌지. 저런 품이 없는 애들은 두고 우리 둘이 하자.
0: 알았어, 내 파트너.
8: 커플, 우리가 봉사왕이 되는 거야.
0: 좋았어.
9: 자.
6: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자, 준비 완료.
8: 기어. 위험해.
0: 신호등이 깜빡거리는 게 아주 위험했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0: 잘 붙여주세요.
1: 블루 때문에 겁먹으셨나?
2: 퍼플! 응? 네가 이상한 표정 지어서 그렇잖아.
3: 레드, 넌 오늘도 예쁘구나.
2: 오렌지! 초록불의 깃발을 내렸어야지.
3: 하지만 네가 안 내리길래.
2: 뭐?
3: 답답해.
4: 이거 잘 됐군. 팀을 이루면 힘을 합칠까 걱정했는데 이런 꼴이란, 조금만 방해해도 서로를 미워하겠구나. 강력한 날개를 가진 성대 물고기. 레드에게서 빼앗은 조각으로 강력한 바람의 힘을 넣어주지. 공주들 사이가 멀어졌을 때 버블잼을 빼앗아오나라.
5: 네? 앵무새요?
6: 알렉스는 내 유일한 가족이야. 제발 찾아다오.
3: 날새 무서운데.
2: 이게 마지막 스티커라고.
0: 걱정 마세요.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2: 아니요, 저희가 찾아드릴게요.
0: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2: 좋았어. 이게...
0: 이렇게 하면 친구인 줄 알고 올 거야.
2: 좋은 생각이라는 게 이거였어?
7: 와, 배고파.
0: 작전 성공.
2: 작전 무슨. 으차. 퍼플, 새는 이렇게 잡는 거라고.

0: 앵무새 무섭단 말이야.
1: 뭐?
2: 아, 진짜.
1: 네 울음소리 때문에 새가 날아갔잖아.
0: 뭐라고?
3: 알렉사!
4: 예상보다 빨리 스티커를 다 모았어. 고마워, 레오.
1: 뭘, 파트너를 잘 만난 덕분이지. 가자.
0: 너 때문이야! 힘만 쓴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1: 그럼 넌 장난만 쳤잖아.
5: 네가 겁쟁이라서 나한테 방해만 됐다고.
0: 넌 아무것도 안 하고 시키기만 했으면서!
1: 어차피 우린 경쟁자였지.
5: 팀은 무슨?
0: 이렇게 화날 게 아니었는데.
6: 거기서 뭐하니? 퍼플, 왜 혼자야? 네 팀원은?
0: 그게...
6: 퍼플, 때로는 친구랑 다툴 수도 있어. 나와 다른 면이 있으니까. 하지만 진정한 친구란 다른 모습도 인정해주는 거란다.
0: 행복아! 합쳐! 합쳐! 알렉스다!
6: 알렉스?
0: 선생님, 저 가볼게요.
6: 오?
0: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블루비야!

0: 때문에 뺏겼잖아.
1: 누가 할 소리.
2: 얘들아 그만해. 우린 경쟁 상대지만 그 전에 친구잖아. 서로 다른 부분도 인정해주는 게 진짜 친구랬어. 우리 끝났어. 그렇지. 정면 공격은 어려울 거야. 내가 돌아가서 블럽 뒤에 포탈을 만들게. 그때 블럽의 뒤를 공격하자.
1: 좋아, 우리가 시선을 끌게.

0: 얼굴 빨리. 됐어. 바비바비 바비. 좋았어 오렌지. 블록 이제 사라질 시간이다. 그린 버블.
1: 우리 알렉스를 찾아줘서 정말 고맙다. 자.
2: 스티커야. 비록 봉사왕은 놓쳤지만 더 좋은 걸 얻었어요. 친구와 맞춰가는 방법이야.
3: 화이트 골든님 전부입니다.
4: 블랙 다이아가 버블잼 조각을 빼앗아갔군요. 그래도 공주들이 진정한 버블잼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 같아 다행이네.

0: 공주님 안녕하세요.
1: 생일 축하드립니다.
2: 공주들이 모두 참석한다고 합니다.
3: 이미 지켜달라고 하니 서프라이즈한 걸 절대 느껴서 안 돼.
4: 서프라이즈.
3: 아, 핑크스타가 새 생일 선물로 네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데.
4: 진짜? 소원을? 역시 내 수호여자.
5: 그게 알아.
4: 고마워.
5: 말도 안 되는 소원을 빌면 어쩌려고요. 난 몰라요. 말도 안 돼. 우리 오늘 초대하겠다고?
4: 소원 들어준다며.
6: 난 마음으로 축하해줄게.
5: 화풀, 이 또래 인어는 일곱 공주뿐인 걸 온 바다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얜 남자잖아.
4: 그럼 여자로 분장시키는 건 어때? 레드, 너라면 가능하지?

0: 가도 된다니까.
1: 안 돼.
2: 뭐?
1: 여장을 해도 걸릴 확률이 100%야. 불가능의 영역이지.
0: 너 지금 나 무시해? 기다려봐. 아, 기다리긴 뭘 기다려.
3: 내가 꽉 잡고 있을게.
1: 이 정도면 안 걸릴 확률 90% 인정.
0: 어때?
4: 게, 그래도 안 돼. 인어 공주라면 자기만의 수호요정이 있어야 한다고. 그건 어쩔 거야?
0: 꿀꿀.
3: 깜짝이야.
0: 꿀꿀. 좋았어.
3: 완벽해.
0: 이제 다 같이 출발해볼까?
5: 퍼플, 우린 준비해야 할 게 있어서 레오랑 먼저 가고 있어.
0: 몰래 따라와서 서프라이즈 파티 해주려고? 그 준비. 알았어, 빨리 와야 해.
3: 이봐.
0: 들기 뻔했네.
1: 지친 건 아니겠지.
0: 어쨌든
1: 이제부터 우리는
4: 마리링 바리링 파. 인어의 모습으로! 야!
3: 난 물속에서 숨을 못 쉰다고! 날려줘!
0: 넌 이제 인어니까 괜찮아!
3: 야, 진짜네! 와! 우와! 세상에!
6: 우리 꼬마 공주들, 나팔이 세 번 울릴 때 동시에 짜잔 하는 거다.
0: 네?
6: 퍼플이 엄청 놀라겠지?
3: 야, 들어와, 들어와.
6: 오, 퍼플이 왔대. 숨어.
0: 얘는 내 손님이야. 오늘이 내 생일인데 너희도 축하해주러 와야지.
7: 어?
0: 가실까요?
6: 어서 오거라.
0: 아빠?
6: 근데 이 공주는 누구신고?
0: 이 친구는 트로피칼 왕국의 레오. 아니, 레아 공주예요.
6: 그런 왕국이 있었나? 어? 특이하게 생긴 수호요정이로군.
3: 어떡해.
4: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6: 이럴 때가 아니지. 퍼플, 파티 준비를 하렴. 레아 공주는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따라와요.
4: 저러다 들키겠어.
0: 절대 안 들켜.
8: 퍼플의 거짓말 덕분에 침입할 기회가 생겼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도 선물을 보내주지. 끝없이 복제될 수 있는 해석. 이 블랙 다이아의 선물을 받고 깜짝 놀라게 해줘라.
9: 나팔은 언제 부는 거야? 나 배고파.
3: 아우야, 좀 마.
10: 뭐야, 옮긴다. 조용히 해.
3: 드디어 시작하나 봐.
4: 레오가 들키는 건 시간 문제야. 서프라이즈 때문에 모든 게 꼬였어.
0: 어? 서프라이즈?
4: 뭐? 아니야.
6: 오, 우리 딸. 다른 공주들이 파티에 못 온다는구나.
3: 모두 급한 일이 생겼어.

0: 바뀌어서 못 온다고 해.
1: 오, 안 돼. 내 생일 파티 기대했는데.
2: 모르겠다. 파티 시작.
1: 날 깜짝 놀라게 하려고 다들 숨어있는 거지. 내 친구들이 모두 못 온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3: 우리 딸 김내렴, 대신 아빠가 선물을 준비했다. 여봐라, 나팔을 불어라. 예이.
4: 시작하나봐.
1: 다들 저기 있구나.
3: 서프라이즈가. 이놈은 누구냐?
1: 아빠!

0: 야야!
1: 뭐야, 여긴 어디지? 어, 잠깐! 얘들아, 블럽이야!
0: 이런!
1: 어플이 위험해!
2: 레아 공주 괜찮은? 어? 공주가 아니잖아. 혹시 인간?
3: 나중에 설명할게요.
0: 이제 끝이다. 어디 간 거지? 우리 집을 왔다. 소피, 우리가 왔다. 얘들아,
1: 글로벌
4: 버블 카!
0: 저기 윙! 저도 자꾸 나타나.
1: 저건 가짜야. 진짜의 가시로 만들어졌어. 대삼의 복제 능력을 이용한 것 같아. 분명 본체가 이상한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야. 본체를 찾아서 복제를 막아야 해. 아무리 가짜들을 해치운다고 해도 본체를 없애지 않으면 계속 새로 생겨날 거야.
0: 알았어, 찾아보자. 성이 너무 넓어.
1: 어플! 우리도 찾아볼게.
2: 나도 찾아보마.
0: 이쪽은 부탁드려요. 전 저쪽을 찾아볼게요.
2: 아빠에게 거짓말을 했더구나. 인간을 데려오다니.
0: 죄송해요. 친구들이 모두 생일 파티에 와줬으면 해서.
2: 그래.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순한 킹킹.
1: 줄무랜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티.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키가 크고 싶다면 키 성장 고민이 되면
5: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6: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7: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8: 출동.
7: 얼굴엔
8: 순한 킹킹.
7: 눈물엔
8: 덥덥한 말.
9: 순하게 지켜줄게.
7: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지금! 얼굴엔? 순한 킹킹! 진물엔?
4: 덥덥한 말!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예, 솔.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술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6: 옥스퍼드 탕.
7: 해보고
6: 주유소 400배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8: 탑승하세요.
6: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9: 숲속에 가자.
10: 뽀로로 숲속으로 가. 우리들만의 기상소
9: 친구입니다.
10: 모두가 친구 되는 곳. 다 같이 신나게 놀자. 뽀로로 숲속 놀이탕.
0: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2: 우리 모두
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3: 얼리면 더 맛있어.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지금.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술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0: 이렇게 방문.
1: 안녕.
0: 긴장하지 말고 연습한 대로 파이팅!
2: 아빠만 믿으라고!
3: 앞에!
0: 얘들아!
4: 웬 미역을?
2: 안녕 공주님들!
0: 오늘 우리 반 직업체험 선생님이 바로 우리 아빠야!
2: 어때? 퍼플킹인지 몰랐지?
5: 실수할 확률 90%로 보입니다, 페아.
0: 그런 실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만의 신호도 만들었지.
5: 응?
0: 아빠, 오른쪽 눈을 가리면?
2: 오른쪽 눈은? 아, 멈춰!
0: 예스! 그럼 왼쪽 눈을 가리면?
2: 그만해? 아하, 그건 오른쪽이지.
0: 잊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다시! 멈춰는 오른쪽!
2: 오른쪽!
0: 멈춰는 오른쪽!
5: 실패 확률 100%.
6: 제 아무리 위대한 바다 왕국의 왕이라도 육지에 올라가면 힘이 약해진다는 걸 알 텐데 딸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다니.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인간으로 둔갑한 블로프씨는 레인보우 캐처에도 신호가 잡히지 않지. 가거라, 나의 부하여.

0: 여자가 어딨더라. 어서 펴자.
1: 오빠야, 아빠.

0: 오늘 수업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퍼플이 아빠를 많이 닮았네요.
1: 그리 말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공주도 어렸을 때는 왕궁에서.
2: 자,
0: 어머나.
2: 짜잔. 안녕하세요. 다니엘 아빠입니다.
0: 어쩜 다니엘 아버님이시군요. 그럼 교실로 가실까요?
3: 아무래도 아빠 혼자 하는 건 불안해요. 곤란한 일이 생기면 코를 만져요. 내가 도와줄 수 있을 땐 이렇게 눈썹을 만질게요. 코 도와줘. 눈썹 오케이.
1: 헷갈리지만 알았다.
3: 좋았어.
1: 응? 이건 무슨 기내식인데?
0: 모두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4: 안녕.
1: 이 아저씨 직업은 아주 유서가 깊은 고래 치과 의사란다.
4: 그럼 과학자 같은 건가요?
1: 고래는 종류마다 이빨이 있거나 수염이 있어 사용하는 도구가 다양하단다. 고맙다고 등에 태워주기도 하지.
3: 저분이 우리 아빠야.
1: 이빨 사이는 이렇게 치실을 잡고 치약을 골고루 했던 기억을. 아니 왜 이렇게 안 나?
3: 도와줘야겠어. 아빠 잠깐 멈춰요.
1: 양쪽 눈을 가리면 하다가 말라는 건가?
3: 난 몰라.
1: 퍼플.
5: 아빠와 딸, 서로의 마음이 멀어졌구나. 둘을 떨어뜨려 놓을 좋은 기회군. 블러피쉬, 어서 레인보우 캐처를 가져오나.
0: 이분은 다니엘의 아빠세요. 여러분 박수.
4: 안녕하세요.
2: 사상 최고의 마술사.
0: 어머나 세상에.
2: 블러닷 학생들께 인사드립니다. 어차.
4: 저기요, 저기 해주세요.
2: 단청. 얘야, 그 머리띠 내가 새 걸로 만들어줘마.
3: 아이고, 전 괜찮아요.
6: 그래 그래,
4: 그냥 하지.
3: 전 배가 아파서 잠시.
4: 좋아해주세요. 좋아요.
3: 우리 아빠도 마술사로 할 걸.
7: 저건
5: 섀도우 버블.
1: 거풀아, 아빠가 미안하다. 어딜 간 거야, 아가? 어? 설마 저희는? 그럴 리가 없지.

0: 아, 요상하네. 분명히 신호가 잠깐 떴는데.
1: 아, 몰라. 개처 신호가 고장 났나 보지. 아빠랑 내 비밀 신호처럼.
2: 실망이구나, 버플.
0: 배야.
2: 너 때문에 수업이 멈춰버렸잖니. 모두 기다리고 있단다. 어서 헤어밴드를 이리 다오. 이리나. 버플아. 너는 넌 누구냐?
3: 왜 아빠가 둘이 됐지?
4: 괜찮아? 좀 전에 캐처의 신호가 잡혔어. 지금은 왜 신호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0: 역시 착각이 아니었어. 스킨팟.
2: 내가 진짜.
5: 둘 중 한 명은 인간의 모습을 흉내내는 블로피쉬야.
0: 서둘러야겠어. 바블타임 스타트.

0: 링크의 폭발! 변신 완료! 어느 쪽이 진짜 아빠지?
1: 폭풀! 저 가짜는 위험하니 어서 이 아빠한테 오거라! 네 이놈! 내 모습은 따라해도 내 딸과 이어진 마음까지는 흉내낼 수 없을걸!
0: 알았어! 저쪽이 진짜 아빠야! 아니! 이쪽이 진짜 우리 아빠야!
1: 오호! 예스!
0: 일로!
2: 폭풀!
0: 멈춰요, 아빠! 오면 안 돼요!
1: 어?
0: 아빠!

0: 어서 피하거라! 시연 겁이 내 나를!
1: 그때부터 줄여야 없앨 수 있어. 우리 힘으로는 힘들 거야.
2: 그래! 얘들아! 어? 블럽을 유인해줘! 혼자서 무리야! 걱정하지 마! 우리 아빠 힘 세시거든! 도와줘요. 아빠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0: 이 괴물아, 네 상대는 나다. 퍼플
2: 준비됐어요. 아빠.
1: 네, 다시 봤어요.
2: 아빠, 학교 또 와줄 거죠?
3: 아빠, 오늘 멋있었어요.
4: 어?
2: 좋아, 모두 간 것 같아요.

0: 우린 저 아빠랑 딸이 가고 나면 출발할까?
1: 좋은 생각이야.
2: 우린 역시 척척 잘 맞아! 보물선을 찾아라!
3: 퍼플 공주님, 제가 저녁에 혼자서 성 밖을 나가시면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결단코 단호하게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렇게 떡하니 공주사전 2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4: 맞아, 넌 공부 좀 해야 해.
2: 그만! 온종일 따라다니면서 그놈의 잔소리 그만 좀 할 수 없어. 나 이 과자쟁쟁이 이리 나가! 여기서! 이게 뭐지?
4: 하필! 수상한 물건에 손대지 않기는 사망에 나와 있어!
2: 우와! 이게 뭐야?
3: 하필! 공주님?
2: 알았어! 알았다고! 갈 테니까 잔소리 스톱!

0: 내가 아까 부탁한 건 알아봤어? 지도에 그려진 문양 말이야.
1: 내가 그 종이에 적힌 문자를 해석했어. 모두 잘 들어? 오래전 깊고 깊은 바닷속에 잠들어있는 배. 그것이 바로 우물선이다.
0: 우와, 멋지다. 그럼 내가 보물지도를 찾아낸 거야? 어쩜 보물선이라니. 정말 낭만적이야.
2: 바다의 보물이라 그럼 당연히 버블잼 조각 아니야?
1: 아니, 버블잼 조각은 육지에서 터졌으니까 깊은 바닷속에 있을 리가 없어.
0: 그럼 직접 확인해보면 되지. 오케이. 자, 모두 절대 들키지 말고 무사히 빠져나오도록.
3: 믿을 수가 없군. 이토록 쉽게 함정에 걸려들든. 겁 없는 공주들에게 딱 어울리는 꿈을 꾸게 해주마. 가거라.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로그야 공주들이 영영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해다오.

Mm-hmm.

0: 뭐가 좀 무섭지? 어? 뻣뻣했다.
1: 빨리 가자.
0: 근데 우리끼리 가도 될까?
2: 겁쟁이.
0: 좀 으시시한데 집에 돌아갈까?
2: 빨리 따라와.
0: 어, 얘들아 같이 가.
1: 어, 저쪽인 것 같아.
2: 가보자.
0: 금천고 같은데. 와, 찾았다. 분위기가 뭔가 소름 끼쳐.
1: 보물을 난파선 안에 숨겨져 있다고 써있는데.
3: 무서운데 돌아가자.
4: 어하, 여기 있는 자가 보물의 얻는 법이지. 가자, 보물 쏴라.
1: 골짜기 근처에 온 것 같아.
0: 심해 골짜기? 그럼 빨리 찾아볼까? 깜짝이야! 그냥 돌아가면 안 돼.
3: 그래, 보물이고 뭐고 여긴 너무 더러워.
0: 그럼 둘씩 나눠서 다니는 게 어때? 그래, 넌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 나랑 같이 갈 거지? 무서워서는 아니고. 그럼 빨리 찾고 도...

0: 좋아. 밝은 한쪽에서 먼저 신호를 주자. 알았지?
1: 집에 가고 싶어.
0: 와, 이렇게 큰 배랑 보물을 왜 아무도 발견 못했을까?
2: 치매는 블랙다이아의 영역이니까 금지구역이거든.
1: 보물의 정체가 뭔지도 모르고 찾아야 하다니.
0: 내 안이 미로 같다.
1: 여기만 둘러보고 가자. 보물은커녕 물고기 한 마리도 없네.
0: 너무 깊이 들어왔어. 길을 잘못 든 것 같아.
1: 일단 다시 퍼플 쪽으로 가보자.
3: 가만, 저건 뭐지?
0: 애들이야, 가보자.
2: 퍼플,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우리 변신부터 하고 가자.
0: 그래, 그냥 갔다간 더 위험해질 거야.
2: 어서 변신하자.
0: 응, 버블버블 스타!

0: 훈련 완료! 블로비야!
1: 저건 초롱하기 블로비야. 초롱 불빛으로 상대에게 최면을 걸어.
0: 왜 속삭이는 거야?
1: 녀석은 시력이 나빠서 소리와 불빛으로 대상을 찾아.
0: 내가 유인할게. 아이들을 옮겨줘.

0: 이게 뭐지? 얘는 왜 이러고 있어? 일어나 봐.
1: 아침이야? 저게 뭐야?
0: 얘들아, 괜찮아?
2: 뭘 보네? 상자?
1: 혹시 저게...
0: 우와, 동물 상자야! 우리가 진짜 보물 상자를 찾았어. 근데 보물 회로가 하나 더 늘었어.
1: 어머?
0: 이 거울 속에 나 좀 봐. 더 예뻐 보여.
1: 이렇게 향긋한 머피는 처음이야.
2: 아니, 세상의 모든 지식이 들어있다는 책이잖아.
1: 이거 좀 봐. 내 보물 이루.
2: 우와, 최고가 될 거야. 내가 제일 똑똑해.
1: 아이, 못 참겠어.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아름다워.

최면에 빠진 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것들. 나의 심해에 온 것을 환영해 주고 손님들을 데려오거라.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9: 얼리면 더 맛있어.
10: 남방구는 북방구와
1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 전략 교육원 큐미르.
12: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14: 다들 뭐 먹는 거지?
15: 이게 뭐예요?
1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2: 덤덤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세치염색 살롱처럼 싸이어스 섬세한 세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싸이어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지금 쟁여놓으세요.
4: 가져갈게요.
5: 안녕하세요. 오늘도 안전 초코와 초코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오늘 날씨에 딱 어울리는 노래 들려드리죠. 엔젤스의 첫사랑. 또
6: 두근두근 첫사랑 나의 첫사랑. 달콤달콤 첫사랑 나의 첫사랑.
5: 곰통령님, 요즘 엔젤스라는 아이돌에 푹 빠져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벌써 일주일째 이 노래만 트는 건 심하지 않습니까?
4: 맞아요. 곰통령님은 엔젤스가 그렇게 좋으세요?
5: 아니, 물론 제가 엔젤스를 좋아하죠. 아니, 근데 저만 좋아합니까? 봐요, 엔젤스가 음악 차트 1위예요.
7: 아닌데요?
5: 그럴 리가.
4: 지금 음악 차트 1위 금리예요.
5: 그러네. 이럴 수가. 진짜잖아.
8: 힙합 듀오 금리스의 멤버 해철이 금리라는 이름으로 솔로 앨범을 냈습니다. 발매 하루 만에 아이돌 그룹 엔젤스를 제치고 뮤직 차트 1위를 차지한 금리. 과연 빌보드까지 점령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4: 역시 금리가 짱이야. 맞아. 금리 내일 공그램에서 라방한다는데 같이 볼래? 컷! 쇠!

0: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나방을 켠 이유 아시죠? 지금 우리 엔젤스가 크니 때문에 차트 2위로 밀려났습니다. 말이 됩니까?
1: 말이 안 되죠. 엔젤스 절대 지켜.
0: 엔젤스 절대 지켜. 엔젤스를 지키기 위해 우리 천사둥이들이 악마의 화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여러분, 엔젤스를 밀어낸 큰이에게 앞을 공격 집중적으로 부탁드려요.

0: 옛살! 아, 근데 악플이 뭐지?
1: 슬퍼도 낫느냐? 1위했다고 잘난 척? 인성 나락이네.
2: 언제 떠났니? 그만 나와라.
3: 못생긴 금니 그만 보고 싶네요.
0: 아이고, 이런 게 악플이야? 아유. 그래, 엔젤스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금니가 아니라 누렁니 금니야 이나 닦아라. 요거 해보니까 은근히 재밌구먼. 금니는 노래 그만하고.
4: 우와, 지금 접속자수 엄청 많아.
5: 대박, 역시 금니 형 인기 최고다.
4: 근데 시간 지났는데 왜 라방 안 왔지?
5: 그러게.
4: 어? 왜?
6: 나를 찾지 마세요. 난 사라질 겁니다. 금니.
4: 뭐야?
6: 외로워도 슬퍼도 참아보려 했는데 이젠 사라져버려야겠어. 날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7: 오빠 진짜 맛있다.
8: 와, 이렇게 맛있는 핫초코 처음이야. 진짜 맛있는데?
7: 여기 핫초코 진짜 달다. 진짜 그러니까. 맛있어.
9: 그래, 떠날 땐 떠나더라도 따뜻한 핫초코 한잔 마시고 가자. 저기요, 그 핫초코 어디서 사신 거예요?
10: 저... 조수도 없고 손님도 없으니 이만 정리하고 가시죠.
0: 예예, 예, 그럽시다.
10: 어? 조수. 뭐?
9: 저 어? 지금 핫초코 한 잔 마실 수 있나요?
0: 아, 아이, 지금 가게 문을 닫으려던 중이긴 한데. 아이, 철수님 혹시...
10: 곰그램에 그 글이 올라온 게 언제지?
5: 한 30분쯤 됐나?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10: 느낌이 좋지 않아.
9: 저기요, 지금 핫초코 한 잔 마...
10: 아, 잠시만요. 알았다, 일단 끊지.
0: 아이고, 죄송합니다, 손님. 철수님, 이분이 핫초코를 드실 수 있는지만 좀 이야기를...
10: 이럴 수가, 정말이군.
9: 뭐야, 저 핫초코 줄 거예요, 말 거예요.
10: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금니가 곰그램에 이런 걸 남기고 사라졌다고요.
0: 사라져?
10: 경찰에 신고해야겠습니다.
9: 아니요. 하지 마요.
10: 이거 놔요. 월드스타 금니를 잃을 순 없어요.
9: 아, 글쎄, 신고할 거 없다니까. 금니한테 무슨 내 생긴 거. 아니니까.
0: 그걸 손님이 어떻게...
10: 가만, 혹시 손님 이름이...
9: 네...

0: 헐.
1: 감사합니다.
2: 근데 갑자기 왜 그런 글을 남긴 거죠? 사라지겠다니.
3: 근데 저말 왠지 익숙한데?
1: 누군가 제 곰그램에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3: 금리는 노래 그만하고 사라져버려라! 그래, 그거 내가 단 악플이잖아!
1: 그뿐인 줄 아세요? 저보고 금리가 아니라
3: 금리가 아니라 누렁니! 금리야, 이나 닦아라!

0: 그것도 내가 단 댓글.
1: 그런 악플들을 보니까 너무 슬퍼서 사라져버리고 싶었어요.
0: 저기요. 그게 진짜 나쁜 마음으로 그런 댓글을 단 건 절대, 절대 아닐 겁니다. 예예.
1: 그걸 어떻게 아세요?
0: 어떻게 아냐면 그게...
1: 그 봐요. 당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아는 척하지 마요.
2: 전 당해봤습니다.
0: 예? 철수님도요?
2: 네. 얼마 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안전초코 하초코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었죠. 그 댓글에
3: 뚱땡이 곰돌이가 만드는 하초코 마시면 뚱땡이 됨.
4: 곰돌이는 곰돌이 나라로 꺼져.
2: 그걸 보니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0: 저런 나쁜 사람들 같으니.
1: 사람들은 왜 악플을 달까요?
2: 아마도 악플을 달면서 그 순간 자신이 상대방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느끼거나 또는 상대방을 괴롭히는 자체로 쾌감을 느끼는 거겠죠. 하지만 익명에 숨어서 악플을 다는 건 자기가 더 못나고 비겁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할 뿐이죠.
0: 아, 정말 부끄러워서 숨고 싶구먼.
2: 만약 악플러를 처벌하고 싶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십시오.
0: 경찰에요?
2: 네. 악플러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징역형 및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안 돼!
2: 뭐? 오.
0: 그러니까 그 경찰에 신고할 것까지야 있나 싶어서. 예예.
1: 네, 그건 생각해 볼게요. 아무튼 이렇게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따뜻한 핫초코도.
2: 앞으로도 힘내서 노래해 주십시오. 노래가 꽤나 좋더군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야금니 스웨.
0: 그 스웨.
5: 그래, 세상엔 좋은 친구들이 훨씬 많아. 곰돌이들의 위로를 받으니 다시 신나게 노래하고 싶어졌어.
0: 저기요, 금리씨! 금리씨! 가게에 머플러를 두고 가셔서요.
1: 아, 감사합니다. 자, 이건...
0: 금리 씨, 앞으로는 절대 사라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당신 이 누렁니가 아니라 반짝반짝 금리 맞더라고요. 부디 날 용서해줘요.
1: 예, 용서할게요. 다음부턴 그러지 마요.
6: 웃으면 살려보자, 금리.

0: 금니가 입은 가죽 자켓 참 멋지던데. 저런 건 얼마나 하려나? 검색해볼까? 보자. 에이, 뭐야 이게? 에이, 비싸서 못 사겠구만. 에이, 가죽 자켓이 8,500원? 우와, 여기서 가죽 자켓을 진짜 싸게 파네. 아니, 이건 또 뭐야? 금 목걸이, 선글라스 다 엄청 싸잖아. 싸네, 싸요.
1: 근데 수아 생일 선물 뭐지? 그게 난 손목시계 사주려 했는데 너무 비싸. 난 헤드폰 사주고 싶은데 그것도 비싸. 내가 돈이 많았으면 친구들한테 비싼 선물도 사주고 막 플렉스 했을 텐데.
0: 플렉스 하면 나죠. 어?

0: 김부장님 완전 멋져요.
1: 당장 파티 가셔도 되겠는데요?
2: 네? 그런가요? 어디 생일 파티 없나?
0: 아, 좀 있음 수아 생일인데.
2: 어? 그럼 생일 파티 해야죠. 파티는 철수님이 준비하시나요?
1: 아니요, 전 파티를 열어본 적이 없어서.
2: 아, 그럼 이 곰통령이 수아 생일 파티를 준비하겠습니다. 맡겨만 주세요. 수아 생파 준비위원회 회의를 시작합시다. 먼저 파티에 필요한 것들을 말해볼까요?
0: 파티 장소를 꾸밀 풍선이랑 가랜드요. 아, 생일 케이크와 꽃갈 모자도요.
2: 오, 케이크는 대형 3단 케이크가 좋겠네요. 아, 파티용 조명도 사야지.
0: 근데 그거 다 사면 돈 많이 들겠어요.
2: No, no, no. 지금 얘기한 거 다 사도 15,000원입니다.
0: 우와!
2: 보세요. 엄청 싸죠? 사실 이 옷, 모자, 금 목걸이도 다 이 싸요몰에서 싸게 산 겁니다.
0: 우리 수아 생일 선물도 여기서 사요. 그러자. 그래도 보니 3,500원밖에 안 해. 대박. 2,900원. 근데 왜 이렇게 싸지? 혹시 이거 불량품 아니야?
2: 물건이 다 거기서 거기죠. 뭐 정 불안하면 딴 데서 비싼 선물 사든가 말든가.
0: 아, 아니, 전 여기서 살래요. 아, 저도.
2: 싸요몰이 최고입니다. 예예. 좋아요, 좋아. 싼 게 좋아요.
3: 다음 소식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싸요몰에서 판매하는 물건들 중 불량품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렴한 물건을 찾는 어린이, 청소년층의 피해가 큰데요. 이곳에서 판매하는 옷이나 장난감에서 몸에 해로운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됐다고 합니다.
1: 값이 싸다고 아무거나 막 사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지.
2: 철수님! 아, 초코 한 잔 주세요.
1: 네, 곰통장님. 생일 파티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2: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어두운 핫초코 가게에 수아가 들어옵니다. 뮤직. 그때 액션.
4: 수아야, 생일 축하해.

0: 같이 케이크를 배불리 먹은 후 선물 증정식을 하죠. 그리고 파티의 하이라이트. 화려한 조명과 함께 신나는 댄스 타임이 펼쳐집니다. 어때요? 정말 멋지지 않겠습니까?
1: 그렇겠군요. 파티용품은 다 준비된 겁니까?
0: 그럼요. 싸요몰에서 싹 다 샀습니다. 예예.
1: 싸요몰이요?
0: 네. 왜요?
1: 그곳에서 파는 지나치게 싼 물건들이 문제가 많다는 뉴스를 방금 들었습니다만.
0: 제가 아주 꼼꼼하게 살펴보고 샀으니까 문제 따윈 없을 겁니다. 철수님은 그저 내일 파티를 즐길 준비나 하세요. 예예.
1: 하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군.
0: 아니, 오늘 아침까지 온다고 한 파티용품이 아직까지 안 오면 어떡합니까? 오늘이 생일 파티라고요. 바로 오늘. 왔네. 자, 이거 빨리 꺼내서 여기 장식합시다. 서둘러요.
2: 10분 후에 수아랑 밥이 온대요.
0: 안 돼요. 30분 후에 오라고 해요.
2: 아, 네. 수아야, 우리 놀이터에서 조금만 더 놀다 가자.
3: 갑자기?
2: 딱 20분만 더 놀다 가자.
3: 그래?
0: 아이고, 어디 갔지?
4: 여기 달고. 자, 좋아.

0: 네. 예쁘네요.
1: 됐어.
0: 그럼 준비 다 된 건가?
2: 네. 수학업이 1분에 도착한대요.
0: 케이크!
1: 준비됐습니다.
0: 좋아요. 이제 불 끄고 모두 숨읍시다.

0: 축하해, 좋아요.
1: 생일 축하해.
0: 생일 축하해. 어? 왜 안 돼? 왜 안 돼?
2: 예, 저 봐요. 아니, 이게 왜?
0: 어? 어? 에? 쭉이 메롱을 안

0: 그럴 리가요.
1: 속여둔 게 빵이 아니라 스티로폼입니다.
0: 에? 어? 스티로폼이요?
2: 헐, 진짜?
1: 스티로폼 위에 크림을 발라 케이크인 척 속이다니, 나쁜 사람들.
2: 아, 어쩐지 2,000원밖에 안 하더라.
0: 이럴 수가.
3: 생일 축하해, 수아야.
4: 생일 축하해.
3: 우와. 나 손목시계 갖고 싶었는데. 야! 어?
1: 어?
3: 시계를 흔들었더니 시계 바늘이 떨어졌어.
0: 자자, 수아, 얼른 곰초이 선물도 봐봐요.
1: 자.
3: 나 핸드폰 갖고 싶었는데.
2: 음악 들려?
3: 아니. 근데 이거 헤드폰이 아니라 귀마개 같은데?
1: 나 상자에 적혀 있군. 헤드폰 모양 귀마개.
3: 속았다. 어쩐 싸더라.
0: 자자, 여러분, 우리 지난 일들은 모두 잊읍시다. 오늘 파티의 하이라이트, DJ 동영과 함께 신나는 댄스.

0: 이상한 조명 큐. 아니, 공통령 살려! 여러분, 정말 미안합니다. 파티를 망쳐서요.
1: 괜찮아요. 그래도 즐거웠어요.
2: 맞아. 스티로폼 케이크는 좀 충격이었어.
3: 값이 싸다고 무조건 막 사면 안 됩니다. 불량품이거나 몸에 해로운 물질이 든 상품일 수 있으니까요. 곰통령님의 이 목걸이에서도 다량의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0: 네! 이런... 여러분은 꼭 필요한 물건을 잘 알아보고 구입하세요. 싸다고 저처럼 아무거나 막 사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1: 네, 공통장님.
3: 이거 어쩔까요?
0: 네, 안 돼요, 안 돼. 버려.
3: 있나요?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진동. 얼굴엔
5: 순한 킹킹.
4: 눈물엔
6: 순하게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환영합니다.
8: 어서오세요 공주님.
7: 동안아라 키스에서 사랑의 노래도 불러요. 어떤 모습입니까? 무도회가 열렸어요. 행복한 꿈의 궁전 뽀르르 동안아라 키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1: 순한 킬링,
0: 진물엔
1: 덤덤한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0: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1번 테이블에 핫초코 두 잔 부탁드립니다.
2: 또 하나.
3: 여기 나왔습니다. 조심하세요. 다음 손님.
0: 네, 이거. 오늘도 안전초코 핫초코를 찾아주신 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추운 겨울 따뜻한 핫초코로 여러분의 마음을 녹여보아요.
3: 잠시만요.
4: 초희야, 같이 스케이트장 갈래? 수아는 갈 수 있대.
5: 스케이트장?
3: 조수! 이봐, 조수!
6: 깜짝이야! 왜요?
3: 아니, 지금 손님 많아서 바쁜데 무슨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6: 스케이트장 갈 생각이요.
3: 어?
6: 조수님, 저 스케이트장 가도 돼요?
3: 뭐?
7: 아, 여기 곰치멜파이 언제 나와요?
3: 아, 네, 지금 나갑니다. 곰초이, 편의점 가서 우유 좀 사오도록.
6: 그럼 스케이트장은요?
3: 다음에 가, 다음에. 지금 여기 바빠서 안 돼.
6: 응. 조수님, 미워. 조수님, 미워. 조수님, 맨날 심부름만 시키고. 응, 밥이야. 나 스케이트장 못 가. 안녕. 내가 초수님 조수만 아니어도 스케이트장 갈 수 있는 건데.
0: 에? 곰초이가 철수님한테 미워! 이랬다고요?
3: 네. 곰인형도 사춘기가 있나 봅니다. 요즘 곰초이 녀석 어찌나 말을 안 듣는지.
0: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곰초이, 이럴 거면, 조수 그만둬. 너 말고도 조수할 곰돌이들 많으니까. 그러면 곰초이가 죄송해요, 철수님. 이제 철수님 말 잘 들을게요. 이럴 겁니다. 예예.
6: 문서 왔어요.
3: 이봐, 곰초이. 조수하기 싫으면 그만둬. 너 말고도 조수할 곰돌이들 많으니까.
0: 맞아.
8: 정말요? 그래도 돼요?
3: 어?
8: 그럼 저 그만둘게요. 수고하세요.
0: 곰초이!

0: 이상하네. 이럴 리가 없는데.
1: 지금 온다고? 알았어.
2: 조이야, 빨리 와, 빨리, 빨리.
0: 참나, 곰초이 녀석 어이가 없네. 아유, 그래, 그만두라 그래요. 솔직히 조수 없어도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안 그래요?
3: 문제 많은데요.
0: 그러네요.
4: 곰통경님, 네? 어서 다른 조수를 구해주시죠.
0: 다른 조수? 누구요?
4: 아까 그러셨잖아요. 곰초이 말고도 조수할 곰돌이들 많다고.
0: 에이, 그건 곰초이 겁주느라 한 얘기죠. 누가 철수님처럼 까다로운 곰돌이 조수 노릇을 한답니까?
4: 그럼 전 이제 어쩌죠?
0: 어쩌긴요. 곰초이한테 가서 싹싹 빌어야죠. 제발 다시 돌아오라고. 무릎이라도 꿇어야죠, 뭐.
1: 조이야, 얼른 스케이트 신고 와. 우리 먼저 놀고 있을게.
5: 알겠어. 스케이트 빨리빨리 신자. 스케이트 빨리빨리 신자.
6: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안전, I love you.
5: 사순이 왜요?
4: 저 곰초이.
5: 스케이트 빨리 타야 되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설마 조수 못 가겠습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건 아니죠?
4: 아이, 그럴 리가.
0: 네, 맞아요. 곰초이, 제발 돌아.
4: 하트 버튼을 잘못 눌렀다. 그럼 이만.
0: 에이, 철수님, 사실대로 말했어야죠. 제발 다시 돌아와서 조수해달라고.
4: 저도 자존심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0: 이 자존심 따윈 던져버려요! 자.
4: 이건.
0: 어려운 부탁을 할 땐 또 이 선물이 필수죠. 곰초이한테 이 장갑을 주면서 제발 돌아와 달라고 빌어보세요. 예, 예. 예, 주세요. 예. 5만 원이에요.
4: 예?
2: 우리 한 바퀴 돌아볼까? 나 같이 와. 감이나 봐라.
5: 오늘 좋아.
4: 어딨지?
2: 나와.
4: 저기꾼.
2: 이제 둘이 해봐.
4: 후. 곰초이, 선물을 준비했으니 다시 조수를.
5: 어?
4: 곰초이!

0: 위험해! 자, 날 잡아!
1: 근데 여긴 웬일이세요?
0: 스케이트장에 안전사고가 없는지 살펴보러 왔다. 마침 네가 장갑도 안 끼고 스케이트를 타고 있더군. 맨손으로 스케이트를 타다 넘어지면 스케이트 날에 손을 크게 다칠 수도 있지. 그러니 스케이트장에선 반드시 장갑을 껴야 한다.
1: 우와, 이거 저를 위해 준비하신...
0: 아니, 오다 주웠다.
2: 아무튼 감사해요.
1: 그럼 이만.
0: 말을 했어야 했는데. 조심! 근데 곰초인 녀석.

0: 왜 저렇게 많이 넘어지지? 혹시 자, 내 손 잡고 일어나.
1: 어, 교수님. 근데 아직도 안 가셨네요?
0: 너처럼 스케이트장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녀석 때문에 갈 수가 없군. 너, 네 발 사이즈보다 더 큰 스케이트 신은 거 맞지?
1: 어떻게 아셨어요?
2: 아까 빨리 놀고 싶어서 발에 쑥 들어가는 큰 스케이트를 신었거든요.
0: 그럴 줄 알았다. 스케이트는 자기 발에 꼭 맞는 걸 신어야 해. 자기 발보다 큰 스케이트를 신으면 넘어져 다칠 수가 있지.
1: 그렇구나. 갈아 신고 와야겠다.
0: 진짜 할 말은 따로 있는데.
3: 초야, 너 이제 안 넘어지고 잘 타네?
1: 응. 발에 딱 맞는 걸 신으니까 훨씬 좋은데?
4: 그럼 우리 저기까지 누가 더 먼저 가나 내기할까?
1: 내기?
3: 그래. 그럼 준비 출발!
1: 이러다 넘어지겠어. 그냥 안 할래.
0: 곰초이, 스케이트 타다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위험해. 그러다 충돌 사고가 날 수 있다고.
1: 아, 다음부터 조심할게요. 근데 철수님, 아직도 안 가셨네요?
0: 그게... 실은... 할 말이 있다. 나...
3: 너니까 싸워.
1: 우와, 재밌겠다.
0: 나도 저렇게 썰매 끌어주고 싶다. 그게 바로 내가 하려 했던 말이야.
3: 우와, 좋아요.

0: 오늘 엄청 재밌었어요. 특히 출신이 태워준 썰매 완전 어? 최고.
1: 그랬군.
0: 근데 철수님이 스케이트장에 온 진짜 이유 뭔지 알아요?
1: 뭔데?
0: 철수님도 놀고 싶어서 왔죠? 철수님도 가끔은 화초 감 만들고 놀고 싶잖아요. 그렇죠?
1: 그렇다고 해두지.
0: 하지만 내일부터 저는 철수님이나 다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1: 곰초이, 너 조수일 그만둔다고?
0: 그건 오늘 하루고 내일부터 다시 조수해야죠.
1: 그런 거였군.
0: 설마 계속 다른 조수 구하려고 한 거 아니죠?
1: 그거 맞는데?
0: 헐, 안 되거든요.
1: 안 되긴 뭐가 안 돼, 비켜.
0: 철수 조수는 이 곰초일 뿐인 거예요.
1: 한 번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되는 거야.
0: 아, 왔잖아요.
2: 안녕하세요, DJ 동영입니다. 오늘은 스케이트 탈 때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스케이트 탈 땐 헬멧, 보호대, 장갑 등 안전장비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넘어져도 크게 다치지 않아요. 스케이트를 타다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다 뒤에 오는 사람과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까요. 추운 날씨에 밖에서 너무 오래 놀면 감기 들거나 동상에 걸릴 수도 있으니 시간을 정해서 적당히 놀아야겠죠. 그럼 오늘도 모두 모두 안전하세요. 안녕.

0: 짜라라.
1: 어? 나 그네 타야지. 어?

0: 헐, 제갈입니다.
1: 친구야?
0: 아니, 친하진 않은데 그냥 같은 반.
2: 수아야, 이리 와. 숨바꼭질 하자.
3: 그래!

0: 아닌데?
1: 거짓말! 너 맨날 거짓말만 하냐?
0: 내가 언제? 그리고 놀이터가 네 거냐? 내가 어디든 내 마음이거든?
2: 그래! 싸우지 마!
0: 우리 그냥 핫초코나 마시러 가자. 오늘 너무 춥다. 가자!
3: 어서 와라 어린이들.
4: 핫초코 4장 부탁해 찰스야.
3: 오케이 잠시만. 어? 어? 처음 보는 친구군. 그런데 추운 날씨에 옷을 너무 얇게 입고 왔잖아. 자 뜨거우니 조심들 하고. 자 맛있게 마시도록.
0: 감사합니다, 철수님.
3: 그래, 자. 어린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얇게 입으면 감기에 걸릴 수도 있어. 따뜻하게 입어야 면역력이 생긴다고.
0: 응? 하나도 안 추운데?
3: 어?
0: 그거 내 거지?
3: 손이 이렇게 찬데 안 춥다고?

0: 너 진짜 빨리 마신다. 그니까 너 배고팠어?
1: 자, 추운데 이거라도.

0: 내 바지에 핫초코 쏟았어. 어떡해. 뜨거워? 아니, 뜨겁진 않은데. 아, 내가 무신건 가지고 올게. 미안.
1: 내가 미안하군. 담요를 덮어주려 했는데 이렇게 놀랄 줄이야.
0: 우리 이제 가자.
2: 그래. 가영아, 우리도 이제 가자.
3: 난 좀 있다. 핫초코가 좀 남아서.
2: 그래. 그럼 내일 봐.
0: 안녕.

0: 자, 아.
1: 조수, 거기 곰시멜로 병 좀 선반에 올려두도록. 귀한 거니 잘 보관해야 해.
2: 아, 네, 이거 먼저 버리고요. 으아.

딴 건 몰라도 천연 유기농 벌꿀로 만든 내 곰시멜로는 양보 못해. 저기 있다 어린이. 거기서.

0: 어디 갔지? 이봐 친구, 그 곰시멜로가 있어야 내 핫초코가 완성된다고. 그러니 돌려줘.
1: 무슨 일이시죠?
0: 누굴 좀 찾고 있습니다만.
1: 아, 누구요? 혹시 우리 가영이? 우리 가영이가 뭘 잘못했나요?

0: 이가영, 나와.
1: 아빠.
0: 그 뒤에 숨긴 거 뭐야?
2: 그걸 아직도 다 못 먹었나? 내가 선물한 지가 언젠데 그걸 아직도 다 못 먹었어? 소비기한 지나기 전에 빨리 먹도록. 아버님도 같이 드시죠? 그럼 전 이만.

0: 뭔가 느낌이 좋지 않은데.
1: 철수.
0: 응, 바비. 가영이 말이야. 어떤 친구인지 좀 말해주겠나?
1: 이가영? 걔 완전히

0: 이상하지? 툭하면 친구들 간식 뺏어먹고 자기가 안 먹었다 그러고. 그러고 걔가 학교를 좀 자주 빠지거든? 근데 너 어제 왜 학교 안 왔어?
1: 아빠랑 여행 갔었어.

0: 근데 그때 걔네 집 근처에서 가영이를 본 애가 있어. 그러니까 여행 가느라 학교 빠졌던 거 거짓말이지.
1: 혹시 여행 갔다고 하지 않았나? 가영이가 학교에선 얌전한데 집에서는 장난꾸러기인가 봐.
2: 가영이 몸에 상처가 좀 많거든?
1: 이거 왜 다쳤어?
3: 동생이랑 싸우다.
1: 또?
4: 몸에 상처라. 알았다, 수아. 그러고 보니 이상했어. 계절에 맞지 않는 얇은 옷을 입고 몸에 살짝만 뭐가 닿아도 깜짝 놀라던 모습. 하마터면 그 시그널들을 놓칠 뻔했다.

0: 너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어? 아무튼 너 때문에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1: 잘못했어요.
0: 너 저녁 굶어, 어? 밥 없어!
1: 안 싫어, 배고파요.
0: 미안해!
2: 1, 2, 2. 네, 아동학대 신고하려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3: 고영이한테 그런 일이 있었구나.
4: 그렇구나.
3: 그것도 모르고.
2: 다행히 가영이는 응? 부모님과 분리조치돼서 지금은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
3: 다행이다. 이게 다 우리 경찰서 덕분이야.
5: 맞아. 철수님 정말 최고예요.
2: 아니, 너희들도 얼마든지 나처럼 친구를 도울 수 있지.
3: 우리도요?
2: 응? 만약 친구의 몸에 상처가 자주 보이거나
3: 동생이랑 싸우다
2: 친구가 집에 들어가지 않으려 한다거나 배고파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면 선생님이나 주위 어른들께 말씀드려서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하도록 해야 해.
3: 아, 그러니까 우리도 친구한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울 수 있다는 거네?
2: 바로 그거지.
6: 안녕하세요. DJ 동영입니다. 오늘은 우리 곰철수님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편지로 전해주셨네요. 읽어볼까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작고 힘이 없고 때론 실수를 저지른다는 이유로 누군가 여러분의 엄마,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어린이들은 집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야 하고 아플 땐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하죠. 또 공부를 통해 원하는 걸 배울 수 있어야 하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어야 합니다.
7: 얘들아! 가영아! 가영아!
6: 그러니 누군가 여러분

0: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참지 말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린이 여러분은 사랑받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예예.
1: 잠깐. 우리 좀 쉬자.
2: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점심에
2: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저녁에
2: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출동.
5: 얼굴엔
6: 순한 킬킬.
5: 순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지켜줄게.
5: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8: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롬 사이어스.
4: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5: 출동.
4: 얼굴엔
5: 순한 킹킹.
4: 줄무랜
6: 순하게
5: 지켜줄게.
4: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7: 다들 뭐 먹는 거지?
8: 이게 뭐예요?
9: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0: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11: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땡글땡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 먹는 비타젤리.
12: 우리 모두
13: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올리면 더 맛있어.

0: 행운이 가득 행운 과자.
1: 아니야, 이것도 아니라고. 부탁이야, 이번에는 꼭.

0: 여기도 없어. 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1: 초조해하지 마, 제니. 여기 사방으로 펼쳐진 길들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발견할 거야.
0: 저 먼 곳까지 가서 또 상자들을 가져와야 한다고? 벌써 이렇게 많이 열어봤는데 찾는 건 없었잖아.
1: 조금만 더 하다 보면 네가 그토록 찾고 다녔던 행운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조급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봐. 알겠지? 다 해?
0: 알았어.
2: 아, 이게 보충 쿠키라고?
3: 이 다음에 반죽안에 쪽지를 넣고 오븐에 구우면 돼.
4: 우와! 그럼 그 안에 종이도 먹는 거야?
5: 아니, 아니. 봐봐. 먹기 전에 이렇게 쿠키를 쪼개서 종이를 꺼내는 거야. 이 종이에 오늘의 운세가 적혀 있어. 어디 보자. 오늘은 행운의 힘이 가득한 날입니다. 오, 행운 가득이래.
6: 그래, 일할 행운이 가득한 날이겠지. 빨리 트레이 갖고 나와.
7: 트잉, 그럼 행운이 아니라 불운인들.
8: 네, 저럴 줄 알았다.
9: 이 포춘 쿠키 꼭 미스틱 마을의 행운 과자 같아 나나.
10: 어? 행운 과자? 미스틱 마을 행운 축제에서 먹는 과자야, 솔직히.
9: 행운 축제는 그 해의 행운을 알아보는 축제지, 솔지.
11: 행운 과자를 먹었을 때 터져나온 빛의 색깔로 자신의 행운을 알 수 있어, 나는.
12: 금색은 선물을 받게 되거나, 파란색은 신나는 일이 생기거나, 분홍색은 친구 사이가 더 좋아진대. 아무튼 엄청 재밌었어, 꿀에.
13: 뭐 하는 거야, 솔지?
12: 짜잔! 어때? 예쁘지?
11: 상자에 눈코입이 생겼나? 나와!
14: 뭐? 어떻게 그랬는지 보여줘! 보여줘!
3: 얘들아, 우리끼리 여기서 그 행운축제를 해보면 어떨까? 만드는 방법 가르쳐줄래?
12: 나도 행운과자 먹어보고 싶었쥬!
2: 물론이지!
12: 안녕하세요.
14: 이게 다 뭐야?
11: 어서 문 닫아줘, 솔지.
14: 다들 뭐하는 거야?
11: 별을 잡고 있어, 나나. 행운의 별아, 기다려줘.
14: 행운의 별이라고?
11: 행운 과자의 재료야, 그래. 비밀의 방에서 나왔어. 같이 별 좀 잡아줘.
6: 아무튼 잡으면 되는 거지? 좋았어!
11: 잡았다! 우와, 나 왔다!
15: 아하, 조심히 들어. 안 그러면 큰일 난다고.
10: 어? 무슨 큰일?
11: 진짜 별처럼 예쁘다.
6: 알록달록하고 반짝반짝하네.
10: 맛있겠다.
11: 아직 완성된 게 아니야, 솔지.
12: 이걸 밀가루 반죽에 넣어서 잘 구워야 할 거래.
11: 짜잔! 행운 과자 완성이야. 자, 모두 다 모여라, 나나.
12: 행운 축제를 시작하자.
2: 잘 먹였어.
11: 잠깐, 모두 손은 깨끗이 씻은 거야, 하츄?
12: 좋아, 이제 먹자, 츄.
2: 잘 먹겠습니다.
11: 우와, 이 분홍색 꽃대 정말 예뻐, 츄.
14: 앞으로 더욱 예뻐지겠네.
10: 꽃하고 하츄핑하고 잘 어울려.
11: 정말 고마워, 츄.
10: 그럼 난
11: 금색의 행님이야, 나나.
14: 오, 용돈이 생기겠네.
11: 용돈? 우와, 진짜네.
10: 그럼 나도.
11: 행님이 숨었어, 솔지.
6: 그럼 용돈이 없어지겠네.

0: 들리시네. 햇님이 완전히 사라졌어, 꿀에. 어?
1: 이건 어떻게 할 건데?
2: 저런, 다 없어지겠구만.
1: 뭐? 그게 무슨 소리? 어이?
0: 맛있다, 야야.
1: 야, 그거 내 거.
0: 빙수처럼 달콤해. 정말 맛있었죠?
2: 그럼 이제 먹을 복이 넘치겠네.
3: 자기 일 아니라고 너무 대충 갖다 붙이는 거 아니야?
1: 뭐 어때? 우는 해석하기 나름이니까. 우후! 네 행운은 뭐야, 나나?
0: 외중시계가 깨졌어!
4: 내가 고쳐줄 테니까 걱정 마, 고쳐.
0: 빨리빨리 고쳐봐! 어서 빨리!
4: 긴급 상황이다! 구조대 출동 꼼짝!
0: 폭발은 위험해, 지금!
5: 환자 발생! 강화팬 응급처치! 삐뽀!
0: 아유, 이런!
3: 축제는 이렇게 시끌벅적해야지!
1: 우리도 먹어보자!
3: 농구 골대다!
4: 어, 뭐야? 티니핑 만나잖아? 에휴.
0: 나이스 슛! 팀대!
5: 와, 정말 예쁜 드레스다. 근데 좀 작네.
6: 전문가의 기준에선 최고야, 패션.
0: 아, 핫초핑 인형? 귀여워.
1: 모두 즐거워 보여. 좋아, 내 행운도 봐볼 거야. 제니,
2: 괜찮아. 네이클로버는 행운의 상징이니까 희망을 가져.
1: 고마워, 상자야.
6: 저 녀석들, 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거야?
0: 상자야, 네 행운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
2: 난 괜찮아.
0: 그러지 말고 내가 먹여줄게. 자,

0: 엄청난 마법의 힘이야, 다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 미스틱한 도맹을 어떻게 막아!
0: 일단 해봐야겠어. 자, 해물의 별들이여, 있어야 할 곳으로 되돌아오!

0: 보인다 진짜.
1: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2: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
3: 어쨌든 모두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상자야, 네가 뭐 했어?
0: 자는 거야, 나나?
4: 정말 못 말린다니까 그래.
0: 원래대로 돌아온 과정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분명 우리가 행운 과자를 잔뜩 먹은 덕분일 거야, 솔찌.
4: 얘들아, 많이 놀랐지?
5: 저 힘은 설마?

여기서 보는 게 최고야, 퐁당. 내가 살던 미스틱 마을도 노을은 최고였는데. 그거 알아? 하모니 마을의 인어는 있지. 슬픔에 눈물을 흘리다 물거품이 돼버렸대, 퐁당. 어? 너 그러다 물거품 된다, 퐁당. 장난이야, 장난.

0: 무슨
1: 이것 좀 봐봐.
0: 응? 핑크 돌고래? 그런 돌고래가 진짜로 있어?
1: 아니, 돌고래 말고 그 옆에 여기 티니핀 같지 않아?
0: 그런 것 같기도 하고
2: 아닌 것 같기도 하네, 쥬.
3: 정말이지. 그러고도 티니핀들을 찾아낼 수 있겠어? 걘 퐁당핑일 거야. 자유롭게 수영하는 걸 좋아하는 이너 티니핑.
0: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3: 난 모르는 게 없으니까.
0: 아무래도 수족관에 가봐야겠어.
2: 응? 아쭈!
4: 아, 나중에 보렴.
0: 이게 무슨 소리지?
2: 진짜 퐁당핑이야, 솔지.
5: 조금만 더 참아, 돌고래야. 우리 꼭 여길 탈출해서 집으로 가자, 퐁당.

0: 잠깐, 봉당핑.
1: 깜짝이야. 너희.
2: 우린 널 데리러 왔어. 우리하고 같이 가자꼬래.
1: 싫어, 싫어. 내 친구 돌고래 옆에 있어줘야 한단 말이야, 봉당.
0: 잡히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지. 순수 따라오라고 날라가.
1: 왜 우리 못살게 구는 거야, 봉당.
0: 물속으로 도망치다니.
1: 열려라, 세이프리.

0: 있지. 바로 저거야. 얘들아, 모두 날 따라와. 열차게 반사! 이번엔 안 놓쳐. 피리피리 매지컬 플로라!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우린 이렇게 될 줄 알았지? 이뻐! 긴급 상황입니다. 모두 물러서세요. 이뻐!
1: 호흡은 정상. 카노.
0: 심장 박동도 정상인데. 그렇다면 대체 뭐가 돌고래를 아프게 하는 거지, 삐뽀? 혹시 잠깐 쉴래, 삐뽀?

0: 민족들도 뭔가.
1: 역시 그랬어. 돌고래는 바다로 돌아가고 싶어 병에 걸린 거야. 삐뽀.
0: 맞아. 돌고래는 바다로 돌아가야 해, 퐁당. 이곳에 계속 있다가는 결국 죽고 말 거야, 퐁당.
2: 죽는다고?
0: 응. 돌고래가 바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줘. 그렇게만 된다면 순순히 널 따라갈게. 제발.
1: 시간이 얼마 없어. 서둘러야 해.
3: 거기 누구야? 저건 우리 돌고래잖아. 돌고래 더룩이다. 잡아라. 그 녀석 거기 안 서.
0: 무서운 아저씨들이 쫓아왔었구래. 이대로라면 잡히고 말 거야, 퐁당.
1: 걱정 마. 돌고래로.

0: 쌍당핀 잘 보내주고 와. 나도 같이 가고 싶지만 갈 수 없어 뿐단. 대신 다음에 다시 만나면 더 재밌게 노는 거야. 알았지, 퐁당? 그럼 너도 내 가장 소중한 친구야, 퐁당. 눈물이. 나도 물거품이 되는 걸까, 퐁당?
1: 아니, 그렇지 않아. 네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거든.
0: 나 준비됐어, 퐁당.
1: 좋아, 그럼 가볼까?
2: 피리피리 킹키리 핑키튜브 속으로. 열쇠끼니 핑, 퐁당 핑 캐치.
0: 앞으로 잘 부탁해, 퐁당.
3: 퐁당핑은 아주 건강해, 삐뽀. 친구들과 자유롭게 놀아도 괜찮아, 삐뽀.
4: 앞으로 여기서 함께 즐겁게 지내자, 쭈.
5: 환영해, 퐁당핑.
0: 모두들 정말 고마워, 퐁당. 근데 졸리다, 퐁당.
4: 이제 긴장이 풀렸나 봐.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1: 순한 킹킹.
0: 눈물엔
2: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7: 난방구는 붙방구와
8: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9: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2: 지성
11: 얼굴엔
12: 순한 길길
11: 중물엔
13: 순하게 지켜줄게
11: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얼굴엔
2: 순한 킹킹.
1: 주물엔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예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 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11: 우리 모두
12: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13: 어린이 여러분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 자, 얘들아, 오늘은 과연 어떤 박스가 나올지 기대가 되지?
14: 네.
13: 기대되는 사람 소리 질러!
14: 예!
13: 오늘의 박스 나와주세요! 어? 박스가 오늘 되게 큰데?
14: 안녕!
13: 안녕! 잘 가요.
14: 안녕하세요. 좀 쉬세요.
13: 좀 쉬세요? 어, 그래. 아유, 고맙다. 얘들아! 그나저나. 오늘 박스는 엄청 큰데? 잠깐만,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크지? 어, 잠깐, 큰 데로 봐야 되는데, 어, 너무 무거운데?
14: 아, 아저씨, 아, 아저씨, 어. 아저씨 너무 커가지고 못 들어.
13: 네가 들어볼래? 아. 엄청 무거워.
14: 아, 혹시 저 아래 사람이 들 거 아니야?
13: 오늘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안 할 거야? 안 하면 안 들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은 바로 시계들의 음악회? 어, 어떻게 시계가 연주를 한다는 거지?
14: 그냥 뚝딱뚝딱 하는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13: 그렇지, 시계 소리가 보통 어떻게 나요? 소리가 나지. 근데 과연 어떤 시계들이 노래를 하는지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 아이고야.
14: 아름다워요. 야, 여기, 야. 여기서 보자. 저도 꺼질 수 있죠. 시계 아니에요, 시계?
13: 시계. 시계인데 내가 한번 보여줄게. 아저씨가 한번 보여줄게. 자, 첫 번째 시계. 자, 첫 번째 시계는 바로 추시계라고 해요. 추시계.
14: 아, 그래.
13: 추. 여기 밑에 있는 이게 추예요. 이게 흔들리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잘 봐요. 추를 움직이면서 시계가 가는 거야. 추시계 소리 어땠어? 좋았어?
14: 네.
13: 자, 바로 다음 시계는 어? 이건 또 다른 시계다. 이게 무슨 시계야?
14: 어? 띠우.
13: 어?
14: 그거 나 이 시계 아는데?
13: 어, 이 시계 알아? 내가 지금 부탁 하나만 해도 되니?
14: 뭔데?
13: 지금 아저씨가 좀 졸려요. 오늘 너희들 만날 생각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을 안 자고 와가지고 졸리거든? 그 아저씨가 잠깐만 잘 테니까 너희가 알람시계가 돼서 지유 알람시계, 정혜비 알람시계가 돼서 아저씨를 한번 깨워줘. 알았지?
14: 네.
13: 그럼 아저씨 진짜 졸리니까 조금만 자볼게.
14: 네.
13: 아유, 졸려.

0: 시계가 울릴 때가 됐는데. 알람 소리 커야 되는데.
1: 깜짝이야. 일어났다. 이 시계는 알람이 울리니까 무슨 시계?
2: 알람 시계.
1: 오케이.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큰 시계가 하나 나올 거야. 보여줄게.
2: 차이가 엄청 작아.
1: 작지. 그래서 시계는 참 다양해. 자, 다음 시계는. 우와, 이거 뭐야? 우와.
2: 우와, 이거 뭐야, 이거?
1: 우와. 집 모양 시계네, 집 모양 시계.
2: 집 모양 시계.
1: 그래, 이 시계가 무슨 시계인지 모르지?
2: 네.
1: 이 시계는 집 모양 시계야. 근데
2: 시계.
1: 정확한 명칭은 뻐꾸기 시계야. 이 집에는 누가 사는지 소리 한번 들어볼래?
2: 네.
1: 좋아. 자, 어떤 소리가 날까? 여기는 시계 가게. 어떤 시계가 있을까요? 추시계예요.
3: 똑딱 똑딱.
1: 추시계는 똑딱 똑딱 가다가 졸린다고 쿨쿨 잠을 자요.
4: 3시에요. 댕댕.
1: 아이 참, 3시면 댕댕댕 세 번을 치셔야죠. 댕댕 시계는 늘 시간을 잘못 알려준다니까요.
5: 3시? 부끄부끄.
1: 뻐꾸기 시계는 시간을 알리려다 부끄러워서 창문을 닫아요.
5: 따르르르릉. 아침이에요.
1: 아냐, 아냐. 이제 곧 저녁이라고요.
5: 아차!
1: 정말 엉망진창이군요.
4: 에, 모두 다 고장이 나버렸어. 고장난 시계는 팔 수 없으니 내일 아침 시계들을 버려야겠다. 정든 시계 소리들, 이제 안녕.
1: 할아버지는 고장난 시계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지요.

시계 소리가 음악처럼 들려. 고장난 시계들이 이렇게 멋진 음악을 만들다니. 이곳에서 시계들의 음악회를 열어야겠어. 시계 음악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어린이 여러분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 빵. 이야 얘들아, 오늘은 아주 특별한 박스가 온다고 해. 바로 우주에서 와. 우주에서 박스가 와. 오늘은요, 우주에서 온 박스 한번 만나볼까?
1: 네.
0: 박스 주세요, 우주인 씨. 우주에서 온 박스. 오. 우주에서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알지? 다시 들어갈 때도 어떻게 들어가? 박스. 오, 그렇지. 오, 그렇지. 오, 그렇지. 오.
2: 우주에서 온 박스.
0: 우와. 우와. 우주는 쫙 위에 있는 거 알지?
1: 네.
0: 그래. 저쪽에서 온 우주. 그 우주에서 온 박스인데 뭐가 들어있을까? 한번 귀를 한번 갖다 대볼까? 다 같이? 응? 어? 방금 무슨 소리 났지? 어?
2: 오늘은 바로
0: 아, 뚜구뚜구 안 했어. 안 했어. 자, 뚜구뚜구 소리 안 내면 안 해. 그렇지. 자, 오늘은 바로 우주선이 슝! 자, 뭐가 들어있을까? 우주선이 슝이라는데 우주선이 들어있나?
1: 우주선이 이쪽 날아가서 우리 만든 거 아니야?
2: 자, 좋아. 그러면 지금부터 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기타.
2: 뭐야?
1: 기타?
0: 어? 기타네. 어? 야, 얘들아. 기타 알아?
1: 네. 네.
0: 오, 야. 기타네, 기타. 앉아. 앉아. 기타 본 적 있어?
3: 네.
0: 본 적 있어? 네. 기타는 줄이 여섯 개야. 하나.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지. 그렇지? 소리를 한번 내볼까?
1: 네.
0: 자.
1: 이거 그거.
0: 기타 소리가, 소리가 잘 안 나는데, 그지? 응. 좀 작지 않아? 아, 소리가 너무 심심한데, 그지? 원래 기타 소리가 이렇게 작은 게 아닌데, 그지?
1: 아니, 완전 커서 난 소리가 빡! 난 그래.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
0: 이잉! 그지?
1: 뭐 없나 찾아볼까?
0: 찾아볼까?
1: 네.
0: 그래, 얘들아. 이쪽으로 한번 가서 한번 찾아봐봐.
1: 저기 줄이 있어요, 줄.
0: 어, 줄이 있어?
1: 뭐지?
0: 줄이 잠깐만, 있어? 줄이 어디에 연결돼 있어?
1: 이쪽. 이거 한번 열어보면 알겠다.
0: 그럴까? 그럼 박스 한번 열어볼까?
1: 네.
0: 이 안에 뭐가 있나 보다.
1: 하나, 둘, 셋.
0: 자.
1: 뭐야?
4: 뭐야, 이거?
1: 이거 뭐야? 누르는 거야?
0: 어? 이거는 소리를 크게 내주는 앰프라 그래. 앰프. 그리고 이거는 소리를 바꿔주는 이펙터. 소리를 이거 누르면 소리가 바뀌어. 그리고 이거는 줄을 뜯을 때 쓰는 피크.
1: 피크.
0: 근데 전기선이 있잖아. 이걸 어디에다 꽂는다고?
1: 이쪽에 꽂으면 될 것 같아.
0: 알았어, 잠깐만. 자, 아저씨가 한번 꽂아볼게. 조심조심. 자, 그러면 아저씨가 이 기타를 한번 메고. 자, 매볼게. 오씨, 안 들어왔다. 자, 들어왔다. 들어갔다.
1: 오.
0: 불안하다. 음이 점점 올라가지, 그지? 이렇게 소리가 다양한 소리가 나지. 자, 그리고 이 떨리는 소리도 한번 들어볼까? 자, 아저씨도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은 아닌데 부르나? 들려?
1: 네.
0: 이, 몸으로 표현해봐. 정비도 한번 해볼래?
1: 네, 네.
0: 그러면 정혜비가 이리 와봐. 아저씨 앞으로 와봐. 와서 자, 요걸 잡아. 어. 잡고 피크로 쳐봐. 어, 그래, 1번 줄을 잡고 2번 줄을 치네. 그러면 소리가 나올 거 봐. 이렇게 잡아봐. 잡고. 그렇지. 저게 뭐 어때? 재밌어?
1: 네.
0: 소리 나니까 신기하지?
1: 네.
0: 그리고 지우는 옆에서 정혜도 기타를 들으면서 춤을 추고 있네.
3: 별빛 아래 깊은 숲속. 어? 저게 뭐지? 기우뚱 기우뚱 하더니 점점 아래로 쿵 하고 뭔가 떨어졌어요. 이건 틀림없는 우주선이야. 어? 더 이상 날 수 없나 봐요. 어쩌죠?

우주선이 움직인다. 기타리스트가 연주를 하니까 조금씩 위로 움직이네. 부르르 떠는 소리에 우주선도 부르르 떠올랐어. 와, 날아오른다. 전기기타 소리를 들으니 힘이 솟나 봐. 우주선이 슝! 우주로 우주로 슝! 자, 이제 우리도 우주로 슝!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7: 우리 모두
8: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9: 다들 뭐 먹는 거지?
10: 이게 뭐예요?
11: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2: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3: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링.
0: 줄무랑
2: 덥덥한 말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다시 이사탕 먹을래?
1: 우리 같이 먹자.

0: 선생님, 죄송해요.
1: 저도 죄송해요. 공을 못 받았어요.
2: 괜찮아요. 용기 내 미안하다고 말해줘서 고마워요. 다음부터는 조심해요.
1: 네, 네.

0: 식사 데일리 케어.
1: 점심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저녁에
0: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킬.
1: 줄무랑
3: 순하게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4: 다들 뭐 먹는 거지?
5: 이게 뭐래요?
6: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7: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8: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9: 지금 쟁여놓으세요.
10: 새콤달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토마토 최강 영사 리코펜.
4: 맛있어 맛있어. 우와. 아우. 토마토 너무 맛있다. 호떡이랑 같이 먹어야지. 호떡아 호떡아 호떡아.
3: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준다.
4: 응? 짠 토마토 먹으라고.
3: 아나 아, 토마토 싫어. 토마토 맛없어. 토마토 눈 하나 먹어.
4: 어? 호떡이가 싫어하는 음식이 있다니. 근데 그게 왜 하필 토마토야?
5: 비상 비상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3: 어? 호기심 딱지다.
4: 어? 어? 토마토 딱지다.
3: 어? 내가 토마토를 싫어해서 깜빡이는 건가?
4: 그러니까 토마토를 싫어하지만 말고 이번 기회에 토마토를 왜 먹어야 하는지 직접 확인하고 올래? 자
3: 내가 직접?
4: 응
3: 알았어. 자
4: 호떡이가 토마토 속으로 들어갔다!
6: 아휴, 또 출동 취소야?
7: 호떡이도 참.
3: 어? 갑자기?
6: 갑자기 출동이 취소돼서 속상하지? 어쩌겠냐? 속상해도 기다리는 수밖에.
7: 그래, 너도 괜히 기운 빼지 말고 여기 앉아서 쉬어. 출동해서 힘내려면 잘 쉬는 것도 우리 일이니까.
3: 근데 출동이 취소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6: 허, 방금 우리
0: 토마토 최강용사 리코펜 출동 취소됐잖아.
6: 아 그래서 너도 속상한 거 아니었어?
3: 응? 여기가 어딘데?
7: 어? 너 충격이 꽤 컸구나. 여기가 어디냐면 말이지?

0: 그러니까 여기는 토마토, 우리는 리코펜이란 말이지.
1: No, no, no. 그냥 리코펜이 아니라
2: 토마토 최우사 리코펜이야.
0: 아, 토마토 최우사 리코펜이라고. 에휴. 그런데 최강용사라더니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1: 최강용사면 뭐하냐? 호떡이가 토마토를 먹지 않으면 이 문이 열리지 않는데.
3: 그럼 우리가 출동할 수 없고 호떡이를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가 없다고.
0: 내가 토마토를 먹지 않아서 토마토 최강용사 리코펜 이 출동할 수 없었던 거야. 근데 리코펜이 무슨 일을 하는데?
1: 무슨 일을 하냐고?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3: 그 중에서도 최고는 세포를 지키는 일이지.
4: 밤새 산소 찌꺼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0: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너희 집 앞에 산소 찌꺼기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나 머리 아프잖아.
4: 너희 집 앞엔 더 많거든.
0: 언제 이렇게 쌓인 거지? 이런 곤란한데 위험해지는데.

0: 무슨 찌꺼기가 괴물이 됐어?
1: 괴물이라고?
2: 그럼 괴물이랑 놀자. 혼자서 심심하니까 나랑 놀자. 아니 왜 도망가는 거야? 나랑 놀자.
3: 저리 가.
0: 나쁜 산속의 물에 손이 닿자마자 옆집 세포가 늙어버렸어.
2: 너도 나랑 놀자.

0: 리코펜이 누구야? 아니 그러지 말고 나랑 놀자니까.
1: 멈춰! 나쁜 산속의 물.
0: 너희들은
2: 도라도 최강사 리코펜이다.
3: 우와, 리코펜 용사님 드디어 오셨군요.
4: 아이고.
5: 세포들이 나쁜 산소 괴물한테 당했어.
6: 노인 세포가 됐어.
7: 세포들 건드리지 마. 네 손이 닿을 때마다 세포들이 늙고 있잖아.
0: 아, 늙으면 좀 어때서?
6: 늙으면 곧. 죽게 될 거야.
0: 그럼 혹시 나도?
4: 안돼!
5: 오, 나쁜 산소 괴물을 이대로 뒀다간 위험해.
7: 당장 우리가 쫓아내자. 좋아, 넌 우리랑 함께 나간다.
0: 아 싫어, 나 여기 세포들이랑 더 놀 거야. 똑똑똑.
8: 아 누구세요?
0: 안녕 세포야, 나랑 놀자.
8: 아이 저리 가.
0: 됐다.
5: 잡았다! 나가자!
7: 세포들이 위험해!
0: 난 여기 세포 마을이 더 좋다고!
8: 와, 나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0: 나 왜 이래!
9: 그러니까, 토마토!
2: 최강사! 리코펜!
9: 이 세포를 늙게 만드는 나쁜 산소 괴물을 물리친다는 거야?
10: 그렇지, 그렇지.
9: 오, 좀 멋진데.
11: 그래서
2: 토마토 최강용사 리코펜
11: 이라고 부르는 거야.
10: 그뿐인 줄 알아? 우리가 최고로 잘하는 건 바로 암세포를 없애는 일이지.
8: 나 왜 이러지? 혹시 산소 괴물에 손이 닿은 건가? 그럼 나 변할 텐데. 암세포가 되었다. 하지만 나만 암세포가 될 수 없지. 이 세포만에 있는 모든 세포를 암세포로 만들어주마. 가자.
12: 백성세포, 우리 집엔 무슨 일로 이렇게
8: 너도 암세포가 되는 거야.
13: 암세포 소리?
14: 암세포 잡는 NK세포가 왔다. 암세포, 당장 나와!
13: 아, 이상하다.
14: 안 보이네. 분명 여기서 암세포 소리가 났는데. 저쪽인가? 암세포!
9: 암세포! 암세포!
8: NK세포, 우리를 잡겠다고? 어림없는 소리. 지금부터 모든 세포를 암세포로 만들어버리자!
9: 암세포!
5: 멈춰!
2: 멈춰!
9: 누구냐?
5: 우리는
2: 토마토 최강용사 리코펜이다!
8: 리코펜? 너희들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본데. 나
7: 알고 말고. 너희는 곧
2: 토마토 최강용사 리코펜!
7: 에게 당할 암세포지. 얘들아 잡아라!
12: 우릴 잡겠다고? NK세포한테도 안 걸렸는데 너희들한테 당할 것 같냐? 우리 무서운 암세포야.
7: 너희가 아무리 무서워봐라, 우리보다 무서운지 무섭게 귀여운 걸 보여주지. 잘 봐.
13: 무섭도록 귀여우니까 심장 꽉 잡고.
8: 뭐야

0: 기가 찼다.
1: 암세포 아무리 생겨나봐라 우리가 가만 놔둔다.
2: 토마토를 먹는 한 암세포는 없다. 자 이제 가자.
3: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4: 토마토 최강용사 리코팩.
5: 이 암세포도 없앤다고? 너희들 정말 대단한 용사들이구나.
1: 헤이 뭘. 우리가 있어서 토마토를 몸에 좋은 슈퍼푸드라고 하잖아.
2: 탈! 그럼 뭐해? 호떡이가 토마토를 먹지 않으면 우리가 출동할 수가 없는데.
5: 걱정 마. 앞으로는 호떡이 몸에도 토마토!
6: 최강사 리코팩!
5: 이 출동할 수 있을 거야. 호떡이도 토마토를 먹을 생각이거든.
2: 정말? 그럼 생으로 먹는 것도 좋지만 토마토를 뜨겁게 요리해서 먹어줘. 토마토를 뜨거운 물에 데쳐서 먹거나 토마토를 기름에 볶아서 먹으면 리코펜 용사들이 더 많아지고.
1: 으차차차! 토마토 최강용사 리코펜 출동!
2: 쉽게 출동할 수 있어서 호떡이를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어.
5: 알았어.
6: 토마토 최강용사 리코펜!
5: 이 언제든 출동할 수 있도록 토마토 많이 먹을게. 와! 리코펜 최고 딱지다!

0: 출동! 오! 호떡이가 토마토를 먹는다!
1: 토마토 최강용사 리콘팬! 호떡이 약속 지켰다! 앞으로도 토마토 많이 먹을게! 우리 친구들도 호떡이랑 함께 토마토 많이 먹을 거지!
0: 왜 단게 땡겨?
1: 화가 난다, 화가 나!

0: 놀라세요. 아이스크림까지.
1: 비상, 비상.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딱지.
0: 호떡아, 그만 먹어.
2: 어, 누나.
0: 네가 자꾸 단 걸 먹으니까 이것 봐. 단맛 딱지가 자꾸 깜빡이잖아. 왜 자꾸 단 걸 먹는 거야?
2: 누나, 나 오늘 속상한 일이 있었어. 글쎄, 친구들이
3: 호떡이는 뚱뚱하대요, 뚱뚱하대요, 뚱뚱하대요.
2: 또 놀리는 거야. 또 뚱뚱하다고 놀렸어. 스트레스 받고 속상하면 자꾸 단 게 먹고 싶은데. 누나, 왜 속상하면 단게 먹고 싶은 거야? 왜 속상하면 단게 먹고 싶은 거냐고?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왜?
0: 그건 나도 모르지만, 호떡아, 많이 속상했지. 괜찮아?
2: 아니, 안 괜찮아.
0: 아이, 호떡아, 그만 먹어. 그만 먹고, 왜 속상하면 단게 먹고 싶은지 직접 알아보는 거 어때?
2: 알았어!

0: 나는 무슨 맛입니까?
1: 초콜릿 아니요? 달아달아 달콤하오.
2: 또 단맛이요? 단맛 세포는 참 좋겠어. 아까도 혼자서만 단맛을 보더니.
3: 아까만 단맛이었어? 아까 전에도 계속 단맛이었어.
1: 왜 자꾸 단맛만 들어오는 것인지 속상하오.
0: 너무 속상하오.
1: 내가 더 속상하오.
3: 내가 제일 속상하오.
2: 내가 더더더더 속상하오.
4: 더 미안하게 됐다니까.
0: 다들 속상해요. 아 맞다. 맛세포님들 속상하면 왜 단게 먹고 싶은 거예요? 속상하면 왜 단게 먹고 싶은 거냐고요?
4: 속상하면 왜 단 게 먹고 싶냐고 물었어? 그거야.
5: 우린 뭐로?
6: 우린 음식이 입으로 들어오면 맛을 보는 것뿐이요.
1: 먹고 말고는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
0: 그럼 누가 정하는데요?
3: 그거야 당연히. 우리 뇌님이 정하오.
2: 뇌님, 언제쯤 쓴맛을 드실 겁니까?
0: 아, 그럼 뇌님에게 물어봐야겠다. 고맙습니다.
3: 아우, 도대체 신맛은 언제 오는 거야?
7: 뇌님, 힘을 내셔야 하옵니다.
0: 뇌님! 뇌님!
7: 어허, 나중에 다시 오시오. 뇌님이 편찮으시오.
0: 잠깐만요. 궁금한 게 있어서 왔단 말이에요.
7: 어허, 나중에 다시 오라고.
0: 잠깐만요. 뇌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속상하면 단 게 먹고 싶은 거예요?
8: 그거야.
0: 뇌님!

0: 내가 편찮으시다 했잖소.
1: 많이 아프신 거예요.
0: 뇌님이 또 스트레스에 당하셨소.
2: 헛떡이는 뚱뚱하대요. 뚱뚱하대요. 뚱뚱하대요. 뚱뚱하대요. 뚱뚱하대요.
1: 스트레스. 맞아. 친구들이 뚱뚱하다고 놀려서 엄청 속상했어. 스트레스 받았어.
0: 스트레스의 충격으로 뇌님은 총 맞은 것처럼 가슴이 뻥 뚫리고 쓰러진 것이라오.
1: 그런데 이렇게 두면 어떡해요? 당장 고쳐주세요. 당장. 의사라면서요.
3: 나는 괜찮소.
1: 어디니?
3: 내가 스트레스로 쓰러졌으니 지금쯤 코르티솔 장군이 출동했을 텐데. 괜찮으려나.
1: 코르티솔 장군이 누군데요?
4: 코르티솔 씨, 뇌님이 스트레스를 받고 쓰러지셨다.
5: 네? 스트레스로 쓰러지셨다고요?
4: 어떻게 큰일이냐. 큰일이요. 지금부터 우리 코르티솔 부대는 뇌님과 우리 몸을 지킨다.
6: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코르티솔 장군님.
4: 좋다. 뇌님이 쓰러진 틈을 타서 적들이 몰려올 수도 있으니. 네.
5: 전쟁이 난다는 말씀이십니까?
4: 전쟁!
1: 엄마!
6: 코르티솔 장군님!
4: 엄마도 지킨다. 그런데 코르티솔 장군님, 도대체 누구의 공격을 받는다는 겁니까? 세균입니까? 바이러스입니까?
7: 몰라! 나도 모른다고! 힝!
4: 하지만 우리 코르티솔 부대는 뇌님을 지키고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 싸운다. 그러려면 비상식량을 비축하라.
5: 비상식량이라면
7: 그게 뭐지? 그게 그
6: 에너지를 낼 수 있는 당을 비축하라는 것이지요.
7: 오! 그래 맞다 그거야.
4: 그런데 코르티솔 장군님, 당이라 하면 포도당입니까? 과당입니까? 유당입니까? 액상과당입니까? 어떤 당을 말하는 겁니까?
7: 그게 그러니까 어떤 당이든 상관없다. 당이란 당은 모조리 싹 다 모아야 한다. 코르티솔 부대 출동!
8: 어디로요?
7: 핏줄로.
8: 네? 핏줄로 출동!
4: 핏줄 저쪽인데?
7: 저쪽이야?
4: 네.
7: 옛날에 헷갈려. 빨리! 자, 어서 당! 당을 찾아라!
8: 코르티솔 장군님! 당은 없습니다!
7: 없어? 그럴 리가! 없으면 안 되는데? 어디 갔냐?
6: 침착해!
7: 어떻게 침착해?
9: 혈장!
5: 오, 혈장! 고생이 많소! 그 영양분 중에 당은 없소?
9: 없소이다! 지금 막 배달하고 오는 길이요!
4: 그 남는 당이라도 없소?
9: 남는 당이라면 좀 전에...
6: 당들은 멈추시오!
1: 이슬리 대감님이다! 도망쳐!
4: 어딜 도망가시오?
10: 아우, 잡혔네.
4: 이리 오시오.
10: 힝, 잡혔네.
4: 자, 이거 한번 잡아보시오.
10: 예? 뭐야, 자. 이게 뭐야?
4: 오, 아이고, 이쁘다.
10: 재밌다.
4: 잡았소이다. 가십시다.
10: 저희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4: 간 대감님 창고로 가서 저장될 것이오. 가십시다.
9: 이슐린 대감님이 싹 다 잡아가셨소. 당이 한꺼번에 많이 들어와서 난리가 났었소.
4: 왜야? 이슐린 대감이
5: 뇌님이 쓰러지시는 바람에 전쟁이 날지도 모르오.

0: 극장 가서
1: 다... 세!
0: 말 다 안 끝났는데 우리는 당 찾으러 간대감을 만나러 간다. 출동!
2: 네! 코르티솔 사군님!
1: 그럼 나도 당을 가지러 간다. 같이 가요! 힐짝 힐짝 힐짝 힐짝
3: 내님 내님 내님 내님 내님 내님 내님!
4: 왜야? 스트레스로 쓰러진 뇌님이 당장 당을 먹어야 한다고? 아, 그러려면 호떡이가 단 걸 먹어야 한다고? 아, 뇌님, 어서 호떡이한테...
5: 아우, 이 세포! 나도 말 좀 하자! 당장 단 걸 먹어라! 많이 먹어라!
4: 아, 뇌님, 이 당이 들어올 때까지 버틸 수 있으시는지...
0: 오이세포님! 당이 필요하시면 저라도!
4: 아, 그래! 초콜릿에도 당이 있었지? 아, 진작 말하지! 뇌님, 당 드시고 힘내소서!
5: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0: 네님이 당을 먹었더니 도파민이 나왔어. 저렇게 행복해 하시다니.
1: 단 걸 먹으면 도파민이 나와서 너무 행복해. 단 거 더.
2: 아, 그래서 속상해지면 단 게 먹고 싶은 거구나. 도파민 때문에. 어? 스트레스 최고 딱지다. 스트레스 최고 딱지만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줄무랑
4: 덕분만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6: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지금 쟁여놓으세요.
8: 새콤달콤 너도 나도 비타젤리. 탱글탱글 영양 가득 비타젤리. 하루 하나 골라먹는 비타젤리.
9: 우리 모두
10: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11: 얼리면 더 맛있어.
12: 다들 뭐 먹는 거지?
13: 이게 뭐예요?
1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1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6: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앤 홈 사이어스.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쏠, 여기서 뭐해?
1: 어? 레미? 그런데 우리 뭐하고 놀까?
0: 우리 등반놀이 할까? 아, 심심해.
1: 돌라우프 할까?
0: 지루해.
1: 밖에서 놀면 좋을 텐데. 비야, 오지 마. 비야, 오지 마, 부탁이야. 밖에 나가서 놀고 싶어.
0: 나도.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질도 하고 거미랑 불멍도 해야지. 어? 뭐?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차지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0: 6,500만 년 전, 공룡이 지배하던 지구는 평화로웠다. 어느 날, 먼 우주에서 온 외계인들이 지구 공룡들을 모두 납치해 기계 공룡으로 만들어버렸는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반란에 성공한 기계 공룡 군단이 지구를 지배하기 위해 되돌아온다. 그들에 맞서 레시아스와 가디언즈가 나타났고, 지구 방위 군단 디아몬은 아머드사우루스를 탄생시킨다. 적들의 공격을 받은 디아몬은 위기에 빠지는데, 과연 링커들은 지구를 지켜낼 수 있을까?
1: 누가 이기나 해보자!
2: 유리 뭐해? 정신 차려!
1: 말도 안 돼. 네가 왜 거기에...
3: 답이 없습니다.
1: 아르튼! 거기 너무 위험해!
3: 이놈만 해치우고 금방 갈게!
1: 형 살려줘! 아르튼!
4: 안 돼.
5: 유리야. 유리야. 괜찮아?
4: 그냥 꿈이었어.
5: 무슨 꿈을 꿨길래.

0: 정중앙에 있는 사이보그 공룡에는 파일럿이 있고 양옆으로 두 대의 공룡은 무인 탑재 시스템입니다.
1: 카이저군에 1세대 링커들이 더 있을 수 있다는 거군요.
0: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접촉해본 1세대 파일럿 중 연락이 불가능한 대상자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지난 전투에 처음 등장한 파일럿입니다.
1: 유리와 많이 닮았네요.
0: 저도 놀랐습니다. 닮았다고 하기엔 너무 똑같아서요.
1: 확대해볼 수 있나요?
0: 네.
1: 유리가 혹시 쌍둥이인가요? 네. 하지만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유리 쌍둥이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카이저군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알고 계셨군요.
2: 이사령관이 말하지 않았나? 추정이라고. 나도 알아보고 있는 중이야.
1: 유리에게 시간이 없습니다. 만일 그 아이가 맞다면 유리는 지난 전투에서 죽은 줄 알았던 쌍둥이를 만난 겁니다.
2: 그걸 왜 나는 모르겠나? 내 사단보다 신경 쓸 일이 많아.
3: 1세대 링커였던 한결은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카이저군이 된 동기도 알고 있을 거다.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카이저군의 파일럿은
4: 쟤 뭐야?
5: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 어?
4: 유리 도플갱어 아니야?
5: 유린 줄 알았어.
3: 현재 우리 측에서 정체를 파악하고 있는 인물인데 이 역시 디아머 파일럿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5: 아이, 더럽게 뭐 하는 거야?
6: 가만 좀 있어봐.
7: 유리야, 아까 그 카이저군 파일럿 너랑 진짜 닮을 줄 알았냐? 누가 보면 쌍둥이인 줄 알겠어.
8: 누가 내 쌍둥이야? 내 동생은 죽었어.
7: 미안.
9: 어떻게 하면 기분을 풀어주지? 장난감. 용우야, 너 그런 거 많지? 하나만 유리 주면 안 되냐?
10: 줄 순 있는데 유리 건 추억이 담겨있던 것 같던데.
9: 그럼 우리가 고쳐줄까?
7: 약속을 잊었나?
10: 죄송합니다.
7: 감정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그 약속 때문에 난 널 신형 아몰 공룡에 태웠다.
10: 유리가 나타날 줄은 몰라서 잠깐 놀란 것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번엔 절대 그러지 않을 자신 있습니다.
7: 됐어. 그럴까 봐. 역시 인간의 한계는 감정인가 봅니다. 전투면에선 인간이 더 뛰어날 거라고 믿었는데 감정 때문에 망쳐버리면 다 무슨 소용입니까?
3: 그 고민은 카이저님도 늘 하셨던 겁니다.
7: 링커들의 뇌에서 전투 정보를 추출, 집대성해 사이보그 뇌로 이식시킬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사이보그 파일럿을 만드는 거죠.
3: 카이저의 사이보그 기술은 현존하는 지구 최고의 독보적 기술입니다. 기술의 문제라기보다 어떤 윤리적인 문제라서요.
7: 전쟁 자체가 윤리적이지 않은데 무슨? 바로 진행해주세요.
10: 조심해. 너무 힘주다가 관절 부위까지 부러지면 몸통부터 다시 다 만들어야 돼.
9: 됐다.
8: 이게 왜...
6: 짠!
8: 이거 너네 짓이야?
9: 야, 짓이라니. 이거 용우가 직접 모델링해서...
8: 너네 짓이냐고?
9: 어, 우리가...
8: 왜 내 물건에 손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라 말했잖아!
10: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그니까 이 손 좀 놓고 얘기해.
8: 왜 손대? 왜? 왜 손대?
9: 친구끼리 이런 것도.
8: 너처럼 막대 먹은 애 참는 것도 지겨워.

0: 친구라고 하지도 마. 그깟 장난감 좀 만졌다고, 이씨! 어? 그깟 장난감? 그깟이라니! 이게 뭔지라, 이거!
1: 그만들 좀 해!
2: 어? 유리가 두 명이네?
0: 우린 디아모 최초로 형제 링크라고 주목받았어. 쌍둥이라 그런지 서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게 많았고 전투 때도 시너지가 굉장했어. 그런데 나의 실수로

0: 그렇지.
1: 그래서 아시아 집으로 온 거구나. 동생 때문에.
0: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을 거라고 해서 나 역시 거기선 혼자 남은 채 살 수가 없었어. 온통 동생과 추억뿐이니까.

0: 너의 분신과도 같은 사이보그 파일럿이다.
1: 제가 잘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신 겁니까?
0: 아니, 너의 형제를 죽이라고 한 내가 잘못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0: 내가 어떻게 살아있어.
1: 형, 형이랑 같이 오랜만에 전투 나오니까 너무 좋은데?
2: 아르티움, 시야 확보가 어려우니까 속도는 내지 마. 주변도 잘 살피고, 알았지?
1: 또 잔소리.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둠 속에서도 연습했잖아. 내 실력 몰라?
2: 아는데, 그래도 방심하지 말라고. 왠지 우리 기분이 안 좋아. 마음에 안 들어요.
1: 너무 걱정하지 마, 형. 나는 기분 최고니까. 형, 나 먼저 간다. 어디다 덤벼보시지? 최근데 진짜 전투는 지금부터지. 아르튬 지금 너무 빨라. 조금 좀 줄여. 다들 엄청이다. 아르튬 거긴 너무 위험해. 이놈만 해치우고 부탁할게. 성공이다.
3: 디아마가 버린 날 우리가 구했다.
0: 디아마가 날 버렸다고요?
3: 네 다리까진 우리도 못 구했지만 걱정 마라. 내 솜씨로 널 다시 걷게 해줄 테니까 넌 여기서 다시 태어나는 거야. 카이저 링컨.

네 로봇에 손대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새로 만들어 봤어. 가능한 비슷하게 하려고 밤새 만들어 봤는데, 난 네 형제는 아니지만, 난 형제가 없잖아. 그래서 너네가 형제 같아. 너희를 위해선 뭐든지 할 수 있어.

0: 아까 고마웠어. 고맙긴 뭘. 우린 형제나 다름없는데. 야, 근데 우리 오랜만에 같이 전투 나간다.
1: 그러게. 링코들 다 출동시킨 걸 보니 꽤 큰 전투가 되려나 봐. 그만큼 위험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네.
0: 걱정 마. 혹시라도 너한테 위기가 닥치면 그땐 나랑 불스가 가만히 보고 있진 않을 테니까.
1: 우리 살아서 다시 보자.
0: 그건 태호가 쓰는 말인데.
2: 링커 전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머 장착합니다.

0: 리오 합체. 리오야, 다시 잘해보자.
1: 아버지 사이드 진격합니다. 근래 들어 가장 큰 규모의 이터널 코어 최고 현장에다가 동원된 카이저 병력도 역대급 규모입니다.
2: JJ가 작정을 하고 준비한 것 같군요. 마치 이전 전투들은 오늘을 위한 셋업에 불과한 것처럼.
3: 화면을 나눠서 모든 링커들의 상황을 관찰할 수 있도록 준비해놨습니다.
4: 아니, 태우랑 유리만 모니터에 띄워.
0: 네?
3: 알겠습니다.

0: 한가 선배, 함께한 적은 없지만 유라시아 지구에서부터 선배는 늘 제 우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싸워야 할 적일 뿐.
1: 아르팀의 형이라고 봐줄 순 없지.

0: 양산형 트리케라톱스로 이 정도 전투력을 발휘하다니. 유라시아 지구 에이스 출신 당군. 이것도 전력을 다하지 않는 느낌이야. 무슨 속셈이지?
1: 한결 빼고 아르튬 투입시켜.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 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0: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그 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0: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0: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출의 양념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간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결정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벌써 열흘째 밤마다 캣퀴를 돌리는 한 고양이가 있습니다.
1: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식음을 전퇴하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다 날이 밝으면 냉장고 위로 숨어버린다. 지금 집사가 던져주는 건 바로 사료. 커버한 다음 한 입이라도 먹이려는 집사와 절대 한 입도 먹지 않겠다는 양이와의 신경전. 냄새도 커버한다오. 일단 베이스 캠프인 냉장고 위에서 끄집어내야 녀석을 먹일 수 있다. 하지만 녀석 또한 만만치 않은 상대. 먹을 기분 아니라오. 다시 냉장고 위 고공농성에 들어간 녀석. 식음전폐 10일째 로제 단식농성. 그 이유가 뭘까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이대.
2: 안녕하세요. 고양이 부탁해서 왔습니다.
3: 아, 네, 안녕하세요.
0: 집사님, 일단 만나서 반갑습니다.
3: 우리가 첫째 고양이 꿈이고요. 자신감 충만한 고양이에요.
0: 꿈이 안녕. 넌 편안해 보이는구나. 그런데 갑자기 냉장고로 향하는 집사. 아하, 등장부터 예사롭지 않은데요.
3: 이제는 여기 위에 있거든요.
0: 로제, 안녕. 낯선 제작진에 놀라 냉장고 위로 피신해 쪄요?
3: 이사 오고 나서 냉장고 위에 올라와가지고는 안 내려오거든요. 이 집이 무서운 건지.
0: 네? 이사 온 후 로제가 쭉 냉장고 위에만 있었다고요? 근데 집사님 뭐 하시는 거예요? 로제 앞으로 던져지는 이 알맹이는 바로 사료. 아니, 사료를 이렇게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3: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8일, 아니 7일인가? 7일.
0: 네? 로제가 일주일이나 굶었다고요? 에이, 말도 안 돼. 사람도 하루 이틀만 굶어도 맥을 못 추는데. 그때 집사, 로제가 제일 좋아한다는 간식을 꺼냅니다. 저봐요, 빼꼼. 간식에 관심 보이잖아요. 밥 말고 간식을 먹고 싶었던 거 아닌가? 했는데 집사가 다가오자 로제 녀석 냉장고 제일 안쪽 구석으로 숨어버렸습니다.
4: 냄새에서 팔이 안 닿아가지고.
0: 낑낑대며 간식기를 만드는 집사. 하지만 녀석은 먹을 생각도 냉장고에서 내려올 생각도 없어 보이네요.
3: 그전에는 다 그냥 애교 많고 막 살갑고 잘 놀고 그랬어요. 아빠가 새벽에 출근하시는데 출근하실 때마다 어디서 나타나가지고는 바지 가랭이를 붙잡고 막 놀더래요. 쟤 우리 집에 오고 싶어갖고 일부러 아빠 꼬셨나? 그 생각도 했어요.
0: 3년 전 길냥이였던 로제가 집사의 아버님을 따라와 가족이 됐는데요. 3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일주일 전 이사 온 날부터 곱기를 끄는 것. 간식기를 깐 후 로제가 마음 편히 먹었으면 하는 마음에 일부러 외출을 한다는 집사. 집사가 나가자 그럼 그렇지 녀석이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내밀어 보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잠시뿐입니다. 로제야, 냉장고 바로 아래서 꿈이 밥 먹는 소리 안 들리니? 집사가 짜놓고 간 간식이라도 입을 대면 좋으련만. 시간만 흐를 뿐. 간식은 처음 모습 그대로입니다. 로제야, 너 진짜 안 먹는 거야? 집사가 왔는데도 이젠 내다보지도 않는 녀석. 집에 돌아오자마자 로제 상태부터 확인하는 집사.
3: 안 먹을까나?
0: 처음엔 집사 몰래 먹겠지 했는데 진짜 단식 8일째. 그래도 이젠 어떤 방법으로든 먹여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근데 집사님 왜 사료를 세시는 거예요?
3: 먹는지 안 먹는지 확인해보려고 숫자 세서 넣는 거예요.
0: 아하, 그렇게 로제의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셋 중 아무거나, 일단 물이라도 마셔주길 바라는 집사. 집사, 낚싯대로 로제의 관심을 끌어봅니다. 녀석을 바닥으로 유인해 좀 편하게 밥을 줘보려는 건데요.

0: 근데 이 녀석 관심은커녕 거기에 머리를 왜?
1: 로제 없다옹?
0: 설마 집사 얼굴도 보기 싫은 건 아니지?
2: 반응이 좀 있어요?
3: 아니요. 없어요. 1도.
0: 결국 손을 뻗어 로제를 직접 꺼내기로만 먹은 집사.
3: 로제야, 손 좀 줘봐.
0: 녀석이 집사와 잠깐 가까워진 틈에 시간차 공격. 드디어 로제가 냉장고 틈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3: 아이고, 무거워라.
0: 그런데 어느새 집사 품에서 도망쳐 캣트윌 뒤로 숨어버립니다.
1: 나 좀 내버려 두라냥.
3: 이제 먹어. 아무거나 물이라도 먹어. 엄마 저쪽가 있을게.
0: 루제야, 집사님 애타니까 좀 먹자, 응? 이번에도 자리를 비켜주는 집사. 루제가 눈치를 살피며 슬쩍 나와봅니다. 그런데 기껏 힘써서 꺼내놨더니 다시 곧장 냉장고 위로 올라가 버리는 로제.
1: 난 여기 있을 거다옹.
0: 대체 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냉장고 위를 고집하는 걸까요?
3: 불안해서 안 먹는 것 같아요. 환경도 바뀌었고 집도 바뀌었고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집에서 계속 상주를 하고 있으니까.
0: 사실 이제 막 신혼생활을 시작했다는 집사. 엄마 집사의 결혼과 동시에 양이들에게 새 가족이 생겼지만 로제는 유독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 남자 집사의 퇴근 시간.
2: 로제 뭐 좀 먹었어?
3: 안 먹어.
2: 안 먹어? 하나도 안 먹어?
3: 이렇게 주면은 고개.
0: 속삭이는 대화 소리에도 잔뜩 긴장한 로제. 그런데 남자 집사 퇴근하자마자 바로 방으로 직행. 자체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2: 로제 입장에서는 제가 진짜 새로운 사람이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로제가 불편해하니까 좀 미안한 것도 있죠. 뭐 돌아다니고 밥 먹고 물 먹고 그런 것들을 못하니까.
0: 이번 생에 고양이는 처음이라는 남자 집사. 꾸미는 남자 집사를 금세 받아줬지만
2: 쓰다듬는 거 좋아해.
0: 로제는 마음을 열 기미조차 안 보입니다. 단식 9일째, 더 이상 이대로 둘 수는 없다. 본격 솔루션 전 SOS를 요청했습니다.
3: 안녕하세요. 건강이 조금 걱정이 돼서 뭘 어떻게 뭘 먹여야 할지.
4: 48시간에서 72시간만 안 먹어도
5: 지방이 축적되는 상황이 생겨서 이게 이제 간에 세포를 파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간화가 되게 되고.
0: 고양이는 3일만 굶어도 간에 문제가 생긴다. 겉으로 봤을 땐 큰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요.
5: 일단 고양이들이 안 먹을 경우에는 가장 좋은 게 좀 사료의 온도감을 높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고양이 체온이 뭐 37.5도에서 한 9.5도인데 고양이 한 30도 정도 이상으로 좀 높여서 약간 따뜻하게 잡혀서 줄 경우에는 잘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0: 사료를 따뜻하게 하면 냄새를 극대화할 수 있어 식욕을 자극하고 식감이 부드러워져 먹기 좋은 것은 물론 수분 섭취까지 할 수 있어 일석삼조라고. 준비가 끝났으니 로제를 다시 빼내야겠죠. 이번에는 혼자서 꺼내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남자 집사도 나서 보는데요.
2: 로제 미안.
3: 미안해.
0: 집사들이 힘을 합치니 로제도 별 수 없습니다.
1: 아, 나 또 내리는 거냐옹. 밥 절대 안 먹는다옹.
2: 자, 나 방으로 들어가 있을게.
0: 로제가 나오자마자 방에 숨는 남자 집사. 그래도 로제는 마음이 불편한 듯 소파 밑으로 몸을 감춰버리는데요. 로제가 거실에 나와 있는 동안 남자 집사는 다시 셀프 감금. 그래서 그 사이에 얼른 데운 사료를 먹여야만 합니다. 이번엔 로제도 먹어주지 않을까요?

0: 좋은 냄새가 나긴 한다냥.
1: 하지만 이젠 아예 돌아앉아 버리는 녀석. 로제야, 먹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난대.
2: 오빠, 대실패. 잠깐 나갔다 올래?
1: 아예 집 밖으로 나가야 하는 남자 집사, 고생 많으십니다.
2: 어, 뭐야, 갑자기 너무 맛있어?
1: 꾸미는 대운사료도 이렇게나 잘 먹는데 로제는 대체 왜 한 입도 안 먹는 걸까요? 로제가 내려와 있는 김에 물이라도 마시길 바라는 엄마 집사. 이번엔 바닥에 딱 붙어서 물그릇을 코 앞까지 대령하는데요.
3: 이게 뭐야? 시원한 물이잖아.
1: 직접 안 마시니 집사가 손가락에 묻혀서 먹여보려 했지만 물 냄새만 맡고 고개를 돌리는 로제. 제발 한 방울만이라도. 집사는 애원하고 또 애원해봅니다. 그 모습을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남자 집사.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뒷모습이 애처롭기만 합니다.
4: 잘 놀고 있는지 구경하고 있어요.
1: 이렇게 계속 로제랑 같이 살 수 있을까요?
4: 잘 자.
1: 열흘도 안 된 신혼. 한참 알콩달콩할 때인데 각방살이 신세라네요.
2: 들어가고 저 여기 깔고 있으면 내려와가지고 돌아댕기기도 하고 이렇게 손 쓱 하고도 지나가고.
1: 그렇게 모두 잠이 든 조용한 시간. 로제가 고개를 내밉니다. 어라? 녀석이 스스로 냉장고에서 내려오는데요. 아, 밤에 뭐라도 먹으려는 걸까요? 얼렐레.
0: 예, 달밤에 공복 체조하는 거다오.
1: 먹으라는 밥은 안 먹고 캣튀를 타는데요. 로제야, 너 그렇게 굶었는데 캣튀를 돌릴 힘이 있어? 드디어 멈춘 녀석. 어허, 여봐라. 밤에 몰래 혹시 너, 아니었네. 그리곤 서럽게 하염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뭘 바라는 게 있는 걸까? 집사가 잠결에 쓰다듬으면 잠깐 멈추긴 해도 동이 틀 때까지 잠도 안 잡니다. 를 탑니다. 꺼질 배도 없을 텐데 왜 그러는 걸까요?
2: 속상해요. 밥도 먹어야 되고 물도 먹어야 되고 잠도 좀 편히 자야 되고 본인도 스트레스를 받을 거고. 네. 잠시만요. 눈물 좀 날라가.
1: 단식 열흘 차. 스스로 먹길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 이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로제를 공복에서 구해줄 냐옹신 출동.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네, 고양이 부탁에 나가겠습니다.
1: 선생님, 로제 잘 부탁드려요.
5: 근데 저기 편하게 자고 있는 애가 문제 있는 애 같진 않은데.
6: 네, 저는 꿈이.
5: 제가 왔는지 뭔지 신경을 하나도 안 쓰네요.
6: 네, 저는 지금 낮잠 시간이어가지고.
5: 아, 정말?
1: 저는 잘 먹고 잘 자요.
5: 로제는 어딨어요?
6: 로제는 지금 저기 냉장고 위에.
0: 또 낯선 사람이 왔냐옹.
1: 과연 로제의 첫인상은?
5: 되게 겁먹은 느낌은 아니긴 한데.
1: 이게 겁먹은 게 아니라고요? 이사 후 로제는 줄곧 냉장고 위에서 숨어 있었고 억지로 끌어내려도 다시 냉장고로 올라가 눈치를 보곤 했는데요.
5: 얘가 완전히 지금 표정이 겁먹어서 숨어있다라는 느낌이기보다는 이러한 생활 패턴이 되게 익숙한 느낌.
1: 로제가 냉장고 위에 숨어있는 게 아니다.
5: 약간 반 식빵국이죠. 고양이가 쭈그리고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자세가 아니거든요. 이게 보통 식빵 굽는 자세는 이 앞발목이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도망가는 시간이 걸리죠. 좀 더 편안할 때 이게 앞발을 넣고 그 다음에 앞발을 빼고 놓는 자세. 이때는 자기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자세이기 때문에 약간 또 긴장.

0: 네, 네. 하루 이틀 살아본 솜씨가 아닌데?
1: 이사 오시기 전에는 집에서는 어땠어요?
2: 그때는 장롱 위에 숨어 있었어요.
3: 아... 예전 집에서도 로제가 주로 장롱 위를 즐겼다는 게 바로 단서입니다.
0: 자신의 안전을 택할 때 두 가지 타입의 고양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무 위 고양이, 덤불속 고양이, 덤불숲 고양이라고 이제 두 가지 타입의 고양이 나누는데 보통 자신의 안전을 옷장 속이나 침대 밑에, 소파 밑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덤불숲, 그러니까 덤불숲의 안에서 숨는 스타일의 고양이가 있고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만 자신이 제일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나무 위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들이 있는데 로제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죠.
4: 이 집에선 여기가 제일 편하다.
3: 아니 그럼 나름 편하게 지냈으면서 밥은 왜 거부한 거예요? 솔루션 촬영일 기준 10일째였는데요. 냐옹신의 권유로 솔루션 전날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아본 로제. 탈수를 막기 위해 수액까지 맞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위장이 텅텅 비어있다고.
3: 선생님, 로제 지금 상태가 어떤가요?
0: 탈수가 있어요. 탈수가 있는데 관수치가 다행인 거죠. 하나도 안 올랐네요. 그리고 심장에 손상도 없고 다행인 것 같아요. 저혈당 쇼크도 없고 지방간도 없어서 지금 일단 혈액검사 결과상으로는 그건 정말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로제의 입장에서는 본의 아니게 본인이 원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구성원의 변화가 이제 가장 큰 거죠. 보호자님에 대한 사회화는 돼 있어요. 보호자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 신뢰관계도 좋고 잘 따르고 좋아하는데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한 사회화가 전혀 안 돼요. 지금 상황은 그 외부인이 계속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상황이 일주일 동안 안 먹는 상황까지 생긴 거죠.
3: 남자 집사의 등장으로 예민해진 로제. 그런데 먹지만 않을 뿐 밤이 되면 스스로 내려온 로제. 게다가 하염없이 울기까지 했죠.
0: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있네요. 남자 보호자님 밖에 없다라는 거. 이 상황에서는 낮에는 내가 교류하지 못했던 보호자의 관심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밤에 해소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낮에 못했던 캐티도 타고 그게 남자 보호자님이 주무시는 사이클 이후부터 가능성.
2: 잘했네.
0: 깨우는 거예요. 놀자고. 로제만 라이프 사이클이 바뀐 거죠, 완전.
3: 굶고도 캐티를 타는 게 신기했는데 밤에 활동하는 것도 엄마 집사를 깨운 것도 이사 후 새로 생긴 로제의 생활 패턴이었네요.
0: 캐티를 타는 거 보면 얘가 에너지가 없는 고양이는 아니거든요. 낮 동안에는 외부 자극에 대한 어떤 불안감 때문에 활동성이 충분히 없었을 거고 그게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밤에 이제 각성이 되다 보니까 밤에 자꾸 뭔가를 요구하는 상황들이 울음으로 계속 노출됐겠죠.
3: 그런데 좀처럼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같이 산 후부터 쭉 남자 집사는 로제와 거리를 뒀는데요. 귀찮게 한 적도 없는데 남자 집사는 사실 좀 억울합니다.
5: 말 걸어본 적도 없고 수다 눈물본 적도 없어요.
0: 네. 원래 아무것도 아닌데 네. 오히려 네. 더 억울하네요. 네.
5: 누가 보면 내가 뭐 한 줄 알겠어.
0: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폐쇄적인 성향. 네. 자기가 선택한 사람에 대한 사회화는 잘 원활하게 됐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심한 좀 약간 적대적이진 않지만 좀 겁이 생기는 성향에 따라 다르거든요. 왜냐면은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뭐 좋아하는 걸 해주는 사람보다는 싫어하는 걸 안 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한다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근데 얘는 뭐 싫어하는 걸 안 해줄 거리도 안 주는 거지.
5: 아무것도 주지.
1: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걸 적극적으로 먼저 제공해줄 할 필요는 있다.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다.
0: 예를 들어서 항상 용돈 주는 삼촌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생각만 해도 기쁘잖아요. 네. 그래야지만 고양이 입장에서는

0: 이 사람이 외부인이 아니라 나한테 좋은 일을 생기게 해주는 가족의 구성원이구나라고도 생길 수도 있어요.
1: 로제에게 먼저 다가가야 하네요. 솔루션을 위해 로제를 냉장고 위에서 빼내는 엄마 집사.
2: 집사야, 이제 막 나가는 거냐오?
1: 먼저 로제가 낯선 사람에게 얼마나 예민한 양인지 확인부터 해볼 건데요. 로제에게 눈길도 안 주고 조심스럽게 자리를 이동하는 야옹신. 그런데 야옹신이 소파에 앉자마자 도망쳐 버립니다. 아, 이렇게 빨리 반응하는 걸 보니 낯선 사람이 정말 싫긴 한가 봅니다. 살짝만 움직여도 반응이 격한데요. 낯선이가 오든지 말든지 아무렇지 않은 꾸미와는 정반대.
3: 아, 로제야, 왜 난리냐?
0: 외부인은 엄청 무서워.
1: 놀란 로제의 가슴을 진정시키러 빈방으로 들어가는 엄마 집사. 로제야, 괜찮아. 안심해도 돼.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는 동안 남자 집사는 조용히 다른 방에서 대기 중인데요.
0: 몸통줄이 풀릴 정도로 엄청 경기 일으키면서 도망갔어요. 남자 부부장님은 어느 정도인지, 난전 완전 외부인이고 지금 그래도 조금 익숙해진 사람이니까 비교는 될것 같아요.
1: 엄마 집사와 둘이 있으니 안정을 찾기 시작하는 로제. 20여 분이 지난 후 다시 거실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로제야, 이제 준비됐지? 자, 이제 남자 집사가 나설 차례. 선생님, 뭐부터 하면 되죠?
0: 꽉 안아서.
1: 아하,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과연 남자 집사는 로제를 품에 안아볼 수 있을까요? 익숙한 엄마 집사 품에서 벗어나 낯선 남자 집사에게 안겼습니다. 세상에, 로제야, 너무 잘했어. 남자 집사 세상을 다 가진 표정입니다.
0: 매일 이런 스킨십 갖는 시간을 가지세요. 15분씩. 두 번.
1: 일단 첫 단계는 성공. 로제가 남자 집사를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족 일원으로 받아준 것 같네요.
0: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보호자님이 퇴근할 때, 아침에 나갈 때도 간식 주고 가고 밥 주고 나가고, 퇴근했을 때도 와서 밥 주고 간식 주거나, 항상 좋은 일이 생기는 이벤트로만 만들어주는. 이제 루틴이 완전히 확실하게 인식된다면은 밥도 다시 좀 먹을 거고, 그리고 조금 더 활동적이 될 수도 있겠죠. 안 돼.
3: 안 돼.
0: 이쪽이 안 돼. 쉬쉬쉬. 좀 줘보세요. 간식 좀 줘.
1: 로제가 열흘 만에 음식을 먹었습니다. 남자 집사가 편해졌나 본데요.
0: 고생하셨어요.
4: 이렇게 해도 되는 음식도 몰랐고, 저는 또 방법을 찾은 것 같아가지고 다행이에요. 같이 살수 있겠어요?
1: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었다니. 얼마 후 집사님에게 메시지가 왔는데요. 지금 남자 집사랑 궁둥이 팡팡도 하고, 안 먹던 로제 이젠 없다. 코박고 폭풍 흡입하는 로제만 있을 뿐. 그리고 냉장고 위 대신 캣타워에서 꿈이랑 잘 지낸대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세계 경제를 이끄는 경제대국 미국. 하지만 아메리칸 드림은 사라지고

0: 부와 삶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죠. 바로 그곳에서 불평등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석학들을 만났습니다. 불평등 특집의 두 번째 강사 로렌츠 카츠. 그는 교육과 기술 변화의 관계 속에서 양극화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연구한 노동경제학계의 대가입니다.
1: We can see that technology does not inevitably cause rising inequality.
0: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시대. 21세기 불평등은 어떻게 우리 삶에 파고들었을까요? 로렌츠 카츠와 함께 불평등의 역사를 되짚어 봐야겠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0: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2: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3: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경제를 이끄는 경제대국 미국. 하지만 아메리칸 드림은 사라지고 부와 삶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죠. 바로 그곳에서 불평등을 연구하는 세계적인 석학들을 만났습니다. 불평등 특집의 두 번째 강사 로렌츠 카츠. 그는 교육과 기술 변화의 관계 속에서 양극화가 어떻게 진화했는지 연구한 노동경제학계의 대가입니다. We can see that

0: Technology does not inevitably cause rising inequality.
1: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인공지능 시대. 21세기 불평등은 어떻게 우리 삶에 파고들었을까요? 로렌츠 카츠와 함께 불평등의 역사를 되짚어 봐야겠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제 띠용띠용 화제 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재균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국민행동 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0: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이었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원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된다, 손대면 안 된다.
1: 오늘 고개를 좀 많이 잡을 것 같습니다.
0: 에이씨!
1: 하셨어요? 오늘도 안 하죠, 저 때문에.
0: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절대 안 들어. 자, 오늘 김PD 신경 한번 보자, 에이.

0: 이날은 PD로그 촬영 전날이었는데요.
1: 안녕하십니까. PD로그에서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김경민 PD입니다. EBS에서 17년간 프로그램 연출을 했고요. 대표작으로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있습니다. 아들이 좀 많은데요. 아들 셋 아빠입니다.
0: 아들 녀석들 때문에 울고 웃고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2: 거짓말이다 보세요, 아빠.
3: 아빠, 화이팅!
2: 아빠, 화이팅!
0: 그래, 아빠 힘낼게.
4: 아빠 돈 벌고 올 테니까 엄마 말 잘 듣고 있어. 알았지?
0: 출근길이 참 길죠?
5: 안녕. 네, 현재 시간이 지금 12시인데 지금 8시간 만에 죽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아주 긴 여정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예.
0: 혹시 베테랑?
6: 아니요, 저는 뭐 민망하는 사람이고 친구입니다. 고향 친구입니다.
0: 아, 친구분이세요?
6: 네. 예. 배 타고 나와서 작업하러 나와서 오늘은 지금 작업 중입니다. 그 동네 한 바퀴 도시고,
0: 네.
6: 선배는 유일하게 요 마을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0: 아담하고 작은 이렇게 마을이네요.
6: 네.
0: 작은 섬마을이지만, 한때는 부자섬이었답니다.
6: 그때 요 안에서 배 다 대놔놓고.
2: 요 안에 배 대도.
6: 못 들라고.
2: 저 배를 못 들어왔을래. 어떤 배를 어제 끄덩을 갔어.
7: 그렇게 배가 많았어요?
2: 그럼 그만치 배가 많았다.
0: 저희 내일 고기 어떻게 좀 많이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2: 많이 못 잡겠는데.
0: 왜요?
2: 아이고, 못 잡는다. 어디로 가서 잡아요?
0: 베테랑한테 배워가지고 한번 제가 낚아보려고요.
2: 그러려면 한번 빙둥이 배를 타고 나가보시, 빙둥이. 잘합니다. 사공 잘합니다.
0: 아유, 잘합니까?
2: 빙둥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잘합니다.
0: 이 섬의 마지막 남은 어부인 베테랑. 그 첫 만남이 설레고 기대됐습니다. 저희 첫 PD로그 출근지인 죽도는 제 아내의 외할머니 댁입니다. 그래서 매년 여름이 되면 가족과 함께 놀러 오는 곳인데요.
5: 저 죽도 뒤쪽은 지금 10년 넘는 시간 동안 가본 적이 없어요. 와, 여기는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0: 가족과 떨어져 홀로 노를 저으며 바다 위를 논일다 보니 외롭기도 한데 참 자유로웠습니다.
5: 아, 죽도란 섬이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0: 지금 생각해도 정말 환상적인 곳이었는데요.
5: 우와,
8: 진짜 얼마나 좋나. 아, 멋지네요.
0: PD로그 첫 촬영을 앞두고 많이 설렜지만 무척 떨렸는데요. 이 순간만큼은 긴장감을 잠시 내려놓고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죽도의 매력을 120% 즐길 수 있었던 첫날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9: 그 어제 새벽 4시에 출발했는데 현재 시간 그 새벽 4시 30분, 24시간 만에 저희 삼치잡이 베테랑 선장님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10: 안녕하세요.
11: 네, 좋죠. 네, 오늘 힘들어서 보겠어요.
10: 네, 선생님 일하시는데 방해되지 않게끔 네. 제가 좀 손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 네, 열심히 한번 배워볼게요. 해보시죠.
10: 네, 네.
0: 저의 첫 PD로그, 첫 스승님이십니다. 달이 떠있는 이른 새벽부터 베테랑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5: 지금 앞이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이고 깜깜하거든요.
10: 제 앞날을 좀 보는 것 같네요. 과연 백미를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우리 회장님께

0: 인프만 깨지지 않았습니다.
1: 베테랑은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홀로 삼치잡이를 하고 있는데요.
2: 선장님 덕분에 대에서 일주를 다 봅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보면 감동이 없습니까?
1: 저에게는 감동이었는데요. 그래서 속으로 만선을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통영죽도는 폐유성 어종인 삼치가 다니는 길목에 있어 이곳의 삼치는 만나기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날이 밝아오자 배에 요상한 게 눈에 띕니다.
2: 지금 제 앞에 그 대나무가 두 개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토대인가? 이게 지금 모터로 가는 배로 알고 있는데 대나무가 왜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따가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 4시 30분에 출발한 배는 2시간 반여를 달려 녹지도 근처에 와서야 멈췄습니다.
3: 지금 고기가 있을 만한 곳에 온 거죠?
4: 예, 예, 예, 그렇죠.
3: 근데 선생님, 지금 저는 이 대나무가 예. 이렇게 높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돛대인가? 이게 왜 뭔가요?
4: 이 고기 잡는 채비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소위 말하면 낚싯대, 낚싯대.
3: 아,
4: 이래가 잡는 게 아니고 대로 눕히면은
3: 예,
4: 대로 잡는 거 볼게요. 이쪽으로 일단은
3: 여기에 줄이 세 개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풀는 거예요.
4: 그렇죠.
3: 아, 대나무가 옆으로.
4: 그렇지. 하는 게 이래 하는 거야. 이게
3: 로봇이나 변신하듯이 지금 대나무를 지금 옆으로 이렇게 지금 내리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게 대왕 낚싯대 역할을 하는 거네요.
4: 그렇지, 그렇지. 낚싯대 역할이 완전히 옆으로.
1: 길이 8m에 달하는 대나무 여기에 연결된 6개의 낚싯줄로 삼치를 잡는답니다.
3: 선생님, 이게 전통 방식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대나무를 눕혀서 이렇게 낚시하는 게 예. 몇 년 정도 된 거예요?
4: 아,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죠. 옛날에 하던 방식을 저물려받아 하는 것이죠.
3: 우리 선장님이 아버님께서도 일방식으로 고기를
4: 예,
3: 잡으셨는데
4: 예, 그렇죠, 예.
3: 선장님도 이걸 물려받아서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4: 예, 예, 예.
3: 이 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4: 이제 바다에 한 개씩 내릴 거라요.
1: 낚싯대가 준비됐으면 다음은 낚싯줄을 내릴 차례입니다.
3: 요겁니까? 선장님께서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4: 잘하네 뭐. 줄이 엄청 길어요 이게.
3: 줄이 몇 미터 정도 됩니까?
4: 예, 한 200m 될 겁니다.
3: 200m요?
4: 네, 200m.
3: 와.
4: 지금은 잘하는데, 내일 고기 잡는 거 잘해야지.
3: 그게 메인이잖아요.
4: 네.
3: 이거는 뭐.
4: 그냥 주는 기고.
3: 이게 줄에 이게 힘이, 손이 그 많이 가해지네요.
4: 그렇죠, 여기.
3: 자,
4: 저쪽 가.
1: 절대 그냥 푸는 게 아닙니다. 낚싯줄의 무게가 상당했는데요.
3: 아. 이게 처음에는 힘이 안 가다가
4: 역시
3: 무게가 나가니까 나중에는
4: 엄청 힘들지
3: 무거워지는데요.
1: 낚싯줄에 달린 무게추들 보이시나요?
3: 사이사이 그 납이 들어있는 겁니까?
4: 예, 납. 그래, 그 무게 조정하는 게다 이거.
1: 흔들리는 배에서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낚싯줄을 제때 풀어주지 못해 문제가 생겼는데요.
4: 고기 문제라. 괜찮아.
1: 베테랑이 괜히 베테랑이 아닙니다. 꼬인 낚싯줄도 베테랑 손에 들어가면 술술 풀렸는데요. 희한하죠?
3: 자! 줄 다 내렸습니다.
4: 잘했어.
3: 무거운 줄 낚싯줄 내릴 때는 바로 바꾸던데요, 선장님. 이게 장난 아니고, 만약 여기에 껴가지고 제가 만약 이걸 못 빼면, 정신 없으면 그냥 딸려 들어갈 수도 있어요.
4: 제일 깊은 건데
3: 12km. 아.
4: 중간 건데 8km. 또 저 위에 건데 6km. 또 이쪽 건데 11km. 또 7km. 5km 이렇게 되면 저번에 무게 다 틀려요.
3: 줄 무게가.

0: 그러면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
1: 그렇지, 그렇지.
0: 높낮이를 다르게 해주는 거예요?
1: 아. 그래 지나가면 그 고기랑 똑같은 사이즈 있는 게 아니고 깊이는 놈이 있고 얇이는 놈이 가기 때문에.
0: 보통 낚시할 때 그 고등어나 다른 생선을 끼워서 낚시를 하는데 예. 요거 플라스틱 요거를 지금 던져도 잘 잡힙니까?
1: 예, 이렇게 타운을 만들어 놓은 게 이거 창고하면은 있더라요.
0: 예.
1: 돌문에 거품 보고 물어, 거품 보고.
0: 거품 보고 얘를 예. 물고기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1: 그렇지.
2: 대나무에 연결된 6개의 낚싯줄. 줄의 무게가 각각 달라 바닷속에서 낚싯바늘의 높낮이도 다른데요. 그리고 배가 이동하면 낚싯바늘이 돌면서 거품이 있는데 이걸 보고 삼치가 먹이로 착각해 덥석 문다고 합니다. 대나무 낚싯대를 펼칠 때 빼곤 쉬지 않고 계속 달리는 고깃배. 흡사 바다의 폭주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삼치는 먹이를 따라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삼치잡이 배도 계속 이동하는데요. 게다가 바다의 속도광인 삼치는 움직이지 않는 먹이는 물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삼치를 잡는 동안엔 배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3: 한 시간째 유동이 없습니다.
4: 컨디션 어떠세요?
3: 아, 지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작업 환경이 선장님은 적응이 되셔가지고 괜찮은데 아 저는 계속 배가 움직이면서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니까 서 있는 것도 힘들어요.
2: 삼치 구경도 하기 전에 정말 쓰러질 뻔했습니다.
0: 선장님 반응이 없네요.
1: 반응은 쓸데없는 2시간 3시간 것도 반응 없을 때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어.
0: 얼마 안 됐지만 제가 좀 마음이 초조해집니다.
1: 아유. 그러면 그 작업 못 가요. 이거 돼야지 뭐 제가 뭐 저 끌고 가다가 있으면 물겠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5: 하루 종일 두 마리 세 마리 잡았다 됐어요.
0: 그때 기분이 어떠십니까?
5: 기가 차지 그럼.
1: 그러면서 이제 맨날 저 제가.
3: 갑자기 현장님께서 심심하다고 트로트를 지금 트셨어요.
2: 트로트를 틀자 신기하게 바다도 선장님도 춤추는 것처럼 신나 보였는데요. 바로 그때
3: 뭐야? 지금 시작 지금 잡혔어. 선장님 잡혔어.
2: 낚싯줄을 힘차게 끌어올립니다.
3: 지금 잡혔나 봅니다.
1: 야, 그럼 이제 가라.
0: 여기 잡힌 거예요?
5: 어.
0: 저 삼치인가요?
5: 삼치.
2: 와, 엄청 힘차 보이죠?
0: 오늘 첫 물고기.
5: 아, 나 첫 물고기 맞아.
2: 삼치 무게가 적게는 3kg에서 많게는 10kg까지 나가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갈고리로 아. 낚아 올려줘야 합니다.
5: 이 이빨에. 다리 칼날이다. 손대면 안 된다.
0: 예, 예.
5: 이게, 어이구, 삼치.
0: 오! 제가 잡아볼 수 있어요?
5: 이렇게 잡아야 돼, 이거는.
0: 힘이 엄청 세네요.
5: 세지.
0: 오늘, 첫 삼치입니다.
5: 이야,
0: 굉장히 커요.
2: 삼치잡이. 너무 순식간이라 헷갈리시죠? 삼치가 잡히면, 바로 낚싯줄을 잡아당기면 됩니다. 다만 줄이 200m로 매우 길므로 줄을 당기자마자 동시에 바다에 풀어줘야 합니다. 배 가까이 삼치가 다가오면 갈고리로 낚아 올리는데요. 그런 다음 낚싯바늘을 빼줍니다. 이렇게 제거한 낚싯바늘은 다시 바다에 던져줘야 다음 삼치를 잡을 수 있겠죠?
0: 제가 넣고 오겠습니다.
5: 예.
2: 오늘의 제 첫 업무입니다.
0: 첫 삼치!
2: 삼치가 상하지 않도록 바로 냉동 보관해 줍니다.
5: 부럽다!
0: 또 올랐습니다, 또. 왔다, 왔다, 왔다.
2: 아무렇지 않은 척 꾹 참았지만 정말 아팠습니다.

0: 차차! 차!
1: 멸치 등 먹이를 따라 몰려든 삼칫대를 만나면 이렇게 연달아 잡히기도 하는데요.
2: 그래 잡으면 안 돼. 나 꼬딱 잡아야 돼요.
0: 여기. 그렇지. 넘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2: 엄마를 탱기는 고기 문에 봐라.
0: 예?
2: 엄마를 탱기 고기 문에.
0: 그러니까요. 회장님이 트로트를 틀자마자 고기들이 지금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1: 한성지라는 삼치. 잡힌 뒤에 요란법석 난리치다 상처가 잘 생겨 잘 씻겨줘야 빠르게 상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삼치가 연달아 잡히자 저도 신이 나더라고요. 1일차 초보 어부지만 만선의 꿈에 부풀었습니다.
0: 선장님, 근데 어떻게 아신 거예요?
2: 아, 우리는 뭐 1cm만 늘어나도 알아.
0: 1cm만 늘어나도 알아요. 저희는 모르죠.
2: 모르지.
1: 삼치가 낚싯바늘을 물면 낚싯줄에 검은 고무줄이 늘어나는데 꼴랑 1cm 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1cm의 차이를 알게 해준 반백년의 세월.
0: 선생님, 친구분들은 좀 밖으로 나가신 분들도 많은데 50년 동안 여기 죽도는 안 떠나시고 이렇게 삼치 나비를 좀 지킨 이유가 있으세요?
2: 부모님 인스톨을 하시다 보니까 내가 또 동생들 때문에 부모님 역할을 해야 되니까 내 밑에 우리 칠남매 내 밑에 동생이 5명이라 그 내가 지켜야 돼. 막내가 그래도 꾸민하게 다니는데.
3: 내 위에 누나 한 분 계시고, 형님 한 분 계시고 돌아가시고, 자, 내가 맞이 역할을 했는데, 뭐, 부모에게 이제 맞이 역할을 했지요. 그 애들 보고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 처음에는 그 유래서 지킨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뭘 마였어, 내도. 처음에 그때 그 당시에 17살 때, 18살 때, 배탈 때 멀미 많이 했어요. 멀미 했던 고생 많이 했죠, 뭐. 배를 안 탈 수도 없고, 배는 타야 되겠는데 멀미를 하고 죽을 지경이었죠.
1: 어린 나이에 짊어진 가장의 무게. 그 무게를 견디기 어려웠지만 바다가 있어 견뎌낼 수 있었고 가족을 그리고 자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0: 선생님, 그 다음번에는 제가 줄을 한번 끌어올리게끔 해보도 되겠습니까?
2: 기계로 가면 되는데. 잘 되겠나? 떠나긴데. 거기 오다가 섰던 게 많이 떠나. 니네 오늘 고기 한번 잡아봐라. 미래야지 한 마리 물었다, 그냥. 가운데 거.
0: 가운데요?
2: 아, 가운데.
0: 갑니다.
1: 드디어. 첫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당겼을 때 정말 묵직하더라고요. 그런데 쓰레기였습니다. 쓰레기.
2: 비둘기 큰 놈 무엇?
0: 아니 여긴 안 잡히고 이런 쓰레기가 잡힙니까?
2: 잡는 나이다.
1: 바로 찾아온 다음 기회.
0: 자. 하나 둘. 아이고. 얼고서?
2: 아, 그럼 안 돼.
0: 아니요, 이거.
2: 안 돼.
0: 그렇지.
2: 해봐라, 이리 치고.
0: 예.
2: 자, 그래 가고. 응?
0: 내리고. 예. 잘 가겠습니다.
2: 자, 잘 땡겨.
1: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우왕좌왕 실수 투성입니다.
0: 안 돼.
2: 이제 나와라.
0: 땡겨요.
2: 나와. 네, 이제 자동으로 감기잖아. 어느 정도 생 때면은 다 너무 자동으로 감기 올라오거든.
0: 예.
2: 호흡이 여기다 와라.
0: 아, 온다.
2: 자, 이 정도 오면은.
0: 어구.
2: 엄청요.
0: 예.
2: 잡아. 땡겨. 아, 예, 죽어.
0: 네, 죽어.
2: 자,

0: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1: 힘에 잡아야 돼요. 이게 맛을 딱 빼는 거야.
0: 이렇게 잡고 자 제가 잡은 첫 삼십입니다. 선장님보다 작습니다. 제가 억울해 보여요. 초짜한테 잡혔다고.
1: 조심하고 조심하고 잡힌다.
0: 네.
2: 제가 잡은 첫 삼치라 그런지 더 애지중지 모시게 되더라고요.
0: 진짜 진짜 하니까 훨씬 재밌네요.
1: 재밌어. 나중에 힘들 때 얘기해. 힘들어 못 하겠다고 이러면 못하노.
0: 선장님 근데 이게 그 노동력이 체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1: 아니 그게 이제 서툰 게 그래. 익숙해지면은 별로 힘 안 들어.
2: 삼치가 또 잡혔습니다.
1: 자, 출사가 나.
2: 이번엔 정말 실수 없이 온전히 제 힘으로 해내고 싶었습니다.
0: 자, 자, 자, 자.
2: 낚싯줄을 당기다가 갈고리로 낚을 수 있도록 잠시 멈춤까지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1: 수필이 잘한대, 이거.
0: 근데요.
2: 그런데.
1: 안 됐어, 안 됐어, 안 되거든. 아무리 까칠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참이 문제가 아니라.
0: 엄청 큽니다. 이게 선장님과의 제 합작품. 아직 혼자서는 못하고. 제가 줄 잡아당기고 선생님 올리시고
3: 잘한다고 추천할 텐데 바로 넘어졌는데
1: 고기 문제가 아니라 사람다 지금 제일 문제다.
0: 선생님 지금 이게 약간 흥분을 한 것 같아요. 고기가 올라오니까
1: 항상 그
0: 가장 큰 것 같아요.
1: 제일 크다.
0: 승질 났습니다. 지금 김피단이 잡혀가지고 승질 났어요.
2: 마지막에 넘어져서 스타일도 구기고 혼도 났지만 1m 이상의 대삼치를 제가 잡았습니다.
1: 방어다, 방어. 방어, 방어. 떨치, 떨치, 떨치.
0: 떨치, 떨치.
2: 요 녀석, 요리조리 피하는데요. 그러나 47년차 베테랑 어부에겐 이건 일도 아닙니다.
0: 우와, 진짜 착하!
1: 삼치가 있더라.
2: 삼치와 달리 방어는 산채로 판매돼야 값을 높게 치기 때문에 베테랑의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0: 방어는 여기다 집어넣어요?
1: 살려야 지금.
0: 이 대방어입니까?
1: 포함이 대방어 아이가.
0: 아 좋다. 와 대방어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2: 지금 잡은 방어는 가두리 양식장에서 더 키운 뒤에 살이 오른 겨울에 판매된답니다.
0: 삼치 잡으러 왔다가 방어도 잡았습니다. 오늘 아주 기분 좋은 날입니다.
2: 이곳은 거제도 대포항. 통영과 거제도 인근 바다에서 잡은 삼치가 모이는 곳입니다.
1: 이놈을 좀 잡았네. 인간이 잡는아.
0: 야하 이거 크다 진짜 크다.
2: 이날 잡은 삼치는 바구니로 두 바구니였는데요. 바구니 하나의 무게만 무려 50kg. 게다가 이게 두 개니까
1: 92kg.
0: 야. 이거 우리 마을 분들에게 좀 이렇게 대접하면 좋겠다고 선장님께서 세 마리씩이나 주셨습니다.
4: 선생님 이거 오늘 회 썰어주시는 겁니까?
1: 너 해줘야지 무척히. 김수진 이거 할래?
4: 저도 배우고 싶어요. 회 써는 거.
1: 가자.
4: 네. 한 번도 이게 안 해봐가지고.
1: 포기 잡는 건 내 주장 잘하잖아.
4: 장미꽃도 있네요.
2: 아까 따로 빼둔 삼치를 직접 손질하는 선장님. 삼치를 잡는 이곳에서만 즐길 수 있는 별미 삼치회.

0: 전문가다, 잘한다.
1: 잘해요.
0: 응, 전문가다, 전문가.
2: 삼취회 한상. 저도 드디어 맛보게 됐는데요.
3: 선장님 스타일로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요. 이게 달달한 맛이.
4: 와사비 그냥. 김이 없네. 김이 싸면 맛있는데. 요거 한다, 요거. 싱싱하다. 진짜 싱싱하네.
3: 진짜 고소하고 담백합니다. 응.
4: 많이 못 나라.
3: 예전에 배에서 이렇게 혼자 일하시다가 북적북적하니 좀 이렇게
4: 시간 잡아 좋아.
3: 시간 어,
4: 마음 좀 기분 좋지요. 1년 되는데 1년 좀 많이 써야지. 그거는
2: 적막한 바다에서 늘 홀로 외로이 일하는 선장님. 외로움이 익숙한 그에게도 올해는 참으로 힘들었답니다.
4: 뭐 통닭도 시키 먹고 뭐 이런 저녁 먹고 잘 놀다가 아 뭐 그 저녁 그 가슴 좀 답답하다 그래. 하면서 이러고 부리고 그랬다 이거. 심정지로 심정지거든. 손도 써봐도 못했지 뭐. 사람이 그래도 죽더라고.
2: 여전히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나 큽니다.
3: 선생님도 마음을 이렇게 좀 추스리거나 이렇게 그럴 시간이 많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니에요? 계속 또 그 이후로도 일하시면서
4: 일하는 게 마음 추스리더라고. 네. 왜? 내가 이제 그 마음을 갈 필요를 못 잡아갖고 하여튼 날씨만 좋으면 난 제일 편해. 몸은 피곤해도 바다가 막 어디 힐링이 돼. 고기 잡는 그게 만사 잊어버리고.
2: 어린 시절 가족을 지켜줬던 바다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변함없이 그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선장님의 부탁으로 바다가 아닌 뒷산에 왔는데요.
5: 배를 골라야 되고.
6: 네.
5: 그래 여기서 좀 밑에까지 또 갖고 내려가야 돼. 여기가 골라지예요.
6: 아 네. 여기가요?
5: 네.
2: 섬 이름에 대나무가 들어갈 만큼 대나무가 많은 이곳에서 삼치잡이할 때 필수인 대나무 낚싯대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3: 대나무가 엄청 많은데 찾아보겠습니다.
2: 우선 대나무의 길이가 넉넉히 8m는 돼야 하는데요.
3: 찾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높이가 한 8m쯤 되거든요.
5: 고른 거 실패.
3: 예?
5: 실패. 이거보다 더 굵어야 돼요.
3: 아.
5: 이거보다 더 굵어야 돼요. 이거는 약해서 안 돼요.
3: 이거는 그러면 높이는 되는데 두께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5: 두께가 안 돼요. 아, 김비리님 팔뚝?
3: 팔뚝 여기, 여기.
5: 딱 팔뚝 두께네요.
3: 아.
5: 딱 이 두께예요.
2: 길이도 길고 두께도 두꺼운 대나무 찾기.
5: 오.
2: 서울에서 김서방 찾는 느낌이었는데요.
3: 와, 이것도 진짜 두껍다. 여기 괜찮고 있습니다.
5: 아, 그래요? 아, 멀리서 볼 때는 그런데 괜찮았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는 이거는 1년산이에요. 이게 지금 순이에요, 순. 이게 2년 됐지, 2년.
3: 2년이요?
5: 예, 이게 순이에요.
3: 그러면은 몇 년짜리를 찾아야 되는데, 저희는요?
5: 지금, 3년 이상.
3: 3년 이상이요?
5: 아. 어. 약간 노랗게 저 보이죠?
3: 예, 예.
5: 이쪽 대하고 저쪽 대하고.
3: 예.
5: 봐보세요.
3: 아.
5: 색깔이 다르죠?
3: 햇빛 때문에 그런 거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5: 저는 색깔이 야무 다른 거예요.
3: 어렸을. 보통 대나무 저도 어릴 때 베어서 놀면, 베어서 이렇게 갖고 놀다 보면은 노란색이 되던데요.
5: 아, 그렇죠.
3: 그렇게 그건... 색깔이 바뀌면 안 됩니까?
5: 아니요, 그렇게 바뀌는 거 하고.
3: 네.
5: 그 강도가 차이가 나요.
3: 아.
5: 두 달 꽂고 댕기다가.
3: 부러져요.
5: 부러져 버려요. 아.
3: 굉장히 이것도 어렵네요. 좋은, 맞는 대나무를 찾는다는 게.
2: 그래도 한참을 둘러보니.
3: 자.
2: 까다로운 합격 조건에 들어맞는 대나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 오. 두께는 지금 맞아요. 색깔이 그게 지금 병들었는지 까맣네. 부러.
7: 얘도 통과 안 될 것 같은데.
3: 예?
7: 통과 안 될 것 같은데요?
3: 네. 두께가 맞죠? 괜찮은데요?
7: 두께는 맞는 것 같은데, 네. 연생이 아닌 것 같아요.
3: 아, 그래요?
7: 네.
3: 어떻게 잘하세요, 감독님?

0: 근데 내 색깔이잖아요.
1: 신봤다.
2: 과연 누구 말이 맞을까요?
1: 잘 보셨네요. 잘 찾는 건 맞습니다. 오, 쭉 바르고 자 위에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3: 아, 예. 예. 좋은 거죠?
1: 예. 제대로 된 건 맞습니다.
0: 정성스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2: 좀 요란하죠? 요란해도 기압 소리가 들어가야 힘이 납니다.
1: 전대전대.
0: 이거에 손상이 안 가게 해야 되죠?
1: 네.
4: 나무 찾으면 다행인 줄 알았는데.
0: 나무 찾으면 끌고 오면 될 줄 알았지. 근데 상체 잡이에 비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2: 끝판왕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법. 길이가 8m나 되는 대나무를 들고 꼬불꼬불한 산길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대나무 사이사이에 비어있는 곳을 잘 찾아서 내려보내야 하는데요. 이게 정말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신나서 내달렸더니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이동할 때 상처가 나지 않게 완충제 역할을 하던 마지막 가지까지 제거하고 대나무가 휘지 않게 꽉 묶어둡니다.
3: 이 기술은 제가 20대 초반에 간판타에서 현수막을 한 천장 정도를 매달면서 거기 스승님께 배운 기술입니다. 이렇게 매듭을 하면 절대 풀리지 않아요. 태풍이 와도 다 써먹습니다 여러분.
2: 바닷바람에 1년 이상 말려야 튼튼한 대나무 낚싯대가 된다는데요. 1년 뒤에 제가 만든 대나무 낚싯대로 매일 만선하기를 바라봅니다. 다시 새벽 바다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지난번보다는 가까운 30분 거리의 비진도로 향했는데요.
3: 해무가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거 보셨어요?
5: 비진도, 비진도.
3: 비진도요? 이야, 진짜 멋지네요.
5: 오늘은 움직이는 게 좀 힘들겠다.
3: 네?
5: 오늘은 배에서 움직이는 게 좀 힘들겠어.
3: 예, 최대한 저희가 조심하겠습니다.
2: 거친 파도에 서 있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3: 오늘 고개를 좀 많이 잡을 것 같습니다.
2: 이유 모를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3: 네, 지금 잡힌 겁니까?
2: 첫 삼치 신고식도 무척 빨랐는데요.
5: 아이들이 크네.
3: 이야,
5: 어, 크다.
3: 무게가 상당해요. 어, 첫 물고기. 대삼치입니다, 삼치. 사장님,
5: 네.
3: 이번에 한번 꼬챙이 한번 해볼까요?
5: 어?
3: 꼬챙이 끌어 올려볼까요? 한번?
5: 꼬챙이가 제일 중요한 길에.
3: 제일 중요해요? 연습해야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 번에 하라면.
5: 한번, 잘 걸려. 한번 해봐. 자, 꼬챙이 서 있어요.
2: 낚싯줄에 이어 갈고리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다가오는 삼치를 보자 손에 땀이 흥건해졌는데요.
5: 자,
3: 와서.
5: 그라미더니 위치기 들더라. 아이, 물었다. 근데, 머리만 갈라가지 말고, 아무 데나 걸어.
3: 저 혹시 선장님의 소중한 삼치에 그 상처를 입힐까봐 제가.
5: 그건 상관없어.
3: 배에다 걸어도 됩니까?
5: 아, 아. 근데 그러면 쭉 찢어지지만 하면 돼.
0: 알겠습니다. 와, 어렵네.
2: 진짜 상처 하나 없습니다.
0: 상처가 많이 안 났네요. 배에다 걸어도 된답니다.
2: 저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한방 해내는 선장님을 보니 이 도전을 하는 게 맞는지 덜컥 겁이 났는데요.
6: 상치라 상치.
2: 연습할 겨를도 없이 맞이한 두 번째 기회.
5: 자신 있나?
3: 네, 자신 있습니다.
2: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 의욕에 앞서서 헛방만 두 번. 에이씨. 결국 삼치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선장님의 말을 안 듣고 갈고리로 그냥 찍기만 한 게 독이 됐습니다.
5: 내한테 땡겨 올려야 한단 말이야. 조심 안 조심해 절대로.
0: 예, 땡겨 올리라고요. 알겠습니다.
5: 아까 잘 연습 잘 하더만 그래. 우기 조금 고기 몇 대 이어가고 땡기가 걸리지. 우기 조심 걸리라고 타다 그랬는데.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절대 안 들어.
0: 선생님 죄송합니다.
5: 죄송해. 마음에 안 들어. 배울 생각을 해야지.
2: 선장님께 너무 죄송했는데요.
0: 그러니까 선장님께서 보시기에 좀 해이해진 것 같은, 정신 제대로 안 차리고 대충하는 것 같은, 그러면서 일하려면 제대로 배워야지 하면서 이렇게 혼내셨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는데,
2: 익숙하지 않다면 익숙하게 만들어야겠죠. 연습만이 살 길입니다.
5: 경험을 해야 된다. 경험을 자꾸 해야 돼.
0: 예.
5: 처음부터 선수가 있나 없다.
2: 신발을 삼치다 생각하고 시뮬레이션까지 했는데요.
0: 그래서 여기를 잡고.
5: 그렇지. 고기 밑에다 낚시를 땡기면 그건 무조건 100% 다 배치 돼 있어.
0: 근데 이게 살짝만, 이렇게 해서 살짝만 해도 무조건 꽂힙니까?
5: 그렇지. 네, 할 필요 없어. 살 대가고 다 살랑 땡기면 바로 꽂힌다.
2: 괜히 한다고 해서 민폐만 된 건 아닌지 후회도 됐는데요.
0: 이게 제일 어렵네요. 제일 어려워, 이게.
5: 제일 어렵지, 그래도.
0: 네, 다른 것들은, 뭐, 줄을, 이렇게, 저희가 줄다리기도 해봤고, 뭐, 아무튼 줄을, 뭐 마이크 줄 같은 걸 감아보기도 했고, 줄을 좀, 이용하는 방법들은 그래도 알고 있었는데, 이건 제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혼나면서 일을 배우고 싶었는데 선장님께서 이제 굉장히 잘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좀 마음을 약간 놓고 있었나 봐요.
5: 마음이 너무 성급해서 그래요.
2: 연습도 연습이지만 마음도 가다듬을 겸 갈고리 나를 열심히 갈았습니다.
5: 안 갈아도 된다. 잘 꽂힌다. 그.
0: 엄청 날카로워졌어요.
2: 그래도 불안이 가시지 않는데요.
5: 물었다!
0: 어디입니다?
5: 깨끗해!
0: 이쪽이요?
5: 이쪽?
2: 연습이 아닌 실전. 이번엔 실력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5: 갈고리 잡아, 갈고리.
0: 갈고리요?
5: 잡아라, 니가.
0: 예. 옵니다, 저기.
2: 자세를 낮추고 삼치를 기다리는데요.
0: 좋습니다. 좋습니다.
5: 계란.
0: 잡으니까 냅다 했습니다.

0: minha perna. Minha perna. Ah, pena.
1: É. É. 제가 잡은 삼치 정말 실하지 않나요?
2: 반갑습니다.
1: 이때 또다시 삼치가 다가오는데
2: 이거 큰 것 같은데요? 여기.
1: 와, 이때가 더 떨렸습니다. 다행히 한 방에 깔끔하게 성공했습니다.
0: 어, 형님.
2: 형이 마스터 한 것 같습니다.
0: 어이, 그래, 마스터 안 되네. 아, 말했지. 맛있다 좋아.
2: 야,
0: 너 꺼버리지 말아라.
1: 그런데 삼치가 몰아칩니다.
2: 세 마리 연속으로 잡기가 과연 성공할지.
1: 제 손에 더욱더 힘이 들어가는데요.
0: 야, 너 진짜 실력 한번 보자. 이. 야, 어짜. 어, 잘한다, 잘한다. 나 이거 진짜 잘하네.
2: 와, 세 마리. 삼치 세 마리. 네 마리였는데 한 마리 도망가고 세 마리 잡았습니다. 연속으로.
1: 정말 짜릿한 배삼치의 맛.
2: 제가 한번 놓치고 나서 그때 정신 번쩍 들었거든요.
0: 야,
2: 근데 아, 그럼 안 한다고 할까 괜히 계속 이렇게 실패해서 못 벌게 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사나이가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고 이렇게 했더니 한번 하니까 또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0: 그래, 그게 왜 그러냐 하면
2: 예.
0: 실수도 해야 배우지. 실수 안 하면 절대 못 배운다.
2: 물 한번 씻겠습니다. 야, 세 마리 시킨 처음이네, 여기서. 야.
1: 아들도 셋인데, 연달아 잡은 삼치도 세 마리. 아들 복에 이어, 어복도 터진 날입니다.
2: 아들한테 자연껏 생겼습니다. 삼치, 어? 이만한 거. 한 20마리 잡았다고 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아빠가 이거 끄집어 올리는 거 보면은 신기할 겁니다. 어짜짜!
3: 아, 그럼요, 지금. 잠도 안 잤습니다.
0: 작으나?
3: 알아댕기셨어요?
0: 어.
2: 가자! 어짜!
0: 제가 삼아 되겠다, 대기. 퇴직하고 오이라.
3: 퇴직하고요.
0: 그 절대 못 받아준다.
4: 아, 내 삶이지요, 뭐.
0: 네.
4: 그, 태어나서 철들자, 뭐, 이런 거 좀, 뭐, 어? 돈을 벌어야 되겠다고 생각 들 때부터 바다에서 생활했으니까.
1: 고단한 삶에 내몰리듯 바다에 나갔지만, 어느새 바다는 그에게 일터이자 쉼터이고, 그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3: 참, 선생님께서 그 강한 책임감으로, 그 동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하면서 버텨온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이런 50년 경력의 삼치잡이 그 베테랑을 만들지 않았나. 그 선장님께 정말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참 멋지시고 제가 옆에서 많이 배웠고 그걸 이 가슴속에 간직하고 떠나는 것 같습니다.

생소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깎기를 끼고

0: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전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1: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2: 일기장이요.
1: 방과 후에 한 일은?
2: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1: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2: 빨간머리인?
1: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2: 오리를 길렀던 거요?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디자이너 차홍입니다.
1: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2: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1: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2: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2: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2: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2: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원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거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2: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태풍! 여름아 부탁해. 오늘은 기다리던 휴가날! 서핑도 하고 보리풍질도 하고 밤이랑 불멍도 해야지. 뭐라고? 휴가인데 태풍이 온다고? 태풍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 이렇게 대비하세요.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때는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을 피해주세요. 집 주변 침수 피해가 없도록 배수구가 막힌 곳이 없는지 점검합니다. 하천, 둔치 등 저지대에 주차한 차량은 옮겨두고 운전을 해야 할 경우 서행운전을 해야 합니다. 농촌에서는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시설물을 단단히 묶고 배수로를 정비하여 피해를 예방합니다. 바닷가 주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선박 등은 단단하게 묶어두어야 합니다. 펭수의 일기. 집콕 휴가였지만 태풍 피해 없이 안전하게 쉴 수 있었다.

수천 마리의 오리를 몰고 다니며 1년 내내 유목 생활을 하는 캄보디아의 오리 유목민. 오리가 하루에 낳는 알은 약 400알 정도. 오리 알을 일일이 줍는 것은 만만치 않은 작업인데요. 수거 중 다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가장 힘든 일은 새로운 돈으로 수천 마리 오리를 이사시키는 일입니다. 오리를 지키기 위해 밤새 노숙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또 다른 식재료 블루크랩. 까엡 지방의 명물로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파도와 치는 위험천만한 바다에서 블루크랩을 잡기 위해 벌이는 사투. 고생 끝에 드디어 물 밖으로 올라오는 블루크랩. 캄보디아인들이 사랑하는 식재료, 이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봅니다. 동남아시아 인도 차이나 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나라 캄보디아. 크메르 제국의 역사와 때묻지 않은 아름다운 자연이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시엠레아프는 크메르 제국의 중심지로 앙코르와트 등의 중요 유적이 남아있어 세계적인 관광지로 사랑받는 곳입니다. 시엠레아프의 한 시장. 캄보디아에선 가정에 냉장고가 없는 집이 많아 그날 식사 재료를 아침에 구입한다는데요. 그래서 아침이면 시장이 항상 붐빕니다. 다양한 상점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점포, 바로 오리알을 파는 곳입니다. 달걀을 많이 먹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캄보디아는 오리알을 더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럼 캄보디아에선 오리알을 어떻게 먹을까요? 캄보디아 사람들이 즐겨 먹는 국물 요리인데요. 튀긴 생선과 채소를 함께 넣고 끓이는 국입니다. 완성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오리알을 풀어서 넣어줍니다. 두 번째 음식은 전입니다. 말린 민어와 돼지고기 간 것을 넣어 부쳐주는 음식인데 여기에도 마지막엔 오리알을 넣어줍니다. 오리알을 넣으면 달걀보다 맛도 좋고 영양가도 많다는데요. 그래서 캄보디아에선 음식을 할 때 오리알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오리알 전이 아주 맛있어 보이는데요. 드디어 오리알로 만든 음식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생선과 돼지고기를 넣어 만든 전부터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라는 생선 오리알탕. 여기에 오리알로 만든 부드러운 찜까지. 모두 캄보디아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그럼 이번엔 오리를 키우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이곳은 시암레아프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있는 반테아이 메안체이 지역입니다. 도착하자마자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요. 추수가 끝난 논을 엄청난 양의 오리떼가 점령하고 있습니다. 알을 얻기 위해 논에서 오리를 키우고 있는 건데요. 보통 아침 해가 뜨는 6시경이면 일어나 오리들을 논에 풀어줍니다. 그러면 밤새 물 위에 갇혀있던 2,600여 마리의 오리들이 순식간에 눈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0: 정말 장관인데요.
1: 왜 그래? 막 깨는. 아니 이제 띵 게 아이씨 씨야. 너 다 그 트롯 하이 쩐. 이제 띵 아 선날 선날 낭 아이 띠 씨야. 담배 여 퐁. 아, ក្នុង នឹង គេ យក ក្នុង មហត្តា 20,000. អានេះ វា 8 ហត្តា គឺ អស់ គេ យក 100,000. វា 20,000 ជាង.
0: កម្ពុជា는 우리나라와 같이 쌀이 주식인 나라로 기후적으로 연간 산모작이 가능하고 전체 경작지의 75% 이상에서 벼농사를 짓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디를 가든 넓은 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 가두지 않고 논에서 키우면 오리알의 품질도 좋아진다고 하네요. 그런데 오리들이 물속에서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뭘 먹는 것 같은데요. 오리는 논에서 떨어진 벼이삭이나 우렁이, 숨은 해충까지 먹어치우는데요. 사육하는 사람은 사료비를 줄일 수 있고 농부는 해충도 제거되고 오리의 배설물이 천연 비료가 되니 서로가 좋은 일입니다. 오리를 풀어주고 난 후엔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데요. 알을 짓는 일입니다. 밤에 알을 낳기 때문에 날이 밝으면 오리가 머물던 곳에서 알을 수확합니다. 또 요즘이 우기라 어쩔 수 없이 물 근처에 우리를 만들었더니 알을 짓는 게 더 힘들어졌습니다. 금방 낳은 오리알은 깨지기 쉬워 더 조심스럽게 다뤄줘야 합니다. 주운 후엔 깨지지 않게 바로 판에 담아 정리해 줍니다. 농장에서 수확한 오리알은 한 알에 150리엘, 우리 돈으로 약 50원 정도에 판매됩니다. 논에서 오리알을 수확하다 보면 변수가 많아 다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보통 오리알을 줍는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오늘도 무사히 수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때 논으로 들어오는 오토바이 한 대. 오늘 수확한 오리알을 사가기 위해 온 상인입니다. 대부분 시장에서 오리알을 파는 상인들이 구입해 가는데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라네요. 잠시 후 작업자들이 갑자기 급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아직 수확이 끝나지 않은 논이라 오리가 들어가 쌀을 먹거나 벼를 밟아버리면 농사를 망칠 수도 있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빨리 찾아야 합니다. 작업자들이 오리를 찾기 시작하는데요. 걷는 곳마다 푹푹 다리가 빠져 오리를 찾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0: 근데 요놈 여기 있었네요.
1: 이렇게 나고 위에 쫄쫄 이렇게 나고 맨 뒤에서만 리에요 하.
0: 피해가 커지기 전에 바로 오리를 잡아서 다행입니다. 오리를 잡자마자 물속으로 들어가는 작업자.
2: 언제서 볼까 쌍둥이 말.
0: 푹푹 빠지는 눈에서 정신없이 뛰어다녔더니 온몸이 흙 범벅입니다. 그런데 수도가 없는 곳이라 밖에서 씻을 수밖에 없어 불편해도 옷을 입고 씻어야 한다는군요. 밤에도 오리 곁을 떠날 수 없어 논 옆에서 노숙을 하는데요. 살림이 돼봤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불과 식사를 해결해 줄 그릇, 몇 가지 양념과 화구가 전부입니다. 태양광 충전 중 있네요.
3: 아니 거는 프라반 플릉 암풀 능토삽 대사증 짬띠에 능 반 너희 짱짱 짬띠에 능 반 너희 땀 비어스라에 능 어 너희 다 그 치로우 드나 뭐 다들 땀 아가라인 능.
0: 도망친 오리를 잡느라 오늘은 점심이 늦었습니다.
4: 그 까트 못 봐봐 나이
0: 방금 수확한 신선한 오리알이 오늘 점심 반찬입니다. 오리알 부침에 식은 밥이 전부지만 시장이 반찬이라고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고 나서 먹으니 그래도 꿀맛입니다. 그날 오후 작업자가 다시 논으로 들어가는데요. 뭘 하려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오리들의 퇴근 시간입니다.
1: 그럼 컴백하게 똥쩍!
0: 오리가 다치면 안 돼서 바쁘지만 무작정 놀 수도 없는데요. 소리와 동작으로 겁을 주면서 우리 방향으로 오리를 몰아줍니다. 제가 지면 통제가 힘들어서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오리를 우리로 들여보내야 합니다.
1: 뭐 말끔 처먹는 왜 라네.
0: 매일 하는 일이지만 여간 힘든 게 아닌데요. 그래서 저녁마다 이렇게 오리를 우리에 넣고 나면 녹초가 되고 맙니다. 그래도 무사히 2,600여 마리의 오리를 모두 우리에 넣었습니다. 이제 작업자들이 잘 준비를 시작합니다.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5: 영장 넘 빠요. 냉장 hơi mùi tực hơi chỗ để nhầm bài không?
6: Lúc khám ạ? Về khám, mây liêng màn miền. Về phật liêng sơ miền này. Phật bãi không ạ? Sau bò sọt trẻ.
0: 그리 편안해 보이지 않는 딱딱한 평상이지만 눕자마자 잠에 빠집니다. 오리들도 조용히 휴식을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논으로 대형 트럭 한 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트럭이 범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3: 란이 지 란 염 닥띠에

0: ឆ្នៃធ្វើសម្រាប់ដឹកទាហ្មងដឹកទាហ្នឹងគឺនេះដាក់ស្ដៅដាក់ស្ដៅបើកានេះអទាពេញទៅពេញមកហ្នឹងទៅយើងបិទអាហ្នឹងយើងដាក់ស្ដៅឡើងមកធត់នេះទៀតដល់ពេញអាហ្នឹងទៅយើងបិទអាហ្នឹងទៅដាក់អាមួយនេះទៀតណាដាក់នេះដាក់អាគ្រប់មកប្លោះប្លោះហ្នឹងចូលទៅបាន800ក្បាល800ក្បាល
1: 작업자들이서둘러이사준비를합니다
0: រើធូកន្លែងម្លាស់ទៅមកកន្លែងទៀតទៅពីមកកន្លែងទៅមកកន្លែងកន្លែងថ្មី
1: 살림살이가단출하니이사준비도시간이얼마걸리지않습니다
0: ធ្វើយើងអញ្ចឹងទៅយើងដូរទៅម្ល៉េះទៅគឺស៊ីបានស្អែកឯមួយថ្ងៃទៀតបន្តយើងនេះហីអត់តែវាធម្មតាយើងអត់ហើយឬមានជាទៅមើលយើងនៅវាអត់ពងមើលយើងដូរទៅវាមានពងចិត្តមានពង
1: អូរីដរី논에있는먹이를다먹으면오늘처럼다른논으로옮겨줘야하는데요그렇다보니이사가잦을수밖에없습니다하도자주이사를하니이젠이사엔도가틀정도로능숙해졌습니다눈깜짝할사이에이삿짐이정리됐습니다이번엔트럭옆에서기다란판을떼어내는데요뭘까요오리들이트럭에타기용이하도록통로를설치하면사전준비는끝났습니다자이제부터가진짜시작인데요여기저기논에흩어져있는오리들을모아차에태워야하는데작업자들이총동원해서모으는데도쉽지가않습니다와정말난리네요난리야이와중에도망가는녀석들까지범위를좁히면서몰아오지만보통말을듣지않습니다낮시간엔캄보디아의평균기온이30도가훌쩍넘습니다그러니오리들이물에서나오는것을싫어하고한곳에모이는것도싫어해서차에태우는게어렵습니다그래서보통아침에이사를하는데오는시간이좀늦었더니이난리가났습니다우여곡절은있었지만그래도다행히오리들이차에타기시작했습니다
0: 이거봐봐이거봐봐이거봐봐이거봐봐이거봐봐
1: 이제제일꼭대기위칸에오리를태울준비를하는데요경사가상당해난이도가높은작업입니다안전하게마지막칸에남은오리들을태우면오리들의탑승이끝이납니다무려1시간이넘는시간동안오리와씨름한끝에작업이마무리됐습니다
0: 탑이마치남중마지마치남면마로이동마로이칭
1: 2000마리가넘는오리들을한번에옮기는일은정말보통일이아닙니다오리등록까지트럭에고정하면이제이사준비는끝났습니다오리들을태우느라몸이땀과깃털로범벅이됐습니다그런데못태운오리한마리를발견했습니다가뜩이나출발이늦었는데큰일입니다두고갈수는없으니얼른잡아야하는데요출발하려다말고갑자기오리추격전이벌어졌습니다
0: 잡아잡아들어라라라
1: 서서히다가가는데요필사적으로도망치는오리를향해뛰어보지만좀처럼잡히지않습니다 물 밖으로 나오는 오리를 보고 서서히 다가가는데요.

0: 야, 잡았다 이놈.
1: 남남 쇼아빠.
2: 프로티의 호치나 짜증 잠어. 잘.
0: 출발하기까지는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리들의 특별한 이사가 시작됐습니다.
1: 가나증 랑티 하이 증 트루 쫑 에반 르 에반 에 르 노 르 드보 노 능 증 아 아 냥 티 아 냥 에 능 증 쫄 트루 쫑 르 마이 능 다 피 검 하이 드보 바 케 크루 바 바 케 테 놈 하이 증 미엔 반하 증 송 케.
0: 속도를 내면 바람의 세게 불어 오리들이 다칠 수도 있어서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하는데요. 그래서 가까운 거리를 가는데도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30분 정도를 달려 새로운 주거지에 도착했습니다. 오리 통로를 트럭에 설치하고 문을 열자 2,600여 마리의 오리들이 앞다투어 탈출을 시도합니다.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데요. 성격 급한 오리들이 눈으로 전진합니다.
1: 아, 나네, 나네. 마치남, 너희들 피해 넌 혼. 마치남, 또 마치남. 피치로 타이장, 아, 섬날, 섬날, 피치로. 저희들씨야, 아, 섬날.
0: 오리를 먼저 챙기고 나면 작업자들의 이사가 시작되는데요. 이삿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평상이라고 하네요. 또 오리 유목은 임시거처를 짓는 공간이 대부분 논이라 평상이 아니면 습기가 배어 들어와 생활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사람 이사가 끝났으니 이젠 오리들의 집을 만들어 줄 차례. 든든히 말뚝을 박아 우리를 고정해 줍니다.
1: 뭐만 다 안정 위에 비전 욕 비전 욕 비전 자다 비전이란 거.
0: 덥고 힘들긴 했지만 무사히 이사가 마무리돼 갑니다. 큰일이 마무리되니 허기가 몰려오는데요. 일단 오리알부터 삶습니다. 아유, 아주 딱 맛있게 익었네요. 금방 삶은 오리알을 반찬 삼아 작업자들 모두 맛있게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오리알은 좀 달라 보이는데요. 부화 직전의 오리알을 삶은 것입니다.
1: 마이징 조젯 냠 뽕콘 뽕콘 뽕쌈 뭐그홈 어.
0: 뽕띠어 꼬운이라고 불리는데 캄보디아 사람들이 즐겨 먹는 대표적인 보양식입니다. 또다시 오리들과 함께하는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덥고 힘든 환경에서 노숙도 마다치 않고 이렇게 열심히 이유는 언제나 가족입니다.
1: 아, 나는 띠어가 바다 갈라이. 누구 안 면 반하, 띠어가 안 면 반하. 롱트 하이. 짱, 그 바이챗. 하이까니 하이. 트라이자 그 바이챗. 그, 루루 알라이. 마이티 루루 알라이. 짱, 그 바이챗. 짱바이 하이.
0: 이번에 도착한 곳은 캄보디아 남동

마을답게 오징어, 새우, 생선 등 다양한 해산물과 말린 생선까지 각가지 수산물들을 판매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건 단연 블루크랩이라고 합니다. 블루크랩은 이곳을 대표하는 특산물입니다. 푸른 다리를 갖고 있어 이름도 블루크랩이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같은 종류지만 수컷과 암컷의 색이 다른데요. 수컷은 청색이 강하고 암컷은 황갈색을 띈다고 합니다. 이 블루크랩을 맛보러 캄보디아 사람들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많이 찾을 만큼 까엡 지역의 유명한 명물인데요. 그래서 이곳에 가면 블루크랩을 사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갓 잡아 올린 게를 구매하면 즉석에서 요리를 해주는 곳이 있어 바로 맛을 볼 수 있다네요. 블루크랩엔 특별한 재료가 들어가는데요. 까엡 근처의 캄퍼스에서 생산되는 후추인데요. 캄퍼스 후추는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을 정도로 유명합니다. 이 통후추를 넣고 레몬즙을 넣어 블루크랩을 볶으면 달짝지근하면서 톡톡 쏘는 후추의 매운맛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양념 맛도 좋지만 껍질째 먹을 수도 있을 정도로 연해서 먹기도 편하다고 하네요. 항구에 정박해 있는 해안대가 어디론가 떠날 준비를 합니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이곳은 육지에서 배로 1시간 거리에 있는 호우섬. 이 섬엔 총 60여 가구, 250여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모두 블루크랩을 잡는 어부입니다. 근처 맹그로브 숲의 유기물들이 바닷가로 흘러들어와 주변에 물고기들이 많은데 그중 가장 많이 잡히는 것이 블루크랩입니다. 경력 30년, 마을에서 제일 베테랑 어부인 던 씨도 블루크랩 조업을 나갈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블루크랩을 잡는 그물은 끊어지고 엉키는 일이 많아 조업 전에 손이 많이 갑니다. 깨끗하게 손질한 그물은 한 번에 펴기 편하게 차곡차곡 말아서 준비해둡니다.

0: 다른 배들도 모두 오후 출항 준비에 열심입니다. 건 씨의 아내도 출항을 위해 항구로 나오는데요. 아내는 4년 전부터 남편과 함께 블루크랩을 잡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갈 때는 항상 부부가 함께입니다. 사실 아내가 바다로 나오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출항에 앞서 아내가 향을 건네는데요. 건 씨는 항상 출항 전에는 이렇게 무사고와 풍어를 신께 기원하는 고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출항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건 블루크랩이 많은 포인트를 찾는 겁니다. 투망 전 마지막 그물 정리를 하는데요. 정리를 하다 말고 건 씨가 그물에 바닷물을 뿌립니다. 이제 부표를 던지고 본격적인 투망이 시작됩니다. 그물을 던지기 시작하면 더 예민해지는데요. 그물의 방향을 잘 조정해야 개가 많이 잡히기 때문이다네요.
1: 드려.
0: 그물을 던져놓은 상태라 엉킬 수도 있어 다른 배에 신호를 보내 방향을 바꿉니다. 배 조정은 아내 몫입니다. 아내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 그물을 푸는 방향을 섬세하게 지시해줘야 합니다. 빠른 속도로 그물이 풀려나갑니다. 투망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블루크랩 잡이는 매일 같은 스케줄로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오후에 바다에 나가 그물을 던지고 다음 날 아침 걷어들이는 형태입니다. 던 씨네 가족은 모두 6명, 4명의 자녀 중 둘째 육지에 나가 학교에 다니고 섬에선 3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집 주위에 나무가 울창해 아직 해가 지기 전인데도 주변이 어둡습니다.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아내가 난데없이 휴대용 전등을 머리에 착용하는데요. 왜 그러는 걸까요? 이번엔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도 어두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가 없는 이 섬에서 나고 자란 던 씨와 아내는 어둠 속에서도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해가 떨어지기 전에 해야 합니다. 식재료를 사기 위해선 섬 밖으로 나가야 해서

저는 대부분 직접 잡은 생선일 때가 많습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에 행복을 느끼는 저녁입니다. 다음 날 새벽 그물을 거들어 나가야 하는데 새벽부터 날씨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도 그물을 쳐놨으니 바다에 안 나갈 순 없는데요. 그물이 있는 곳까지는 배로 10분. 짧은 거리지만 파도가 험해 가는 길이 험난합니다. 파도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젠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파도가 일렁이는데요. 무작정 기다릴 순 없어 양망 작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상태면 개도 잡히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지만 정신을 집중하고 서서히 그물을 올립니다. 작은 배라 파도에 더 취약한데요. 보는 사람이 아찔할 정도로 배가 흔들리는데 당황하는 기색 없이 작업을 이어갑니다. 경험만큼 좋은 스승이 없습니다. 험상궂은 바람에도 흔들림이 없는 걸 보면 말이죠. 다시 그물을 끌어당기는데요. 아무래도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바람 때문에 그물이 자꾸 배 밑으로 끌려 들어가는데 꼬이는 걸 막으려고 아내가 배를 움직입니다. 다시 위치를 잡고 그물을 당겨보지만 올라오는 건 빈 그물뿐입니다. 이렇게 날씨가 안 좋은 날엔 블루크랩을 잡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때 설상가상으로 그물까지 꼬여버렸습니다. 그물이 꼬인 상태로 배를 움직이면 끊어지기 때문에 배를 멈춰야 합니다. 블루크랩은 아직 구경도 못했는데 그만 그물이 꼬여버렸습니다. 이럴 땐 어쩔 수 없이 그물을 끊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열심히 당겨보지만 여전히 배는 보이지 않는데요. 아내도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때 드디어 첫 블루크랩이 올라옵니다. 양망 작업을 한 지 자그마치 50분 만에 얼굴을 보여준 건데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반갑긴 그리 없습니다. 저도 진짜 반갑네요. 아니 얘들아, 왜 이렇게 늦게 올라왔니? 응? 쉽지 않았던 오늘의 블루크랩 조업이 끝났습니다. 맨손으로 매일 그물을 당기다 보니 손이 만신창입니다. 10대 초반에 시작한 뱃일이 올해로 30년. 바닷바람을 맞으며 하는 고된 일이지만 어부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이 없답니다. 오늘 수확도 작은 게 몇 마리가 전부지만 이것 또한 감사하다네요.

그물에서 개를 떼어내면 바로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 고무줄로 개 다리를 묶는 일입니다. 살아있는 개는 가격을 더 높게 받을 수 있어 잡자마자 바닷물 속에 넣어 보관합니다. 원하는 만큼 많은 개를 낚진 못했지만 바다의 뜻이니 만족해야 한다는 걸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구엔 벌써 돌아와 있는 어부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파도가 세서 다들 성적이 좋아 보이진 않네요. 다른 배들의 상황을 보러 어부들이 모여있는 곳에 잠깐 들렸습니다. 그런데 좀 전엔 분명히 못 잡았다고 얘기했는데 얼핏 봐도 40kg은 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동네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해서 큰맘 먹고 블루 크랩을 삶습니다. 개를 냄비에 넣고 20분 정도 삶아주면 되는데 오늘 고생한 아내를 쉬게 해주고 싶어 건 씨가 오랜만에 요리를 했습니다. 파란색 블루크랩이 먹음직스러운 빨간색으로 맛있게 익었습니다. 게살에 바다향이 진하게 배어 있어서 고소하고 단맛이 나는 것이 블루크랩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싫어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네요. 함께 먹으니 오늘은 개 맛이 더 좋습니다. 누군가는 험한 바다에서 또 누군가는 발이 푹푹 빠지는 논에서 고되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오늘도 일터로 나갑니다.

0: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1: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0: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탄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오염시설이나 물자에는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실내에 있는 경우 문틈, 찬틈을 막아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방독면과 보호衣 같은 개인보호 장비가 있다면 꼭 챙겨주시고 없을 경우 마스크를 쓰고 방수 자켓이나 우비를 착용합니다. 공습이 멈추고 조용해졌을 때는 TV,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정부 발표에 귀 기울여주세요. 우리 모두를 지키는 민방공 경보. 잘 듣고 신속하게 대비합시다.

0: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용용용용용용.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2: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통해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2007년 시작된 EBS 명의는 올해로 15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약 750회, 한국인의 대표 암을 비롯해 생활습관병과 희귀질환 등 다양한 병의 진단과 치료법이 방송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명의들을 직접 만나고 취재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각 질환별 최고의 의사를 찾아가 생명을 지키는 현장을 소개해왔습니다. 이제 15주년을 맞아 그동안 명의에서 가장 많이 방송되었던 6개의 질환을 선정해 치료의 발전과 새로운 삶을 찾은 환자들을 다시 만나보고자 합니다.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불치병으로 불리던 치매 치료는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조기 발견부터 혁신적인 치매 치료제까지 2022년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는 치매 치료의 희망을 만나봅니다.

0: 지난 2011년 명예에 첫 출연한 한설희 교수. 국내 치매 치료의 선구자로 불리는 그를 통해 알츠하이머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11년이 지난 지금 알츠하이머병 치료는 과연 어디까지 왔을까요?
1: 최초 환자가 1907년도에 발표.

0: 1900년으로 됐으니까 벌써 이제 100년이 넘어갔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직 그100% 원인 규명이 안 돼서. 물론 이제 지난 20년 동안 이런 그 특히 분자 생물학의 발달로 70, 80% 정도는 원인 규명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갭이 한 20, 30%가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또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일이고요.
1: 기억을 잃는 알츠하이머병은 독일의 신경병리학자인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가 1907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심각한 기억장애가 있던 51세 환자를 부검해 그녀의 뇌에 비정상적인 신경염증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는데요. 1980년대 들어서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베타아밀로이드의 축적과 타우 단백질이 변성돼 뇌세포가 서서히 사멸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츠하이머병의 뚜렷한 원인과 획기적인 치료 방법이 없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치매는 아직까지 현대의학이 정복하지 못한 불치의 병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명의가 방송된 지난 15년 동안 치매 환자는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2050년 치매 인구는 약 3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0: 치매가 증가하는 속도가 고령화 속도에 비해 한 2.4배 정도 빠른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고령화 시대를 지나서 지금 고령 사회로 넘어왔는데 저는 이제 걱정이 치매 환자도 그렇게 빨리 늘어날까 봐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걱정이죠. 전체 국가적으로 보면 치매 때문에 생기는 그 사회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치매가 다른 어떤 질환보다도 시급하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지난 2015년에 취재했던 환자입니다. 당시 치매 진행 속도가 빨라 의사소통도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2: 저 기억나요?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3: 선생님 드세요. 그래서 쿠키를 이렇게 조그마한 쿠키를 사가지고 이렇게 탁 주시면서 매우 고상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게 기억장애가 좀 있으셔가지고 이제 약복용이나 이런 게좀 계속 약간 딜레이 되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치 약 주면은 뭐한달반 만에 온다든지 뭐두달 만에 온다든지 그렇게.
1: 그런데 환자를 처음 만난 2013년엔 대화도 가능했었습니다.
4: 주무셨어요?
5: 네, 반갑습니다.
4: 그러면 나 누군지 알지?
5: 선생님.
1: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진 환자의 모습은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는데요. 처음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점수가 낮아졌고 결국 모든 인지기능이 사라지는 말기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대개 학습이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부터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기억 장애에 이어 측두엽이 손상되면 언어 장애가 나타나고 두정엽이 망가지면 공간과 방향 감각이 사라집니다. 또 전두엽이 차례로 손상되면 성격 변화와 여러 가지 행동 장애를 불러오는데 알츠하이머가 심각해지면 결국 몸을 움직이지 못해 욕창과 감염,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건강한 뇌세포가 서서히 사라지게 되는 알츠하이머병. 확실한 치료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치매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데요. 실제로 60대 이상 노인들은 암보다 더 두려운 질병으로 치매를 꼽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치매 환자를 줄이기 위해 지난 15년간 명의에 출연한 치매 전문가들은 치매 조기 진단과 예방에 주목해 왔습니다.
6: 2007년 중개 치매학회 국내외 치매 전문가들의 관심을 모은 환자가 있었다. 48세의 이 여자.
7: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제가 불러드리는 거 계산해 보세요. 100에서 7 빼면
8: 27.
9: 안 됐어.
7: 저건 이름이 뭐예요?
8: 넥타이예요.
7: 똑같이 밑에 한번
1: 지난 2007년 명의에서 방송됐던 40대 여성 환자는 심각한

0: 치매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1: 팔 계속 들고 눈 감으세요.
0: 당시 그녀에게 찾아온 치매의 원인을 진단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2: I think this is primarily a degenerative process, rather than a vascular process.
3: I don't think it's secondary to cortical degeneration.
0: 당시 의료진들은 원인에 대한 의견만 분분할 뿐 정확한 진단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4: 진단도 안 되는 상황이고 진단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그대로 간다면 모르겠는데 갈수록 나빠지기 때문에 더구나 환자가 젊잖아, 40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정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이거를 원인 질환이라도 밝혀서 안 나빠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0: 수백 가지의 원인이 존재하는 치매지만 과거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은 신경인지 기능 검사에 의존해 왔는데요. 국내 치매 치료의 권위자인 나덕열 교수는 한국형 치매 진단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마땅한 진단법이 없던 시기, 치매 치료의 길잡이가 되줬는데요. 현재까지 대부분의 치매 클리닉에서 표준 검사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5: 환자분은 화를 좀 많이 내고 뭐 자포자기하는 얘기를 좀 하신대요.
0: 2007년엔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만을 보며 신경과 전문의와 신경심리전문가, 언어치료사, 연구간호사 등이 모여 치매를 진단했는데요. 그러나 치매의 정확한 원인과 유형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난 지금, 치매진단법은 그럼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핵의학 영상의 발전으로 치매 진단은 놀라운 전환기를 맞았는데요. 2017년부터 아밀로이드 PET-CT 검사가 도입돼 알츠하이머 치매를 보다 쉽게 진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밀로이드 PET-CT 검사는 정맥으로 양성자 반응 물질인 약물을 주사해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약물 투여 1시간이 지나면 뇌를 비롯해 온몸으로 약물이 퍼지게 되는데 이때 알츠하이머병 발생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에 약물이 선택적으로 달라붙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PET-CT 스캐너를 이용해 촬영을 하면 뇌 안에 쌓여 있던 베타 아밀로이드를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진단이 보다 쉬워졌습니다.
6: 사실은 알츠하이머병을 확진을 하려면 이전에는 환자가 생전에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신 후에 뇌 부검을 통해서 뇌조직 검사에서 이것을 현미경하에 관찰함으로써 아, 이분이 살아생전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렸었구나라는 것을 사후에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불과 한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분자생물학의 발달로 특수한 약품을 주사를 하고 환자를 PET라는 기계로 뇌를 촬영하게 되면 뇌의 이상 부위에 가가지고 그 아밀로이드 단백이나 타우 단백이 침착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알츠하이머병에 걸렸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것이 이제 아주 획기적인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단도 일찍 할 수가 됐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목표로 하는 치료제가 개발이 되면 객관적으로 이제 그 약물 투여 후에 그 아밀로이드 PET이나 타우 PET을 해보면 없어졌는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치료가 돼가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0: 그런데 이런 알츠하이머병 이외에 지난 15년간 눈에 띄게 증가한 치매가 있습니다. 지난해 출연했던 김영래 환자는 갑자기 떨어진 기억력 때문에 인지기능 검사를 받았습니다.
7: 월에만 박수 치실 거예요. 시작할게요. 토, 화, 월, 수, 일.
0: 검사 과정에서 기억력에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7: 백합, 솥, 지우개. 말씀해 보세요.
8: 이제 보겠어요. 지우개, 만년필. 아, 또 생각이 안 나요.

0: 특히 단어를 금방 떠올리지 못했는데요.
1: 성경 말씀을 쓰거든요. 그렇게 틀리고 틀려서 틀 안 오고 썼는데 이건 자에는 올 봄부터냐 무장 더 자꾸 지우개로 지워졌다. 잘못 쓰고 어문가 어문디 것을 갖다 써.
0: 예, 이쪽에 앉으시죠. 알츠하이머가 아닐지 환자와 가족들의 걱정이 컸습니다.
2: 김영민님이시죠?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게 있으셨어요?
3: 예.
2: 언제부터 기억력이 좀 떨어지셨어요?
3: 작년부터서 그렇게 그러네요.
2: 올해부터요?
3: 예.
2: 근데 보호자분께서 생각하시는 이게 갑자기 그러신 것 같아요? 천천히 그러신 것 같아요?
4: 봄부터 계속 심해져요.
2: 올해 봄부터요?
4: 예. 지하철 타고 내려가지고 이거 어디를
0: 보는. 기억력이 이렇게 나빠진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서서히 진행되는 알츠하이머와 증상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2: 제가 이걸 펼 테니까 힘 줘보세요. 자, 이 느낌하고 이쪽도 해보세요. 어때요? 어느 쪽에 힘이 빠져요?
3: 요 팔이 좀 안 좋아요.
2: 지금도 보면은 이쪽은 힘이 센데 다시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자,
0: 힘이 강하게 들어가는 왼쪽 팔과 달리 오른쪽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뇌 영상 촬영에서 특별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2: 이렇게 보면은 검정색이 많다라는 뜻은 뇌가 살짝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보면은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뇌실 주변에 하얗게 생긴 뇌 작은 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이렇게 변해 있는,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이 살짝 보여요.
0: 환자는 작은 미세 뇌혈관이 막힌 혈관성 경도인지 장애였습니다.
2: 전내동맥, 중내동맥, 후내동맥 이런 커다란 혈관이 있는데 그런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팔다리를 못 쓰게 되는 반신불수나 뭐 머리가 두통이 아주 심하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어떤 중풍이라고 알려져 있는 뇌경색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제 치매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랑 전혀 다르게 아주 작은 부위, 아주 뇌 속에 중요한 부위에 뇌혈관이 있는데 그 부분에 혈관이 막히게 되면 치매 증상을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0: 혈관성 인지장애는 뇌혈관 질환이 원인이 되어 생긴 치매 증상을 말합니다. 우리 뇌의 신경세포 주변에는 크고 작은 혈관들이 분포해 있는데 혈관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대사성 질환, 그리고 흡연, 스트레스 등을 겪게 되면 점차 막히거나 터질 수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뇌의 산소와 포도당 공급이 차단되는데 이 때문에 뇌세포가 손상되면서 치매가 진행됩니다. 특히 뇌경색이 여러 번 반복되거나 또는 기억을 관장하는 부위에 직접적으로 뇌경색이 생겼을 경우 혈관성 치매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환자는 큰 혈관이 막히지 않아 장애는 입지 않았지만 인지 기능엔 약간 문제가 생겼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혈관성 인지 장애의 경우 꾸준한 치료로 완치도 가능합니다. 지난 15년간 혈관성 치매 환자 수는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발생 빈도가 높아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5: 알츠하이머병이 거의 한 절반 이상 차지하지만 다른 나라와 다르게 혈관성 치매 환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고 하니 혈관성 치매의 가장 큰 원인은 혈관 위험인자들이에요. 그래서 혈관 위험인자라는 것이 이제 제일 흔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그다음에 이제 심장 중에서 이제 부정맥이라고 있죠. 심장 맥박이 부정확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사실은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요즘에 영양 과다죠. 그래서 이제 비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지혈증도 생기고 따라서 고혈압과 당뇨병이 잘 생겨요. 거기에다가 또 이제 흡연, 그다음에 과도한 음주, 나중에는 유효한 뇌혈류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뇌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혈관성 치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알츠하이머병 환자들도 그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당뇨 같은 걸 함께 앓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혈관성 위험제를 함께 포함한 그래서 알츠하이머병 더하기 혈관성 치매가 함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주 순수 알츠하이머병보다는 알츠하이머형 치매 더하기 혈관성 치매가 함께 있는 환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0: 그럼 치매의 발병과 진행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난 15년간 치매 예방을 위한 꾸준한 화두가 있었습니다.
6: 인지 기능이 떨어졌으나 아직까지도 일상생활을 자기 혼자서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경도 인지장애라고 얘기를 하는데
7: 경도 인지장애는 뭐냐면은 정상인들보다 치매로 갈 가능성이 한 10배에서 15배 정도가 높아요.
8: 지금 치매 상태는 아니시고 이제 치매 전 단계 경도 인지장애 상태십니다.
0: 정상 노화와 치매의 중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는 그동안 명의 방송을 통해 그 중요성이 강조돼 왔는데요. 조기 진단에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치매 예방에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지난 2015년에 방송된 치매편에선 조기 진단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를 취재했는데요.
9: 지갑 같은 걸 어디다 두셨는데 지갑 없어졌다고 전화해서도 자꾸 내가 왜 전화했지? 할 말이 있었는데 기억 못하셔서 끊으시고.
0: 환자는 기억력과 인지력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신경심리검사를 받았습니다. 또 뇌의 위축 정도와 치매의 종류를 파악하는 영상 촬영도 진행했는데요. 치매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와 가족들.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10: 예, 나이고 아직은 이 선을 넘은 것 같지는 않아요. 치매는 아직은 아니다. 네. 아직은 치매는 아니다. 이런 걸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하고 위험이 좀 높아져 있는 상태다.
0: 환자는 기억력 부분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10: 이게 지금 아직까지 치매 단계까지 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거의 치매로 갈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다. 알츠하이머 병의 상당히 고위험 상태라고 생각되는 단계에서는 약물 치료를 권하죠.
0: 경도 인지 장애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런 경도 인지 장애 환자의 45% 정도가 3년 안에 치매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고위험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65세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이 경도 인지 장애를 겪고 있는데요. 경도 인지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해야만 치매로의 이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도인지 장애를 쉽게 진단해보는 방법은 없을까요? 간단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설문 내용 중 15개 항목의 점수 합계가 8점 이상일 경우 경도인지 장애를 의심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설문지를 만든 이가 바로 한설이 교수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이 빠르게 경도인지 장애를 진단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5: 실제로 치매 환자를 진단하기 위한 그 심층의 심리검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간단한 설문지로서 의심이 가는 사람들을 빨리 선별해내서 이분들을 그런 심층 신경심리검사를 통해가지고 정말로 경도인지 장애가 있는지 아니면은 그 전 단계인 나이 때문에 생기는 노인성 건망증인데 이런 것을 판별해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0: 경도인지장애 치료에 대한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조기 진단 비율도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중증 치매로의 이행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길목인 만큼 지속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5: 그 한자 용어로 보면은 가벼울 경자를 써서 경도인지장애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인지장애가 좀 가볍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해요. 사실은 이것이 경도인 장애가 치매 고위험군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에 약 4년 정도 되면 절반, 6년 되면 80%, 8년 정도 지나면 거의 100% 알츠하이머병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경도인 장애라고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훨씬 더 그 병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하겠죠.
0: 약물 치료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경도인지 장애는 정상으로도 회복이 가능한데요. 그만큼 치매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11: 그거는 이제 저쪽 집에서부터 갖고 왔으니까.
0: 지난 2014년에 출연했던 임보경 씨는 깜빡하는 기억력 때문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많이 자랐어요.
11: 완전히 새까맣게 탔어요. 아유, 안 닦아져요. 이렇게 다섯 개, 장장 다섯 개나 태워 먹었어요. 이거 버리기가 아까워서 이를 지금 못 버리고 있어. 아.
0: 택시기사인 그녀는 일상에서도 물건을 잇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11: 잠깐만. 키를 또 빼놓고 왔나 보네. 아, 참. 들고 댕기다 또 어디가 났지? 아, 키를 또 안 가져왔네. 아이. 키를 들고 댕기다가 덜어 넣고 내려와갖고.
0: 하루에도 여러 번 건망증이 반복되면서 혹시 치매는 아닐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방치하지 않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건망증도 점점 심해졌는데요. 치매를 걱정하기엔 이른 나이지만 무엇이든 예방이 중요하다 생각한 임보경 씨. 인지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12: 기억력 점수가 굉장히 우수하세요.
11: 아, 그래요? 제가 되게 똑똑해요.
12: 네. 혹시 내가 치매가 될 거를 걱정하시는데 네. 객관적으로 검사를 정밀검사를 해보니까 네. 그게 기억력이 동년배들에 비해서 굉장히 우수하단 말이에요. 네, 네. 다만 이번 검사에서 이상한 거는 네. 보통 사람보다 우울증 스코어가 조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쩌면은 괜한 쓸데없는 걱정을 해가지고 주의 집중이 잘 안 돼서 기억력이 없는 것처럼 본인이 느끼는 건데 네. 아무 문제 없어요. 건강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11: 네. 마음만 똑바로 하면 되겠네요.
12: 자신감을 가지시면 돼요.
13: 수면 부족, 그다음에 우울감, 요거를 조금만 해결하시면은 기억력은 아무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0: 바쁜 생활 탓에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단순 건망증이 나타난 건데요. 그녀에겐 건강을 지키는 큰 계기가 됐습니다.
11: 정말 다행이죠. 활기차게 오늘부터 웃고 다녀야지. 더 활기차게. 늘 활기차지만 더 활기차게.
0: 방송이 나가고 8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요? 다시 만났습니다.
11: 새끼는 많이 쳤어요, 올해.
0: 여전히 건강한 모습인데요. 깜빡하던 건망증은 나아졌을까요?
11: 네, 조금씩 줘야 돼요. 딱 지키고 있다가 끄고.
0: 제작팀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며 무언가를 꺼내 보이는데요. 네. 깨끗한 냄비입니다.
11: 요새는 안 태워요. 그걸 맨날 태우면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병원 가야겠죠. 뇌에 주는 영양제. 그거를 한 2년 정도? 그렇게 먹었어요. 그 선생님한테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고 느껴지죠.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 좀 아마 소시랑 속 다 태우고 아마 없을 거야.
0: 무엇보다 그날 이후부터 식습관을 바꿨다는데요.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네, 밥상입니다.
11: 국밥으로. 그야 건강식으로 먹죠 그냥. 저는 이 한 일곱 가지 정도의 그 잡곡을 섞어서 늘 밥을 해 먹어요. 해 먹고 또 야채도 많이 먹고 생선은 한 끼도 안 빠지고 먹고 고기는 어쩌다가 먹어요. 어쩌다가.
0: 명의 출연을 계기로 건강을 더 잘 챙기면서 봉사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14: 이거는 이제

0: 를 두려워하기보다 자신을 아끼고 돌보며 건강한 삶을 지키는 것. 그것이 치매 예방임을 그녀는 깨닫고 실천 중입니다.
1: 좀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어느 날 치매가 갑자기 생기진 않아요. 특히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이라는 것은 지금 학자들 추정은 한 40대 초반부터 축적되기 시작을 하는데 현존하는 과학기술로서는 우리가 특히 알츠하이머 병행 같은 경우에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후에 당신은 알츠하이머 병이 생길 위험성이 100%다라고 우리가 예측 가능한 정도의 그 진단은 지금 할 수가 있어요. 서양 속담에 1온스의 예방이 1파운드 치료보다 더 낫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예방이 사실은 치료에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가장 간단한 것은 이제 매일 일기 쓰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아침에 딸아이와 병원에 다녀왔다. 이렇게 한 세 줄 일기만 처음부터 쓰기 시작하시면 오늘 한 일을 일단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림 그리기나 서예, 뇌와 손을 함께 협업할 수 있는 모든 활동들, 악기를 배워본다든지 하는 것들도 뇌과수성을 이뤄내거나 치매를 예방하는데 아주 아주 좋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0: 인간의 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치매 예방을 위해선 뇌의 가소성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뇌는 약 천억 개의 신경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와 세포가 연결된 부분을 시냅스라 부르는데 머리나 근육을 쓰게 되면 시냅스가 많이 형성되고 신경세포가 파괴되면 시냅스가 기능을 잃게 됩니다. 뇌를 활성화하면 끊어진 시냅스들이 다시 신경세포와 짝을 이루어 새로운 시냅스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뇌의 가소성입니다. 뇌의 가소성을 높이기 위해선 적극적인 두뇌 활동과 운동 등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한데요. 경도인지 장애 단계에선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네. 약 드시면서 불편하신 데는 없으세요?
3: 약 먹으면서 불편하고는 없죠.
2: 언제 수술하셨죠?
3: 지난 12월 달에 했어요. 12월 달.
0: 뇌졸중 수술은 잘 끝났지만 기억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환자. 뇌의 작은 혈관에 이상이 있었습니다.
2: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전에 이런 뇌졸중이 오신 흔적이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작은 혈관이 망가지면 이렇게 하얗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망가져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혈관도 망가져 있고 작은 혈관도 망가져 있으면서 이런 게 복합적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인지 기능이 나쁘신데 혈관성 치매의 조금 특징적인 증상은 네? 성격 변화가 먼저 나타나세요.
3: 성격 변화요?
2: 예, 그래서 조금 그 화를 잘 내시는 면도 있고 고집이 조금 세지시는 면도 있고 이렇게 조급해지는 면도
3: 성격이
2: 있고 그래요.
3: 변화하는 것 같아요. 예. 말하자면은 제 초반에는 성질 막 이제 낸단 말이야 내가 욕도 막 욕이라는 거 안 하고 살아봤거든 애들. 근데 욕도 막 나올 때가 있고.
2: 네. 그래서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다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3: 다 있어요. 병을 가지고.
2: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치료를 해서 더 진행하는 거를 이제 예방을 하셔야 되는 그런 단계죠.
3: 나는 낫는다는 생각보다도요. 그저 더 나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0: 경도인지장애인 환자에게 필요한 건 남아있는 건강한 뇌세포를 지키는 노력들인데요. 치매 전문가들이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4: 경도인지장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서 많은 앞으로의 예후를 많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들을 철저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뇌혈류 개선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운동 중에서는 걷기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운동 강도로는 옆 사람과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를 할 때 약간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을 하시는 것이

0: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근력운동이 있는데요. 스쿼트와 같은 근력운동을 하시면서 허벅지 근육을 유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유연성 운동인데요. 유연성 운동과 관련해서는 스트레칭 같은 것들을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치료 약제들이 시도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앱이나 로봇 같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치료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1: 최근 뇌의 특정 부위에 자극을 줘 치매와 경도인지 장애를 치료하는 디지털 치료제들도 속속 개발되고 있는데요. 뇌 기능을 강화해 인지 행동을 개선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지난해 출연한 이권헌 환자는 건망증이 있었지만 적극적인 치매 예방 활동으로 기억력의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2: 실제로 인지 기능이 좀 좋아지신 것 같은 그런 기분은 느끼셨어요? 예.
3: 기억력이 좀 좋아졌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1: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았던 그는 집중력이 떨어져도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뇌기능 활성화를 위한 슈퍼브레인 치매 예방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기억력이 확연히 좋아졌습니다.
3: 하루에 했던 만 보를 목표로 해서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등산을 가게 되면은 3시간에서 이제 5시간 정도 이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1: 운동과 식단, 인지 활동까지 체계적인 건강 관리로 생활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4: 내가 중년기에 들어서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비만과 같이 혈관과 관련된 부분에 이상이 있으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치매가 많이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고 또 운동을 적게 하거나 또는 사회성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 친구나 친척, 이웃을 만나지 않는 활동을 하거나 그리고 또 머리를 쓰지 않는 뇌를 자극하지 않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도 치매가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중년기 때 난청이 있어서 귀가 어두우신 분들이 치매 잘 생긴다라는 게 보고가 되고 수면을 밤에 충분히 못 주무시는 분들이 치매가 많이 생긴다. 보통 낮 시간에 치매를 일으키는 베타밀로이드가 쌓이고 밤 시간에 주무실 때 이 독성 물질이 빠져나가는데 수면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거나 중간에 자주 깨게 되면은 독성 물질이 제거되지 않아서 치매가 더 많이 생긴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1: 무엇보다 복잡한 현대 사회 속 스트레스 관리 역시 치매 예방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4: 치매와 성격과의 어떤 연구 결과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게으른 성격 그리고 예민한 성격,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고 또 자기만 옳다고 고집하는 성격, 이 세 가지 성격을 가진 분들이 치매가 3배 정도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치매와 관련해 우리를 위협하는 또 다른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5: 요즘에 이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그러니까 코비드-19에 의한 것인데요. 코로나에 걸렸다가 회복하신 분들 중에는 많은 분들이 전처럼 생각이 뚜렷하지 않다. 좀 머리가 막지 않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일시적인 현상이나 금방 치료될 수 있는 후유증이면 좋겠는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의학용어로는 포스트 코로나 신드롬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이 전신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뇌도 예외는 아니어서 뇌에도 아마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염증 반응이 생겨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뇌를 외부로부터 오는 각종 이런 독성 물질이나 아니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걸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혈뇌 장벽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이 혈뇌 장벽이 빨리 무너진다는 그러한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아마도 코로나 후에 치매가 좀 늘어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코로나 사태만 아니었으면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큰 화두가 아마도 초미세먼지였을 겁니다. 근데 초미세먼지는 안질환과 호흡기 질환뿐만 아니고 이것이 결국은 염증 반응을 굉장히 심하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에도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실제로 초미세먼지 때문에 알츠하이머병이 생기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돼 있고 우리나라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를 보면 초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보다 치매 발생률이 더 높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1: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젊고 건강한 뇌를 지키기 위한 실천이 중요하죠. 꾸준히 운동하고 매일 독서와 일기를 쓰며 긍정적인 생각을 넓히는 것인데요. 또 한 가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4: 마인드 다이어트라고 있는데요. 보통 지중해성 식단이라고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 식단과 고혈압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쉬 다이어트를 합쳐서 하버드 의대하고 러시대학교에서 이제 만든 그런 다이어트입니다. 구체적으로 마인드 다이어트 안에는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게 흰쌀밥이 아니라 도정하지 않는 전공류라고 알려져 있는 곡류를 먹게 돼 있습니다. 보통 보리나 현미, 수수 이런 거 얘기하고요.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콩을 먹어라 이렇게 돼 있고 매일같이 포도주를 한 잔 드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생선을 드셔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가급적이면은 붉은색 육류보다는 닭고기, 닭가슴살 같은 가금류를 먹어라 뭐 이렇게 돼 있고 그중에 또 하나 관심 가지셔야 되는 게 올리브유인데요. 가급적이면은 올리브유를 이제 요리할 때 샐러드나 조리할 때 드셔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게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되면은 야채, 생선, 견과류, 과일, 올리브유 이렇게 해서 야생 견과류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1: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치매 돌봄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개인의 삶뿐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감을 안겨주었습니다.
6: 지난 4월 싱가포르에선 치매 관련 학회가 있었다. 나동열 교수 일행은 치매 환자를 위한 요양소를 방문했다.
1: 15년 전만 해도 국내엔 치매 환자를 돌볼 주간보호센터가 전무했습니다. 싱가포르 치매센터를 방문했던 나덕열 교수는 한국에 이런 치매보호시설이 없음을 안타까워했는데요.
7: 선생님들 이런 시설이 한국에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죠?
8: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시설이. 그러니까 뭐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소박하면서도 꼭 있어야 될 것이 있는 그런 시설. 특히 이제
1: 사회적 인식과 경제적 비용으로 치매 가족들의 고통이 커지면서 치매 지원 확충이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9월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시행된 건데요. 치매 치료와 돌봄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5: 이제 전 국민이 어느 때라도 치매의 위험이 있는지를 알아내는 초기 단계의 그런 그 스크리닝 테스트를 하는데 이런 그 선별 검진은 치매 안심센터에서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안심하고 사회활동을 경쟁활동을 할 수 있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 할 수 있습니다.
1: 무엇보다 치매 치료의 핵심은 그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제에 있습니다. 과연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은 어느 단계까지 와 있을까요?
5: 1994년도에 처음으로 이 대증치료제가 이제 개발이 됐는데 이것은 이 증상만 일시적으로 완화시킬 뿐인데요.
1: 현재 사용되는 알츠하이머병 치료약은 인지기능을 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양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호하는 약인데요. 인지기능 개선엔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치료를 하진 못합니다. 그동안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인 이상단백질 제거를 위한 치료약제 개발에 수많은 연구진과 제약회사들이 실패와 도전을 거듭해왔습니다.
8: 환자들한테 뭐 5년만 기다리라 그러면 좋은 약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아밀로이드의 생성을 억제하거나 또는 아밀로이드를 뇌 속에서 제거하는 그런 약물들이 개발 중이니까 가깝게는 한 5년 정도 후에는 그 중에 한 약물이 상용화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1: 그리고 그의 말대로 드디어 획기적인 치매 약물이 개발됐습니다. 바로 치매 치료제 아두카누마비입니다. 알츠하이머의 원인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치료제로 세계 최초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았는데요. 진행된 알츠하이머에서는 효과가 없지만 경도인지장애나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의 경우 이 약물을 복용하면 문제의 베타아밀로이드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 완치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입니다.
4: 안타까운 것은 이 약이 1년에 5만 6천 불, 우리나라 돈으로 6천만 원이라는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치료를 해야 되는 약인데 아직까지는 그 효과성에 대해서 환자나 가족 그리고 의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까지 기대치가 높지 않다라는 게 한계고요. 이런 부분은 그 다음번 약 더 개선된 형태의 약들이 나오면서 치료제가 좀 더 효과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 그거보다 훨씬 더 효능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이제 후발주자들이 지금 계속 개발 중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비정상화로 타워가 되는 것을 막는 그런 물질들이 지금 개발 중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신경염증 자체를 억제하는 그러한 치료제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우리 세대 안에 틀림없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고요. 근데 최근에는
1: 이제 머지않은 시대에 치매는 불치가 아닌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 될 것입니다. 지난 15년간 치매 치료에 대한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제공해온 명의. 앞으로도 치매 극복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 시청자 곁에 늘 함께할 것입니다.
5: 벌써 15주년이 됐다니까 세상이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명의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적에는 머리도 검고 이제 환갑전이었는데 이제 벌써 은퇴한 교수가 되었고요. 근데 사실은 이 명의라는 프로그램은 일반 국민들이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행을 하면 자기 건강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이 병이 났을 적에도 주저하지 않고 조기에 치료 가능한 아주 좋은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감이 이렇게 높은 이런 프로그램이 저는 앞으로도 50년, 100년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0: 1968년 윌리엄 앤더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전체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주에서 촬영을 했죠.
1: That's a beautiful shot. I thought to myself, it's really too bad we're shooting missiles at each other on this tiny little place we call home. It's the only home in the universe.
0: 그 후 6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류는 이제 매일 수천 개 인공위성에서 수백만 장의 사진을 찍죠. 그 어느 때보다 세세하고 거시적으로 세상을 보게 됐습니다. 2024년에 인공위성은 스페인 홍수를 추적하며 인명을 구했고 미국 대통령 후보 암살기도 순간을 포착했고 허리케인 한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갔죠. 우주에서는 그 모든 게 선명히 보였습니다. 지구는 남다른 역사학자를 갖게 됐죠. 2024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2: 明けまして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
3: Happy New Year!
0: 우주에서 보면 지구는 고요하고 평온하게만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180도 다르죠. 400km 아래의 일본. 새해 첫날을 축하하던 노토반도의 주민들은 난데없는 지진에 혼비백산했습니다. 강력한 대규모 지진이었죠. 규모 7.5로 이 지역 역사에 기록된 어느 지진보다 강했습니다. 우주에서 봐도 파괴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죠.

0: 待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私の町が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す。助けに来てください。
1: 도로가파괴되고유무선통신에장애가발생했습니다구조대원들은구조작업에위성사진을적극활용했죠
2: Satellites allow us to get information about an area that's been affected by an earthquake and prioritize aid to areas that need the most help. It's a very powerful technique.
1: 6,400km 남쪽의 호주 남동부로 가볼까요? 대양의 수면 아래 해저에서 차가운 물이 올라옵니다. 이로 인해 생기는 신비한 변화는 우주에서도 볼 수 있죠. 식물 플랑크톤의 대규모 증식입니다. 240km나 이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증식이죠. 이 거대한 덩어리는 차가운 해류를 타고 온 미생물 수십억 개체입니다. 해수면에 핀 꽃처럼 보이는 식물 플랑크톤 덩어리는 생태계 전체의 토대가 돼주죠. 지구상에서 제일 큰 동물도 불러들입니다. 그 모습도 우주에서 볼 수 있죠. 인공위성은 지구 구석구석 안 비추는 곳이 없습니다. 변화하는 환경과 대자연에 닥친 위험을 감시하는 위성들도 있죠. 2월, 이 위성들의 눈길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나라를 향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였죠.

0: 투명하게 푸른 바닷물과 깨끗한 해안이 위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위성이 포착한 건 한 섬에서부터 이어진 145km 길이의 기름띠였죠. 토바고 섬의 해안은 14km 이상이 기름에 덮였습니다. 암초에 걸려 전복된 배 때문이었죠. 문제는 그 배에 선원도, 선주를 밝혀줄 기록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름 유출 사고 책임자를 찾기 위해 인공위성 탐정단이 등장했고 우주에서 포착한 이미지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1: We started putting the pieces of the trail together. We were able to use satellite imagery to identify the ship's location. We can see the barge overturned just offshore from Tobago. A few days before that, we can see the ship being towed by this tugboat with this huge oil slick 40 kilometers long extending behind it. We realized we could track back its entire voyage almost day by day. And continuing to follow it back, we found where it began in Panama, where we were able to identify the owners of the ship.
0: 디지털 탐정단의 활약 덕분에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고 선박 선주를 대상으로 피해배상 소송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무렵 지구 곳곳에서는 충돌이 격화되고 있었죠.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 공격을 감행했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를 침공했습니다. 우주에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결과는 참혹했죠. 피난민들은 이집트 접경 지역인 남부 도시 라파의 난민촌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난민촌은 사막에 생긴 거대한 텐트촌이었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몰려들며 그 텐트촌은 점점 커졌습니다. 2000

0: 2024년 지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기쁨과 파괴, 변화, 비극이 오고 갔죠. 하지만 우주에서 본 지구는 평온하기만 합니다.
1: I think if we could get all 6 billion people or however many we have now on this planet to see that view for just a few minutes, I think the whole planet would change.
0: 이곳에서 보면 우리 고향 행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죠.
2: The Earth is unique. When you look out into the depths of space, you realize just the vast ocean of darkness. And we're on this little island. And we're on it together. And we need to figure out how to work together for the benefit of everybody.

0: 2007년 시작된 EBS 명의는 올해로 15주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750회가 넘는 방송을 통해 한국인의 대표 암을 비롯해 다양한 병의 진단과 치료법이 소개됐다. 15주년을 맞은 2022년, 그동안 명의에서 가장 많이 방송됐던 6개의 질환을 선정해 치료법의 발전과 새로운 삶을 찾은 사람들을 다시 만나보는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신장 질환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지난 10여 년 사이 세계 1, 2위를 다툴 만큼 빠르게 증가한 병이 있다. 바로 만성 콩팥병이다. 한때는 낯선 병이었지만 지금은 서구화된 식습관과 고령화로 인해 성인 9명 중 1명이 앓고 있는 병이 됐다. 특히 투석 인구의 급증세가 놀랍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생존율은 크게 높아졌다. 세계적인 수준으로 치료법이 발전하면서 가능해진 일이다. 그 발전을 이끈 주역들과 함께 만성 콩팥병 치료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는 15년의 여정을 지금 시작한다. 지난 2007년 소개된 한대석 교수는 국내에 복막투석을 보급한 의사 중 한 사람이다. 말기 심부전 환자들에게 투석은 생명줄과 다름없다.
1: 오케이.
0: 투석 치료엔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이 있는데 한 교수가 당시 주력한 것은 복강과 장기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인 복막을 이용한 복막투석이었다. 그가 처음 진료를 보기 시작한 1980년대 초반 복막투석 환자는 채 100명도 되지 않았다. 복막투석은 복강과 연결된 도관을 통해 투석액을 복강 내로 넣어 혈액 속의 노폐물을 제거하는 치료법을 말한다. 복강 내로 들어간 투석액은 확산과 삼투 현상을 통해 몸속의 노폐물과 여분의 수분이 투석액 쪽으로 빠져나오게 되면서 콩팥의 기능을 대신하게 된다.

0: 지금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불모지였고 아주 초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83년에 귀국을 해서 귀국할 당시에 한 1, 2년 전부터 이제 미국에서 이 복막수석을 처음 시도를 했어요. 이론적으로는 이 복막수석이 혈액수석에 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요. 주에 세 번 이렇게 어디 병원에 가서 기계에 의존해서 내가 이 피를 걸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에 있는 복막을 이용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편의성. 그래서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복막수석이 상당히 적합한 치료가 아닌가.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거기에 많은 노력을 좀 했고 환자 그래서 많이 늘어나게 됐죠.
1: 한대석 교수와 동료들의 노력으로 복막투석 환자들의 생존율이 개선되면서 지난 2007년에는 세계 각국 의료진들이 우리나라의 성공 사례를 듣기 위해 모이기도 했다.
2: I'm very impressed with the PD program at Professor Hans University Hospital. The outcome is excellent. It's even better than we do in Europe.
1: 진료 시간이 길기로 유명했던 한 교수. 혈압을 직접 재는가 하면 영양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심지어는 환자의 집 주소까지 외울 정도였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그가 환자들을 돌보는 인술 또한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이다.
0: 콩팥에 병이 있는 분들이 콩팥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동반 질환이 굉장히 많으세요, 대부분. 그래서 이것저것 다 이제 챙겨봐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이 올 때마다, 물론 저 진료실 밖에서 혈압을 재고 들어오시는데, 그 저는 직접 한번 내가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내가 이 선생님을 내가 그래도 케어한다 하는 내 마음의 표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이 환자가 갖고 있는 질병을 뭐 고친다든지 뭐 이러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1: 15년 동안 EBS 명의를 통해 만성 콩팥병 치료에 앞장서온 40여 명의 의사들이 소개됐다. 그 사이 최적의 치료법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됐다. 우리 몸의 정수기로 불리는 콩팥은 등쪽 좌우에 있으며 어른 주먹만한 크기로 하루 180리터나 되는 혈액을 여과한다. 콩팥은 모세혈관이 실타래처럼 뭉쳐진 사구체라는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혈액이 바로 이 사구체에서 걸러져 필요한 성분은 다시 혈액으로, 노폐물은 소변으로 배출된다. 콩팥은 노폐물 배설 외에도 수분과 염분을 조절하고 조혈 호르몬을 분비하는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 만성 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 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을 말하는데 5단계로 나뉜다. 콩팥 기능의 척도가 되는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상인 1, 2단계는 진행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두고 60 이하로 떨어지는 3단계부터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15 이하가 되는 5단계를 말기 신부전이라 하는데 이때는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하다.
3: 콩팥이 나빠져서 나타나는 증세를 이제 요독 증세라 그러는데요. 이 요독증은 콩팥 기능이 한 90% 정도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별로 자각 증세가 없어요. 그나마 그 전에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야뇨증. 평소와는 달리 자꾸 이제 화장실 가게 되는 거죠. 밤에 자다가. 밤에 자다가 화장실 가게 되는 이유는 콩팥이 농축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구역질이 난다든지 시력이 떨어진다든지 다리에 쥐가 난다든지 피부가 가렵다든지 이런저런 증세들이 나타나요. 그때쯤 되면 콩팥 기능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만성 콩팥병 한 5단계 정도 되는 거죠. 4, 5단계. 그렇게 되면 바로 투석이나 이식을 준비해야 되니까 사실은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1: 소변에 거품이 섞여 나오는 단백뇨나 피가 섞여 나오는 혈뇨도 만성 콩팥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 또 부종이 나타난다면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5단계까지 진행했을 경우 투석이나 이식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환자들에겐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이다.
3: 제가 신장내과 의사지만 가장 하고 싶지

0: 않은 얘기가 투석할 시기가 됐습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만큼 환자분들이 투석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그리고 굉장히 꺼려합니다. 투석 치료라고 저희들은 얘기하지 않고요. 투석 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투석은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그러한 치료 행위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안전하게 투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10년, 20년 투석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1: 이식은 어떤 경우에 선택하게 되나요?
0: 되게 큰 틀에서 보면 만성콩팥병 5단계에 해당되는 환자분들은 다 이식받고 싶어 하죠. 근데 이식을 하려면 콩팥을 줄 공여자가 있어야 되고 그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몸 상태가 허락이 돼야 이제 이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설사 공여자가 없어서 이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투석을 시작하면서 동시에 그 내사자 신장 이식 그 등록을 해놓기를 권합니다.
2: 다행히 치료별 생존율이 크게 개선돼 투석과 이식을 여러 차례 받으며 수명을 연장하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지난 2016년 소개된 서춘석 씨는 많은 시청자들이 기억하는 환자다.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그녀는 당시 27년째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었다. 바쁜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곧바로 복막투석을 시작했던 서 씨. 병원을 찾아야만 하는 혈액투석과 달리 복막투석은 집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특히 기계를 통해 잠을 자면서도 투석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투석은 콩팥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한다. 15년 넘게 투석을 하다 보니 요독이 쌓이는 합병증을 피해갈 순 없었다.
3: 굳은 게 아침에 자다가 굳은 게 들풀려가지고 손이 자꾸 주물러져야 펴져요.
2: 하루하루 병색이 짙어가는 그녀를 지켜보는 가족들의 안타까움도 커져만 갔다.
4: 엄마가 이제 복막투석을 오래 하시게 되면서 조금 합병증처럼 다른 질환까지 생기게 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는데 진짜 가슴이 아파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2: 기약 없는 뇌사자 이식 대기 끝에 결국 딸 현주 씨가 공여자로 나섰다. 금지오겹 키운 자식에게 차마 콩팥을 받을 수 없다는 엄마의 마음을 돌리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더는 엄마의 고통을 지켜볼 수 없다는 딸의 끈질긴 설득에 춘석 씨도 고집을 꺾었다.
3: 여태까지 엄마가 아파서 우리 집안이 항상 우울했는데 엄마 수술 받고 행복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사는 게 자기 소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 어렵게 병원으로 향한 엄마와 딸. 이식 후 나타날 수 있는 거부 반응을 예측하는 검사가 진행됐다. 두 사람의 혈액을 섞어 거부 반응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게 되면서 이식 수술의 성공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과연 결과는 어떨까? 떨리는 마음으로 양철우 교수를 찾았다.
5: 검사를 봤더니 둘 다 음성이 나왔네요. 그래서 저는 이식할 때 초기에 거부 반응 없는 그런 위험은 없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0: 콩팥 기능 45%대 55%. 콩팥이 한10% 정도 기능이 오른쪽이 더 많네. 어머니한테 어느 쪽 콩팥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식은 콩팥 기능이 약간 떨어져 있는 쪽을 줘요.
6: 그래야지 당연히.
2: 이식 수술은 공여자의 안전을 우선시한다. 그렇게 수술 전 모든 절차를 마친 두 사람.
4: 엄마가 딸 생각한다고 인식을 안 받는 것보다

0: 나는 지금 엄마가 없으면 그게 더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엄마도 막 오시는데
1: 수술을 하루 앞두고 서로를 향한 걱정에 눈물 흘리는 두 사람을 보며 많은 이들도 함께 울었다.
2: 미안하고 고맙고 어떡하냐.
1: 긴 밤을 지나 수술날 아침이 밝았다. 마침내 수술이 시작됐다. 궁여자인 딸의 수술은 빠른 회복을 위해 복강경으로 진행됐다. 딸의 건강한 콩팥이 무사히 적출되고 곧바로 엄마의 콩팥 아래에 넣어 정맥과 동맥, 요관을 차례대로 연결해 나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수술을 지켜봤다. 그로부터 6년 후 다시 서춘석 씨를 찾아가 봤다. 여전히 남편과 함께 식당을 운영 중인 서춘석 씨. 손님 맞을 준비로 손놀림이 분주하기만 하다. 이식 수술 이후 건강 상태는 어떤지 궁금했다.
3: 좋아요. 왜냐면은 몸이 제가 이렇게 여기서 하루 진짜 12시간 일을 하거든요. 점심 같은 경우 저희는 엄청 바빠요. 그래 막 제가 뭐 뛰어다녀요. 막 뛰어다니면서 해요. 제가 힘들으면은 그걸 못하죠. 근데 그걸 다 해내고 있는 거 보면 제가 지금 체력이 되니까 하는 것 같아요.
1: 틈틈이 등산을 하는 건 물론이고 이식 전처럼 저염식을 실천 중인 서춘석 씨. 엄마를 위해 기꺼이 콩팥을 내어준 딸을 생각하면 관리에 더욱 열심일 수밖에 없다.
3: 그 초등학교 때부터 그 소리를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저 신장은 내가 줄게. 엄마 없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다. 본인이 조용히 병원 가서 이미 검사를 다 받고 왔더라고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계속 설득했던 것 같아요.
4: 늘 고맙지요. 내가 매주 일요일마다 지방 청소해가지고. 늘 고맙지요. 저는 그거는 돈 말할 것도 없죠.
1: 고맙고 기특한 딸 현주 씨 역시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수술 전에 바람처럼 가족들은 웃음을 되찾은 모습이다. 그렇다면 지난 10여 년 사이 만성 콩팥병 환자는 얼마나 늘었을까? 국가별로 살펴보면 타이완, 일본 등에 이어 세계 6위를 차지할 만큼 유병률이 높다. 그보다 더 놀라운 건 발생의 증가 속도다. 최근 3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한 걸로 조사돼 충격을 안겼다.
5: 대한민국 성인 9명 중에 1명은 만성 콩팥병이 있다. 그걸 수치로 보니까는 한 460만 명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급속하게 증가된 가장 큰 이유는 뭐니 뭐니 해도 당뇨와 고혈압 환자가 증가돼서 그렇겠죠. 우리나라 사회가 이 서구화되고 음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방질이 많은 이런 음식들을 섭취하면서 비만과 당뇨, 고혈압 이러한 병들이 따라오게 되고 2차적으로 만성 콩팥병도 같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말기 신부전의 원인을 살펴보면 19%에 불과하던 당뇨가 30년 사이 50%로 늘었다. 고혈압도 20%에 달한다. 기름지고 짠 음식에 길들여진 우리의 입맛. 지난 2, 30년 사이 고열량 음식 섭취가 늘어난 반면 활동량이 줄면서 비만과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급증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만성질환들은 콩팥을 병들게 하는 걸까? 당뇨와 고혈압은 만성 콩팥병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걸까? 먼저 원인의 50%를 차지하는 당뇨부터 살펴보자. 당뇨는 우리 몸속의 포도당의 농도를 높여 조직과 세포에 손상을 유발하는 병으로 높은 혈당은 혈관을 손상시킨다. 따라서 모세혈관의 집합체인 사구체에 손상을 불러오고 콩팥은 점차 여과 기능을 잃게 되는 것이다. 고혈압이 콩팥을 망가뜨리는 것도 비슷한 원리다. 혈압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사구체 내에 있는 모세혈관이 높은 압력을 받아 점점 손상을 입게 되고 콩팥은 기능을 잃게 된다. 문제는 한 번 망가진 콩팥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말기 신부전인 5단계까지 진행되면 콩팥의 크기가 줄어 퇴화하게 된다. 따라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 이식과 같은 콩팥 기능을 대신해줄 치료가 필수적이다. 전체 환자 수 추이를 보면 혈액투석이 가장 빠르게 늘었지만 최선의 치료로 꼽히는 이식도 조금씩이나마 늘고 있다. 2008년 방송에서는 뇌살 기증자의 수술 과정을 기록해 큰 반향을 불러왔다. 장기 적출은 시간과의 싸움. 생전 장기 기증을 약속했던 고인의 뜻에 따라 꺼져가는 또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한 의료진들의 손길이 바쁘기만 하다. 보존액과 얼음에 담겨진 콩팥은 서둘러 이식받을 환자가 기다리는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다. 늦은 밤, 이식 수술을 집도하기 위해 달려나온 한덕중 교수. 혈관을 다듬는 그의 손이 섬세하게 움직인다.
6: 혈관 같은 것도 동맥경화증이 거의 없고 이제 좋을 것 같아요.
1: 생명의 끈을 잇는 고귀한 순간을 모두가 숨죽여 지켜봤다. 한덕종 교수는 뇌사자 신장 이식을 집도해온 선구자 중 한 사람이다. 그러다 1990년에는 살인죄로 기소될 뻔한 곤경에 처하기도 했다.
7: 그 당시에는 그 뇌사자에서 장기식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일반 분들이 잘 모르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살인죄라는 이런 이제 그런 기사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경찰서에도 뭐 불려가기도 하고 검찰에 불려가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뇌사자에서 장기이식은 이미 서구에서는 보편적인 이제 치료 방법 수술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큰 저항이 감이 없었고요. 우리나라 이제 장기이식에 기증자에 비해서 수여자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뇌사자 이식일 수밖에 없고 의학적으로 타당하고 정당한 이런 수술을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처음으로 수술을 했던 거죠. 예.
1: 지난 2008년 명의에서 소개된 김신순 씨. 그녀가 바로 한덕종 교수가 살인죄로 기소될 뻔했던 뇌사자 신장 이식 수술의 수혜자였다.
8: 90년. 그러면 거기 가서 울고불고 난리치고 아유 막.
1: 뇌사법이 시행되기 10년 전의 일. 한 교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김 씨도 백방으로 뛰어야만 했다.
8: 그때 언론에서 뭐 선생님 살인죄니 뭐 살인 의사니 뭐 그때는 뇌사법이 하나 안 됐었을 때니까 굉장히 심했죠. 그리고 저 탄원서도 엄청 많이 냈어요. 뭐 범 그 저기 뭐야 선생님 검찰에 저기 조사받고 그랬을 때 어우. 받은 입장에서는 엄청 고생이 마음고생이 말도 못 심했죠.
1: 한덕종 교수는 그 후로도 뇌사법 제정에서부터 장기기증 활성화

0: 활성화를 위한 인식 개선까지 공여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서왔다. 그러면서도 늘 어려운 수술에 도전하곤 했던 그. 틈만 나면 새끼손톱만한 쥐의 심장 이식 수술을 통해 미세한 혈관을 잇는 감각을 익혔다. 작은 실수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그의 엄격함은 제자들 사이에서 유명했다.
1: 어느 날 수술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그러니까 선생님 하면서 갑자기 쓰러지려고 그래서 이렇게 뭐 용기도 있고 이런 이제 전공의 선생님이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졸도 직전에 빠졌나 봐요. 전공의들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제가 줬던 것 같아요.
2: 그래서 별명도 있으셨던가요?
1: 그래서 제 이름이 한덕종인데요. 우리 전공의 저 치프레지던트가 어느 날 차트를 이렇게 쓰는데 보니까 제 이름을 갖다가 덕종이 아니라 독종으로 썼더라고요. 그래서 조그마한 실수가 잘못하면 환자의 생명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수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수술도 긴장을 해야 되고 굳이 변명이라고 그러면 엄한 의사한테 엄한 선생 스승한테 배워야 훌륭한 의사가 되지 않나 하는 이런
0: 그런 엄격함과 도전 정신을 통해 국내 최초로 신췌장 동시 이식에 성공한 한 교수. 당뇨 합병증으로 콩팥이 망가진 환자들에게 신장과 췌장을 동시에 이식함으로써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1: 췌장 이식이 기술적으로 좀 어려워요. 외과 의사들이 제일 이제 기피하는 장기가 췌장이라는 장기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도 췌장 이식할 때 처음에는 상당히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뇨로 인해서 투석하신 분들이 신장만 받게 되면 투석은 면했지만 인슐린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근데 비해서 신체장은 동시에 받게 되면 생존율도 훨씬 높고 삶의 질도 훨씬 좋죠. 그런 걸 볼 때 수술이 참 우리가 밤에 수술하더라도 참 보람된 것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죠.
3: 고등학교 졸업할 때 지금
0: 지난 2019년 소개된 송기동 씨 역시 잊을 수 없는 환자 중 한 사람이다. 그는 1995년 39살의 나이에 첫 번째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 공여자는 혈액형이 같은 여동생이었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 건강하게 지냈지만 24년 만에 한계에 다다랐다.
3: 식재도 안 나가네.
0: 형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이번엔 남동생 기성 씨가 나섰다.
4: 가족 중에 누군가가 한 명이 건강한 사람이 개이식을 하는데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5: 항상 무겁게 생각하고요.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더 우애에 있고.
0: 두터운 형제의 덕분에 두 번째 이식을 준비하게 됐다.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까? 형제가 오창권 교수를 찾았다.
6: 두 번째 이식하는 거는 첫 번째에 비해서는 거부 반응 빈도가 좀 높아져요. 더더군다나 이제 혈액형 불일치되는 거를 극복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0: 면역 억제는 B형인 송기동 씨와 AB형인 동생 한때는 수술이 불가능했다. 혈액형이 다를 경우 격렬한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어 과거에는 수혈이 가능한 혈액형끼리만 이식 수술이 가능했다.
7: 혈액형 부족합은 사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시도되고 또 보편화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요. 외부의 다른 자기와 성격이 다른 항원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공격하고 물리치려고 하는 이런 면역 체계가 이식된 장기에 작용하는 걸 거부 반응이라고 하죠. 미리 항체를 줄여서 하는 즉 혈장 교환을 통해서 항체를 줄여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서로 비교해서 안전한지 늘 고심을 한 후에 결정하는 게 보통입니다.
0: 혈액은 적혈구, 백혈구를 포함한 혈구와 항체가 있는 혈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혈장 교환술은 먼저 기계를 통해 혈구와 혈장을 분리한 뒤 혈장 안에 있는 항체를 제거한다. 이후 항체가 없는 새로운 혈장과 혈액을 환자의 몸에 주입해 이루어진다.

0: 이식수술의 발전을 몸소 체험한 송기동 씨의 사연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다. 3년이 흐른 지금, 그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1: 제가 이제 그 이식할 때도 막 만세를 부르고 그랬는데 아주 건강해졌습니다. 이식의 기술은 그때나 지금이나 많이 발전돼서 지금은 부적합 이식이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고 지금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요즘 어떻게 지내?
2: 아, 예, 잘 지내죠.
1: 잘 지내?
2: 네.
1: 어디 아픈 데 없고?
2: 아픈 데가 내가 어딨어. 지금 괜찮아요.
1: 밥은 잘 먹냐?
2: 밥은 잘 먹지.
0: 고맙고 애틋한 마음을 담아 동생의 안부를 묻는 형.
1: 그럼 자주 와지 뭐.
0: 다행히 동생 기성 씨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고 한다. 이식받은 신장을 오래 쓰기 위해서는 저염식이 필수. 염도를 확인해가며 식사를 준비한다.
3: 지금 딱 0.5 나왔죠? 한 5세 이하 아이들 먹을 수 있는 측정으로 하고 있어요.
0: 칼륨이 많은 채소는 1시간가량 물에 담가 칼륨을 줄인 뒤에 준비한다.
3: 맛있게 드세요.
4: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지.
0: 아내의 정성이 가득한 식단에 늘 고마움이 앞선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집의 그릇은 크기가 작다는 공통점이 있다.
1: 지금 식단 정도 많이 신경 써서 배부르지 않게 먹는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밥그릇도 보면 이건 어린애를 밥그릇 정도죠. 이렇게 관리를 안 했으면 바로 나빠질 수도 있고 얼마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신장하고 25년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당시에는 15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부 선생님은. 그러나 저는 10년 이상을 더 썼고요. 그래서 이 관리가 잘 돼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낳고.
0: 30년간 한결같이 지켜온 식단 관리와 함께 철저한 면역 억제제 복용도 비결 중 하나다.
1: 이 세 가지가 지금 제가 주로 먹고 있는 면역 억제제입니다. 하루에 두 번씩 먹습니다. 아침하고 먹고 저녁하고 먹고 있고요. 평생 먹어야 되고요. 크게 이것이 저에게 트러블을 일으켜서 문제가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0: 이런 끈질긴 노력 덕분에 현재 그의 콩팥 건강지표는 정상 범위 내에 들어와 있다. 이식한 콩팥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비결은 하루 2시간의 걷기 운동. 그 덕분에 누구보다 활기찬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1: 저는 두 번의 이식을 했지만 제 마음은 항상 이 신장 이식하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살면 아주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 오래오래 행복하게 삽시다. 항상 내 옆에 있어줘요.
1: 감사합니다.
0: 이식 환자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어준 송기동 씨. 혈액형 불일치 이식은 국내에서 2007년 처음으로 성공한 이후 지금은 혈액형 일치 이식과 생존율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됐다. 한편 전체 신장 이식 환자들의 생존율이 크게 높아진 데는 면역 억제제의 발전을 빼놓을 수 없다.
5: 면역 억제에서 가장 획기적인 발전은 아마 1980년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주 선택적으로 거부 반응만 억제할 수 있는 면역 억제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감염에 따르는 위험도도 적어지고 거부 반응의 위험도도 적어지는 이식에 있어서 성적의 획기적인 발전의 한 단계 상승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면역 억제제들이 다양하게 개발이 됐습니다.
0: 이식 환자들이 평생 복용해야 하는 면역 억제제. 최근 다양한 약제의 개발로 선택적 조합을 통해 거부 반응은 예방하고 약제의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장 이식 수술은 그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아직 남았다.

0: 신장 이식 현황을 살펴보면 가족 간 생체 이식 비율이 월등히 높다. 뇌사자 이식은 2016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다. 때문에 뇌사자 신장 이식 대기 기간은 갈수록 늘어 평균 6년에 달할 정도다. 오랜 기다림 속에 하루 3명꼴로 목숨을 잃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 저희는 아주 절박하게 안타깝죠. 본인의 운전면허증이나 이런 데서도 기증의 의사를 미리 본인이 확인하고 또 공표하고 유지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의료진이 이제 감지할 수도 있는 제도는 돼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가족과 의견이 다를 때는 가족의 의견이 따라가는 게 현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가족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서는 이 일은 진행되기가 어려워요.
2: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 그 부족, 기증자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뇌사자뿐만 아니라 이미 심장이 멎은 분들한테서 못 먹고 나서 몇 시간 지나면 안 되지만 뭐든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이제 장기를 기증받을 수 있다 그러면 장기식 공급을 해결하는 또 하나의 큰 또 소스가 될 수가 있죠.
0: 지난 15년 동안 EBS 명의는 만성 콩팥병을 치료하는 의학기술의 발전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그렇다면 2022년을 맞은 지금 만성 콩팥병 치료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 프로 당구 선수 출신인 주성현 씨는 30대의 젊은 나이에 혈액 투석을 받고 있다.
3: 되게 건강 체질이거든요, 원래. 막 아픈 것도 없고 병원 같은 걸 잘 안 갔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가 갔을 때는 교수님이 그러니까 되게 오래 전부터 나빠졌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좀 일찍 알았었으면 좀 이제 좀 관리를 더 열심히 하면서 좀 추적하는 시기를 좀 늦춘다던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너무 늦게 알았어요.
0: 피곤한 증상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긴 것이 문제였다.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5단계인 말기 신부전까지 진행돼 곧바로 투석을 시작해야 했다.
3: 저는 당장 죽는 줄 알았어, 진짜로. 또 겁이 되게 많이 났었는데 하고 나니까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게 좀 더 많더라고요. 투석도 잘 돼 있어가지고 투석하고 나면 그래도 이제 몸도 괜찮아지고
0: 뇌사자 이식 신청을 하고 8년째 투석을 받고 있는 성현 씨. 3년 전 유방암이 발병되면서 이식 대기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됐다. 안녕하세요. 이상호 교수의 회진이 시작됐다.
4: 네, 오셔 좀 어떠세요?
0: 힘든 투병 과정을 꿋꿋이 이겨낸 성현 씨는 특별한 환자가 아닐 수 없다.
4: 투석만 갖고도 힘든데 거기에 또 수술하지, 항암 치료하지. 저 환자분 중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뭐 이렇게 다 치료돼서 이제 건강 찾으신 다음에는 언제 아프셨나 싶을 정도로 네. 2년만 지나면 완전히 완치 판정 받는 거고 이제
5: 그 절반. 그거 할 수 있는 걸 기다려서.
4: 그 저희가 암마다 좀 다른데 이제 유방암은. 5년 동안 재발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이식할 수 있어요.
0: 암 완치 판정 이후 이식받을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성현 씨. 콩팥은 비록 망가졌지만 혈액 투석을 받으면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식습관과 생활 습관 관리에 누구보다 열심이다.
4: 우리 환자분들 되게 건강해 보이시잖아요. 약물치료 잘 받으시고 식이요법 잘하면 합병증이 오지 않고 20년, 30년 요즘 환자분들 투석 잘 받으세요. 결국은 투석은 불편한 병이고 또 하지만 투석만 다는 아니고 다른 약물요법, 식이요법을 잘해서 합병증이 생기게 하지 않는 게 투석 환자분들이 얼마나 오래 건강하게 지내는지를 이제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거죠.
0: 혈액 투석을 받은 다음 날 성현 씨는 당구 연습실로 향했다. 그녀를 괴롭혀온 질병도 당구를 향한 뜨거운 열정만큼은 가로막지 못했다.
3: 수석하고 나서 그 장애인 등급이 나온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프고 나서는 그냥 그 선수는 이제 안 하고 저는 그냥 장애인 시 도대표 그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 당구 되게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제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나머지 요일에 제가 즐길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뭐 그거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0: 장애인 당구 선수로 활약 중인 그녀는 투석 환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10여 년 사이 혈액투석 환자들의 생존율은 크게 높아져 최근 77%를 기록했다. 과거 혈액투석은 치료가 힘들다는 인식이 팽배했지만 이젠 혈액투석 치료를 받으면서 직업을 가지거나 일상을 이어가는 이들도 늘고 있다.
6: 혈액투석이 지난 한 3, 40년간 많은 발전을 이루었어요. 첫 번째는 이 투석막입니다. 투석막이 좀 더 이제 넓어져서 효율이 높아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기술의 하나가 발전한 것들이 한해 여과량을 많이 하면서 거기서 노폐물과 또 분자량의 큰 물질들을 이렇게 더 많이 제거할 수 있는 혈액 투석 여과 방법까지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0: 혈액 투석 여과는 과연 어떤 원리일까? 기존의 혈액 투석은 혈액과 투석액의 농도 차이로 노폐물과 전해질이 교환되는 확산작용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한편 여과는 반투막을 경계로 수압에 의해 수분이 이동하는 과정으로 확산으로 제거되지 않은 비교적 큰 노폐물도 함께 제거할 수 있다. 혈액투석 여과는 확산과 여과의 기능을 합친 투석 방식으로 작은 입자와 큰 입자의 노폐물을 함께 걸러낼 수 있어 투석 환자들의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복막투석 환자들의 생존율 역시 70%대로 높아진 데는 기술적 발전과 합병증 관리 등을 꼽을 수 있다.
6: 복막투석도 지난 20년간 많은 발전을 이루었어요. 가장 큰 발전은 아무래도 이제 밤에만 복막투석을 하는 자동 복막투석기가 개발된 것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환자한테 필요한 용기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발전이고요. 그 와중에 이제 도관의 감염을 줄이는 그 도관 기술들, 연결 방법의 개발이 큰 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복막염의 빈도는 매우 낮아졌습니다. 물론 이제 뭐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환자분들은 어떤 게 더 좋은 치료라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둘 다 좋은 치료예요. 효율도 비슷하고 비용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환자분이 결정을 좀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0: 의료진과 상의 후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결정하는 게 좋다. 중요한 건 투석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 또한 만성콩팥병은 단계에 따라 치료법과 주의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단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환자들의 간절한 바람은 투석을 늦추는 일. 김삼남 씨는 10년 동안 그 바람을 현실로 이뤄냈다.
6: 자, 김사장님 요새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7: 이상하니만큼 좋습니다.
6: 아, 여기 쉬고 숨 차거나 기운 없거나 네. 불편하신 적이 네. 전혀 없으시고요. 네. 그때만 해도 제가 1년 후에는 우리 김사장님이 투석을 가지 않을까 제가 조금 예측을 했었는데 제 예측이 좀 틀렸나 봐요. 1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건강이
7: 같이 가야 할 그런 그냥 친구라고 생각해야 되겠다 하는 이제 교수님 말씀 듣고 이제 그대로 철저하게 그것은 내가 지키고 있습니다.
6: 꾸준히 약물 복용 잘 하시고 저염식 하시고 그다음에 운동 열심히 하시고
7: 예.
6: 이렇게 지금처럼 하시면 훨씬 더 오래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7: 제가
6: 조심스럽게 좀 기대를 해보고
0: 13kg이나 체중을 감량할 정도로 눈물겨운 노력 끝에 기적을 써내려가고 있다.
6: 잘하시니까
8: 내 기억에 한 10년 된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심부전 사기라고 그랬어요. 제가 듣기에 길면 1년이고 짧으면 3개월인가 6개월을 돼서 투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조염 조염이고 고기 같은 거 삶아서 수육으로 조금씩 먹고 그리고 배부르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0: 편하게 그냥 마음 먹고 좀 편해지려고 다른 생각 안 하고 운동도 꾸준하게 하는 편이고.
1: 식이요법, 운동, 약물요법을 동시에 철저하게 지켜온 덕분에 병의 진행을 최대한 늦춘 것이다. 만성 콩팥병의 조기 진단은 진행을 억제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통해 만성 콩팥병 여부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알 수 있다. 지난 20여 년 사이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급증했지만 다행스럽게도 사망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주된 사망 원인인 심혈관계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의학 기술의 발전 덕분이었다. 이런 가운데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치료제가 등장한 것이다.
2: 최근에 몇 가지 신약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딱 대표적인 약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SGLT2 차단제입니다. 임상시험을 통해서 이 약이 당뇨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콩팥이 나빠지는 것도 막고, 심지어는 심장이 나빠지는 것도 막는 심장과 콩팥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확증이 됐고요. 환자들한테 굉장히 희망을 줄수 있는 이런 약재로 생각이 됩니다.
1: 최근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 이종간 장기 이식이다. 미국에서 돼지의 신장을 사람에게 이식하는 실험에 성공하면서 장기 부족 해소에 돌파구가 될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만성 콩팥병 정복을 향한 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3: 내 콩팥 안에 있는 사구체 모세 혈관과 똑같은 성상을 갖고 있는 막을 가지고 웨어러블한 차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신장기를 아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시대가 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4: 만성 콩팥병 무서운 병이긴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투석 방법, 그리고 저희가 신장을 대신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도와주는 약재들이 이제 개발되고 사용하면서 이런 치료법들도 계속 나아지고 있거든요.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예후도 좋아지고 훨씬 더 편해지신 이런 치료가 나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 EBS 명의가 함께한 지난 15년 사이 절망을 넘어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된 만성 콩팥병. 수많은 의료진의 열정과 환자들의 용기가 빚어낸 기적의 드라마였다.

0: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1: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2: 이거 교차 검증했나?
1: 네.
0: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2: 이거 기밀 아닌가?
1: 맞습니다.
0: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1: AI가 썼습니다.
2: 그럼 출처를 써야지.
0: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2: 아, 이게 뭐야?
0: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2: 점심 뭐 먹을까?
0: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2: 아, 안 돼!
0: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2: 자네인가?
1: 아니에요!

응, 재난 대비 국민행동 요령 전기 사고. 안녕하세요, 전기 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 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 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0: EBS 퀴즈.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퀴즈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퀴즈는 대한민국 유아 어린이를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 퀴즈는 온 가족이 믿고 볼 수 있는 종합 교육 채널로서 아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신나는 상상 놀이터. EBS 퀴즈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2: 와, 이거 진짜야?
3: 에이, 설마. AI겠지?
2: 오, AI로 만든 거네.

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 탐정 바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무릎을 꿇다 못해 모두를 얼어붙게 만드는 존재는 바로 귀엽지만 무서운 제니. 아니 이건 뭐 얼음땡 놀이도 아니고.
1: 어, 다리지.
0: 언제 터질지 몰라 늘 아슬아슬한 제니의 집으로 함께 가보시죠. 제니의 비정상적인 과격함 때문에 힘들다는 제보를 받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2: 짖네요. 어, 너무 많이 짖는데요.
0: 기대 반, 걱정 반. 아이고 아이고 제니야, 우리 나쁜 사람 아니야. 안녕, 만나서 반가워. 차차 친해져 보자. 낯선 일을 경계하는 건 당연지사지만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이는 제니.
3: 괜찮아.
4: 자, 여기 간식.
0: 그렇지 그렇지, 이럴 땐 간식이지.
4: 어, 괜찮아. 괜찮아.
5: 어림없지,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0: 아우, 정신없어. 그런데 제니는 계속 이렇게 짖나요?
3: 낯선 사람이 오면은요, 그 사람이 거의 나갈 때까지 이제 계속 짖게 되고요. 제니 일로 와봐요. 제니 여기.
0: 아빠 보호자가 제니를 달래보는데요.
3: 옳지.
0: 어라? 제니, 너 아빠한테 뭐 삐친 거 있어? 아니구나. 오해해서 미안해.
3: 아, 제니야.
0: 겨우 좀 진정이 된 줄 알았는데.
5: 건드리지 말라고요.
3: 안 할게. 알았어, 안 할게.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 울라고 그래요?
0: 그러니까요. 간식 주고 쓰다듬어 준 것뿐인데 갑자기 입질이라뇨.
3: 저렇게 사랑스러운

0: 가다가 돌변하기 시작하면 이제 막 사정없이 아무 데나 다 물고 또 물면 또안 내려놓고 피날 때까지 물고 막 그래가지고 사실 좀 겁이 많이 난 상태죠. 저랑 아들 같은 경우는.
1: 그러면 쟤는 컨트롤이 안 돼요?
0: 예, 저희 둘은 거의 물려고 해서요. 이렇게 뭐 오라고 하는 것도 잘
2: 엄청
0: 안 되고.
2: 세게 물어서 막 씹으면서 물고 그래서
0: 예.
2: 좀 겁이 나가지고.
0: 저희 집에서는 남자 둘은 좀 다루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딸이 이제 가장 잘 컨트롤을 할수 있어서.
3: 지짐이 문제가 아니라 제니의 입질 때문에 두렵다는 아빠와 아들.
2: 안녕.
0: 안녕.
2: 제니야.
3: 제니와의 사이도 꽤 서먹해 보이는데요.
0: 와, 누나 왔다. 제니 왔다.
2: 와,
0: 누나
2: 누나 왔다.
0: 왔다.
3: 어머머머, 방금 전까지 시큰둥하던 제니 맞니? 완전히 딴판이네, 딴판.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가 있죠?
1: 되게 과거하는데.
0: 예, 딸하고는 예, 스킨십도 그래도 가장 잘 하고 있고, 이렇게 앉기도 하고.
3: 제니를 통제하는 딸의 능력, 놀라웠습니다.
1: 제니야?
4: 12초만 더 앉으면?
1: 딸이 오니까 안 찍는다.
5: 제니야.
3: 분명 조금 전까지 제작진을 못 잡아먹은 난리였는데, 우리 제니가 달라졌어요. 딸의 손길도 거부는커녕 좋아하는데요.
1: 근데 두 분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2: 네?
0: 아무래도 좀 트라우마가 있다 보니까 좀 가까이 옆으로 가볼까? 준이도 옆으로 좀 가봐.
3: 이렇게 보면 마냥 귀여운 반려견인 제니. 하지만
0: 그냥 자연스럽게 해. 그래도 우리도 주인인데.
3: 어떻게 이거?
0: 피났어 또. 알았어.
3: 유난히 아빠와 아들의 손길을 거부하는 제니.
1: 아버님만 더 묻는 것 같아.
0: 예, 제가 쓰다듬으면 이렇게 좀 반응이 격해지는 것 같습니다. 고마워.
3: 혹시 보호자와 제니 사이에
2: 여기?
3: 서열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0: 자, 내려가. 요즘 내가 하는 줄 알아. 너도 물었어?
3: 입질이 아빠와 아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었습니다.
0: 손을 피지 마, 그러면.
3: 좋아하는 딸과 잘 놀다가도 순식간에 돌변해 입질을 하는 제니.
5: 아니야.
0: 왜 그래?
5: 왜 그래?
2: 아, 개미 같아.
3: 너무 당황스러운데요?
5: 되게 예뻐해주고 간식도 많이 챙겨주고 그랬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물리고 나니까 뭐지 이러면서 내가 그렇게 챙겨줬는데도 막 이렇게 왜 물까 이러면서 약간 배신감이라 해야 되나?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 무엇보다 제니가 순간순간 돌변하는 이유를 알수 없어 너무 힘들다는 보호자들.
0: 엄마 왔다. 엄마 왔다.
3: 아이고, 귀여워라. 제니야, 엄마가 그렇게 좋아? 완전 애교쟁이네, 애교쟁이. 이번에도 아빠 보호자는 먼 발치에서 부러워할 뿐입니다.
5: 완전 귀여워.
3: 하지만 행복도 잠시. 돌변해서 엄마 보호자를 공격하는 제니. 빙빙 돌며 자기 꼬리를 물기까지 하는데요.
0: 물었어요? 안 물었어. 다행이다. 제니야, 왜?
5: 그래? 반기면서 또 왜 그래?
2: 아, 뭐,
0: 그래?
3: 미안한지 손을 핥아주다가도 또 갑자기 입질하고.
5: 갑자기
3: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제니야, 너의 진심은 뭐지?
1: 제니가 가족들을 다 먹네요.
6: 네. 그러니까 어느 때 물지 몰라서 좀 그래서 선뜻 앉기가 좀 무서워요. 아들이 좀 손을 씹어가지고 여기 이제 손톱까지 이렇게 멍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딸은 아예 살이 이렇게 벗겨져가지고 이렇게 막
5: 뜯어져.
6: 뜯어졌고 저도 이제 이 이빨 자국

0: 너무 이렇게 깊숙이 이렇게 탁 들어가다 보니까 막 한번 일단 울면은 그냥 잘근잘근잘근잘근 아 이렇게 막 떼도 그냥 울고 있는 것 같아요.
1: 제니의 공격에 가족들 손엔 상처가 마를 날이 없답니다. 대체 제니는 왜 가족들 손을 물까요? 생후 2개월에 입양됐다는 제니. 어릴 때부터 예민하고 까칠한 편이었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의 가족과 함께 살았던 건 아니라는데요.
0: 저희 친정 오빠에서 저희 친정 엄마의 가족에서 이제 저희 가족으로 바뀐 거고.
2: 제니한테는 세 번째 보호자신 거네요.
0: 네.
1: 입질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힘겨워하자 제니의 입양을 자처한 현재의 보호자들.
0: 제일 큰 거는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계속 제니가 물고 하니까 더 크게 다칠까 봐 처음엔 걱정도 많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다른 가정으로 또 가게 된다면 너무 큰 상처를 받을까 봐, 그래서 그냥 그럼 우리가 한번 키워보자 해서 이제 저희가 데리고 오게 됐습니다.
1: 온 가족이 함께 제니와 터그놀이 중인데요. 그런데 엄마와 딸만 열심히고 아빠와 아들은 구경만 할 뿐 같이 놀아주지 못하는데요.
0: 자, 하나, 둘, 셋. 아,
3: 여보, 준영이도 한번
0: 준영이도 한번 해볼까?
1: 용기를 내 제니에게 먼저 다가간 아들.
3: 조심해라.
1: 머리를 쓰다듬자 으르렁 대더니 갑자기 아들 손을 공격하는 제니. 놀래라.
3: 살 깔렸어, 살 깔렸어.
0: 하지마.
1: 공격하고 또 만져달라고 하는 제니. 참 이해가 안 가네요.
3: 안 되겠네.
2: 지금은 잘 놀다가 왜 그럼?
0: 뭔가 준영이가 자기 걸 뺏는다고 생각했는지. 그래서 이제 손을 막 공격하는 거예요.
4: 제가 그 밥 먹을 때나 간식 먹을 때 얘한테 그걸 좀 떼서 그런 걸 좀 많이 주거든요. 근데 얘는 갑자기 물어버리니까 심하게 많이 짜증났어요.
0: 제니야 가자. 제니 가자 가자.
1: 보호자의 부름에도 침대 밑에서 꼼짝 안 하는 제니.
0: 가자.
1: 제니야 가자, 가자. 너 거기서 뭐하니?
5: 산책 가자 산책. 가자.
6: 싫어! 무섭다고!
0: 장갑이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요, 진짜.
1: 에? 장갑을 왜 무서워하죠?
3: 장갑을 끼고 할까? 장갑을 낄까?
1: 제니의 입질 때문에 목줄을 할 때 보호용 장갑을 착용하는 보호자들. 제니, 너 지금 떠는 거야?
0: 제니야!
1: 무서워서 아예 침대 밑으로 숨기까지. 이럴 때는 간식으로 유인을 하는데. 오, 바로 나오네요.
7: 오빠 안방 문 닫아요.
3: 됐다. 됐다.
0: 아니야, 산책 이거 해야지 갈 수 있어. 산책 할까?
1: 그래 제니야, 산책 가자. 장갑 안 끼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3: 괜찮아?
5: 아니, 맨장갑. 손아.
2: 이렇게 산책 나가려고 준비하다가 포기한 적도 많으시겠네요.
0: 네, 이 목줄 할 때는 포기했고, 그래도 하네스 할 때는 산책 가자마자 이렇게 발을 들어서 이제 이렇게 끼웠거든요. 그거는 또 어느 때는 제가 데리고 나갔는데 이렇게 빼가지고 탈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네.
5: 저기만 좀.
3: 된다.
1: 결국 네카라를 먼저 한 후에야 목줄을 채우는데 성공.
3: 됐다. 됐다. 됐어. 성공. 산책 갈 수 있다.
0: 자, 산책 가자, 제니야.
2: 남자분들이 더.
3: 수고했어요. 여보, 수고했어요. 여보, 조심히 잘 갔다 와요.
1: 제니의 산책은 그래도 통제가 가능한 딸과 엄마가 가는데요.
0: 제니 가자.

0: 그런데 산책에 나서자마자 사람들 보고 짖느라 정신없는 제니.
1: 제니야.
2: 제니야, 간식, 간식.
1: 제니, 가자. 제니, 가자, 가자.
2: 가자, 가자, 가자.
0: 아무리 어르고 달래봐도.
2: 제니, 가자. 안 돼.
0: 아유, 멈출 줄 모르는 제니의 짖음. 야, 제법 민폐겠는데요.
1: 제니야, 가자, 가자.
2: 제니야. 안 돼. 가자, 가자, 가자.
0: 결국 제니를 안고 가는 딸 보호자. 하지만 계속 짖네요.
2: 안 돼.
1: 다른 사람들 왜 이렇게 짖냐고 막 걔가 이뻐해주려고 하다가도 막 짖으니까 계속 어떻게 데리고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할까 막 너무 민망하고 창피해가지고
0: 어쩔 수 없이 제니를 데리고 인적이 없는 곳을 골라 산책을 하는데요.
1: 제니야,
2: 가자.
1: 제니야, 걸어가자.
0: 아우, 이제야 좀 괜찮아졌네. 이렇게 산책을 하니까 얼마나 좋니, 제니야. 옳지, 옳지, 옳지, 잘한다. 하지만 길지 않은 평화.
2: 제니, 안 돼. 안 돼.
1: 제니야, 가자, 가자, 가자.
2: 가자, 가자.
0: 결국 또 딸이 안아를 자, 이번엔 입질까지 하는데요.
2: 아, 왜 물어?
0: 시간이 지나도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제니의 짖음과 흥분. 진짜 못 말린다, 못 말려. 아니, 이 평화롭고 조용한 분위기 뭐죠? 스치기만 해도 공격하던 제니는 어디 가고. 야, 낯설다, 제니야.
3: 공격할 때는 입질이 없어요?
4: 네, 무서워서 아예 그냥 안으르는 걸 안 물 때는 네. 얘를 씻길 때.
0: 싫어하기는커녕 편안해 보이는 제니. 오호, 너무 신기한데요.
4: 아이고, 이게 순둥이가 됐어?
2: 이때는 엉덩이를 꼬다.
0: 와우, 드라이어까지 너무 잘하는 제니. 진짜 천사가 따로 없네요.

0: 제니가 신난 걸 보니 다행히 반가운 손님인가 봅니다.
1: 제니야.
0: 아니 도대체 누구길래 그렇게 좋아하니? 아, 제니를 1년간 키우셨다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셨네요.
1: 제니야. 제니야.
0: 세상에나 그렇게 좋아? 아유, 아주 신났네, 신났어.
1: 제니야.
0: 갑자기 왜 그래? 좋은 거 아니었어?
2: 손이 이상한데.
0: 오 마이 갓! 할아버지에게 입질까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1: 제니야, 왜 그래? 우리는 자마음속에 배신자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제니 마음속에 지를 버렸다고 생각하는가?
0: 1년간 사랑으로 제니를 키웠지만 점점 심해지는 입질 때문에 결국 제니를 딸 집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던 할머니.
1: 여기 이게 이빨이 들어가서 이 손이 화끈거려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다니까요. 그날은 너무 힘들어서 얘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안 나서.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나 이게 쑤시고 아팠는지. 이빨을 이렇게 드러내고 하니까 너무 불꽃스러운 거예요.
0: 상처가 깊은 만큼 제니에 대한 두려움도 커졌답니다.
1: 이게 이제 한 달? 아직 조금 안 돼서 한 3주?
3: 한 달인데도 아직 그런 거예요?
1: 예. 그때부터 겁이 나가지고 얘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돌변할지 모르니까.
0: 한없이 귀여운 얼굴을 하고 있다가도
4: 조심해.
0: 갑자기 돌변해 보호자들의 손을 인정사정 없이 공격하는 제니.
3: 그럼 제니는 왜 이렇게 스킨십을 싫어할까요?
5: 어렸을 때 엄마랑 너무 일찍 떨어지지 않았을까. 좀 그런 사회와

0: 모성을 좀못 느끼지 않았을까. 이게 저도 좀 제일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이러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1: 하자, 재니야.
2: 또온 가족이 총출동. 이번엔 왜 또 책상 밑에 숨은 거니?
3: 잡았다. 잡았다. 잘 조심해요. 조심.
2: 넥타라에 목줄까지 착용한 거 보니 외출을 할 모양인데요.
1: 가자.
0: 병원 접종하러 가기도 정말 힘드네요.
1: 그냥 선생님 찾으면 얼마나 좋아.
0: 전쟁을 치렀네요.
2: 전쟁 끝에 도착한 병원.
0: 괜찮아.
2: 과연 무사히 진료를 마칠 수 있을까요?
0: 잘해야 될 텐데.
2: 의사쌤 손길엔 꼼짝도 못하고 그대로 얼어버린 제니.
4: 지금
2: 완전 겁에 질렸는데요. 어머, 웬일이래? 보호자들도 덩달아 긴장한 모습.
4: 자, 주사를 이렇게 맞출 거예요, 여기다. 주사를 맞출 거고. 원래는 제가 주사 맞출 때 애기 얼굴을 마구마구 쓰다듬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애기는 조금 성격이 있으니까 그냥 애기 이름 불러주시고 조금 정신이 없게 그런 식으로. 아이고 잘했다.
1: 아이고 잘했어.
4: 화났어. 잘했다. 다 됐습니다.
2: 선생님, 제니 건강 상태는 어떤가요?
4: 양쪽 슬개골 탈구가 꽤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부분은 성격이랑도 좀 연관관계가 있을 수는 있어요. 애기가 미친 듯이 막 날뛰고 물려고 하고 힘을 쓰고 하면서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지속이 되면 사실 다른 장기들에도 충분히 영향을 이론적으로는 끼칠 수는 있어요. 뭐 간부전이라던가, 그리고 구토나 위장 쪽, 위장 쪽에 만성 스트레스성 위염이나 식도염 이런 것들이 있을 수는 있죠.
2: 평소 보였던 제니의 문제 행동들이 제니의 건강과 가족들의 행복까지 위협하는 상황.
5: 제니가 입질을 안 한다고 하면은 제니랑 가장 해보고 싶은 게 뭐가 있으세요?
0: 안 와서 저는 산책해보고 그냥 안고 한번 가보고 싶어요. 어디든. 네.
6: 한편으로는 또 저런 모습이 짠하기도 해서 그렇게 생각될 때는 그래 입질은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었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0: 이제는 가족이라는 생각은 변함은 없습니다.
5: 아들은 동생처럼 생각해요?
7: 남처럼 생각할 때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5: 남처럼?
7: 네.
5: 누나랑 제니하고 누가 더 좋아요?
7: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2: 설쌤 최대 난관에 봉착했다?

0: 야, 오늘 촬영 힘들겠는데?
1: 급기야, 촬영 중단까지?
2: 어떡해.
1: 설샘을 깊은 고민에 빠뜨린 제니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제니 가족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설샘 도와주세요.
0: 너 여기 산다고 막 얘기해주는구나. 아이고, 어떡해.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1: 예상은 했지만 걱정인데요.
0: 뒤로 길 한 번만 타주시겠어요? 현실적으로 제가 조금씩 들어가면 얘도 그냥 뒷걸음질 칠 것 같아서. 발 들고 막 이게 불안하고 막 이런 스트레스 시그널 다 보여. 식탁이 숨는 곳이야?
1: 일정 거리를 두고 계속 설샘을 쫓아다니며 짖는 제니.
0: 가족들 한번 다 가보세요. 가족들 다 나가보세요.
3: 제니 가자.
2: 제니 얼른 와.
1: 제니, 너 보호자들 믿고 그런 거였어? 거실에 설샘과 단둘이 남겨.

0: 된 제니. 과연 제니의 선택은? 제니 너 사람 보는 눈이 없구나. 다음은 소파에 앉아 기다려보는 설쌤. 하지만 이 방법도 실패.
1: 야, 오늘 촬영 힘들겠는데?
0: 심상치 않은 말을 남기고 밖으로 나가버린 설쌤. 이제 어떡하니 제니야?
2: 어떡해.
3: 고민이 많은데요?
4: 생각의 역사상 가장 흥분도가 강하고 불안이 많고.
0: 설쌤, 제니 포기하는 거 아니죠? 블로킹 보드를 준비한 설쌤.
1: 숨을 공간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게 해야 되거든요.
0: 짖으면 더 가까이 가고 안 짖으면 멀어지는 방법을 써보려 했지만.
1: 나와보세요. 제 뒤로. 숨을 공간이 너무 많네.
0: 소파 밑에 숨어 꼼짝 않는 제니.
4: 조금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게 뭐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흥분 계속 돼 있는 상태에서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 있는 상태니까.
2: 가자.
0: 무섭거나 싫을 때마다 구석진 곳에 몸을 숨겼던 제니. 때문에 가족들이 고생이 많았었죠. 이럴 땐 스스로 나오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1: 지금 너무 흥분도가 높으니까 항불안제 조금 먹여서. 지금 호흡수도 그렇고 너무 불안이 강해서.
0: 간식과 항불안제를 준비하자 다행히 반응을 보이는 제니.
1: 슬슬 나오네 이제.
2: 간식 냄새 나다.
4: 제니?
0: 예민해서 약을 안 먹으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간식과 함께 맛있게 먹어준 제니.
1: 다행이다. 다 먹었다. 지금 방으로 한번.
0: 그런데 가족들이 방으로 이동을 하자.
2: 안 돼. 야.
0: 또다시 소파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겨버리는데요. 결국 특단의 조치를 내리는 설쌤.
1: 감독님, 저희 빠져있죠? 네, 그게 나아요. 방에 들어가면 저희한테 한 번만 연락 주세요.
4: 뭐 외부인한테 이러는 거는 사실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손님 안 오면 되니까.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근데 지금 보호자분들이 뭔가 이렇게 스킨십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0: 집안에선 소파 밑 제니를 꺼내기 위해 노력 중이었는데요.
5: 우리 저쪽으로 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나오지.
0: 거실에 혼자 남겨지자 소파 밑에서 스스로 나오는 제니. 한참 후 제니가 좀 진정되자 제니를 잘 통제하는 딸이 나와 방으로 안고 가는데 성공!
6: 네, 지금
7: 오실. 네,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네.
0: 설쌤을 이렇게 기다리게 한 건 제니 니가 처음이야. 조금만 쉬고 있어.
1: 저희가 천신만고 끝에 이제 같이 영상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지금 제니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었는데 제가 그날 꾹 참고 있었어요.
8: 얘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뭐 하면 깨물고 여기를 쓰다듬어도 콱, 여기를 쓰다듬어도 콱.
0: 심지어 손톱에 시커멓게 멍이 들 정도로 강하게 입질을 했던 제니.
8: 그때 이거 물릴 때는 아예 대릉대릉 이걸 네, 놓으라고 했는데도 안 나요.
1: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이게 또 무는 강도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강아지들은 입이 손이기 때문에 입으로 좋다고 핥아주기도 하고

0: 제니가 가장 근본적으로 왜 그럴까요?
1: 만지는 게 싫어서.
0: 아마 우리도 그런 거 느껴본 적 있겠지만 뭔가 내 마음과 같지 않게 되고 있는 거예요, 내 뇌에서는. 사실 태어나기를 뭔가 상당히 예민하고 감각에 대해서도 자극에 대해서도 상당히 예민하게 태어났고 공격 성향도 나를 지키기 위한, 얘는 절대로 공격적 공격성은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공격적 공격성이면 저 들어오면 달려와서 절 물죠. 계속 뒤로 도망가기만 하면서 짖잖아요. 되게 방어적 공격성을 보이는 친구예요.
2: 타고난 예민함 때문에 겁이 많아 방어적 공격성을 띠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보호자들에게 상처를 받은 게 아니라면 대체 왜 입질을 하는 걸까요?
0: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거냐면 뇌에 훨씬 더큰 자극. 뭐 예를 들어서 어머니나 누나가 막저 간지럼 태우고 아 가다가 막 나도 모르고 때리고 막 이래요. 하지 말라고. 이거 공격성 아니잖아요. 그런 감각이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도체가 되게 과활성화돼 있다. 편도체가 예민하다.
3: 그런데 제니는 금방 이빨을 드러내고 막탁 물고 나서 돌아서 가지고는 다시 와서 막 긁어요. 왜 그래요,
0: 맞아요.
3: 그거는? 왜또 해달라는 거예요?
0: 얘는 자기가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본능적인 행동이 먼저 빡! 발현해놓고 내 안전을 확보해놓은 이후에 그 다음에 생각하는 뇌가 봤더니, 아이고야.
3: 아, 자기가 잘못된 걸 아는 건가?
0: 네.
4: 옳지.
2: 공포, 불안, 스트레스를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인 편도체가 예민한 제니. 특히 가족들의 손을 공격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0: 기질적인 것과 손에 대한 안 좋은 경험이 생겼고, 자기가 만져지고 싶어도 내 감각적으로 이상하다라고 하면, 이게 싫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주지 않잖아요?
3: 자꾸 하니까
0: 네, 그러면 손은 적이에요. 네,
4: 어.
0: 그러면 손은 적이 돼버려요. 네.
3: 그러면 앞으로는 쓰다듬다거나 여기를 만져주나 그런 걸 하지 말아야 되네요.
0: 우선 차근차근 가야
5: 큰일 나봐요.
2: 보호자들이 불러도 외면하는 제니의 모습.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4: 제니하고 부르면 안 오거든요.
0: 네.
4: 근데 좀 불러서 와서 한번 안아보는 게 소원인데,
0: 네.
4: 이렇게 올수 있는지.
0: 근데 지금 저런 예민한 감각을 가진 아이들은 이름이 오염이 돼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갔을 때 만져지는 거 싫은데 계속 만졌고, 나 싫어하는 것들을 했고, 그럼 벌써 이름은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걸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걸 바꾸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네.
2: 그리고 또 하나. 안았다 내리거나 소파에서 내려갈 때 제니가 이상 행동을 보여 걱정이 컸었죠.
0: 지금 감각적으로 제가 또 느끼는 건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얘가 들어 올려지는 것도 특히 올라갔다 내려갈 때 뭔가 자극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도 롤러코스터 타다 보면 갑자기 훅 내려가면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훅 내려가면 이상한 느낌 나고 그런 것들이 제니한테는 되게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1: 가자.
0: 바들바들 떠면서 얼어버렸어.
2: 목줄을 싫어해 외출 한번 하려면 늘 전쟁을 치러야 했던 제니.
0: 절대로 저런 도구 착용 과정에서 실갱이 하면 안 돼요. 착용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실갱이가 일어나고 얘가 싫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나가지 마세요.
3: 아, 그래야 되는 거예요.
0: 그러면서 또 손에 대한 안 좋은 기억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막 산책이 최고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얘를 위한 거니까 얘가 싫다라고 할 때는 안 나가야 돼요. 이게 실갱이를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집안에서만 문제가 생겨요.
2: 사람만 보면 짖느라 제대로 된 산책이 불가능한 제니.
6: 제니야.
2: 사회화에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산책하는 게 좋을까요?
1: 제니 산책 갈때 그때 막 사람들 보고

0: 무서워하고 막 지지니까 좀 없는 데로 가야 돼요? 아니면 좀 그래도 있는 곳으로?
1: 없는 데로 가야
2: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 많은 곳에 자꾸 가면 이게 사회성이 높아지고 적응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싫어하는 걸 무조건 경험하게 한다고 해서 절대로 사회성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사회성은 그 대상과 긍정적인 경험을 해야 돼요. 네.
3: 타고난 예민함과 불안이 심한 제니에게 꼭 필요한 시간도 있답니다.
2: 여기다가 약간의 분리불안 심하진 않아 보이지만, 네, 가족들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이거 일부러 이런 시간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얘는 자극에 대한 약간 디톡스가 필요해요. 혼자 있는 걸 싫어하지만 참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참았을 때 자극이 최소화된 상태로 나를 좀 회복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4: 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네.
2: 네,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생활 안에서의 소통이나 얘네들이 이해 못하는 건 그냥 우리가 타협해주고 이러면서 이제 뭔가 맞춰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4: 그럼 좋죠. 희망이 있다는 게 좋은 거
5: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2: 사실 저는 오늘 아무것도 못할 줄 알고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솔루션 진행하기 전에 제가 항불안제를 좀 제니한테 처방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모든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효과가 지금 너무 잘 들어맞고 있어요. 항상 너무 흥분했을 때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3: 어우, 제니도 같이 있었구나. 어유, 조용해서 몰랐네. 같이 솔루션 잘 받아보자.
2: 가장 먼저 말씀하셨던 게 이름을 부르면 안 온다.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름이 오염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바꿔볼 거예요. 저희가 이제 터치로 불러볼 거예요.
3: 터치로 부른다고요?
2: 처음에는 주먹에다 간식을 쥐고요. 터치 하고 보여줄 거예요. 제니, 터치 하고 보여줬는데 여기 코가 닿는 순간 옳지 하고 열어주시면 돼요. 1단계예요. 이름 부르고 터치예요. 제니, 터치. 옳지. 제니, 터치. 옳지.
3: 제니야, 왜 이렇게 잘해?
2: 제니, 터치.
3: 너무 신기하다.
2: 옳지. 이게 원래 신뢰감을 쌓는 가장 첫 번째 교육이기도 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를 향해서 다가오면서 나 괜찮으니까 나는 가까이 있어도 괜찮아. 이 심리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니, 터치. 옳지. 또이 교육의 좋은 점은 손에 대한 좀안 좋은 기억이 있는 아이들한테 되게 좋아요. 자, 우리 가장 친해지고 싶은 아버님이 한번 와서 1단계부터.
3: 유난히 아빠 보호자의 손길을 거부하고 입질도 심했던 제니. 오늘부로 둘이 가까워질 수 있겠죠?
5: 제니 터치. 제니 터치. 옳지.
2: 깜짝 놀랐어. 혹시 쟤뭐 할까?
5: 제니 터치.
2: 옳지.
5: 옳지.
2: 네.
5: 제니 터치. 옳지.
2: 그렇죠.
6: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집에서 지금 산책 하기 싫으면 실기 하지 말고 그냥 산책하지 말라고.
3: 제니, 너 완벽 적응했네. 그렇다면 터치 훈련 심화 과정으로 넘어가 볼까?
7: 제니 터치, 옳지.
2: 그렇죠. 불러주세요.
3: 제니 터치. 여러 사람이 번갈아 가며 놀이하듯이 터치
5: 옳지.
3: 훈련을 하면
7: 제니야,
3: 재미있고 운동
7: 터치.
3: 효과도 있답니다.
7: 옳지.
5: 제니 터치. 옳지.
2: 스킨십 연습하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5: 네네.
2: 스킨십 연습하는 거를 이것도 똑같은 게 뭐냐면 우리가 억지로 만지는 거 아니에요. 얘가 스스로 만짐을 당하게 할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감이 쌓여야 되고 얘도 그 감각에 익숙해져야 돼요. 팔을 이렇게 소파에다 대고요. 여길 지나가게 할 거예요.
5: 네.
2: 제니.
3: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유도하는 건데요.
2: 지금 움찔움찔하는 거 보셨어요?
5: 네.
2: 이런 게 없어져야 돼요. 우리 사이를 지나가는 것 자체가, 제니! 이러면서 이 공간을 줄여나갈 거예요. 자, 이만큼 줄여볼게요. 이러면 자기가 길 지나가려면 우리를 쓸고 가야 되는 순간까지 만드는 거예요. 나중엔 손을 머리 위나 이런 데로 올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좁혀나가요.
3: 점점 좁아진 사이 공간을 통과하며 제니도 모르는 사이에 터치 성공!
2: 네.
3: 자연스러운 손 연기가 포인트인 거 아시죠?
2: 이 정도로만 딱 네, 네. 대고 계셔보세요. 네. 그러다가 지나갈 때 네. 손등만 살짝 네. 만나는 느낌 하셔도 돼요.
1: 네.
2: 제니! 네, 그런 느낌으로만. 네.
3: 오, 제니도 아빠의 손길을 자연스럽게 그렇지. 받아들이기 시작했네요.
2: 이게 잘 괜찮으면 이제 손바닥으로 가는 거예요.
1: 아.
2: 네.
3: 움찔거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잘 즐기는 제니.
2: 그렇지. 2인 1조로 이렇게 도와주셔도 돼요.
1: 네.
3: 스킨십에 도움되는 또 하나의 방법. 버킷 트레이닝.
0: 기다려.
3: 앉아 기다려를 시킨 후 스킨십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면 그렇지. 간식을 주는 건데요. 네. 참 쉽죠잉. 높은 곳에서 내려올 때마다 꼬리를 물며 빙빙 도는 이상 행동을 보였던 제니.
2: 앉고 내릴 때 지금 그 이상한 느낌 때문에 약간의 그 자기 꼬리를 공격하고 부분 발작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그걸 좀 없애기 위해서 앉는 것에 대한 좀 좋은 기억과 내려놓을 때 예측 가능성을 심어주는 연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3: 제니야, 조금만 더 힘내자.
2: 보여주면서 요 위에 딱 요 끝에 올려놔주세요.
3: 식탁 모서리에 올려둔 간식을
2: 보세요. 지금 먹고 싶어 하죠.
3: 제니가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2: 이제 제니한테 안을게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안아서 살짝만 안아서 이거 먹게 해주는 거예요. 네.
0: 안을게.
2: 그렇죠. 좋아요. 그리고 허리를 굽혀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진짜 천천히 이런 식으로 네, 천천히 내려갈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줘요. 사실 우리가 도와주지면 먹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안아줌으로써 먹을 수 있다는 인식. 그러니까 안아주는 거는 나한테 필요한 거고 좋은 거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요. 그런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조금 이상한 느낌이나 싫은 것도 참을 수 있고 공격성을 보이지 않게.
3: 감각이 예민한 제니에겐 자극이 큰 훈련이기 때문에 하루에 다섯 번만 하는 게 좋다네요.
2: 옳지! 방금 내리면서 약간 기대했어요. 화가 나고 짜증이 나면서도 내리면서 뭔가 줄 걸 기대했어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3: 처음부터 쉽진 않겠지만 꾸준히 잘할 수 있겠죠?
2: 저 제니라 이렇게 솔루션 해봤는데 제 예상을 빗나간 솔루션이었어요. 오늘 보셨다시피 약물 처방에 도움을 좀 필요로 하는 친구예요. 좀 불안 낮춰주는 영양제도 제가 같이 드릴 거예요. 이거 밥에다가 하루에 두 번씩 8방울에서 10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같이 주시면 불안도 조금 같이 낮아지고 건강적으로도 도움되는 영양제니까 계속 먹여주시고 그리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오늘 교육 너무 잘한다고 너무 더 오래 하고 계속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차근차근 꾸준히. 네. 한 번에 긴 시간보다 짧은 시간 여러 번이 훨씬 더 좋습니다. 네. 오늘 같이 해보시니까 어떠셨나요?
8: 이거는 제니 모습이 아니다 할 정도로 이렇게 변화될 수가 있을까? 저렇게 평안하게 저렇게 다닐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이제 훈련하고 같이 하면서 이제 진짜 행복한 삶을 같이 살 수 있겠다. 제니도 행복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1: 제니에 대한 정체성을 처음부터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그때부터 마음이 사실 뻥 뚫렸던 것 같아요. 제니를 전혀 몰랐었는데 앞으로도 이제 계속 같이 훈련하면서 더 행복을 누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2: 아, 네. 저도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약간의 반성도 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니 생각

0: 생각하면서 다른 친구들도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저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예상치 못한 난관도 있었지만 제니야, 오늘처럼 잘할 수 있지? 아저씨가 응원할게.
3: 제니 터치. 옳지.
4: 제니 터치. 옳지.
2: 제니를 낳는 그날까지 아빠 보호자 파이팅입니다.
4: 함께.
2: 설쌤이 인정한 미래의 수의사, 딸 보호자의 꿈도 늘 응원할게요.
4: 내린다. 옳지. 된다. 기다려. 하나, 둘, 셋. 옳지. 먹어. 앉아. 기다려. 하나, 옳지. 먹어.
5: 설쌤 덕분에 제니를 더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하나, 둘. 감사합니다.

0: 채식!
1: 이거 우리 고생했다.
2: 요 사이에 있는 강이 두만강입니다.
3: 대박이다.
2: 건너편 북한이.
1: 그러니까. 와, 너무 느낌이 뭔가.
4: 안녕, 오래 가세요.
1: 네, 감사합니다. 네. 네.

0: 땅이에요?
1: 네. 근데 길이 진짜 험하네요.
2: 자, 백두산 근처에 있는 특별히 여기가 맛있는 식당이 있다고 해서 여기 한번 왔습니다. 근데 엄청 추워요. 낮에는 엄청 더웠는데. 이런데 식당 있는 거로 진짜 희한하다, 진짜. 안녕하세요. 와이파이 같은 것도 여기 있는 거예요. 원래 여기 식당이에요? 맞는 거예요?

0: 여기까지 오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 식단에. 뭐, 뭐가 나왔다.
1: 우와.
0: 와. 와. 이거 하나씩 다 틀리네.
1: 네.
0: 와, 센서. 와. 우와. 너무 많이. 우와.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야, 진짜 건강한데 진짜 좋은 것만 약간 있는 느낌이네요, 확실히. 잘 먹겠습니다. 와, 그럼 어부도 먹어야 되는 건지. 내지를 그럼 이렇게 하고. 이거는 서울에서 못 먹겠네, 이거 절대. 이 맛은 절대 안 나오는 맛이네. 와, 대박이다.

0: 맛있습니다. 예, 너무 맛있습니다.
1: 현암을 중국에서 나온 어갈피예요, 요거. 여기는 명리나물. 한국말 하면 명리나물. 한국인이 이파리 맛도 샜잖아. 우리 여기는 대 다 같이 먹어.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 지작나물이라고요, 산에서 나온 나물.
0: 와, 맛있다. 와, 남들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나는 이런 거 안 먹어봤는데. 이렇게 맛있는 거. 다 맛있다. 와, 다 맛있다. 진짜 원래 저는 진짜 거기만 먹고 있는데.
1: 네.
0: 간장 소금이랑 이거
1: 소금 맞네요.
0: 맞네요.
1: 예, 간장 이건 간장 맛이 있어야 돼. 한국 분들은 이렇게 참기름 넣잖아. 근데 우리는 콩기름 이렇게 달궈서 그래서 소금 넣지.

0: 고춧가루 아예 달 정도로 기름 이제 썰어서.
1: 약간 자연 같은 그런 약간 그런 맛이 나구나.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다 맛있어요. 하나하나씩 이게 똑같이 생기는데 또 맛이 하나씩 다 달라요.
0: 야, 쥐쌤이 잡잡하셔. 귀여워.
1: 이거라예요?
0: 예, 이거 여기서 나오는 쥐요.
1: 아, 그래요?
0: 예, 예, 예. 여기 한국에 있는 거 없어요.
1: 아.
0: 돼지고기 싸서.
1: 돼지고기랑 같이요? 예, 알겠습니다.
0: 장나야.
1: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와, 이거 향이 너무 좋은데요.
1: 네. 네. 야, 오늘 금방 제 집에서 왔어요.
0: 와, 희한한, 와, 희한하네. 이 향이 너무 희한해. 오, 세긴 센데 딱 이 돼지고기랑 딱 맞아요. 네. 너무 맛있어요. 네. 오. 둘이 같이 오면 좋았던데. 자, 이게 이렇게 맛있는 거.
2: 할머니 한국 TV 많이 보시잖아요. 보신 적 있으세요?
0: 안 봐도 돼요.
3: 안 봐도 돼요?
0: 네, 안 봐도 돼요. 밥도 조금 먹어볼까? 이거 닭에서 이거 나오는 네. 밥이죠?
1: 저 제조선 사람 전통 음식. 옛날 식구 많으니까 쌀 많이 어서 사람 많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0: 와.
1: 다 드셔야 가세요.
0: 네.
1: 이건
0: 내
1: 안 남기면 안 돼요, 예.
0: 그러니까요.
1: 우리 이거 감자 얼굴 가지고 이 산나물 엮어 한 덕이어서
0: 진짜 맛있는데 이게 네. 이게 고기는 안 들어갔잖아요.
1: 안 들어.
0: 그죠?
1: 예, 네, 고기는
0: 고기 안 들어갔는데 너무 맛있어. 와, 대단합니다.
1: 저 은감자 떡이란 저 북한 음식이지.
0: 야, 너무 맛있어 이거.
1: 술 내지와 드릴까요? 근데 술 마시고선 집에 안 가시려면
0: 뭐에서 만드신 거예요? 무슨 쌀?
1: 이거 여기서 예, 여기서 꼬지람 뜯어가지고 산에

0: 와, 그래서 향이 이게 약간 그뭐꽃 냄새도 나고 꽃 맛이 같은 거좀
1: 거실 위에
0: 예, 약간
1: 꽃
0: 그래서
1: 가루 냄새 나죠.
0: 단 맛이 있는데 이게 이거는 어디서 팔아도 잘 되는 것 같아요. 맛있다 이거. 이게 왜 이런

0: 이 나라에서 없지, 한국에서 없지.
1: 우리 엄마는 북한, 우리 아버지는 한국. 우리 아버지 한국 충청남도.
2: 아버님은 왜 여기 오셨대요?
1: 그때 인민으로. 한국에서 인민으로 중국에 많이 들어왔어요.
0: 아, 그래요?
3: 형님네 할아버지는 왜 일본에 가셨대요?
0: 그때는 전쟁 이것저것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도 살기 힘들으니까 배 옆에 끌고 갔다 그 배에서 왔는 사람도 있고
3: 배 이렇게
0: 예, 그런 사람 많아요.
3: 한국에서부터 일본까지?
0: 예. 그거 어떻게든 마음 먹고 거기서 많이 죽는 사람 많, 죽는 사람도 많고.
1: 생각나면 또 오세요.
0: 그러니까요. 오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생각으로 무조건 나온 것 같아요.
4: 할머니 마오타이주 아세요?
1: 마오타이주.
4: 할아버지 한 병 드릴까요?
0: 그렇죠. 많이 받았어요.
4: 우리 많이 받았어요.
0: 그러면 좋죠.
1: 한다우제. 한다우제. 술을 뭐 대수까지 그런 거 선물 가서 왔는데.
0: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술 좋아하신다고 마오타이 하나 우리가 선물 받은 건데, 이게. 마오타이. 예,
5: 강해요.
0: 예. 맛있어요. 이거 아까 먹었는데 이것도 맛있네요.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향도 있고 너무 향이 너무 좋아요.
1: 한 병 드릴까요?
0: 주세요. 완전 좋아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1: 진짜 그 한 병이야 왜 못 드리겠어요? 이만은 드려야지.
0: 우와 진짜 그 정도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와.
1: 가서 옛말하면 드세요. 그 막에 꽉 닫으세요.
0: 예, 예. 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술이잖아요, 이런 거는. 자.
2: 밥값은 저희 다 찾아갈게요.
3: M분의 1 하면 40이야.
1: 대신 거기 작아가지고. 저 취, 저는 취 처음 잡사봤다.
6: 아, 여기도 그래 맛이 안 오니까.
2: 한입이라도 한번 다시 가볼까요, 아버지, 할머니?
7: 아니요.
0: 저도 아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7: 나도 아니다.
0: 아, 그러니까요. 예, 네, 맞습니다.
7: 한잔 찍죠?
0: 예, 네, 한잔 찍으세요.
2: 한잔 찍어드릴게요.
0: 예, 네, 예. 네.
2: 옥수수 같은 거 좀 가져갈까요?
8: 옥수수 좋아요.
2: 옥수수 가져갈게요. 내일 아침에 먹을게요.

0: 조성적. 아,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주선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1: 사장님, 사장님 어디 가시지?
2: 안 못 봤어요.
0: 어, 아, 어디 가, 아.
2: 산에 간다고 저거 제비래요.
0: 제비? 아, 아, 아, 쎄. 어, 알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집에다가 붙이면 이게 럭키 하는 집에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지금 시기가 이게 맞아요. 5월, 6월 달의 시기가 이게 집에 만드는 시기예요. 예.
3: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0: 50살인데. 아니, 지금 이런 거는 당연히 알은 거지. 몰라, 50살인데. 아니에요. 어,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아이고, 아닙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근데 여기가 또 백두산가 저기 얼마나
4: 있어요? 여기서 백두산 한 15km 가면.
0: 아, 15km? 어, 그 가깝네요, 그러면. 오.

0: 어제 우리 서해 가가지고 산삼 한 뿌리 캐왔어요, 이거.
1: 이게 산삼이에요?
0: 예, 예, 예.
1: 오.
0: 이거 산삼 새끼고, 이거는 큰 거예요.
1: 우와. 예. 이거 처음 봤다, 이게 산삼.
0: 예, 이건 진짜 산삼하고 어. 장례삼 딱하고요. 장례삼은 여기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이건 일자로 꼬꼬집 뻗었잖아요. 이거 한 50년 될 것 같은데요.
1: 50년?
0: 예. 치알로 50년 돼요.
1: 50년?
0: 예, 예, 예.
1: 이게 50년 된다.
0: 이게 네이피인데요.
1: 저랑 동갑이에요, 그러면. 제가 50이라서 저는 50년 큰지 알, 그리고 큰 건지 아는데.
0: 이 내두가 길고요. 약통도 길다고요.
1: 아,
0: 예, 예.
1: 야, 저는 이렇게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 정도 합니까, 이런
0: 거? 이건 우리 보통, 뭐, 한 3,000원씩 해요. 3,060,000원 정도요.
1: 이게 하나에?
0: 예, 예, 예. 60만 원은 완전 싼 것이죠.
1: 아, 싼 거예요?
0: 예. 저는... 우리 아버님 있을 때 한 4년 전인가요? 그때 보통 한 1,000만 원씩 받고 있었어요.
1: 이게요?
0: 근데 그거는 이만큼 크죠. 한 80년짜리요.
1: 80년짜리. 와, 이거, 오. 기장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0: 신세님 오시니까 내가 보여주는데.
1: 와.
0: 그리고 장례삼을 내내 네. 보여드릴게요. 장례삼은 여기 또, 아, 이거 장례삼이에요. 장례삼이가, 네. 내도가 굵고요. 이거 완전 색깔도 딱잖아요. 색상이가. 이건 벌겋잖아요.
1: 딱 보면 이게 산에서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 나와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0: 아니, 여기 하얀 데까지 나와요.
1: 아, 여기까지 나와요?
0: 예, 예, 예.
1: 그러면 여기까지. 이걸 잘 기억을 해야 되겠네, 이거.
0: 예. 이거 보면.
1: 이거 보면.
0: 이거 지금, 6월달이잖아요. 한 8월달에 가면, 이 열매가, 삼 열매가 이제 달린 거예요. 진짜 빠겠더라고요, 그때는. 오늘 혹시 운이 좋으면 산삼 만날 거예요.
1: 아, 진짜요? 네. 운이 좋으면?
0: 예. 네. 선생님도 왔는데, 뭐, 선생님 운이 올라요. 선생님 운이 있잖아요.
1: 아유, 저는 운이 있죠. 그러면 네. 무조건 찾겠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오.
2: 그럼 산삼키러 한번 가보시겠어요?
1: 예, 예.
0: 네, 그럽시다. 예.
1: 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2: 네.
0: 산삼 캘러 갑니다.
1: 네. 여기서 얼마나 걸립니까?
0: 여기서 여기까지. 25분 정도.
1: 25분 정도. 아, 시원해.
0: 이 공기 얼마나 좋아요.
1: 네, 그럴까요?
0: 여기서 백두산 한 10km 남았어요.
1: 여기서요?
0: 네. 오.
1: 여기서 그러면 동물 같은 것도 많아요?
0: 네?
1: 동물.
0: 그, 네. 박달곰 있잖아요.
1: 오.
0: 예, 많아요, 이거는. 보루호, 사슴.
1: 아, 사슴도?
0: 예, 예. 이번에 우리 친구가 네. 삼 캐는 그 칼 있잖아요.
1: 예.
0: 그게 저 산돼지 이빨이 엄청 커요.
1: 오, 그게. 네.
0: 다 오셨어요.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여기 옛날에는 이 도로가 없었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먹을 거 가지고 하루 이틀 이 산에서 자는 거예요. 그 뭐 뱀 같은 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1: 예, 예. 예. 저도 물어도 상관 없습니다. 독이만 없으면.
0: 여기 뱀이 엄청 많은데요.
1: 네, 상관없어요. 네. 조금 아픈 거지, 따가운 거지.
0: 선생님 사무실. 올라가시죠.
2: 네. 네.
0: 네. 오케이. 조심하세요.
1: 여기서 20분 정도예요. 15분 정도.

0: 괜찮아요. 별 뭐 없어요. 제가 뻥치는 게 되네. 얘가 있잖아요. 사춘이에요. 이놈이가. 산삼이 있는 곳은 보통 얘가 있으면 보통 우리 산에 가보면 얘 만나면 기분 좀 좋아요.
1: 오, 이제.
0: 산 보는 확률이 한 70, 80% 나온다는
1: 거. 아, 그래요?
0: 산 필 때 있잖아요. 산에 세 명 가잖아요. 소리 안 쳐요. 소리 치고면 그날 운이 나쁘다고 나무가지고 이렇게 뿌리고 있어요.
2: 있다 이런 식으로. 네.
0: 한국에서는 신바다잖아요.
2: 네.
0: 중국에서 보면 방초 세 번 부르는 거예요.
2: 아, 세 번? 네. 딱?
0: 방초 방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옆에 친구들이 다녀오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네.
2: 여러 가지 있구나. 자,
0: 산에 가면 있잖아요.
1: 네.
0: 쌍소리도 안 하고요.
1: 응.
0: 뭐 쓸데없는 말 안 하는 거예요.

0: 내가 뭐 산을 다닌다고 산의 것 다 내 거 아니라 그렇게 욕심 가 다 내 거라 가지고 욕심 가지면 안 돼요.
1: 그렇죠.
0: 네, 얼마큼 부르고 얼마큼 바라만.
1: 그러니까요. 역, 네. 욕심 들면 안 된다. 네. 그렇죠.
0: 이거 보십시오. 나무
1: 까졌네요.
0: 사목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어느 봉기 아이고 다시 피네 하고 다시 깨지는 거예요.
1: 아.
0: 그래서 여기다가 인싸 있잖아요.
1: 네.
0: 이렇게 인싸
1: 네네네. 어 세미 아.
0: 그래 여기다 여기는 이 방향으로 지었으면 사물은 이 방향으로 나온 거예요.
1: 이렇게?
0: 예예예. 예, 예. 여기서 한 5m, 6m. 둘레 한 30m 어간을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주위를 도는 거예요. 여기, 여기예요. 여기다가 장에서 씨 뿌린 거예요. 우리.
2: 예, 합시오.
1: 네네네.
0: 그래서
1: 잘 부탁하겠습니다.
0: 욕심 부리지 말고.
1: 네, 욕심 부리지 말고.
0: 갑시다.
1: 네. 와, 여기 들어오니까 확 향이 완전 바뀌어졌네, 향.

0: 어떠세요? 와보니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1: 근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뭐 바로바로 있는지 알았는데 뭐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0: 방처예요, 방처.
1: 네.
0: 방처예요, 방처.
1: 네.
0: 이 산들.
1: 어우,
0: 방처. 이 셰피예요.
1: 아, 아직 애기네.
0: 네.
2: 아, 그 칼.

0: 예.
1: 아까 말씀을 하셨던
0: 이거 저 멧돼지 있잖아요.
1: 야, 돼지.
0: 예, 멧돼지.
1: 산돼지 이빨 보세요. 예,
0: 안 이빨이요.
1: 이게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0: 예, 맞아요. 두 개. 예.
1: 그렇죠. 이렇게. 아, 여기서 이제
0: 네.
2: 이렇게 하고.
1: 그렇지.
2: 오케이.
1: 아, 이거 떼는 것도 좀 쉽지 않다. 이게 잘 빼야 되겠다.
0: 근데 이 작은 삼 그렇지 큰 삼 같은 나무 구우면 안 캐요.
1: 왜요?
0: 사람 세 명 왔으면 한 사람 보내는 거예요. 집에 안타 그래서 하나 갖고 와 쟤도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와가지고 쟤도 지내고 파는 거예요. 저 절도 하고 이 내도 나오잖아요.
1: 오 나왔다.
0: 네.
1: 오 그러네요. 아 조금씩 보인다. 네.
0: 목이 엄청 기네.
1: 어, 근데 그 너무 긴데요, 그게 네, 목이.
0: 네, 목이 길이 그 기스로 낸도 수가 있다는 거예요.
1: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니까. 아, 그러면.
0: 봐봐. 와, 예, 약통 좋네. 선생님 한번 해보세요.
1: 네, 살살 맞죠. 제가 좀 넘어갈게요, 이게.
0: 오케이.
1: 아. 이런 분.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0: 저긴가? 왜냐면, 여기요.
1: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어느 정도 와요? 여기, 아마 이 정도 와요?
0: 아, 그러면.
1: 이런 데는 괜찮은 거죠, 여기는.

0: 정신 나온다.
1: 저 약통 이만큼 크면 한 4시간, 5시간 정도 캐는 거예요, 사무.
2: 그렇게 보통... 걸리겠다, 이거는. 이 선생님, 이게 청소기 같은 건 또 있으면 좋겠다. 쫙 청소기 같은 경우는 다.
1: 아니, 원래 우리가 불매서 하는 거예요.
2: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 이게 저, 약간, 이제 엔지프트 쪽으로 가면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피라미드 안에 그거 하는 사람이도 야, 이거.
1: 아, 대단 좋다. 와. 어?
2: 오, 좀 나온다.
1: 20 나오겠다. 20cm. 이번에 시대분들도 우리를 잘 찾았어요. 이거 어지간 이 사람들 이 사진 자르면 못 봐요. 구경하기도 힘들어요.
2: 오, 와, 보세요.
3: 와, 진짜, 색깔이 다르잖아요.
1: 진짜 색깔 다르잖아요. 아, 색상이가.
2: 이거 그러면 큰 거예요, 이거? 그러면.
1: 이거 보통 한 30년 돼요, 이거. 네. 30년 이하예요, 이거.
2: 하나만 30년 자리예요, 이게.
1: 우리가 삼 캐고 있잖아요. 네. 그거 다시 물어줘야 돼요.
2: 네. 이렇게 또 내년에. 네.
1: 이거 아버지가 산삼이에요.
2: 아, 이거 이렇게 보면 진짜 네. 예쁘게 예쁘다. 그러면 이게 30년 정도 되면 이게 가격은 네. 얼마나 정도?
1: 가격대 중국에서 받자면 한 3,000원 가야 돼요, 이거요. 한 60만 원 가야 돼요, 보통.
2: 이거요?
1: 예.
2: 와, 그래도 이렇게 진짜 제대로.
1: 어느 신세님 오니까 운이 좋아요.
2: 아, 운이 저 진짜 좋았네요, 예. 진짜. 30년짜리 이게 괜찮아요.
1: 이거 여기서 뭐 우리 동네 사람들 갖다 풀어놓고 찾아라 못 찾아요.
2: 우리는 진짜 신기하다, 진짜.
4: 백두산까지 와서 산삼을 캐네.
2: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산삼이네, 그래, 산삼. 그럴 거예요. 산삼 애기라고 하는 건 산삼이잖아.
1: 그거 더 떠나가지고요. 선생님 하나 오늘 선물 드릴게요. 좀 사랑해 갖다 주세요.
4: 사랑해 갖다 주세요.
2: 그러니까 얘 사랑 절대 못 먹고요. 못 먹겠는데, 이게 너무 귀여워.
1: 아, 이제 삼 싸는 거예요. 네, 아, 이게 이거 이끼예요. 네. 아니면 이거 안 싸면 수분이 없어지고요. 사무 상할 수 있잖아요.
2: 진짜 보장도 죽인다 진짜.

0: 아니죠. 닮았긴 닮았는데 조금 틀린가. 이건 똑같이 생기는 게 아닌가? 보세요. 똑같이 생기지 않아요?
1: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0: 아니에요.
2: 이건 어가피. 어가피 있잖아요.
0: 아,
2: 그건 똑같아요. 똑같이.
0: 진짜 똑같이 생겼는데.
2: 여기 햇빛이 보여. 여기 가시 같은 게 있어요. 여기
0: 네.
2: 이러다 보시 이거는 가시 같은 거.
1: 보여주세요. 가시 어떤 것 같아요?
0: 여기 옆에.
2: 여기 내다 보면. 보송보송 이거 햇빛에 보면 왜 바송바송 햇빛 딱 비치네요.
0: 모르겠다. 와, 바로 근데 바로 보시면 아니까 진짜
2: 높잖아요.
0: 네.
2: 삼각은 위에 가슴에 백노라 있잖아요. 그리고 나면 여기 깨노래요. 보기 더 수월해요.
0: 아
2: 깨노라
1: 뭐라고 하시나요?
0: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냥 대답만 했습니다.

0: 오, 조심 조심.
1: 네, 괜찮아요.
2: 야, 야, 여기다 멈춰. 어? 아, 여기 있어.
0: 오.
2: 이 내 입상이요. 내 입상, 새 입상.
3: 어, 이거요? 완전 예. 이거 색깔이 이거, 틀린데?
2: 아, 똑같은데요. 예. 여기 잎이 4개짜리고요.
3: 아, 근데 이거, 이게 꼭이, 와, 예. 똑같다.
2: 예.
3: 여기 와, 여기 또 하나 있다.
2: 두 개.
3: 두 개? 예. 여기 2개 있다, 2개. 엄청 큰 거 있어. 피디.
2: 아, 야, 이게, 이 좋다, 야. 잠깐만요. 예, 요거 세 잎이고.
3: 이거는 세 개 똑같아요. 예, 이건, 요건 네 개.
2: 요건 잎이 네 개잖아요.
1: 예.
3: 이게, 이게, 그러니까, 줄기. 예,
2: 하나, 둘, 셋, 넷. 요거는 세 잎이고. 요거는 어린애고, 요거는 중년이고요. 이 살살 들어요. 이거 좋은 거예요. 네.
0: 아이고.
2: 와, 이긴다.
3: 예. 와, 우와. 진짜 길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보여요? 어, 이게 여기서 이렇게 길어요. 여기, 네. 여기서 여기까지.
2: 돌 빼내니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이거 제가 찾은 거예요. 두피, 쌍둥이.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3: 와, 이런. 근데 두 개 이렇게 원래 이렇게 네. 옆으로 붙어
2: 그러니까
3: 있어요?
2: 씨가 새들 있잖아요. 물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집 물어갈 수도 있고, 어디다 물어놓고 어디가 떨어지면 사고 나오는 거예요. 야, 방초. 방초.
4: 네, 자.
2: 와, 십사.
4: 어?
2: 오, 아차. 와. 여기 가세요.
3: 또 왜? 거기서 또 찾으셨대요?
2: 방초. 밑에서 딱 보니까 딱 보이네. 이네. 내 저 밑에서 딱 보기 와봐. 네 입상. 네 잎이네. 하방초. 저기서 딱 보니까 딱 보이더라고요.
0: 와, 진짜 크네.
3: 네네네.
0: 나왔다. 나왔다. 아, 해보세요.
3: 와, 진짜 큰 것 같은데, 이거. 와, 이거 진짜 크다. 하나씩 조금 먹어.
2: 엄청 큰 거 나왔어요.
3: 충분하면 너무 욕심이 부르면 안 돼요, 사장님이.
2: 아니
3: 뭐 세 개라면 충분합니다. 뭐 욕심 부르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2: 글쎄, 이것만 가지고 갑시다요.
3: 아니 그게 저게
2: 오늘 진짜 운이 좋아요. 한국에서 여기 TV에서 이렇게 오니까 보이는 것 같은데 진짜 오늘 운이 좋아요. 여기. 이거 어제한 우리 3일째 다녔는데 못 봤는데 오늘 보이네요, 이거. 이거 사무도 해마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무 자는 사람이 있어요. 한 뭐 3년, 4년씩 자다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5: 되게
2: 이 나무는 안 가겠어요.
5: 나무를 지금 칼처럼 만드신 거죠?
2: 예. 어, 크다. 어? 이 사삼이, 어찌가면, 이 삼로 우리 이 남극부리 안 들어가요. 사삼 들어가요.
5: 그러니까 이거 진짜 자연산이라는 거죠?
2: 예, 진짜 자연산. 야, 이 제삼이다, 이거. 어? 와라 끊어졌다 이거. 야. 아이 먹을게요. 아우 서.
3: 서?
2: 아 좋다. 그만 못하다. 근데 도대체 아 이게 불러졌네. 이 약통이가 길잖아요.
3: 네.
2: 약통이가 길면 이 약통이가 클 수도 약이가 이 차 있는 거예요.
3: 이런 거는 그건 몇 년 줘도 됩니다.
2: 한 40년 됐어요.
3: 이거 40년 정도. 네.
2: 이 보통 40년 넘어요 이거.
3: 이게 얼마 정도 합니다 이런 거는?
2: 이거는
3: 이게 진짜 상상인데.
2: 네, 80, 100이요.
3: 와, 이게 100만 원 안 돼요. 와, 이제 자기 이게 벽에 이렇게 있는 거. 40년 옆에 있었는데. 네. 미안하다. 진짜 고맙다.
2: 이 나무도 한 40년 됐어요. 이거.
3: 그러니까. 와.
2: 오늘에 여기 오니까, 이거, 저, 우리 선생님 와서 오니까 운이 좋고요. 진짜 산신행이가 예쁘게 이렇게 많이 내줬어요, 오늘. 뭐, 3일 정도 와도 한 뿌리, 두 뿌리밖에 못 보는데 오늘 네 뿌리 보니까.
3: 지금 네 개예요, 네 개.
2: 네, 진짜 우리 선생님 덕분에
3: 오늘.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제 덕분 아니죠. 아, 이거 보세요. 이게, 이거 진짜 되게 커요. 이거. 왜 이게 비싼 건지, 가치가 있는 건지, 느낌이 뭔지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 뭐 몇백만 원 하면 와 기분 좋다고 하는 건데 사실 제가 직접으로 가서 이게 보고 따서 이게 하는 게 느낌이 아 뭐 천만 원 이상 되는 거죠 기분 덩 따지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이런 거는. 와 덕분에 이게
1: 저희도 오늘 오면서 사실은 한 뿌리만 끼면 좋겠다.
3: 그러니까 이거 네 개예요 네 개. 너무 많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금 약간 아까 처음에 욕심이 들지 말라고 했는데 너무 욕심이 불어서 이게 너무 4개짜리.

0: 산삼이에요.
1: 물지? 시원하지?
0: 시원하지? 아, 물이 시원해요. 와, 샘물. 가자, 밑에. 샘물 따로. 와, 여기에요?
1: 네.

0: 맛있다.
1: 이게 우리가
2: 와, 맛있어. 와, 엄청 시원하네.
1: 내가 아침에 여기로 물 길러 두문두문 와요.
2: 와, 이거 대박인데.
1: 이 물 좀 먹어봐.
2: 이게 바로 주문해서 바로 이렇게 드시면 그 정도 시원해요.
1: 네, 이 소리가 좀 괜찮네요.
2: 바로.
1: 네.
2: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와, 이거 대박이다 진짜.
3: 세수 광고 같아요.
2: 와, 너무 시원해. 이게 많이 먹었어요? 아, 만들어 봤죠? 와, 대박이다. 수원까지 가봤습니다. 와.
1: 선생님 덕분에 우리도 즐겁고요.
2: 아니요, 네, 아니요. 오니까. 저도 너무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1: 오늘 그 많진 않지만요.
2: 어, 이거 뭐, 아, 네,
1: 오늘
2: 저요?
1: 너무 수고하고 고생했어요.
2: 아이고, 근데 네. 사실 너무 좋은 경험을 했으니까.
1: 네. 그래서 많진 않아도.
2: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 돌아오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 아이고, 와, 예, 네,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1: 예. 네. 네. 아. 좀 더 씻어서 드셔요.
4: 산삼인 거예요?
1: 네, 산삼이 똑같아요.
5: 어디까지 먹을 수 있어요, 이거?
1: 이거 얘도
5: 아, 여기서?
1: 아니요, 요거 잘라가지고, 어, 요거 허준을 여요. 여기다가, 혹시 반응 오잖아요. 막 열라고 할 때, 내도 요거 드세요.
2: 아니요, 열이 나면 이거예요?
1: 네.
2: 차가워, 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향 틀린다. 와, 향 틀린다. 와, 우와, 진짜 세다. 엄청 세네요.
6: 이따가 싼 커피 나와요.
2: 아, 커피? 나온다고? 어, 좋죠.
5: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0: 이상하죠. 예, 예.
1: China? Whoa! Whoa! Whoa! Whoa!
2: Thank you.
3: Okay, no problem. Yeah.
1: My pleasure.
3: Thanks.
4: Bye bye.
2: Bye
0: bye. 친구 오실 때 몇 대 지나갔는데. 어, 이거 왔네. 많이 보여줘야 되는데.
5: 기다려 주세요. 오늘 맛있는 거 그때 거기 사장님 여행사 사장님이 저한테 맛있는 거 수초 해 주셨거든요.

0: 맛있는데 가게가 있으면 좀 추천해 주세요.
1: 여기 냉면이 또 유명합니다.
0: 냉면이 유명해요?
1: 네. 과거에는 냉면만 먹었었는데 요즘 MZ세대 분들이 냉면하고 꼬보로의 만남을 만들어 놨습니다.
0: 그거를 먹으러 가면 좋겠습니다. 야, 여기구나. 오, 여기 완전 한국 식당 아니야?

0: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느낌이 사진 보니까 이게 추천 받은 거 탄수가 꿀이 있네. 꿀 붙여서 먹는 것 같아요. 이게 불고기 맞는 것 같죠? 콩이라고 적어 있어요. 이게 한자가 콩국수 같은데 나 한번 먹고 싶어요. 이것도 먹어야 됩니다. 아 이거 콩국수. 오케이. 어, 그래. 이거. 그 아이스 있잖아. 아이스 이빨. 알았어. 아니야. 그거 아니야. 여자들랑 갈 때. 불고기 이렇게 나오는데 고기랑 여러 가지 야채도 많이 들어가고 버섯도 들어가고 있고
1: 14,000원.
0: 와 비싸다. 저는 이거 그림삼 시켰는데 안 먹어도 되는데 먹고 싶어서 시킨 건 아닌데. 아 이런 맛이구나. 국물은 한국의 돌 달고 근데 이거는 그냥 수프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수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거 조금 간이 세서 수프만 먹을 수는 못 하잖아요. 여기 있는 스키야키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맛있어. 아 뜨거워. 근데 상상 먹었는데 아무 표가 안 나요. 좀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1: 뭘 기대하셨어요? 기대했던 효과는 뭐예요?
0: 몸에서 불 나는 느낌. 아무것도 없대. 그러니까 내면

0: 이거만 먹어봐야 돼.
1: 네, 눌러주세요.
2: 달아요. 이게 꿀이 도전이잖아, 달미.
0: 국물도 맛있다. 와, 이건 인기 많은 이유가 있네.
2: 맛있어요. 아.
0: 사장님 진짜 잘 소개해주셨네. 해주셨네. 이거는 같이 먹으라고 했었잖아요.
1: 네.
0: 그게 여기 집어넣어서 먹는 건가? 아, 이렇게 해서? 그래서 먹는 건가?
2: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메론이랑 햄 옮겨서 먹는 거 있잖아요.
0: 그런 느낌이에요. 아, 와, 콩국수 나왔다. 와. 야, 여기는 잘 잘리고, 아, 면이 자체가 탈리. 그러면 이거를 이거다 집어넣으면. 그래. 여기다가. 이거 짠 거랑 단 거랑 하는 거랑 비슷한 거네.

0: 따로따로 드세요. 아.
1: 콩국수 콩국수 콩국수 콩
0: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수 콩 콩국

0: 네. 숙소 예약하셨어요?
1: 그러니까 이게 뭐 연맹 여기서도 쓸 수 있고 또 회원 두루 가서 열 번 자면 헐밥 숯밥을 주신대요. 보니까 할인 같은 거 이거 여기 62% 할인도 있고 잘 찾아서 자기가 여행 가는 나라나 베이징 같은 것도 좋고 또 상해 같은 것도 가도 좋고 이 애플을 쓰면 재밌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그 헬스장 같은 거 옛날에 못 하니까 무조건 헬스장부터 찾아요.
0: 감사합니다.
1: 와 근데 얼음 집어넣으니까 맛있다. 맛있어.

0: 40, 50, 60, 70, 80, 90, 92. 괜찮은 것 같은데?
1: 뭐 아침에 맛있는 거 있으면 먹을 수 있겠네요.
0: 와, 대박이다 진짜.
2: 연변에서 가장 유명한 시장이에요. 주상시장이라고 아침 시장에 가셔도 되고. 예.
0: 수산시장은 뭐예요? 수산? 수산? 이건가? 소시장? 이건 아니죠. 시장, 시장. 수산시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는데.
2: 여기에 가고 싶은데.
0: 여기에 가고 싶어요, 여기.

0: 아, 이거 그치? 오케이.
1: 이거 16루 도시야.
0: 오케이.
1: 네. 도시.
0: 오케이, 알았습니다. 네.
2: 그럼 이거 사면 되겠다. 여기

0: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1: 언제 오셨어요?
0: 네, 뭐 며칠 됐습니다, 여기 와서.
1: 일이 많이 가고 있어요.
0: 아, 네, 감사합니다. 네.
1: 어떻게 알아봤어요?
2: 하나
1: 아니,
2: 아니,
1: 아니, 아니에요. 그치, 번호 아니에요.
2: 사랑, 컨트롤 해가 엄청 큰것같거든요. 네. 사랑이 애기 때부터 봤어요.
0: 아, 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1: 많이 나가지 않아요?
0: 아유, 아유. 아, 네.
1: 그래도 사고 싶다.
0: 네. 그 반대예요, 반대예요, 아버님. 그거 반대로 보세요. 예, 예, 예.
1: 잘 나옵니다.
3: 아, 어머니, 진짜. 어, 아, 예, 잠깐만요. 잠깐만요.
1: 이렇게, 엄마.
0: 하나, 둘, 셋.
3: 자식 죽을래?
2: 남편이 문을 열어요. 조심하세요.
0: 아, 이쪽으로요? 아, 예, 알겠습니다.
1: 여기 내리면 바로 저희 소시장이에요. 저기 불시장.
2: 저희 수성시장.
0: 감사합니다. 와, 사람 많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0: 아, 마사지 같은 거 있네. 와, 그날 평일 아침에, 와. 그냥 한국 시장 것 같은데, 그냥. 우리나라 시장 비슷하잖아, 이게. 와, 떡볶이 같은데. 와, 진짜 재밌네. 뭐야 이거? 아 맛있다.
1: 라이브라.
0: 맛있죠? 얼마예요?
1: 10块.
0: 탐. 안녕하세요. 와, 여기 진짜 좋다, 여기. 이런 거 좋아해요, 저는. 어, 바로 왔다. 탐.

0: 와, 이거 하나에 4,000원. 와, 맛있다, 이거. 와. 그냥 우리나라에서 먹는 거랑 비슷해요.
1: 맛은. 예, 너무 맛있어요.
0: 이런 고기. 얇은 고기. 와, 이거 4,000원이라면 진짜. 맛있다, 이거. 와, 거슬은, 내가 거슬, 근데 거슬을 넣는 거 사실은 한국에서는 없잖아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약간 태국 음식이 바뀌어서 먹으셨거든요. 아, 맛있네. 마지막 이거 좀 넣어볼까. 좀 매콤하고 맛있어요, 이거. 집어넣으라고 하는 의미가 있네. 아. 와, 맛있다. 와, 아침에 이렇게 먹으니까 든든하네, 진짜. 와.
2: 가끔 길게
0: 하셨어요, 선생님. 아, 괜찮아. 아, 괜찮아, 괜찮아.
3: 너무 팬이다.
0: 아이고, 아이고.
3: 사랑해, 아빠.
0: 예, 예, 아우. 아우, 감사합니다. 아우, 예, 아유, 아니요. 뭐, 안 되는데, 그런 거 하면.
2: 제 친구가 금방 저한테 전화 왔던.
0: 아, 예.
2: 차에서 만났다고.
0: 아, 그 버스 타고 만났어.
2: 네.
0: 예, 아, 막, 아, 그
2: 친구.
0: 아, 진짜. 아, 진짜요?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스 커피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곡이 없어요?
2: 여기는요. 아, 네, 여기 얼마나.
3: 아니, 제가 커피 사와드릴까요?
0: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라. 예. 아유, 아유, 그래도 와, 충분히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유, 아니, 아니, 아니, 어머니. 아유, 아니, 아니, 아니, 어머니. 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네, 네. 네.
4: 사랑해, 아빠.
0: 아, 네, 감사합니다. 진짜 사랑이가 대단한 거네, 진짜. 내가 대단한 거 아니라. 아, 어머니, 아, 거기서, 아, 기다리고 계시네. 아, 안 된대. 아, 어머니, 또 사주신다고 하는 거잖아. 안 되는데. 아, 어머니, 아, 어머니, 제가 살게요. 아니, 아니, 제가 사드릴게요. 어머니, 이거 안 사도 되는데.
2: 뭐. 아니요, 여기 중국에 왔으니까, 네. 이거 어쩔 수 없지. 아, 내 고향이니까. 제가 어릴 때 태어나 여기서 자랐고.
0: 예. 네.
2: 아빠 엄마는 다 그저 서울을 이렇게 높이 보거든요. 저도 네. 지금 서울에서 와요. 나 아. 서울이 너무 좋아.
0: 아, 너 괜히 여기 왔네 그래. 진짜 시장에 안 되는데.
2: 이렇게 보게 돼서 제가.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하게 먹겠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어머니. 네, 네, 네. 또 어디서 볼게요. 예, 네, 예. 네. 아이고 아 마음이라도 진짜. 아. 이거 주세요. 엄청 돈 나왔다. 이렇게 사도. 마지막은 제 혼자인데 이렇게 마지막 남았습니다. 30. 딱 8,000원 남았습니다. 가져가서 그 형면 바꿔서 네, 이게 또 거기서 쓰겠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 투어에서 뵙겠습니다.

0: 우리 왔어요. 이제 진짜 온 거야.
1: 와. 자, 이제. 어. 우리 이제 예진 또 다음에. 어. 아니야.
0: 근데 이거 언제 건너야 돼? 여기는.
2: 이거 여기는
1: 가면 돼.
2: 자, 잠깐만.
0: 아예 오빠 따라가.
2: 자. 잠깐만. 아예.
0: 오빠 따라가.
1: 신호가 없어.
0: 신호가 없고 차선.
2: 신호등이 없어. 신호등이.
0: 차선이 왜 없어? 너무 신기해. 추성훈의 밥값은 해야지. 이스트로 온 거예요, 우리?
2: 근데.

0: 저거 뭐야?
1: 저거 뭐야?
2: 비싸다
3: 하지 말자. 깎아주는데? 갑자기. We have no money, no money.
0: 가자, 가자. 확실히 힘들다. 이거는
2: 이때 끝. 어지러워. 오염돼.
0: 왜? 제발 그만. 아 이제 중을 다음에 여기 왔다.
2: 제 경험상 여행 난이도가 좀 높은 곳이에요.
1: 왜 여행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0: 야, 우찌야! 야, 같이 가야 돼, 너.
4: 정신 없어. 셋이 같이 있는데도 소통이 안 돼.
0: 제발, 그만! 그만!
1: 천 개.
2: 천 개?
1: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5: 좋아하는 느낌이니까.
0: 아. 아. 오케이,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 갈 수 있어.
2: 아, 이거 신경 뭐야?
0: 가깝게!

0: 한해 평균 엘리베이터 관련 출동 건수 약 3만여 건. 침수로 인해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했기에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이렇게 예방합시다. 엘리베이터 이용 시 출입문에 기대거나 출입문 틈에 이물질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 내에서 뛰거나 문을 두드리는 과격한 행동은 금지입니다. 반려견은 출입문에 목줄이 걸리지 않도록 안고 탑승합니다. 화재, 지진, 폭우로 인한 침수 발생 시 엘리베이터는 이용 금지입니다.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추었다면 충격을 가하거나 억지로 문을 열지 말고 비상벨을 누른 후 현재 상황과 승강기 고유 번호를 전달합니다. 이후 자세를 낮추고 안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전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기억하세요.
1: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2: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1: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2: 데이비드 커퍼필드.
1: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2: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1: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2: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2: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도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라는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2: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급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2: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슨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2: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아,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 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다들 뭐 먹는 거지?
1: 이게 뭐예요?
2: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3: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저 누나 뭐해? 응? 먼지 닦아. 닦다. 재밌어 보여. 나도. 닦다. 그래. 쓱싹.

0: 바닥을 닦자. 자, 쓱싹 쓱싹 쓱싹. 거울을 닦자. 쓱싹 쓱싹 쓱싹 쓱싹. 이제 여긴 깨끗해. 저기 액자도 닦자.
1: 티가 안 나.
2: 훈민아, 내가 해볼게. 나도 안 닿네.
1: 위에도 닦고 싶은데. 저기 높은 곳은 어떻게 닦지?
2: 뭐든지 자판기. 닦다 한글 카드를 넣으면 위에도 닦을 수 있는 뭔가가 나올 거야.
0: 그래.
2: 닦다. 어떻게 쓰지?
1: 아이야를 불러보자.
3: 한글 용사 아이야.
4: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5: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4: 아! 이!
5: 야!
4: 훈민정음 안녕?
0: 안녕!
6: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0: 닦다! 닦다가 궁금해!
5: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

0: 게.
1: 한글의
0: 문. 닦다의 닭. 디귿이 필요해. 디귿의 문을 찾자.
2: 츠, 츠, 츠, 츠, 츠. 드, 드, 드, 드, 드.
1: 여기야! 디귿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디귿을 찾자. 오호, 찾았어. 도미노의 디귿.
1: 어, 한글 용사다. 아,
0: 아까처럼 다시 쌓아주세요.
1: 네. 이야, 짠!
0: 찾았어. 도미노의 디귿.

0: 지그시 알을 만나 터.
1: 터. 다는 여기 있어. 이제 받침 쌍기역을 찾자.
2: 받침의 문!

0: 담다, 담다, 담다, 담다, 담다, 담다. 다타, 다타, 다타, 다타, 다타, 다타. 닦다, 닦다, 닦다, 닦다, 닦다, 닦다.
1: 여기야! 받침 쌍기역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왔다! 닦다. 닦으니까 깨끗한데요?
1: 그렇죠?

0: 이걸로 닦아요.
1: 고마워요. 코를 닦다.
0: 찾았어. 닦다의 받침 쌍기역.
2: 나라 한글.
0: 하차.
3: 받침 쌍기역. 받침 쌍기역.
0: 바. 받침 쌍기역.
4: 다.
0: 닦다.
5: 합체.
6: 저장 완료. 닦다. 훈민정음의 손으로.
7: 닦다 한글 카드다.
8: 예.
7: 뭐든지 자판기에 넣어볼게.
8: 응.

0: 벌레다.
1: 우와, 이제 높은 것도 닦을 수 있겠다. 빨리 닦아보자.
0: 응.
1: 자,
0: 가자.
1: 자, 닦다. 재밌다.
2: 이번엔 누구 차례? 할아버지 차례. 한글 닦다는 어떻게 읽을까요?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닦다. 닭, 다. 닭, 다. 닦다. 닦다. 안경을 닦다. 안경을 닦다.
3: 맛있다.
2: 오잉? 받침 쌍벽이 어디로 갔지? 아가. 다시 만들어야겠네. 닭, 다. 닭, 다. 닦다. 닦다. 닦다. 나다. 까다. 낚다. 낚다. 물고기를 낚다. 낚다. 깎다. 깎다. 손톱을 깎다. 깎다. 낚다. 닦다. 자,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닦다. 친구들 따라해봐요. 닦다. 끝.
3: 내가 읽어주는 문장을 잘 들어보세요. 걸레로 먼지를 닦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걸레로 먼지를 닦다. 닦다를 찾아주세요. 1번, 2번.
2: 닦다. 훈민 정음이 걸레로 바닥을 닦아요. 높은 곳은 어떻게 닦지? 도미노의 디귿이 아를 만나 다. 다가 닦다의 받침 쌍기역을 만나 닦. 한글 카드를 넣으니 높은 곳도 닦을 수 있는

긴 걸레가 나왔어요. 훈민정음이 걸레로 먼지를 닦아요. 훈민정음이 걸레로 먼지를 닦아요. 훈민정음이 걸레로 먼지를 닦아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있다.

정음아, 여기 뭐 있게? 내가 여기에 물건 숨겨놨어. 찾아봐. 그래, 내가 찾아볼게. 응. 자. 재밌다. 뿅망치 있다. 와. 자.

0: 또뭐있을까우차있다우자어디보자원숭이있다오키키다찾았다
1: 아니야아직하나더있어
2: 어뭐가있어아무것도없는데
1: 어내아이야팔찌숨겨놨는데
2: 아이야팔찌
0: 어빨리찾아봐그귀한건데
2: 어디있지
1: 내가제일아끼는아이야팔찌인데
2: 너무작아서잘못찾겠어
0: 여기없는거아니야
1: 분명히있어있다
2: 아이참어떡하지
0: 뭐든지자판기에있다한글카드를넣어보자
2: 응
0: 우와할수있다
2: 이
0: 침을써야지
1: 어떻게쓰지
0: 아이야를불러보자
3: 응한글용사아이야
4: 나는아흉망치로모든한글을일으키지나는이태극공으로모든한글을그리지
5: 나는야부메랑으로모든한글을가져오지
4: 아이
5: 야
4: 후민정은안녕
0: 안녕
6: 어떤한글이궁금하니
3: 있다있다가궁금해
5: 우리가한글을찾아올게
6: 한글의
5: 문
4: 있다의있이응이필요해이응의문을찾자
7: 여기야
6: 이응을 찾으러떠나자한글을찾아서아이야가간다

0: 여기가 어디지?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는군.
1: 멈춰! 난 한글 용사다!

0: 공격을 멈춰줘서 고마워. 난 이응을 찾으러 왔어. 오, 내가 찾는 이응이군. 찾았어. 용의 이응.
1: 나라 한글.
2: 이응이 이를 만나 이.

0: 이는 여기 있어. 이제 받침 쌍시옷을 찾자. 받침에 문!
1: 입다, 입다, 입다, 입다. 익다, 익다, 익다, 익다.
2: 있다, 있다, 있다, 있다.
3: 여기야! 받침 쌍시옷을 찾으러 떠나자. 한 개를 찾아서
0: 아이야가
3: 간다.

0: 바닥에 쓰레기가 있다. 쓰레기통은 어디에 있지? 어? 쓰레기통이 여기에 있다.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있다.
1: 찾았어. 있다의 받침 쌍슈.
2: 돌아와 한글.
1: 하하. 받침 쌍슈. 받침 쌍슈.
3: 이
1: 받침 쌍슈.
3: 다 있다.
2: 허체. 저장 완료. 있다. 훈민정음의 손으로.
4: 있다 한글 카드가 도착했습니다.
5: 있다 한글 카드를 뭐든지 자판기에 넣으면
3: 내가 찾아줄게. 보여라. 투시. 찾았어. 아이야 팔찌가 모래 속에 있다. 여기야.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할아버지 없다. 할아버지.

0: 어떻게 읽을까요?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입, 다. 있다. 있다. 있다. 솜사탕이 있다.
1: 받침 쌍시옷 냠냠. 잘 먹었습니다.
0: 오잉. 받침 쌍시옷이 어디로 갔지?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있다. 있다. 가다. 와다. 왔다.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있다. 있다. 자,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있다. 친구들 따라해봐요. 있다. 끝.
1: 내가 읽어주는 문장을 잘 들어보세요. 모래 속에 장난감이 있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모래 속에 장난감이 있다. 있다를 찾아주세요. 1번, 2번.
0: 있다. 정음이가 모래에서 장난감을 찾아요. 어디 있지? 여기 있다. 그런데 아이야 팔찌는 어디 있지? 용의 이응이 이이를 만나 이. 이가 있다에 받침 쌍시옷을 만나 잇. 한글 카드를 넣으니 아용서가 나왔어요. 아이야 팔찌가 여기 있다. 아이야 팔찌가 여기 있다. 아이야 팔찌가 여기 있다.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직동.
2: 얼굴엔
3: 순한 킹킹.
2: 눈물엔
3: 덥덥한 말.
4: 순하게
3: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짓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5: 새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 앳 홈 사이어스.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2: 출동.
0: 얼굴엔
2: 순한 킬킬.
0: 눈물엔
2: 덥덥한
3: 순하게
2: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이제 다리 아프다. 앉고 싶다. 앉다. 정음아, 이제 우리 앉아서 책 읽자. 여기 앉아.
1: 그래, 같이 앉자. 앉다.
0: 앉으니까 편하다.
1: 좋다.
0: 라봉아, 너도 여기 와서 앉아. 앉아서 같이 놀자.
1: 응. 앉으면 편해.
0: 여기 앉아.
1: 아, 같이 앉자.
0: 응? 라봉이 못 앉는 거 아니야?
1: 아니야. 우리 라봉이 잘 앉아. 라봉이도 앉을 수 있어.

0: 앉아. 아이 참, 왜 안 앉는 거지?
1: 홍민아, 뭐든지 자판기에 앉다 한글 카드를 넣어보자.
0: 그래, 그러면 라봉이가 앉을지도 몰라. 앉다.
1: 어떻게 쓰지?
2: 아이야를 불러보자.
0: 응? 한글용사 아이야.
3: 나는 아 뿅망치로 모든 한글을 일으키지. 나는 이 태극봉으로 모든 한글을 그리지.
4: 나는 야 부메랑으로 모든 한글을 가져오지.
3: 아 이
4: 야
3: 훈민정음 안녕.
0: 안녕.
5: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0: 안다. 안다가 궁금해.
4: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한글의
4: 문. 안따의 안. 이응이 필요해. 이응의 문을 찾자.
5: 여기야.
3: 이응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5: 아이야가 간다.

0: 이응, 보이지 않아.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어.
1: 위에서 보니 이응이 보여. 운동장에 이응.

0: 아는 여기 있어. 이제 받침 니은지읒을 찾자.
1: 받침의 문.
2: 안타 안타 안타 안타 안타. 알다 알다 알다 알다 알다. 안다 안다 안다 안다 안다.
3: 여기야.
1: 받침 니은지읒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아이야가 한다.

아. 어. 의자에 앉다.

0: 찾았어. 안따의 받침 미음 지읒.
1: 나와 한글.
0: 하차. 받침 미음 지읒.

0: 받침 니은 지읒.
1: 아.
0: 받침 니은 지읒.
2: 다.
0: 안따.
3: 받침. 저장 완료. 안따. 국민정음의 손으로.
4: 안따 한글 카드다. 예. 뭐든지 자판기에 안따 한글 카드를 넣으면. 강아지 간식이네. 이거 줘보자. 응. 라붕아.
5: 라붕아. 자. 앉아.
4: 오, 있지.
5: 라붕이 앉아.
4: 와, 앉았다. 와.
6: 이젠 할아버지 차례. 한글 안따는 어떻게 읽을까요?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안따. 안다. 안다. 안다. 안다. 안다.
7: 짜잔.
6: 서다. 안다. 서다.
7: 받침 니은 지읒 맛있다.
6: 서 오잉. 받침 니은 지읒이 어디로 갔을까? 아가.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안
0: 다.
6: 안
0: 다.
6: 안다. 안다.
7: 안다. 안다.
6: 어다. 언다. 언다. 손을 어깨에 언다. 언다. 안다. 언다. 안다. 친구들, 이젠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안다. 친구들, 따라해봐요. 안다. 끝.
7: 내가 읽어주는 문장을 잘 들어보세요. 편안한 의자에 앉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편안한 의자에 앉다. 앉다를 찾아주세요. 1번, 2번.
6: 앉다. 오늘은 강아지와 같이 놀아요. 자리에 앉아서 놀아요. 라봉이도 앉으면 좋겠다. 운동장에 이응이 아를 만나 아. 아가 안따에 받침 니은 지읒을 만나 안. 한글 카드를 넣으니 강아지의 간식이 나왔어요. 강아지가 바닥에 앉아요. 강아지가 바닥에 앉아요. 강아지가 바닥에 앉아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0: 많다.

0: 훈민, 정음, 오늘은 과자 파티 하기로 약속한 날.
1: 와, 마음껏 먹어도 되는 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2: 나는 별사탕 과자.
1: 어? 나도. 우와. 나도 별사탕 찾고 싶어. 잘 안 보이네.
2: 여기에 이 과자 다 부어서 먹어야겠다. 와르르.
1: 우와.
2: 나도 별사탕 찾았네.
1: 나도 여기에 쏟을래.
2: 와르르.
1: 와, 과자 많다.

0: 정음아, 우리 과자로 집 지을까?
1: 아하! 과자가 많으니까 집도 지을 수 있지!
0: 그래, 과자로 멋진 집을 짓자! 우리 과자로 집 지어야 되는데.
1: 괜찮아, 아직 많아.
2: 나무도 이렇게

0: 과자가 이제 없네? 아직 지붕 다 못 만들었는데? 내가 너무 많이 먹었나? 과자가 더 많이 있으면 좋겠는데.
1: 뭐든지 자판기에 많다, 한글 카드를 넣어보자.
0: 그래, 그러면 과자가 더 많이 생길지도 몰라.
1: 아이아를 불러보자.
0: 응. 한글용사 아이아.
2: 어? 이?
3: 야!
2: 후민정은 안녕?
4: 안녕.
5: 어떤 한글이 궁금하니?
6: 많다! 많다가 궁금해!
3: 우리가 한글을 찾아올게!
5: 한글의
6: 문!
5: 많다의 맛! 미음이 필요해! 미음의 문을 찾자! 그,
6: 여기야!
2: 미음을 찾으러 떠나자! 한글을 찾아서
5: 아이야가 간다!

0: 미음을 찾자. 구수한 냄새가 나는군. 뭘 만들고 계신가요?
1: 매주요. 매주 만들려고 콩 삶고 있어요.
0: 찾았어. 매주의 미음.

0: 미음이 아를 만나 마. 마. 마는 여기 있어. 이제 받침 니은 히읗을 찾자. 받침의 문.
1: 마에다, 마에다, 마에다, 마에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많다, 많다, 많다, 많다.
2: 여기야! 받침 니은 히읗을 찾으러 떠나자. 한결을 찾아서
0: 아이야가 간다! 간다.

0: 사람이 많다.
1: 오, 사람이 많다. 찾았어. 많다의 받침 니은히읗.

0: 받침 니은희은. 아침 니은희읗.
1: 뭐?
0: 아침 니은희읗.
1: 타. 안타.
2: 합체.
3: 저장 완료.
2: 만타.
3: 훈민정음의 손으로.
4: 만타 한글 카드다.
5: 뭐든지 자판기에 만타 한글 카드를 넣으면.

0: 어떻게 읽을까요? 할아버지 따라 읽어보세요. 많다! 많다! 많다!
1: 받침 니은 이웃 냠냠 잘 먹었습니다.
0: 강냉이가 많다. 강냉이가 많다. 오잉? 받침 니은 히읗이 어디로 갔을까?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많다. 많다. 많다. 많다. 많다. 끄다, 끄다.

0: 많다. 끊다. 많다. 자, 이제 할아버지 입을 잘 보세요. 많다. 친구들 따라해봐요. 많다. 끝.
1: 내가 읽어주는 문장을 잘 들어보세요. 그릇에 과자가 많다.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릇에 과자가 많다. 많다를 찾아주세요. 1번, 2번.
0: 많다. 훈민정음이 과자로 집을 지어요. 과자가 더 많이 필요해. 매주에 미음이 아를 만나 마. 마가 많다에 받침 니은 히읗을 만나 만. 한글 카드를 넣으니 과자가 많이 나왔어요. 과자가 많아요. 과자가 많아요. 과자가 많아요.
2: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3: 출동.
2: 얼굴엔
3: 순한 킬킬,
2: 눈물엔
3: 덥덥한
4: 순하게 지켜줄게.
2: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설 마데카 솔.
5: 아침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6: 지금 쟁여놓으세요.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우와, 뽀로로 하우스다. 우리 집에 놀러 온 걸 환영해. 여긴 뽀로로방.
2: 안녕.
1: 노래도 하고 크루온 목욕하네. 신나게 놀자. 우리 집에 또 놀러 와. 즐거운 뽀로로 하우스.
3: 새치 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새치 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1: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6: 지성.
1: 얼굴엔
6: 순하게
1: 주물엔
6: 덥덥한
7: 순하게
6: 지켜줄게.
1: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조심해.
1: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0: 저녁에
1: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4: 스쿨버스 왔네.
5: 학교 가자.
6: 안녕 친구들.
7: 같이 가자.
6: 안녕.
4: 재밌게 공부해요.
7: 와, 놀이터다.
4: 빙글빙글 쌩쌩. 잡으면 버스, 펼치면 놀이터. 뽀로로 빠방. 스쿨버스
8: 내일 떠나자.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0: 출동.
9: 얼굴엔
10: 순한 킹킹.
9: 질문엔
10: 답답한 말
11: 순하게
10: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0: 우리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도라라 공주의 꾀병.
3: 쟤 왜 저래?
4: 학교 가기 싫다. 오늘은 그냥 놀고 싶다.
3: 정말? 그럼 우리랑 같이 놀자.
4: 학교 가지 말고. 안 돼. 오늘 번개학교 대청소하는 날이란 말이야. 가야 돼.
3: 아프다고 꾀병 부리면 되지.
4: 뭐? 꾀병? 그래도 그건 좀...
5: 좀 뭐? 내가 하기 싫으면 꾀병도 부릴 수 있지?
3: 그래. 그리고 애들 착해서 완전 믿어줄걸?
5: 맞아, 맞아.
4: 믿을까?
3: 그럼.
5: 잘해, 화이팅!
6: 자, 가자, 가자. 자, 이쪽으로. 아유, 어서 와요.
4: 안녕하세요.
6: 청소하러 가자.
4: 안 돼.
7: 도라라 공주. 왜 그래?
6: 왜 그래요?
4: 그게 아까 저기 오다가 발을 삐끗했는데 이게 걸을 때마다
6: 안 되겠다. 병원에 가야겠다.
4: 안 돼. 아니야. 안 가도 될 것 같아. 조금 쉬면 나을 것 같아서요.
6: 그러면 꼼짝하지 말고 편하게 쉬고 있어요.
4: 네.
6: 청소 빨리 하고 금방 올 테니까.
4: 네.
6: 자, 가자.
7: 네. 너무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4: 그래.
8: 빨리 나을 거야.
7: 조심해, 조심해.
5: 이제 우리 신나게 놀아볼까?
4: 놀자!
3: 도라라 공주, 이거 봐봐. 이거 봤어?
4: 이거. 이거 알지?

0: 좋아요.
1: 아차, 아차처럼 뭐하는 거지?
0: 진짜 잘한다, 소라가 공주.
2: 아차도 한 말 때문에 못 움직인다더니.
1: 꾀병이었어?
0: 어머,
1: 소라가 공주!
0: 다 좋아. 알아야 그게.
2: 우린 힘들게 청소했는데.
1: 정말 너무한 거 알아?
0: 아니, 그건... 아니, 아니, 아니야, 미안해, 어떡해. 친구들 화났잖아. 내가 안 한다니까. 아, 괜찮아, 괜찮아.
3: 안 하긴 왜 안 해? 꾀병을 부리면 얼마나 편하고 좋은데? 도라라 공주가 꾀병을 더 부리게 해라! 꾀병 괴물 출동!

0: 괴물! 아, 어떡해!
1: 우와! 어둠의 기운으로 태어난 나는 괴명패!

0: 아우고
1: 태야 아
2: 왜 그래?
3: 왜 그래?
0: 몰라 갑자기 배도 살살 아프고 막 열도 나는 것 같고
2: 쉬어야겠다 이거
0: 어지러워.
3: 그럼 우리 작전 못하는 거야? 아우 어떡해
4: 괴병인데 괴병이 안 들키려면 나처럼 연기를 잘해야 돼. 오~ 진짜 열나는 것처럼 볼도 막 비비고 근데 또 너무 아파면 안 돼.
3: 왜?
4: 그러다 진짜 병원에 갈 수도 있어.
2: 맞아.
4: 나랑 괴병 연기 연습 좀 하자.
5: 싫어. 나 이제 괴병 안 부릴 거 안 해요.
4: 연습하자. 너희 뭐야? 안개 빠져 처리고 싶다.
3: 어떡해.
6: 모두가 위험해. 친구들, 우리 다 같이 번개맨을 불러봐요.
7: 번개맨이 간다. 아이들이 꾀병을 부리게 만드는 꾀병김을 내가 본때를 보여주마. 받아라 번개. 나 아직 안 쐈는데. 아니 왜 그래 꾀병김을. 괜찮아? 거기?
4: 이 틈에 공짜! 내 꾀병에 속았지.
7: 이런 누가 꾀병 괴물 아니랄까봐.
4: 맞죠?
7: 진짜 항복이지? 정말이지?
4: 항복.
7: 친구들, 꾀병 괴물 이만 풀어줄까요?
3: 아니, 풀어줘.
7: 그래도 이 정도면 많이 뉘우친 것 같아요. 우리 이만 풀어주도록 해요.
4: 난 너무 아파.
7: 자, 다시 그러지 마.
4: 내 깨덕에 두 번이나 속다니. 자, 꾀병
6: 괜찮아요?
7: 얘들아, 아무래도 나 열나고 배 아픈 것 같아. 오늘은 그만 싸울까?
6: 아니, 그러면 어떡해요?
8: 아니야. 번개맨도 꾀병 파워 때문에 꾀병을 부리는 거야.
7: 아니야, 꾀병 아니야. 나 진짜 아파. 알아?
8: 아니야, 꾀병이야.
7: 아니,
8: 이건 분명히 꾀병이야.
7: 나 진짜 아파.
8: 알아? 친구들, 번개맨이 꾀병 파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다 같이 힘차게 외쳐줘요.
7: 보라로 온 게 나 아픈데.
8: 번개맨!
7: 알아, 나 아프다니까.
8: 번개맨!
7: 친구들!
8: 번개맨!
7: 나 아프다.
8: 번개맨!
7: 아니, 내가 꾀병을 부리고 있었잖아. 친구들,

0: 고마워요. 흥, 꾀병을 낫게 하는 데는 이게 바로 제격이지. 받아라! 번개! 서울!
1: 아, 뭐지가? 야, 도망가자! 야,
0: 도망가자! 너희들도 혼나볼래? 꾀병은 남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꾀병을 부려선 안 되겠죠, 도라라 공주?
2: 아, 네, 그럼요. 얘들아, 정말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꾀병 부리지 않겠습니다.
0: 우리 친구들도 꾀병 부리지 않는 거예요, 알았죠? 자, 모두 모두 번개맨과 약속!
1: 약속!
0: 좋아요. 자, 그럼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터치도 함께해요. 자, 모두 준비!

0: 달성! 달성! 킬장! 예!
1: 예!
2: 어? 이게 병원차 소린가?
1: 그럴까요?
2: 병원차가 아니라 경찰차 소리였구나.
1: 자, 맞아요, 친구들.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2: 아, 이게 병원차 소리였어요.
1: 불이 나면 출동! 이건 소방차 소리!
2: 자, 방금 새 자동차 소리가 다 달랐지요? 여기서 문제!
1: 지금 들려주는 이 소리는 경찰차, 병원차, 소방차 중에 어떤 차의 소리일까요?
2: 소리를 들려주세요.
1: 정답하는 친구들 함께 번개맨을 불러봐요.
2: 번개맨!
3: 자, 문제. 방금 소리 잘 들었죠? 방금 그 소리는 어떤 차의 소리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4: 우와.
3: 자, 친구 정답을 한번 얘기해볼까요?
5: 정답은요?
6: 구급차.
3: 어떤 차?
6: 구급차.
3: 구급차. 구급차 정답입니다.
4: 우와.
3: 잘했어요, 우리 친구. 그 친구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2: 자. 우와. 우리 친구 정말 잘했어요.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병원 아니에요.
1: 의사 선생님도 보이고 간호사 선생님도 보이고
2: 주사기도 보이고 청진기도 보이고. 그런데 병원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네요.
1: 과연 뭐가 이상할까요?
2: 우와.
1: 다시 한번 번개맨을 불러볼까요?
0: 번개맨!
3: 자, 과연 저 병원 안에 그림에서 뭔가 어울리지 않는 게 하나 있었죠? 정답을 아는 친구 손 들어주세요.
2: 저요.
3: 우와, 우리 친구 아주 씩씩하게 손 들고 있네요. 자, 과연 정답은요?
6: 모자.
3: 어떤 모자였죠?
6: 요리사 모자.
3: 우와. 이 친구 아주 정확하게 맞춰줬어요. 맞아요, 의사 선생님이 요리사 모자.

0: 투자를 쓰고 있었죠? 우리 친구 정답입니다. 예! 아주 잘했어요. 번개맨이 선물을 드립니다. 잘했어요 친구들. 자 그럼 번개맨은 이만 안녕.
1: 안녕. 우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한다.
2: 그럼 우린 더 재미있는 퀴즈로
1: 다시 온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 함께한 알쏭달쏭 퀴즈 끝.
3: 번개 번개 번개맨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눠. 번개 파워.
4: 호랑이와 곶감.
0: 우와 곶감 참 맛있겠네요. 친구들 곶감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알고 있나요? 감을 깎아서 잘 걸어서 말려주면 젤리처럼 맛있고 쫄깃한 곶감이 완성되죠. 오늘 곶감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다 같이 한번 지켜볼까요?

0: 깡쇼!
1: 아유, 아이고, 맛있겠네. 아유,
2: 곱감이래.
1: 이게 곱감이야.
3: 엄마, 엄마, 나도 곱감 사줘.
1: 곱감 사줘? 아유, 알았어. 아유, 저기요. 예, 네. 곶감 그거 얼마예요?
2: 아, 요거 네. 이렇게 해서 3냥. 아, 싸다 싸.
1: 3냥. 아이고, 여기. 아, 여기 3냥이요. 아. 자. 아이고, 맛있겠다, 그치? 아이고. 아이고.
3: 우와, 곶감 진짜 맛있다. 아유,
1: 그래.
3: 집에 가서 소한테 줘야지.
4: 소가 있다고?
2: 아니, 곶감을 소한테 줘요? 아이고, 그 소는 좋겠다.
1: 아이고, 정말 우리 딸 못 말려요. 아이고, 가자, 가. 아이고, 많이 파세요.
2: 네, 잘 들어가시오.
1: 잘 들어. 맛있겠다, 그치?
5: 어허, 저 집에 소가 있다는 거지?
6: 저 사람 뭔가 수상하죠? 과연 누구일까요? 얼마 후 해가 지고 밤이 찾아왔어요.
3: 누렁아, 맛있지?
7: 어머, 이게 엄마 처음이야. 어머,
3: 맛있게 먹어.
7: 맛있어. 어머, 맛있어.
1: 아이고, 그렇게 맛있어? 아이고, 근데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면 못 써요. 딱 그것까지만 먹는 거야.
3: 네, 엄마.
1: 그래, 그래. 먹어, 먹어. 아이고, 잘 먹네.
8: 아이고, 배고파. 며칠을 굶었더니, 아이고. 아무래도 오늘 저녁은 이 집에 있는 사람을 꿀꺽. 아이, 여기 누가 사나?
3: 하나 더?
1: 어? 이제 그만. 안 돼!
3: 엄마 미워.
1: 응? 아이, 왜 울어? 아유, 너 진짜.
8: 어? 아이가 사나? 아, 근데 왜 이렇게 울어? 아이, 시끄러우니까 빨리 꿀꺽.
1: 아유, 참. 아이, 그만 울어, 또. 너 자꾸 그렇게 울면, 산에서 무서운 호랑이가 와서, 엉! 하고 잡아가는 거야.
8: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지? 아유. 아이는 왜 이렇게 오는 거야?
1: 그만 울어, 그만. 아유, 아유, 자, 곶감이다.
3: 곶감?
8: 이럴 수가. 말도 안 돼. 호랑이가 왔다고 하는데도 울음을 안 그치던 아이가 곶감이 왔다니까 울음을 그쳐. 아이, 곶감이 얼마나 무섭길래.
1: 아유, 어서 들어가자. 안 되겠다.

0: 부담이라는 놈이 오는 건가 벌써?
1: 엄마? 고양이? 아이고쇼! 아이고쇼!
0: 부담? 무서워! 무서워!
2: 너는 어디지?
0: 무슨 소리 뭐야? 벌써 곶감이 온 건가? 어떻게 어디 숨지? 어디 숨지? 왜 안 가? 저기 숨어야겠다. 무서운 곶감이다.
2: 저기 외양간이 있는 것 같은데.
0: 어여서 오래 훔쳐볼까? 곶감 오지마 오지마.
2: 소가 두 마리가 있네. 어느 걸 훔쳐야 되나?
1: 까 말고 예예예예예예.
2: 그렇지. 이왕이면 큰 소가 좋지. 근데 잠깐 있어봐. 소 맞나? 친구들, 이거 소 맞아요? 소 맞아요? 아니에요? 아유, 맞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아유, 뭐, 외양간에 있으니까 소 맞겠지? 그러면, 자, 소 잡았다! 이야!
0: 아, 곶감이다, 곶감!
2: 이 소는 아주 힘이 센 것 같아. 이건 소가 아니라 호랑이!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호랑이가 떼어내려 할수록 도둑은 안 떨어지기 위해 더 꼭 붙잡았어요. 그렇게 호랑이는 밤새도록 펄쩍펄쩍 뛰어다녔답니다.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런 끈질긴 고가. 아이, 무서워.
0: 밤새 매달려 있었더니 너무 힘드네. 우린 지금 지쳤어요. 너무, 너무.
3: 아유, 이게 무슨 소리야? 아유,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왔나? 어머나! 우리 집 마당에 호랑이. 이건 도둑? 이게 무슨 일이야? 아유.
1: 자, 모두 모두 박수. 이렇게 곶감 덕분에 호랑이도 잡고 도둑도 잡을 수 있었어요. 자, 호랑이랑 도둑 일어섯.
3: 어머나.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2: 곶감 어디 갔어? 곶감 어디 갔어?
1: 곶감은 갔어. 그러니까 호랑이 너도 이제 다시 숲으로 돌아가고.
2: 네.
1: 거기 아저씨, 이제 도둑질 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요.
0: 네.
1: 친구들, 오늘의 이야기 재밌었나요? 신라의 숨결이 살아숨쉬는 천년고도 경주에서 보이라 딩동댕이 함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1: 출동.
0: 얼굴엔
1: 순한 킬킬.
0: 식물엔
1: 덕분만
2: 순하게
1: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지설.

0: 매일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2: 얼리면 더 맛있어.
3: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4: 지금 쟁여놓으세요.
5: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키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두드림.
1: 남방구는 북방구와
2: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 교육원 큐미르.
3: 옥스퍼드 상. 주유소 상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4: 탑승하세요.
3: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상.
5: 다들 뭐 먹는 거지?
6: 이게 뭐예요?
7: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8: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하세요.
9: 세치염색 살롱처럼 사이어스. 섬세한 세치염색. 오일 테크놀로지로 선명함, 윤기까지. 다양한 컬러를 이제 집에서도. 살롱 퀄리티의 홈 사이어스.
10: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11: 지금 쟁여놓으세요.

아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우리 아이 생일 축하 이벤트.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의 사진과 생일 축하 메시지를 응모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일을 EBS 퀴즈에서 축하해드립니다. EBS 퀴즈와 니키플레이 두 다다콩이 함께하는 생일 축하 이벤트. 여러분의

0: G-Box. Music Box. 뭐든지 Music Box.
1: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담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지금 쟁여놓으세요.
3: 신나는 뽀로로 유치원.
4: 안녕. 수학 공부 착착착. 음악 공부 딩동댕.
5: 호비는 아프대요.
4: 그대 놀이 회전 놀이 재밌어요.
6: 시원해.
7: 언제나 신나는
4: 뽀로로 유치원.
8: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9: 마데카 솔메이트
4: 진동.
8: 얼굴엔
10: 순한 킬킬.
8: 식물엔

0: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곳 뭐든지 뮤직 박스. 야 얘들아 오늘의 박스는 뭘까? 어떤 박스가 올까?
1: 나 왔어 왔어.
0: 어 박스맨 씨가 바로 왔네. 박스맨 씨 안녕.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내 박스에 오나요?
0: 저 박스 벗겨보고 싶지. 네. 그지? 네. 박스맨 아저씨가 또 멋진 박스를 가져다 주셨네. 야, 야, 이게 뭘까?
1: 궁금해.
0: 궁금할 때는 흔들어보면 느낌이 오겠지?
1: 이거 톡톡 두드려.
0: 두드려봐. 잠깐만. 한번 흔들어볼까? 응? 어? 야, 이 노래가 나오다 말았네. 야, 기분 좋은 음악 소리가 나오다 말았어.
1: 맞아.
0: 어, 대체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러지?
1: 그러게. 여기.
0: 어, 뭐지?
1: 여기
0: 그러면
1: 박스가.
0: 오늘 어떤 박스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
1: 네.
0: 자, 한번 확인해 보자. 오늘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두구두구두구 쳐야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 잘하고 있어. 두구두구두구두구. 아, 소리가 작아. 아예 안 열릴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더 크게. 오늘은 바로 내 친구는 어디에 있을까? 이 상자 안에 누군가가 친구를 찾고 있나 봐. 그러면
1: 여보세요.
0: 빨리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1: 네.
0: 좋습니다. 자, 야, 누가 친구를 찾고 있길래?
1: 토끼 아니에요, 토끼? 응? 펭, 아니면 펭귄?
0: 잠깐만.
1: 느려서 잊어버릴 거
2: 아닌가?
0: 얘들아,
2: 펭수인형.
0: 일단 일단 누군지 아저씨가 먼저 확인해 볼 테니까
1: 네.
0: 자 카메라 한번 보고 있어봐. 어?
1: 여러분 뭘까요?
0: 너 그렇게 얘기해봐. 뭘까요? 뭘까요?
1: 뭘까요? 궁금해.
0: 뭐지? 뭐지? 뭐지? 어? 뭐지? 자 그러면
1: 뭐?
0: 어?
1: 뭐예요?
0: 하나 둘 셋! 야! 오! 토끼잖아. 어? 멋쟁이 토끼네. 누구 닮았다 그지?
1: 헐!
0: 나?
1: 어? 왠 줄 알아요? 왜? 보자마.
0: 어. 잘 어울리지? 나 닮았잖아.
1: 네.
0: 나지?
1: 어. 안녕하세요. 저 토끼 좋아하는데.
0: 나도 토끼 엄청 좋아하지. 야, 멋쟁이 토끼다.
1: 수염이 없어요.
0: 수염? 수염이, 어, 토끼 여기 앞에 수염 있잖아. 그래요? 이렇게 수염, 여기 수염. 야, 멋쟁이 토끼네. 나 닮아서 정말 멋쟁이 토끼다. 그지? 그러면 이 토끼가 어떻게 걷는지 한번 보여줄까?
1: 네.
0: 빰,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빰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어? 잠깐만 토끼야 왜? 어? 뭐 할 얘기 있어? 뭐? 뭐라고? 얼른 친구 찾는 거라 도와달라고?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토끼가 친구를 찾고 있대요. 자 그럼 토끼야 나랑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1: 좋아. 자기, 저도 같이 찾아볼게요.
0: 정엽이 산에 올라가면은 친구가 보일 수도 있어. 뽐뽐뽐뽐뽐뽐뽐뽐뽐뽐뽐뽐뽐뽐뽐뽐 내 친구는 어디 있을까? 어 여기서는 안 보이네. 어, 안 보이는데 토끼가 내려왔어요.
1: 간지럽다.
0: 토끼야, 그러면 이번에는 지우산에 한번 가볼래?
1: 지우산 아니에요.
0: 지우산에 올라가면 친구가 보일 거야. 지우산으로 한번 가볼까? 빰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내 친구는 어디 있을까? 토끼야, 뭐라고? 아, 여기서도 안 보인다고? 아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 어? 뭐야, 왜 니만들 움직여? 왜, 토끼야, 왜? 어, 잠깐만, 토끼야! 어디로 가? 어디 가?
1: 어디 가?
3: 초록 풀바디로 동그란 달님이 떠올랐어요. 어? 누가 오나 봐. 아, 토끼네. 아직도 친구를 찾는 중이구나.
4: 깡충깡충깡충깡충깡충깡충깡충 내 친구는 어디 있을까?
5: 와, 풀밭에는 없네.
3: 토끼는 커다.

0: 커다란 나무를 지나갔어요.
1: 깡충깡충깡충깡충깡충깡충깡충깡충깡충 내 친구는 어디 있을까? 나무 숲에도 없잖아. 어디에도 친구는 없어. 나는 누구랑 놀지?
0: 그때 별님이 가까이 왔어요.
2: 토끼야, 지금은 밤이라 친구들이 모두 잠들었단다. 너도 이제 그만 자야지.
1: 하지만 오늘 다 못 놀았단 말이에요.
2: 그럼 나랑 조금 더 놀까?
0: 토끼는 별님과 같이 뛰었어요. 토끼가 깡충 뛰면 별님이 반짝이며 따라왔어요.

한참을 놀던 토끼는 잠이 들었어요. 스르륵 별님도 잠이 들었죠. 이제 모두 잠잘 시간이에요. 잘자, 토끼야.

0: 어른 여러분 안녕. 뭐든지 가지고 놀아보고 뭐든지 음악이 되는 것 뭐든지 뮤직 빵. 자 오늘의 박스 나와라 박스맨을 불러볼까?
1: 박스맨
0: 컴온 박스맨.
1: 와 힘들겠다 이제 올라오면.
0: 이야 오늘 박스는 굉장히 귀여운 박스.
1: 힘들어요. 오늘도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가끔 남아요.
0: 어, 여기 하기 전에 충분히 저 뒤에서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어. 아, 아유 걱정해줘서 고맙네. 야 오늘은 되게 귀여운 대포콘 아저씨 같은 박스다, 그지? 어. 어, 딱 대포콘 아저씨 머리만한 박스네.
1: 한 머리 대봐요.
0: 머리 대볼까? 아, 아저씨가 좀 더 크네. 자, 과연 이 박스에 뭐가 들어있을지.

0: 왕자님이 말을 타고 달리는 것 같아.
1: 그렇지. 달리는 느낌이지. 어떻게 달려, 지휘야? 빰빠르밤빠르밤빰빰빠르밤빠르. 와, 오늘 음악은 되게 뭔가 좀 이렇게 막 힘이 느껴진다. 그지? 말 타는 느낌이다. 그지?
0: 어, 너무 깜짝 놀랐어.
1: 그지? 자, 과연 이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오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0: 네,
1: 그 전에 일단 앞에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오늘은 바로. 다 함께 플라멩고? 플라멩고?
0: 누구였을까? 두근두근 떨린다.
1: 악어다. 악은 없지. 자, 보자. 어? 이거 뭔지 알아?
0: 네, 저 알아. 이거 이게 뭐야? 우리 집에 있어요.
1: 이게 뭐냐면 바로 캐스터네츠야. 따라해봐. 캐스터네츠. 한 번 더. 캐스터네츠. 자, 그러면 우리 정혜빈 거 두 개.
0: 어, 왜 제 거 두 개예요?
1: 나 두 개. 지유 한 개.
0: 뭐예요, 나도.
1: 너도 두 개. 그래, 이렇게 자유롭게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끼면 돼. 자, 봐봐.
0: 친구야.
1: 일단 끼기 전에 손바닥에다 놓고 이렇게 한번 쳐볼게. 재밌다. 이렇게 해도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소리 한번 해봐. 요렇게 두 개가 이렇게 딱 붙어야 소리가 나는 거야. 얘들아, 재밌지?
0: 네!
1: 아, 너무 재밌다. 너네들이랑 같이 캐스터네츠를 하니까. 캐스터네츠가 이렇게 재밌는 거야. 어? 어? 어?
2: 올라! 안녕!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플라멩코 요정 마르티나라고 해요.
1: 와, 마르티나. 우와, 선생님.
0: 마르티나.
1: 요정이셔, 요정. 마르티나 요정님.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엄마한테
1: 빨간색 있다. 어, 예뻐? 그래. 빨간색 좋아하지.
2: 캐스터네츠랑 아주 잘 어울리는 제 춤 한번 보실래요?
1: 예, 네. 박수! 우와. 캐스터네츠. 우와. 우와, 박수. 우와. 우와, 완전 멋지다. 그지? 캐스터네츠 춤에서 춤도 추셨잖아.
2: 이 춤은 플라멩코라는 스페인 민속춤이에요.
1: 아, 플라멩코.
2: 네. 우리 지유랑 정엽이도 플라멩코 춤 한번 춰볼까요?
0: 네!
1: 오케이! 와. 자, 얘들아, 앞으로 한번 나가볼까? 우리도 한번 플라멩코 배워보자.
2: 좋아요. 그러면 네. 우리 지유 한번 이렇게 해볼까? 짠!
1: 어, 따라해서 해봐. 짠. 어, 똑같다!
2: 와, 그러면 왼발을 앞으로 내밀어서
0: 왼발을 앞으로 내밀어서
2: 손을 양손을 이렇게.
0: 손 양손을
1: 지우도 했네. 지우에 따라했고 정혜비도.
2: 와, 정혜비 플라멩코 멋있다.
1: 어,
2: 와,
1: 좋네.
2: 그러면 마치 황소처럼 이렇게 앞으로.
1: 어, 그런 것들 황소.
2: 와, 멋있다.
1: 잘하네.
2: 우리 캐스터네츠를 이렇게 들고 한번 소리를 내볼까?
1: 우리 요정님 잘 따라하세요.
0: 네.
1: 어떻게 요정님?
2: 플라멩코 캐스터네츠는 이렇게 엄지 손가락에다 끼우고서 가운데 손가락으로 톡톡. 톡 치면 돼요.
1: 톡, 톡, 톡.
2: 톡, 톡, 톡.

0: 아주 잘했어.
1: 잘한다.
0: 아주 재밌는 거는 이거를 캐스터넷끼리 서로 부딪혀서 소리를 낼 수 있어요. 한번 볼까? 딱하다. 우와. 오, 정협이 멋있다. 자, 이번에는 팔에다가 한번 부딪혀볼까? 선생님은 엉덩이에도 부딪힐 거야.
1: 엉덩이 한번 해보자, 엉덩이.
0: 우리 서로 한번 해볼까? 우리 지우 팔에.
1: 지우, 정협이. 자, 지우. 자요. 정협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엉덩이.
0: 발발, 발발. 자, 이번에는 발과 함께 한번 해볼까? 어? 오른발로 쿵짝짝, 쿵짝짝. 오른발 앞에. 그렇지, 잘했어. 쿵짝짝, 쿵짝짝. 쿵. 자, 이번엔 짝에 캐스터네츠 한번 쳐볼까? 쿵짝짝.

0: 오, 잘한다. 우리 애들 잘하죠?
1: 너무 잘했어요.
0: 예. 돌려봐. 저기 마르티네 선생님한테 남자친구냐고 물어봐줘.
2: 남자친구 있어요?
1: 요정은 결혼했어요.
0: 아, 축복한다고 얘기해줘. 자, 그럼 축복의 의미에서 다시 한번 쿵짝짝 가자. 하나, 둘, 셋. 쿵짝짝, 쿵짝짝.

0: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 마데카 솔메이트
0: 출동. 얼굴엔
2: 순한 킬링.
0: 눈물엔
2: 덮어만
3: 순하게 지켜줄게.
0: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
4: 아침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점심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저녁에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균형 있게 다 남았다. 서울우유 한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지금 쟁여놓으세요.
6: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퍼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퍼드.

0: 옥스퍼드 탕.
1: 어, 해보고.
0: 주유소 사고발세.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2: 탑승하세요.
0: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퍼드 탕.
3: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마데카 솔메이트.
4: 출동.
3: 얼굴엔
4: 순한 킹킹.
3: 순물엔
4: 덥덥한
5: 순하게
4: 지켜줄게.
3: 대한민국 상처 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지진회의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보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재풀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0: 잠깐만. 바구니랑 낚싯대? 혹시 낚시꾼이세요? 어?
1: 딩동댕. 맞잖아. 보시다시피 낚시꾼 맞잖아. 내가 여기 오는 길에 강물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낚싯대를 싹 던졌는데 빨라. 아 이거 빨라. 아니 너무 빨라서 내가 못 잡겠잖아. 이게 다 너희들이 노래를 빨리 부르니까 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떻게 할 거야. 책임져. 뚝.
2: 우리가 천천히 느리게 노래 부를까요?
0: 우리 물고기가 도망가지 않게 느리게 노래할 수 있죠?
3: 네!
0: 좋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 함께 느리.

0: 자, 쳤어!
1: 역시 노래를 느리게 부르니까, 아, 물고기들도 느릿느릿 헤엄을 치는구만. 내가 다 잡을 거야. 여기 있는 물고기 내가 싹 다 잡을 거야!
2: 다요? 그건 안 돼요!
3: 우리 친구들, 다시 빠르게 노래할 수 있겠어요?
2: 네!
3: 좋아요. 그럼 다시 빠르게, 시작!

0: 자,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1: 유후!
2: 다음엔 더 재미있는 노래 같이 부르자!
0: 그럼 모두 안녕!

0: 모두
1: 올바르게 키우자 얼키. 얼리면 더 맛있어.
2: 다들 뭐 먹는 거지?
3: 이게 뭐예요?
4: 아, 이거요? EBS IM 포키젤. 아직도 모르세요?
5: 여러분의 아이도 포키젤 하세요.
6: 꼬롱꼬롱 떠나요. 대치고 캠핑카. 랄랄라 신나는 숲속의 캠핑 야호. 뽀로로와 신나는 행복한 시간.
7: 같이 놀자. 즐거운 캠핑 여행.
8: 뽀로로 렛츠고 캠핑카.
9: 대한민국 아이들 상처 걱정 없지.
10: 마데카 솔메이트.
11: 출동.
9: 얼굴엔
12: 순한 킬킬.
9: 중물엔
13: 덥덥한
14: 순하게 지켜줄게.
9: 대한민국 상처치료 솔메이트. 옛설 칫솔 마데카 솔.